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계산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12를요. 10 더하기 2로 끊어볼까요? 그러면 140에다가 28을 더하는 거니까, 아, 140 더하기 28, 168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140 더하기 28, 168 플러스 8 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6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76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개념을 쭉다 써서 풀어드렸거든요. 이제 다른 풀이를 보여줄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요만큼까지만 남겨두고요. 얘를 요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래도 같은 식이죠. 예.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 요거 자체가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인 거 어떻게 알아요? 숫자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 공식 쓸 거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쓰시고, 더하기. 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죠?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8개. 첫 번째 항은 마침 0이네요. 마지막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일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얘도 똑같이 나누어서 정리하면은 여기 3, 여기 4. 12 곱하기 17에다가 네, 12 곱하기 17에다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7하고 4를 곱한 거겠죠? 2랑 8로 나누어서 여기 4, 여기 2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8.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할때 마찬가지로 10 더하기 2로 쪼갤게요. 그러면 170 더하기 34에다가 28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34에다가 28을 뺀 값이 얼마니까? 6이니까 170 더하기 6 해서 정답은 176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13번의 대표 유형 같은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요, 중간에 이 K제곱이 나오면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공식을 활용하시되, 이제 K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게 굳이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에 계산 처리를 할수 있어서 좀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은요, 지금 첨자가 달라요. 첨자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을 하면 안 돼서 이 뒷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야 돼요. 시그마 K1부터 20까지 K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6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5까지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진 식이 시그마 1부터 20까지 K세제곱 플러스 2K로 되었기 때문에 시그마 K세제곱 1부터 20까지는 얘로 인해서 빠질 거고요. 그래서 남는 게 시그마 K1부터 20까지 2K 하나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해서 시그마 K1부터 5까지 K세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자, K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죠? 얘 등차 수열 합공식 쓰면 금방 나와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은 2, 마지막 번째 항은 4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얘는 6분의 공식 써주면 되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645가 나오네요. 그래서 14번에 대한 정답은요, 6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까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들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서 소거되는 문제 형태들까지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문제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완성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대과 선생님 16번째 만남이 되고요. 자, 수능 완성교재 실전모의고사 8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8회입니다. 8회 11번입니다. 11번. 자, 다음은 신입사원 직무 탐방 캠페인의 일부이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나 다의 일정이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번 보면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린 생산 시스템의 7대 낭비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7대 낭비 요소. 자, 린 생산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걸 알려면 요거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GTIP. 이게 뭐냐면 적시 생산 시스템이야. 적시 생산 시스템. 적시 생산 시스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겁니다. 낭비가 없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나왔던 생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다가 GTIP에다가 플러스 자동화를 했던 거 선생님이 많이 했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TPS 생산 시스템이야. 자, TPS는 뭐냐면 도요타 생산 시스템입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요타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GTIP랑 자동화를 도입을 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자, 여기는 일본이잖아. 일본. 근데 미국에서 이 생산 시스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를 했다? 벤치마킹한 거야. 벤치마킹. 자, 보세요. 적시 생산하는 거,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시스템을 자동화를 도입해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했는데 어찌됐든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 하니까 낭비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영에 도입을 한 거야. 경영에. 그래서 7대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린. 이거를 린이라고 있습니다. 린. 그래서 린 생산 시스템이라 한다. 린. 그래서 얘는요. 린이란 뜻은 깡마른이란 뜻이야. 깡마른. 그래서 자, 이렇게 린 생산 시스템의 7대 낭비 요소. 요거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한 거야. 신입사. 알겠죠?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에 자, 린 생산 시스템은 TPS 생산 시스템에 이거를 가지고 벤치마킹 했다. 요렇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자, 가 일정의 교육 내용 중 낭비 요소에는 가공, 과잉 제조, 불량, 재고, 운반, 대기, 동작에서 생기는 낭비. 이게 7대 낭비야. 이거에 생기는 낭비가 포함된다라고 됐습니다.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나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혁신 활동의 안내. 이번에는 6시그마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시그마는 무엇이냐? 6시그마. 자, 6. 자, 통계적인 품질 단위를 활용한 거. 이게 시그마라는 단위입니다. 6시그마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품질을 관리하는데 불량품이 1시그마부터 6시그마까지 단계를 올리고 올려서 적합 품목이 99.99999 그러니까 거의 무결점이 되게. 그래서 여기는 적합한 거야. 99.999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퍼센트까지 적합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결점 운동. 자, 무결점이야. 자, 그럼 볼게요. 나 일정에서 교육받은 활동은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을 3개에서 4개 이내로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거 수치를 좀 알아야 돼. 이거 수치. 왜냐면 요거를 묻는 게 나와요. 또 예를 들어, 어느 공장이 300만 개를 생산하는데 몇 개의 불량품이 나와놓고 얘는 식스시그마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수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답은 볼게요. 자, 컬처데이. 조직의 일체감 및 유대감을 확보한다. 이거는 타 일정의 활동은 인적 자원 관리 원칙 중에 단결의 원칙에 해당한다. 또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다음. 주식회사, 땡땡 기업 생산 및 자재 관리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땡땡 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 세제는 사용 후에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발생된 이 온실가스 양이 많은 경우 관련 권리를 구립하여 자, 국제적인 환경 구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많이 풀었어. 뭐죠? 이산화탄소. 이거 있었고요. 자, 이렇게 메테인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이거 뭐야? 이거 탄소잖아. 탄소. 그쵸? 탄소. 탄소 배출에 신경을 쓰는 거야. 탄소 배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원료 중에 천연 성분 고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재 소요 계획 MRP 요것도 우리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거는 소요량과 선생님 요것만 외우라고 했어. 요거. 자재 소요 이렇게. 소요량. 그 다음. 소요 시기. 요거. 이거를, 계산. 역산을 해서 생산 시스템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천연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있다. 자, 특히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장에 유통 중인 천연 원료를 분석한 후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 관리 기법을 채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매 관리 기법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말고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니은 디귿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부터. 니은.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구입해서 국제적인 환경 구제. 그럼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1년에 탄소를 100톤만 생산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0톤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1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를 사와야 돼. 다른 기업에서. 자, 그 예를 들어 또이 기업이 100톤을 하는데 예를 들어 80톤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 20톤이 남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기업에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거를 거래한다. 이게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죠. 이거 따라서. 자, 그다음 요거에 따른 거 선생님이랑 리을 한번 더 풀게요. 고함량 유지를 위해 최종 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 소요량 및 소요 시기를 계산해 자재를 효율적으로 조달하였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알겠죠? 니은과 리을은 자,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역과 디귿인데 또 풀어볼 거예요. 자, 기역부터 볼게요. 천연 원료 구매 관리 기법은 가치 분석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관리 기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몇년 전부터 시험 문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보기를 니은과 리을부터 문제를 풀어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원자재를 구매하는 기법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업 일반에서 그래서 구매 조사법, 가치 분석법이 조금 헷갈려. 요거 두 개, 요거와 요거야. 자, 그럼 표준화법은 표준한 거야. 단순화법 이건 너무 쉬워. 이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두 개는 차이가 뭐냐면 보세요. 구매조사법은 제품의 용도를 분석한 후에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야.

조사를 충분히 해서 가장 싼 거, 이왕이면 가장 싼거 하는 게 좋잖아. 그쵸? 이게 바로 구매 조사야.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하려면 이걸 다 조사를 해봐. 우리 친구들도 예를 들어 신발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그 신발이 어디 사이트에서 더 싸게 사는지 저렴하게 사는지 조사하잖아. 그게 바로 구매 조사법이야. 근데 두 번째 가치 분석법은 어떤 거냐? 가치는요, 이 자재의 가치를 분석해 보고 나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없애고, 예를 들어서 보다 좀싼 대체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거, 불필요한 자재를 생략해서, 그러니까 보다 조금 싼,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면 이왕이면은 조금 더 이게 어쩌면 가치 면에서 똑같으니까 조금 대체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가치 분석법이다. 아시겠죠? 차이가 있지. 얘는 싼 거, 그냥 그래도 무조건 저렴한 거. 얘는 비슷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대체 자재를 구매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 이게 바로 가치 분석법이다. 이해 가죠? 선생님이라 이거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수능 특강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는 봐봐. 자,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거죠? 구매 조사법이지 가치 분석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디귿볼게요. 땡땡 기업은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주식회사가 되어 있어. 이게 주식회사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선생님이랑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무한 책임이 있고, 무한 책임. 그리고 유한 책임이 있다. 유한 책임.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 무한 책임은 한명 회사가 되는 거죠.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 한명 회사가 됩니다. 유한 책임. 이게 뭐냐면 한도가 없을 무, 한도가 있을 유, 있다.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야. 책임에 한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샀어. 예를 들어 100만 원치 주식을 샀어. 그럼 그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 한도가 있잖아. 그래서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무슨 회사가 있냐면 유한 회사. 좀 소규모 회사. 그다음 요 무한 책임도 있고 유한 책임도 있다. 이거를 자회사라 한다라는 거. 그럼 볼게요. 주식회사는 무한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유한 책임.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지. 이건 아니다. 발행하지 않는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으로만 답이 구성되어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다음은 직업병 발생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가나 다가 있네. 그러면 일단 가부터, 가사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제작 업체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반복적으로 무거운 프린터 케이스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지속한 결과 양쪽 발목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서 양측 발목 관절염이 발생하였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뭔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 그 유해 요인 중에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선생님, 여기 다 써볼게. 작업 환경 유해 요인을 우리 친구들이 작업 환경, 모든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의 환경에는 무조건 어떤 유해 요인이 없을 수가 없어. 다 유해 요인이 있어.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유해 요인. 선생님이 다섯 가지 한번 써볼게요. 이 중에서 우리 친구 이거 다 알아야 돼. 물리적인 유해 요인이 있어.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 화학적인 유해 요인이 있어. 이거는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은 약간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화학적인 유해 요인은 분진, 유기용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다음 생물학적 유해 요인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이라고 해서 작업 자세, 작업 방법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 심리적 유해 요인이 있어. 사회 심리적 유해 요인. 이거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작업 방법이 어쨌든 잘못되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작업 자세, 작업 방법. 얘는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 자, 그럼 여기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 뭐가 있냐면 뼈와 근육이 아파.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 작업 자세를 잘못해서 똑같이 뭔가를 하면 뼈와 근육이 아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골격계 질환이랍니다. 그래서 가에서 발생한 직업병은 뼈와 근육, 자,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나번을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버스기사 B씨는 옆자리에 앉은 전염병 감염자로부터 기침과 함께 나온 분비물이 코를 통해 유입되었고, 자, 이로 인해서 감염성 감기에 걸렸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비말 감염으로 발생한 사례로 공공장소 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야?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럼 얘는 뭐죠? 생물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생물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나에서 발생한 질병의 원인은 작업 환경 유해 요인 중에 물리적이 아니라 생물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얘는 틀림 보기가 해당된다. 자, 물리적은 소음, 이런 것들을 말해. 진동, 고열, 온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냥 답번 볼게요.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던 C씨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휘발성 유기용제의 농도가 100mg 리터 이상인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실시된 신체 검사에서 말초 신경병증이 진단되었으며 이는 이 유기용제 노출에 따른 직업성 신경계 질환으로 판단된다. 유기용제는 독한 거야. 그래서 벤젠, 톨루엔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알코올, 아세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줘야 돼. 자, 이런 것들 물질 형태로 들어오잖아. 그게 바로 화학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유해 요인을 따져보면 인간공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볼까요? 작업 환경 개선 대책으로는 국소 배기장치와 환기시설, 이거 당연하지. 그치, 배기장치 필요하겠죠. 그리고 환기장치도 필요하다. 화학적 유해 요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다음 이제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땡땡 기업 이사회 회의 결과 공지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현재 상황이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원가 절감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작업 환경의 개선 사항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제품 조립 라인에 여기서부터 있어. 핵심이야.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기계를 설치해서 이 조립 속도를 증가시킴. 이거 컨베이어 시스템이지. 컨베이어. 조립 라인이죠. 이게 컴퓨터 조립 라인에 대해서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기억. 조립 라인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이야.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업자의 기본 동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작업의 동작 순서를 찾음.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생산을 관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은 거 배웠잖아. 품질 관리, 작업 관리,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기억해볼까요? 작업 관리라는 게 있어. 작업 관리. 이 작업 관리, 작업을 관리하는 거야.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작업 관리는 이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최선의 방법으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거지. 자, 어떤 것들이냐. 시간 연구라는 게 있어. 시간 연구. 시간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연구해서 이를 통해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지. 예를 들어, 하루에 이 시간에, 예를 들어, 하나에 만드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4개는 만들 수 있잖아. 그럼 4개를 다 만든 작업자에게는 그 맞는 임금을 지급하고, 이거를 다못 만들었어. 그럼 그에 따른 좀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야. 차별 성과급을 주자. 이게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테일러. 이거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죠. 테일러. 그죠? 테일러.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동작을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동작 연구.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그림과 함께 선생님이랑 했어요. 동작 연구는 어떠면 동작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좀 제거해서 정말 맞는 동작만 연구를 해서 굳이 불필요한 거 빼는 거지. 좀 편리하게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났던 거, 길브레스. 기억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다 났어요. 길브레스가
벽돌공이었어. 벽돌을 쌓는데 필요한 동작을 연구를 한 거야. 이게 동작 연구입니다. 또한 방법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표준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야. 그럼 이 중에서 기본 동작을 분석해서 동작 순서라는 거다. 그럼 뭐죠? 동작 연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니은.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작업 관리 방법 중 동작 연구를 적용하였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부품의 중요도와 품목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해서 수요가 높은 부품을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 부품을 자재를 관리하는 거야. 이 등급으로 매긴다. 이건 ABC밖에 없어. 중요도와 품목수에 따라서 또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뭐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우리 공업별 시험 문제 중에 요거 하나밖에 없다. ABC 재고 관리 시스템. 요겁니다. 볼까요? 부품의 재고 관리를 위해서 ABC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 조합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로만 핵심만 여기 뽑아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다음은 땡땡 기업 재발생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사고는 배전반 작업 중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작업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서 이 전선 접촉에 따른 단락 사고가 발생한 이 단락이 또 다른 말로 우리 합선이라고도 하잖아, 합선. 그죠? 자, 요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대요. 자,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테스터기로 회로의 단락 여부, 전선의 피복 상태 확인, 그리고 안전사고 주의 내용을 안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사고에 관련된 거 여기서 볼까요? A 사고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서로 다른 전압의 전선이 접촉돼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맞죠? 그 서로 전선이 이 피복이 벗겨졌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전선 같은 게 그냥 검은색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얘를 벗겨내면 우리 전선이 있어요. 그쵸? 그 구리선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피복들이 오래 쓰면 노후화가 되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 그 합선, 이걸 단락사고 이런 사고들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전류가 서로 합쳐져 있는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여기. 자, 비사고 사례 여기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프레스 금형으로 제작하는 중 작업하던 근로자의 손이 해당 장치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 끼었다는 거야. 끼임 사고, 협착 사고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볼까요? 비사고의 사고 형태는 넘어짐이 아니라 협착, 끼임 사고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비사고 방지 대책은 그럼 요거에 봐야 돼. 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계 오류 발생 시이 페이쉐이프 기능을 갖춘 안정장치를 설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쉐이프가 뭔지 알아야 돼. 페이쉐이프는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가 예, 실패, 고장났을 때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 기능 하나만 더 하자. 두 가지 항상 나오는 거야. 풀프루프. 요것도 있었어. 자, 풀프루프는 뭐냐면 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프루프 막아주는 거야. 풀 어리석다. 프루프 막아준다.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다음 얘는 기계의 관점에서야. 어쨌든 얘두 개는 모든 기계 장치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방안 중 얘는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설비의 안전화 이네 가지는 꼭 알고 짚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외형의 안전화가 있어. 외형의 안전화. 외형을 안전하게 하자라는 외형의 안전화. 자, 외형을 안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외형을 예를 들어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다. 그럼 방어 덮개를 덮친다든가 아니면 되게 그 겉에가 위험해. 그럼 안전색재를 사용하다던가 이런 거 띈다. 그냥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자. 작업할 때도 안전하게 하자. 이런 거. 마지막, 기능의 안전화. 그래서 기계 설비를 할 때는 기능. 이두 가지 기능을 넣자. 이게 바로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A 사고와 B 사고는 화공 안전 사고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A 사고는 전기 안전 사고야, 그죠? B
비사고사를

문제는 얘는 기계를 다루면서 이루어진 기계 안전 사고지 화공 안전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업 경영 활동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땡땡 기업은 제습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생산 현장에 실시간 모니터링, 물량 관리, 물류 작업 내역 등을 관리하는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시간, 현상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예를 한다. 이거 있는 게 기출문제 그대로 된 표현이야. 요것들. 자, 현장에서, 생산 현장이야. 그러면 생산 현장이 있었죠. 생산 현장. 현장, 이 현장에, 현장, 현장에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선생님이 항상 이 도식할 때요 그림 꼭 그려주지.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모니터링한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자. M 모니터링. 사실 이거 모니터링이 매뉴팩처링이야. 근데 이렇게 외워봅시다. 이렇게 했죠. 이게 MES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큰 화면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물량 관리, 뭐 물류 관리, 작업 내역 관리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MES. 이걸 뭐라고 하냐?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 한다. 시스템. 그러면 이 생산 현장 이 안에서 할수 있는 또 생산 정보 시스템 또 있었어. 이렇게 선생님 요거 그림 막 그려줬지 얘들아. 기억나니? 자, 이런 거 POP, POP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래서 그 설비마다 실시간 일어나는 생산 정보를 작업 관리자, 현장 관리자에게 계속 이제 전송하는 거. 이게 바로 생산 지점 생산 시스템인 이것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건 뭐다? MES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니은에 있는 거야.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조 실행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거 어떻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육축 기능을 보유하며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작업하는 거대한 로봇을 자, 육축 여섯 개의 축을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제품의 포장 작업에는 직각 잡힌 로봇을 사용했다가 아니라 얘는 수직 관절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각은 세 개의 직각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틀린 보기죠. 그러면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볼게요. 산업용 로봇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기능별 분류가 있어. 기능별 분류는 시퀀스냐, 플레이백이냐, 이런 것들 나온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좌표 형태별 분류는 이렇게 좌표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 직각 좌표형이야. 얘는요, 직선 형태로 X, Y, Z 세 개의 축이 다 볼까요? 직선이야. 직선. 직선. 세 개의 축. 우리 아까 보기에 직각 좌표형이 아니죠. 6축이 아니라 3개의 축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직각은 2개인데, 여기에 이렇게. 회전축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 추가가 아니라, 3개의 직각에서, 직선 축에서 하나가 이제 회전이 됐으니까 반경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통 좌표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극좌표형은 뭐냐면 하나씩 가는 거야. 자, 직각좌표형은 세 개의 직선축이었어. 원통은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회전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의 직선축에 두 개의 회전축이 있는 거야. 이게 극좌표형이야. 한 개의 직선축과 두 개의 회전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수직관절형이야. 수직. 즉, 축이 여섯 개야. 근데 그 여섯 개가 모두 다, 뭐다? 모두 다 회전이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선생님이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게 그림으로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친구도 이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지금쯤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회전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이나 고속 작업이 당연히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수직 관절이다. 관절처럼 이용한다. 관절. 우리 사람의 관절처럼 자유롭게. 그죠? 이게 수직 관절이다. 그러면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6개의 축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직각이 아니라 수직 관절형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 자, 여기 이제 또 볼게요. 제품의 해외 판로를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의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인증을 획득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됐습니다. 유럽연합, 여기에. 그러니까 제품의 해외 판로를 높이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수출 인증, 우리 기억해야 돼. 수출 인증. 수출 인증 크게, 자, 유럽, 여기 나와 있는 유럽연합에 내가 이 제품을 좀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 받아야 되는 인증이 뭐냐면 C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미국. 미국은 UL이다. 그 다음, 중국. CCC. 자, 일본. 정말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요거 네 가지만 안 돼. 이네 가지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유럽연합이니까 얘는 C야. 근데 해외 판로를 높이게 획득한 인증은 CCC다. 이거는 중국이잖아. 그쵸? 중국이기 때문에, 어때요?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땡땡 기업의 업종은 클래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2차 산업에 해당한다. 업종이 뭐야?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거야. 제조. 그럼 얘는 업종이 뭐다?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 자, 제조업은 클라크가 어떻게 분류했느냐?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얘는 크게 1차, 2차, 3차로 분류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분류했는데 1차는 농업, 임업, 수산업, 자연 상태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거. 이렇게 분류했어요. 2차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야. 제조하는 거야. 제조업. 그다음 건설업. 이게 바로 공업이죠. 공업은 2차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또한 여기 플러스 광업도 들어갑니다. 3차는 서비스업, 상업, 유통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3차. 그 얘는 제조업이니까 제2차 산업이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다음 1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다음은 신입사원 채용 공고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업무가 빅데이터 프로그램 엔진 개발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엔진을 개발하는데 업무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역량과 채용 특이 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채용 특이 사항에 제시한 채용 절차는 인턴 사원제를 말한다. 인턴 사원제가 어떤 거냐면, 몇 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겹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정규 직원이 되는 게 인턴 사원제야. 그쵸? 자, 그러면, 인턴을 거치느라고 하면 시험 문제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거 대신에 현장 수습 과정, 현장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기억 보면 여기 있어. 정규직 진행하고 어쨌든 정규직 전환 전에 3달 동안 현업 부서에 배치해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이게 바로 인턴 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평가 후에 정식 직원으로 사내에 배치됨.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인턴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볼게요. 필요 역량으로 요구하는 직업 기초 능력. 그럼 요거야. 필요 역량. 필요 역량. 자, 글과 말을 읽고 상대방의 음성을 듣고 뜻한 말을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거. 쓰거나 말하는 거. 이거 요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 직업 기초 능력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랑 대인관계 능력은 조금 헷갈려요. 의사소통이 돼야 사실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할것 같아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능력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자, 공업 일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능력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다 이렇게 보면 알수 있어. 근데 하위 능력만 딱 나왔을 때 이게 이 능력이었나? 라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문서를 이해하는 거야. 글을 보면서. 그리고 글을 쓰는 거야. 그죠? 경청 듣고 의사 표현,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의사소통이야. 근데 대인관계는 무엇이냐?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 고객 서비스, 이게 바로 대인관계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거는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능력. 우리 공업 일반 정도는 이제 어렵게 나왔으니까 하위 능력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나와. 예를 들어, 업무 이해 능력 해놓고 이거는 어느 능력의 하위 능력인지. 어떻게 보면 업무 이해? 이게 의사소통 같기도 하잖아요. 문서 이해야. 얘는 업무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뭐야?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업무 분류를 기술한 방법은 이거야. 업무 분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게 뭐다?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게 바로 NCS야. 이거를 단기적으로 구성한 거죠. 이게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죠.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업무는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을 제공해주는 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을 제공해주는 이거. 이게 뭐야? 이거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 우리 1단원 첨단 공업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겁니다. 이걸 홀로그램이야? 그럼 홀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느냐? 없어. 이것 때문에 우리 친구도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UI, UX 엔지니어링은 뭐라냐면, 여기 있는 거는 아마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앱이나 웹을 활용을 할 때, 여기가 사용자가 편하게 디자인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뭔가 쓰기 편하게 기획하는 게 UX. 사용자가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게 UI야.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아니,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 UI, UX는 홀로그램과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앱이랑 웹을 사용할 때 디자인을 좋게 하고,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하고, 이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요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다음. 화재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땡땡 건설 다리 공사 현장에서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에 뭐가? 용접, 이 불티가 현장 아래에 섬유로 구성된 이 단열재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근데 이거 뭘로 구성됐다?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두 명이 화상을 입어서 1개월간의 병원 요양을 받았다. 자, 화재, 직접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작업자가 작업 순서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화기 작업 시 지켜야 돼. 이 작업종 준비 사항과 안전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작업자가 잘못한 거야. 불안전한 행동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업무 진행 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서 작업하는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하도록 업무를 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무엇을 두었다? 참모를 두었다. 이 얘기야. 자, 이랬을 때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재 유형은 2급 화재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화재 유형을 좀 알아야 돼. 그죠? 화재 유형 선생님이랑 공부해 볼까요? 화재 유형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도 이 정도인지 알아야지. 그죠?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돼 있다. 항상 단골이지 뭐. A급은 일반 화재야. 그러니까 가연물이 일반 화재라는 거야. 가연물. 타는 것. 무엇이 타냐? 가연물이야. 자, B급은 유류 화재. 그다음 C급은 전기 화재. 자, 그다음 D급은 금속이다. E급은 가스 화재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가연물이 일반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요거를 제외하는 일반적인 거, 플라스틱, 종이, 섬유,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단열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죠. 봐봐, 단열재, 섬유로 구성된 단열재, 일반 화재, A급 화재. 자, 구분색은 뭐다? 백색이다. 요까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류는 황색이다. 전기는 청색이다. 금속은 색이 없다. 가스는 황색이다. 요까지 또 같이 우리 많이 나오죠. 자, 얘는 무슨 화재야? A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E급 화재이다. 가스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니은.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중대재해는 어떤, 자, 원인이 있어.
이 원인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 그쵸? 어떠한 현상을 사고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거야.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무슨 피해가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재해라고 하는 거야. 재. 이걸 재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재해 중에 이걸 이제 재해라고 해. 근데 중대재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조건

0: 있어. 이렇게 숫자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두명 이상이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 이런 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얘는 중대재해라 하는 거야. 중대재해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볼까요? 두 명이 1개원이라고 했어. 두 명이 3개월이 돼야 중대재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아닌 거죠. 자, 그다음 디귿 단열재는 연소의 3요소 중 가연물에 포함된다. 연소의 3요소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 연소의 3요소. 자, 연소의 3요소는 연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무엇이 타야 된다? 가연물. 가연물이 타야 되지. 여기 있는 거 이것도 가연물이야. 이 가연물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불꽃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점화원이라 한다. 점화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열원이라고도 하죠. 열원. 그죠? 자, 그다음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적정한 어떤 산소가 있어야 돼. 그래야 불이 나는 거야. 산소. 그래서 요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 우리 또 같이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거, 여긴 나오진 않지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가연물을 없애면 불이 안 나겠지. 그래서 소화의 3요소가 있어. 이건 뭐야? 가연물을 없애는 거야. 이거는 제거 소화라고 하는 거, 제거 소화법. 자, 그다음 열원을 없애는 거야. 점화원을 없애는 거야. 그럼 얘는 뜨겁잖아. 그래서 얘를 좀 차갑게. 그래서 이거를 냉각 소화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 산소를 없앤다.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 뭐야? 질식할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한다? 질식 소화라 한다. 이렇게 요세 가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단열재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 리을 또 보도록 할게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인리의 사고 연쇄 모형 중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자, 사고의 유형을 보면 작업자가 뭔가 잘못한 걸 불완전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하인리의 연쇄 모형을 우리가 알아야 이거를 해결이 되는 거야.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하인리는 이렇게 다섯 개 단계로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고가 나고 재해가 발생, 이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는 이 재해까지 이 전에 원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직접 원인이라는 거야. 직접 원인. 이 직접 원인 전에는 이런 것들, 간접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을 해준 거잖아. 그죠? 직접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 해당된다. 이거는 또몇 단계? 이렇게도 나와.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을 제시해놓고 얘는 하인리의 제일 이론 중몇 단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3단계구나. 그럼 어때요? 사고 연쇄 모형 중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8번은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이다? 5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다음은 신제품에 사용된 신소재를 소개하는 기사이다. 기사에 언급된 신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신소재 보면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세모세모 기업은 신소재를 이용해서 높은 열 전도율을 나타내는 주방기구를 개발하였다. 이 신소재는 여기 다 있어요.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얇은 형태의 소재로 구리보다 열 전도율이 13배, 13배나 더 뛰어나고 물리적 화학적 안전성이 높아서 열이 고르게 발생해 음식의 맛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다.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 얇은 형태로 얘를 구부렸다, 구모형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평면 형태로 됐다라는 거야. 그건 뭐죠? 그래핀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핀. 자, 그럼 이것들을 모았다. 이렇게. 구부렸어. 튜브 형태로 한 거. 관 모양으로 했어. 그거는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에 관련된 거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은 그래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신소재도 우리 친구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20번입니다. 자, 다음 산업단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사유가 저렴한 월 임대료와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분석한 거야. 그럼 뭔가 이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니까 경제적 입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산업단지 분석들을 다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선생님이랑 보기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주 제한 업종은 중공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폐수가 발생하는 화학업과 집안이 약한 특성상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철강 공업이잖아. 철강 공업. 자, 여기 있는 철강 공업. 그다음 이건 화학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철강 공업은 중공업이잖아. 그죠? 중공업이 있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의 분석 사유에는 경제적 입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경제적. 그럼 우리 입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입지 조건이 있어. 기후, 용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야. 지리적 위치 이거를 자연적 입지 조건이라 합니다. 우리 입지 조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경제적인 입지 조건은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거. 그래서 교통이라던가 이렇게 저렴한 월 임대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입지 조건 있죠. 사회적인 입지 조건, 주민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 중에서 경제적 입지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입주 조건으로 매개입한 것은 무형자본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입지 조건이 여기 있잖아. 뭐 볼까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단지 내 입주가 가능한. 그럼 이 토지와 건물이 어떤 자본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자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무형 자본부터 할게. 없을무. 형태가 없는 거야. 무형 자본, 형태가 없는 자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재산, 지식 재산권 있잖아. 지식 재산권. 지식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지식 재산권에 뭐 있었지? 특허, 저작권 이런 것들 말이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무형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거와 다르게 형태가 있는 거야. 유형 자본. 자, 유형 자본. 이 유형 자본의 형태가 있는 자본. 이거 형태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에 또 특에 고정 자본이 있고요. 고정했다. 고정. 그러니까 써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토지나 건물은 써도 그대로 있잖아.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 자본. 또, 유동 자본. 자, 쓰고 나서 없어진 거, 현금 같은 거, 이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유형 자본에 해당되지, 무형 자본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또. 산업 단지 내 입주 기업이 제작하는 제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재 산업에 해당한다. 자, 호프만은 크게 또 어떻게 분류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업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비하는 거 소비재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 생산재는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거. 이게 바로 생산재야. 그래서 여기는 보통 중공업 생각하면 되고 얘는 경공업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3대 입주 기업들 보면은 자, 이게 스포츠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소비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산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기억과 니은의 조합은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자, 8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9회 풀어볼 시간이에요. 문제를 소중히 아껴서 30분 안에 다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 교재는 5회 분량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걸로 끝나긴 하는데요. 앞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 보셔야 됩니다.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주 풀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월쯤 아니면 한 9월에서 10월쯤 요때는 2주에 하나씩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성적이랑 무관하게 내가 이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고 있다라는 그 감각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희한하게요. 사람이 이 감각을 생각보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5회차 할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적응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걸 또안 하다 버릇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집중도 좀잘안 되는 것 같고,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꾸준하게 반복해서 아니면 다른 교재들 구매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어본 지 조금 오래된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아예 그 회차에 대한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2026학년도 수능 기출, 아니면 뭐 2025학년도 뭐 10월 기출, 뭐 이런 것들을 아예 1회차로 뽑아가지고 쭉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풀어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한 문항 한 문항 독립적으로 푼 거랑, 100분 동안 체크해보면서 푸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5회차 조금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이제 10점, 확률이 7점,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9점인데요. 어쨌든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항상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내가 막 문제를 막 어렵게 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회차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4회하고 난이도가 그냥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뭐 정규분포라는 얘기도 했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3회차가 어렵고 그 뒤로는 조금 쉬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5회도 적당한 난이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는 잘 맞추셨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잘 못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공부를.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든, 연계교재에 대한 복습을 더 많이 하시든. 가끔가다 이제 고3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틀렸던 걸 이제 점검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집을 자꾸 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푼다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뭐 신유형이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로만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내가 검토하고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이걸 내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지. 막 새로운 것도 사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막 계획 세우고 미션 수행하듯이 쭉쭉쭉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그 단원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문항들을 좀 몰아서 푼다거나, 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통계가 약해. 그러면 통계 파트만 쭉 모아서 한 번에 그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우의 수에서 중복조합 문제가 좀 약해요. 그러면 시간 정해놓지 말고요. 그냥 내가 중복조합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 진짜 풀기 싫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런 거 그냥 붙잡고 한 2, 3일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한 경험이 문제집 막 여러 번푼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내가 그냥 뭐 문제집 하나 끝냈다, 뭐 하나 이렇게 정리했다,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늘었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어떤 문제 유형이 좀 어려운지 이런 걸 체크해보고 거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기 싫죠. 진짜 내가 자꾸 틀리는 단원을 문제를 몰아서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선생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몇 시간 동안 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요즘 책을 조금씩, 그러니까 예전엔 좀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안 읽기 시작하니까 아, 약간 좀

읽고 싶은 욕구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한줄 읽고 한줄 읽고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면 되긴 될 텐데, 그게 어렵다고요. 근데 그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저야 뭐책 읽다가 안 읽기 그냥 안 읽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잖아.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5회차까지 딱 풀었을 때도 어느 정도 내 약점이 좀 보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니까 본인이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23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3번.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A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서 A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패, 그 다음 C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2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6, 5, 4, 그 다음에 2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예요? 60.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몇 개의 자리가 있을까요? 6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 난 여기, 난 여기, 난 여기. 그렇게 해서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게 A 자리야. 그 다음, B 자리가 두 개나 있어야, 아니, C 자리가 두 개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 중에서 이미 A가 앉은 자리는 필요 없잖아. 남아있는 자리 중에 B한테 줄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아니, B가 아니라 C.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B는 한 자리잖아. 한 자리 남았겠죠. 거기 가서 앉으면 돼. 자, 그래서 얘도 계산하게 되면 6, 5, 4, 3, 2, 1이니까 20 곱하기 3이 돼서 정답은 60까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겠지만,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과 더불어서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PA는 P, B바 A더라. 자, 저걸 보고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데서 실수가 나와. 촉박하고 내가 문제 막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 이런 거에서 실수 나오거든요. 얘는 독립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관계식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알겠지? 자, PA는 그냥 2분의 1이고 얘를 한번 써볼까요? 얘는 P에 A라고 하는 거에 제곱은 P에 A 곱 B가 되겠구나. 괜찮죠? 그러면 PA를 제곱했다. 얼마? 4분의 1이더라. 그게 A 곱 B 사건이더라. 됐습니까? 자, 이때 P에 A 바 B를 구하래요. 그러면 P, B분의 P에 A 곱 B를 처리하면 될 거니까 PB 얼마? 3분의 1이죠. PA 곱 B 얼마? 4분의 1. 따라서 정리하면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막 설레가지고 내가, 아, 나 드디어 독립에 대한 거 알았구나 해서 독립! 딱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뭐 내가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게 실수인가요? 그렇진 않지.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방지하냐? 내가 집중력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이 문제 푸는데 이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아까 SNS에서 봤던, 어떤 뭐, 그, 춤추고 있는 영상, 뭐, 아이돌들의 영상, 이런 것들 떠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온전히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이 활자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쓸 때도, 제가 대표적으로 암산하는 친구들이 실수가 좀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암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암산 안 하면 어떻게 계산이 빨라져요? 그건 아니고, 암산을 하긴 하는데, 그 암산이 뭐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순간에도 막 암산을 해서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수가 나옵니다. 계산이 아차 하면 바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줄여서 직접 손글씨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건. 자, 2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25번. 24번 했고요. x 더하기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x의 세제곱의 개수의 2배일 때, 자, 그러면 봐봐요. 예의 개수와 예의 개수를 따로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다섯 개 중에 하나, x가 하나, a가 네 개. 자, 오른쪽은 x 세제곱에 개수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 x에 세 개, a에 두 개. 이렇게 됩니다. 관계식만 잘 쓰면 되겠죠? 얘의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식을 쓰면 틀린 거예요. 왜? 개수끼리 비교해야지 내가 여기 x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등호를 쓸 때는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 5 컨비네이션 1에 A의 4제곱은 5 컨비네이션 3에 A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얼마? 여기 앞에다 쓸까요? 그냥? 앞에다가 2.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풀 때에는 큰 상관 없기는 한데, 서술형이나 이런 때 실수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것들을 빼주면 된다. 계수끼리만 비교하는 거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A끼리 먼저 없애야 되겠죠. 당연히. A제곱이고. 얘는 5 이항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5C랑 똑같잖아. 10이야. 20이야. 4가 될 겁니다. 그럼 A는 양수라고 했잖아. A 얼마? 2가 되겠죠. 가벼운 문제. 이항 정리에서 대표적인 문제죠. 분수꼴이 나오면 조금 어렵겠지만, 분수꼴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뭐 x 세제곱이니까 심플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항 정리도 이 앞쪽 문제 번호에 많이 나오는 단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막 어렵게 출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게 출제된다면 뭐 독립시행 정도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지, 이항 정리만 단독으로 나오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나 그다음에 뭐그 이항 계수의 성질에 대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공식을 좀 활용하기만 하면 금방 나오는 거라 그것도 뭐 크게 막 어렵거나 유의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연산에 대한 것만 잘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6번으로 가볼게요. 통계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 한 병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유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좀 적어 놓고 가세요. 어? 정규분포니까 평균에 10의 제곱이더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음료 중에서 N병을 임의 추출했대.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이더라. 뭐 그러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여기에 모집단이 있는데 그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형태야.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요? n개를 뽑았고 거기에서 표본을 구성을 했는데 이 표본 자체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평균을 x바라고 하더라. 뭐 이건 개념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야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구한 무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31. 42부터 36.58입니다. 문제에서 x바를 구하라고 했네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자. 36.58 더하기 31.42. 그러면 두개 더하면 0이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0이고 또 올라가 8. 그 다음 얘는 6. 그럼 68을 2로 나눌 거니까 평균은 34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 m이 아니죠. 표본 평균. x바. 이건 구했고. 그러면 루트n이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지. 실내 구간의 길이. 얘도 공식이죠, 뭐. 그지? l은 b-a입니다. b-a. 따라서 36.58에서 뭘 빼요? 31.42를 빼자. 6, 1, 5. 5.16이다. 그래서 얘는 5.16은 2 곱하기 신뢰도 2.58. 그러니까 신뢰도는 99%인데 신뢰상수가 2.58이고요. 곱하기 여기서 루트 n이 나오죠. 표준 편차는 우리 원래 있던 모집단에 표준 편차 넣는 겁니다. 여기 10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두배 하니까 요거 딱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하면 2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루트 n은 얼마? 100이 되겠죠? 아니, 루트 n은 10. 머리가 좀더 빨라가지고 루트 n은 10이에요? 그러면 아, n은 어떻게 돼야 돼?

26번 해봤고요. 자, 27번으로 갑니다. 27번. 뭐 요것도 약간 헷갈렸을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공식들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냥 확률 변수에 대한 거나 어쨌든 정규분포를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어떤 경계값을 찾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구하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갔는지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얘는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와닿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x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분포다. 평균 얼마? m.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x부터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 그리고 여기는 라지 x. 자, 이때 밑줄 요 값이 최대가 된대요. 근데 제가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 왜요? X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기는 한데 그 변수에서 이 시그마 제곱까지 더한 위치잖아요. 그러면 얘들 두 개의 간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간격이 어때요? 동일해. 그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긴 당연히 뭐예요? m이겠지. 자, 간격이 동일한 어떤 요런 연두색 막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막대. 그러면 이 간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간격에서 여기 왼쪽 요 각, 요게 x고요. 요게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간격은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에서 x를 빼면 2 시그마 제곱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정한 값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들에 대한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최대가 된다는 건 당연히 어디에 있을 때요? 여기야? 확률은 곧 넓이잖아요. 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 여기가 최대예요? 아니면 여기가 최대야? 아니지. 어디? 여기. 그래서 얘를 정가운데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값이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고 요만큼에 대한 값이 x 값이 돼야 되더라. 그게 면적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값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네. x 더하기 왼쪽 끝 값과 오른쪽 끝 x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얼마?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얘가 곧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맞습니까? 요런 관계식이 하나 있구나. 자, 이렇게 하도록 하는 x의 값이 정해져 있네, 또 심지어. 6이래요, 6.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얼마? 6이고요. 여기는 6 더하기 2 시그마 제곱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볼까? 6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뭐가 됩니까? 평균이 됩니다. 란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최댓값을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이 0.9544래요. 그러면 요 확률이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접근해야 될 거는 얘가 그렇지. 대칭이어야 되겠죠. 넓이를 최대한 갖고 가는 건 가운데 정가운데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칭이야. 그러면 요 확률 자체가 0.9544가 된다는 건 한쪽에 대한 건 2로 나눈 거니까 0.477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되도록 하는 건 이제 좀 눈에 익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얼마야? z값으로 따지면 2야. 경계값. 아, 그러면 내가 표준화를 해서 그 경계값이 얼마가 되게끔 하면 되겠구나? 2가 되게끔 하면 되겠구나. 되시죠? 자,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걸로 해도 되고요. 자,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경계값 6 더하기 20.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평균을 빼는데 평균 이미 나와 있잖아. 요거. 얼마 나오는데? 6 더하기 시그마 제곱을 빼면 돼요. 괜찮아? 따라서 여기서 6이 없어지고요. 여기서 시그마 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시그마가 될 거고요. 이 친구의 경계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시그마는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뭐지? 문항에서 설명하는 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수학도 독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독해가 돼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 구조화가 되는 겁니다. 요 다음이 구조화예요, 수학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보통 그 사탐 영역 같은 경우에 같은 선지, 같은 의미의 선지들을 꽤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하다 보면 문제를 볼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그마는 2가 되고 평균은 얼마예요, 그러면? 평균 6 더하기 4가 될까요? 얘는 10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요거랑 그다음에 뭘 더해? 요거 더하래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 12가 되겠다. 괜찮죠? 자, 27번 마지막 3점이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28번 4점짜리고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중복조합 문제 많이 풀었다면 좀 익숙하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배우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풀때 기록을 잘 해두세요. 아, 요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요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요런 문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가는 거에 개수를 구하여라. 얘가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걸로 가는 거야. 가! 2 곱하기 F1 더하기 F6은 7이래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얘를 할때 케이스 분류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거 기준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첫 번째, F1은. 가능한 함수 값들은 요 안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1은 1일 때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2 더하기 얼마가 돼야 7이 될까? 얘는 5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F의 1은 2. 그러면 4야. F의 6은 3이야. F의 1은 3이야. F의 6은 1이죠. 그지? 그렇게 할수 있잖아. 더 이상은 안 돼. 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 얘와 얘를 딱 보면 뭔가 좀 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봐도 떠올려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안 떠올라. 그러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대입하세요, 다. 1을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얘 F에 1, 얘는 F에 3. 그 다음, 1 넣어요. 얼마? F에 2, F에 4가 되더라. 자, 2를 넣습니다, 이제. F에 3, F에 5, 그 다음 F에 4, 얘는 F에 6이구나. 됐죠? 그러면 N이 1과 2를 넣었을 때 이게 다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두 개를 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 아닌가? F에 1, F에 3, F에 5. 또, 오른쪽은. F에 2, F에 4, F에 6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야? 얘는 홀수. 얘는 짝수. 근데 여기 식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얘들끼리 뭐가 된다? 중복조합이다. 왜요? 함수값이 크기가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홀수는 홀수끼리 중복조합. 짝수는 짝수끼리.

이게 어떤 짝수 홀수예요? 정의역에서. 알겠지? 그들의 함수 값들이 끼리끼리 처리가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요거에 따라서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자. 1번. 첫 번째 케이스. F의 1은 1이고요. 그 다음 F의 6은 5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에 따르면 F1, F3, F5라고 하는 거는 1의 영향을 받아서 F3과 F5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F3과 F의 5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 얘는 뭘 결정해? F의 2와 F의 4를 결정해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각각의 영향을 주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거랑 막 뭔가 연결지어서 할게 있나? 없어요. 각자 따로. 자,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F3과 F5는. 그럼 저기에서 가능한 건몇 개야? 6개야. 1, 2, 3, 4, 5, 6. 그들 중에 여기 두 개를 채우면 되겠죠. 6H, 2가 될 겁니다. 자, 얘도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여기를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저절로 배치가 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F의 1은 2고요. F의 6은 3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 3, 4, 5, 6. 다섯 개가 있겠죠? 다섯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고요. 얘는 1, 2, 3이야. 왜냐면 작은 쪽으로 갈 거거든. 얘가 3이니까 가능한 함수 값은 1, 2, 3 중에 하나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F의 1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 다음 F의 6은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3, 4, 5, 6. 4개 중에 몇 개를 선정해요? 2개를 선정해. 얘는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작은 것도 그냥 다 1이지. 한 개밖에 없다, 경우의 수가.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처리가 중요한데. 문제를 잘 보시면 함수 자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얘들끼리 연결돼야지만 한 세트의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해야 돼요. 따라서 얘는 7C이니까 21 곱하기 6C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가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6C이니까 얘도 15고요. 그 다음에 4C2가 되겠다. 그러면 6인가요? 얘는 5C2가 될 거니까 10. 됐죠?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15로 좀 묶어서 하면 15 곱하기 27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보자. 27 곱하기 15. 그럼 35에 얼마? 405예요, 405. 요거 두개 더한 게. 15로 묶어서 처리한 겁니다, 지금. 그럼 405에다가 요거 더해요. 그럼 얼마야? 41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각각 그냥 따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착각하기 쉬운 건 홀수에 대한 것들의 함수값과 짝수에 대한 것들의 함수값들을 나중에 마지막에 연결지어 줘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28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29번입니다. 29번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골라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이 필요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고,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적으로는 중요하니까.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라고 해요. 그리고, x는 x일 때 확률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확률 분포표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x가 있고 p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x 값으로 가능한 건 1이 있겠고, 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 5, 6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1일 거야. 자, 1에 대한 함수 값은 여기에 1을 넣는 겁니다. k 아니고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10분의 1 마이너스

XK야. 괜찮죠? 두 번째, 10분의 E-K야. 괜찮죠? 세 번째, 10분의 3-K야. 자, 4에 해당하는 건 그냥 K. 여기도 K. 그 다음에 얘도 K. 근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끼리에 대한 크기를요,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은 변하고 있는 값인데, 얘보단 얘가 크고요, 얘보단 얘가 큽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러한 값들에서 내가 똑같은 k 값들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k라고 하는 게 10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무조건 양수. 얘는 더 무조건 양수. 왜? 10분의 1보다 큰 데에서 k를 빼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잖아요? 여기 뒤에는 무조건 다 양수예요. 이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벗겨진 건 당연히 양수고, 그거 말고 절대값 내부에 있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절대값 내부. 알겠지? 자, 그 다음. 10분의 1 빼기 k랑 10분의 3 빼기 k랑 만약에 10분의 1 빼기 k가 음수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알겠지?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작은 거에서 k를 뺐잖아요. 근데 이 k가 10분의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더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구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겠다. 이렇게. 이 가능성으로 그냥 접근해버리면 편합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10분의 1을 기준으로, 10분의 2를 기준으로, 10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K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통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그럼 만약에 K의 위치가 여기야, 여기. 그리고 하나는 K가 여기야. 요 숫자 그냥 붙일게요, 임의로. K3, K4라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요. 그럼 10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아, 요 다음 무조건 다 양수야. 이게 요첫 번째 거라니까. 두 번째, 만약에 K2가 여기에요. 그러면 10분의 1에서 K2를 빼는 것 자체가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음수지만 요 다음은 다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왔다. 그러면 여기 두 개에 대한 건 음수가 될 거고요. 여기 두 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건 양수가 될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만약에 K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마이너스일 거라고요. 그럼 각각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왜 저는 범위를 안 나누냐? 그냥 이렇게 두고선 각각에 대한 거 부호 처리만 해주면 금방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 얘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벗겨질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돼요? 첫 번째 거 6이 돼요. 마이너스 3K.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냥 3K죠. 플러스 3K야. 얘는 절대 1이 안 되지. 마이너스 3K, 3K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야. 괜찮아요? 자, 첫 번째 게 마이너스다. 그럼 이게 절대값 풀어질 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0분의 1에 플러스 K. 나머지는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10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요. 플러스 3K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K, 마이너스 2K, 3K야. 그럼 이 친구는 2K가 되고 더하기 요거 두개 처리하면 10분의 얼마? 4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합쳐서 1이 되는 가능성을 따져보자. 그러면 K, 2K는 10분의 6이기 때문에 K는 얼마예요? 요거 2로 하게 되면 10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럼 이래놓고선 확인해 보면 돼요. 아, 얘가 만약에 10분의 3일 때 여기에 넣어보는 거야. 요거 음수 맞아. 요 조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음수 맞아. 10분의 3 넣었더니 요거 뭐 나와요? 어?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뭘로 나오게 됐어? 플러스로 가정했잖아. 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아, 여기 세 번째죠. 요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쓰게 되면 10분의 1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K 하고요. 그 다음 것도 마이너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2에 플러스 K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그냥 부호가

나온다. 그리고 3K. 자, 그럼 요거 다 처리하게 되면 얘는 4K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얘랑 없어질 거니까 얘가 1이 되면 되겠다. 그럼 K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자. 얘 4분의 1이죠. 그럼 얘 음수 맞아. 소수로 계산해도 그렇잖아. 0.1이고 4분의 1은 0.25잖아요. 요거 음수 맞아. 0.2에다가 0.25를 빼는 거죠? 음수 맞아. 요거 맞아. 10분의 3, 0.3에서 0.25를 빼는 거잖아. 어? 양수 맞네. 그러니까 아, 요거는 맞구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자,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3, 그리고 마지막 3K. 자, 요거 6K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10분의 6입니다.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6K는 10분의 16이 돼야 돼. 그럼 K는 10분의 16에다가 곱하기 6분의 1이거든요. 약분하면, 얘도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얼마? 15분의 4가 나옵니다. 괜찮죠? 근데 얘가 이제 15분의 4가 되잖아? 그럼 저기 한번 가볼까? 15분의 4를 넣게 되면, 요거 통분하게 되면, 3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30분의 얼마야? 15분의 4였으니까 8. 요거 음수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30분의 6이고, 빼기 30분의 8. 얘도 음수야. 자, 마지막. 30분의 9, 빼기 30분의 8. 근데 얘는 어때요?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요거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게 음수로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아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되는 게 뭐예요? K값 아까? 여기. K는 4분의 1입니다. 되셨죠?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크기에 대한 걸로 내가 마이너스가 어디부터 진행되는지만 파악하면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다가 이제 쓰자. 원래 x에 대한 분포를 잘 써놔야 x 바에 대한 것들도 찾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토탈 1이다. 자,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고요. 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수로 좀 처리를 해볼게요. 0.1에서 0.25를 뺀다. 그러니까 0.15. 그 다음 0.2에서 0.25를 빼니까 0.05. 뭐 분수로 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3은 0.3에서 0.25뺄 거니까 0.0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X 바 P에 X 바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요거 해석을 해볼까? P에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눴더니, 요게 크기가 2짜리로 뽑았으니까 2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이 친구는 P의 X1 더하기 X2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에 대한 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X1 더하기 X3, 아니 X2, 요거에 대한 구성은 1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이어도 되잖아. 그지? 또, 1 더하기 얼마? 2여도 되잖아. 그 다음 또1 더하기 3이어도 되겠죠? 순서는 나중에 고려하자. 자, 그 다음, 뭐가 오면 돼요? 2 더하기 2가 오면 되겠죠. 괜찮지? 지금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확률들만 처리해주면 되겠다. 1과 1이 만나면 0.15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400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 저거 뭔가 100에 대한 거나 분수의 형태로 좀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100분의 15니까 요거는 원래 20분의 3이거든요? 근데 요게 두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20분의 3짜리의 제곱. 400분의 9가 될 겁니다. 자, 얘는요. 100분의 5잖아요. 그럼 100분의 5라고 하는 거 가볍게

20분의 1로 처리해 놓고, 그러면 이 친구는 20분의 3과 20분의 1. 근데 그게 순서 바뀐 것까지 곱하기 2. 그러면 400분의 얼마? 6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확률 구하는 거야. 자, 3에 대한 건 100분의 5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20분의 3에다가 뭐 값은 똑같지만 식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2에 대한 것도 하게 됩니다. 2 아까 얼마였었어요? 20분의 1 제곱 얼마? 400분의 1이겠구나. 괜찮지?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400분의 1, 6, 7, 13, 22.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거랑 뭐랑 곱하라고 했어? 400이랑 곱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 정답은 22가 됩니다. 할만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여기 뒤에 있는 파트는 뭐 너무 많이 했던 형태니까 크게 어렵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뭐요 정도? 여기에서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눴을 때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순서쌍을 짠다. 뭐 요거 근데 많이 했잖아. 우리 표본 평균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요겁니다. 우리가 절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가 제일 작은 값으로 빨리 바뀌는지를 체크해서 얘가 순차적으로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뭔가 퍼진다라는 느낌으로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서 해당하는 K값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했던 파트였어요. 그래서 29번 해결해 봤고요. 막 문제가 조금 길긴 했으나 뭐 아이디어적으로 못할 정도는 아니죠. 그지? 저것도 만약에 제가 설명한 아이디어 말고 그냥 K에 대한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원래 절대값의 부등식 해결하듯 그냥 하면 뭐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새롭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보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자, 29번까지 했고요. 마지막 30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지만 구조화를 하면 간단해요. 숫자 1,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A와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B가 있더라. 그냥 상황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A. 여기 1, 1, 2, 2, 3. 그 다음 B. B는 1, 2, 3.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상이면 이런 것들 구조화하기 딱 좋잖아. 3 이상. 그럼 뭐예요? 3, 4, 5, 6. 3분의 2야. 그러면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다가 넣는데. 아, A에서 B로 옮기는구나. 한 개를. 간단하죠? 그 다음,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 그럼 얘는 3분의 1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B로 옮기는 건 맞아. 근데 몇 개? 두 개를 옮기는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걸 문제를 길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지? 자, 근데 이 시행을 몇번한 후에, 한번한 후에, B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그러니까 한번 했다는 건첫 번째 걸로 시행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혹은 두 번째 걸로 시행 결과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B에서 뭘 꺼낸 거야? 한 개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기에서 B에서 한 개를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20에 적힌 숫자가 뭐였대요? 3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렇게 한 시행의 결과에서 B라는 데에서 하나를 뽑아서 뭐가 나오는 형태를 봐야겠구나. 3이 나오는 형태를 봐야 되겠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A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적힌 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지금 A에는 합이 얼마예요? 4, 6, 9죠, 9. 그러니까 9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6이어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9였는데 거기서 얼마가 빠진 거야? 3이 빠진 거야. 그럼 3이 한 번에 빠질 수도 있겠고, 1, 2가 합쳐서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문제에 다 답이 있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케이스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걸로 한번 가볼게요. 3분의 2에서 내가 숫자가 3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내가 한 개를 옮기긴 옮겼어. 근데 그한 개를 옮긴 게 3이었을 수도 있고요. 3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케이스를 좀 나눠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요 안에서 첫 번째 거. 일단 3분의 2로 가는데, 요때 A에서 B로 간대요. 근데 요 안에 케이스가 3이 아닌 게 있고, 3인 게 있다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딱 꺼낸 게 뭐여야 돼요? 그렇지. 여기서 꺼낸 거는 3이어야 돼. 자, 가보자. 여기 3분의 2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A에서 뽑을 거야. 몇 개를 뽑아야 돼? 한 개를 뽑아야 돼. 근데 3이 아닌 걸 뽑는다? 그럼 전체 몇 개예요? 전체 몇 개야? A에. 5개 있잖아. 5개 중에 3이 아닌 거니까 4개. 얘는 3이니까 얼마? 5개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옮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3이 추가가 된게 아니라 1이나 2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B에는 지금 주머니에 몇 개가 생겨요? 일단은 4개. 근데 그 4개 중에 3이 확률적으로 얼마야? 하나잖아. 그래서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얘는 3을 옮겼잖아.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내가 3을 넣었는데 전체는 일단 4개야.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돼버려요? 2개가 돼버리죠, 3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3분의 1로 내가 어디에서? A에서 B로 몇 개를 옮겨요? 2개를 옮길 거야.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나한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3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걸로 가면 됩니다. 얘는 3이 포함된 거. 괜찮아?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몇 개를 옮겨야 된다? 두 개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3이 아닌 걸로만 구성을 한다. 전체 몇개 중에서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 근데 3을 빼고 두 개를 구성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3 하나를 고정으로 뽑고 나머지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럼 네 가지 경우지. 됐을까?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해. B에 지금 몇 개가 왔을까요? 두 개가 옮겨졌잖아? 그럼 다섯 개야. 근데 그 다섯 개 중에 3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얘는 다섯 개 중에 하나더라. 자, 얘도 두 개가 옮겨지긴 했는데, 3도 포함돼서 옮겨졌죠? 그럼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있더라? 3이 두 개가 있더라. 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 넣는 거예요? 분모에 넣는 거야. 자, 분모에 들어갈 때는 저 앞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3분의 2까지. 따라서 3분의 2에 첫 번째 라인 5분의 4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1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 3분의 2에 5분의 1이 와야 되고요. 4분의 2가 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3분의 1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얘는 계산 바로 해주자. 얘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에 5분의 1이야. 그다음 밑에 건 3분의 1에 얘도 계산 바로 할까요? 10분의 4니까 처리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그 다음 뒤에도 5분의 2가 되겠구나. 제가 이런 유형을 뭐라고 불러요? 스텝 바이 스텝. 응? 단계만 잘 밟아 나가면 답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조건부 확률의 처리지만, 그냥 문제에서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내가 수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수학에서 뭐 모델링 막 어렵게 표현하는데, 모델링까지 안 가고 그냥 구조화하는 거다. 응?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걸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보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직접 문제 풀 때에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돼요. 막 뭔가 문제풀이에 있는 풀이집 따로,
내가 생각하는 거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석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우선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게 프리집과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집보다 좀더 간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조만 잘 짜놓으면 뭐 어때요? 그냥 읽을 때도 그냥 쭉쭉 읽히고 숫자에 대한 계산도 어렵지 않게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분모에 대한 건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채워야 될게 뭐죠? 그치, 이때 보는 거야. 분자. 주머니 A에 들어있는 모든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뭐여야 된대요? 6이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밑줄 치고요. 얘는 빠지는 것만 생각해. 합이 6으로 남아야 된다. 그 말은 얘를 한개 옮기잖아요? 무조건 뭘 옮겨야 돼? 3을 옮겨야 돼. 만약에 두 개를 옮기잖아요? 무조건 1과 3을 옮겨야 돼요. 아니, 1과 3이 아니라 2. 이렇게. 그래야 합이 6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만 라인을 찾아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개 옮기는 거였으니까, 요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뭘 옮겨야 된다? 3을 옮겨야 된다. 그럼 요 라인이야, 요 라인. 그지? 그래서 요 위에다 써요. 3분의 2에 한 개를 옮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조건 3을 옮겨야 된다고? 5분의 1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3을 또 뽑는다. 그 뒤에, 요게 지금 한개 옮긴 거. 자, 두 개를 옮겨야 되는데, 이때는 3을 포함시킨 걸 빼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안에 있는 확률이 조금 다를 수 있어. 왜? 여기에 있는 이 사컴비네이션 2라고 하는 거는요, 순서쌍을 다 적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1과 1, 1과 2, 2와 2.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개를 뽑아야 되잖아. 아니, 두 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3을 빼놓고 뽑을 거니까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별해서 뽑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거뭐 서로 다른 걸로 인정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들 중에서 내가 실제 빠져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요거.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 있는 숫자의 구성만 보시면 돼요. 내가 실제로, 여기는 몇 개예요? 6개인데 왜 여긴 3개입니까? 아니, 6개가 나오는 건 1, 1, 2를 다 다르다라고 가정하고선 계산을 했기 때문에 6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산할 때이 1, 2에 대한 구성으로 서로 다른 걸로 인정하고 체크하면 돼요. 그럼 몇 개일까? 1에서 하나 나오고요. 2에서 하나 나와야 돼. 근데 1이 두 개의 종류가 있고 2가 두 개의 종류가 있다? 그지? 2 곱하기 4개 맞아요, 4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차례대로. 3분의 1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10이야. 근데 10분의 4야. 그래서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와요? 5분의 1이 오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얘가 몇개 이동했을 때다? 두 개의 이동을 했을 거고, 얘는 1과 무조건 2를 이동시킨 거다. 그래야 합이 6이 된다. 자, 약분합니다. 쭉쭉 두 개씩만 약분할게요. 왜? 뒤에는 좀 다르거든? 이렇게. 자, 그래놓고 여기도 좀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해볼까? 여기. 그 다음, 여기도 5. 다 없어지고요. 여기는 남겨. 여기도 남겨. 그럼 분모는 2에다가 1을 더할 거니까 3이고요. 그 다음, 5분의, 여기 5분의 3이고, 5분의 4잖아? 5분의 7이에요. 자, 위에 있는 것도 5. 없어져요. 1. 5분의 2. 따라서, 5분의 15였으니까, 15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22가 될 거고요. 얘는 5분의 5가 될 거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당연히 결과값 얼마? 22분의 7일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에 대한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개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22 더하기 7을 해서 29 찾아내면 끝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사실 이렇게 구조화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요 포인트였어요, 요 포인트. 내가 두 개를 이동시키는데 두개 이동시킨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두를 다 분자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내가 원래 있던 합이
9였기 때문에 그 9에서 없앨 수 있는 건 3이라고요. 그래야 문제의 조건에 딱 부합하는 거잖아. 그럼 3을 뺀다는 건한개 옮길 때가 있겠고, 두개 옮길 때가 있을 건데, 두 개에 대한 건 1과 2를 동시에 옮겨야 되니까. 여기에서 내가 1과 2에 대한 걸 하나씩 뽑는다는 개념이랑 똑같죠?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4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요 4C 2 안에서 또 세분화된 거, 그 중에 일부만 꺼내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약분하기 전에 10분의 4였으니까. 원래는 10분의 6이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확률할 때 조금 어려운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분모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 중에 선별해서 몇 개만 뽑아서 분자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내가 크게 덩어리 자체로 해서 구했는데, 분자에 올라갈 거는 그 덩어리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 것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건 계산을 정확히 해줘야 우리가 분자에 있는 걸 처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조화 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였을 순 있으나,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는 꼭 익히셔야 돼요.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독립시행 파트와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독립시행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곱셈 정리. 그죠? 그러니까 곱셈 정리에 대한 것과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구조화를 잘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5회분, 제가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다 확률과 통계는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건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얼마만큼 100분 동안 30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이거에 대한 연습이 제일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회차를 풀어가면서 그게 감각적으로 조금 잘하게 된것 같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 하다.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라던가 문제에서 골라내야 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친구라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다양하게 또 뽑아서 시간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자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익숙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학교에 있는 그 작은 책상, 그 위에서 스탑워치 딱 놓고 100분 동안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간 자율학습 시간 아니면 공강 시간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 시간 활용해서 귀마개 딱 꽂고요. 100분 동안 맞춰서 연습하세요. 그러면 실제 실력이 늘 겁니다. 아셨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입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와 15번째 강의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 5회차, 이제 총 5회분이 있는 이 실무 강의에서 그것도 맨 마지막 5회차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총 15강의 공통 과목에 5강의 미적분과 5강의 기하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공통 과목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푸는 문제들도 당연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서 아마 이번 강의를 클릭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튼 잘 피드백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정말로 이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니까 오늘 강의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가 피드백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까지는 풀어봤는데 그 밑에 있는 87페이지 19번 문제서부터 한번 풀어볼 예정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조목조목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러한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걸 왜 제가 거기를 확인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Q&A에 올라오더라고. 비슷한 유사 문항을 보면요. 제가 그 부분을 좀잘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는데 제가 이 fx라고 하는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이 이차함수를 들고 제가 x가 2가 아닐 때는 2를 빼고 x 빼기 2분의 fx-4, 이거를 우리가 gx라고 명명을 하고 딱 x가 2가 되는 포인트에서는 8의 값, 즉 g2는 8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일단 억지로 2일 땐 8이고 2가 아닐 때는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일단 2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왜 x 이퀄 2를 왜 생각하죠?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끊어놨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일단 x 이퀄 2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은 일단 해줘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x 이퀄 2에서 연속이라는 걸 식으로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의 gx의 극한 값이 바로 g2, 2에서의 함수 값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해야 그게 x 이퀄 2에서 gx가 연속이라는 얘기죠.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g2의 값이 8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게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선생님 거꾸로 써볼게요. 그럼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금 극한의 뜻은 x가 2가 아니면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x-2분의 fx-4 이것의 극한값이 8이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걸 왜 x 이퀄 2에서 왜 해요? 라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는 거 하나 짚어드립니다. 근데 극한의 구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0, 빵 이렇게 한번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 값이 존재하려면 이 분자에 있는 것도 빵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로 인해서 f(2-4)의 값이 0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즉제 말은 f(2)가 4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2)가 4라서 이 4를 제가 이렇게 지워서 여기를 f(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자기 이게 뭐의 정의가 되지 않나요? 뭐의 정의? f'2의 정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바로 f'2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f2가 4라는 것과 바로 f'2의 즉 도함수의 x이퀄 2에서의 함수 값이 바로 8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 x제곱 플러스 제가 이차항의 계수가 1인 fx라고 했으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 거를 내가 아는데 내가 일단은 먼저 2를 넣어 했을 때 4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2를 넣으면 4는 여기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니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뭘알 수가 있냐면 b는 마이너스 2a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맞게 풀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정보는 미분에서 2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잠깐만 f'x를 구해보면 2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8이 돼야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4가 8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a 값이 4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반사적으로 b는 얼마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8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야? 그러면 나 f를 다 알아요.
A는 4라고 했고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제 문제 없고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G3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뜻은 GX의 X이퀄 3에서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지만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지만 어차피 이 GX 자체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 또다시 G3이랑 똑같아요. 그럼 X가 3이라는 얘기는 X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넣어주세요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위에다가 내가

x에다 3을 넣어주게 되면 3 빼기 2는 1이고, 그럼 1분의 f3-4가 되니까 이건 결국 f3-4의 값을 구해주시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니까 f3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이 되거든요. 그럼 f3은 13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럼 13 빼기 4는 얼마? 9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선생님 x 이퀄 2를 딱 집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x 이퀄 2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조사해 봐야겠다.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펼쳐진다는 거, 그것만 조금 이제 우리가 당황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다. 어때, 괜찮죠? 3점짜리 문제 중에서 뭐 아주 쉽다고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어렵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 연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극한값에 대한 계산, 미분계수의 계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최종적인 정답은 9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9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는 박스 채우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 박스 채우기 문제의 감성은, 뭐 난도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 문제에서 시키는 거를 좀잘 따라와 주면 됐던 문제였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첫째 항은 0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번째 항을 어떻게 만드냐면, 전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요거를 더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일단은 먼저 얘를 이해는 해봐야겠죠. 얘가 뭐라는 뜻이냐면, 결국 2의 k제곱이니까 2, 그다음에 4, 그다음에 8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제가 화면이 넘어갈 거라 선생님이 여기다가 1번 하고서 일단은 먼저 저 식을 한번 써보면, 일단 다음번째 항을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했냐면, 전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으로. 그러면 공비 r이니까 2-1분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첫 번째 항은 2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차피 분모는 1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가지고 쓰면 2의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를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요 뒤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an 플러스 1이 3an 곱하기 an 더하기 이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요건데, 맞죠?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가라고 하는 조건을 봤는데, 가에 들어가는 게 뭘까 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가에서 p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다 이랬어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제가 여기다가 p를 한번 넣어보죠, 뭐. 요렇게.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체크한 요 줄을 갖다가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p가 되는 건지, c를 변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an 플러스 1 더하기, 지금 저기가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제가 이거를 2 곱하기 2n제곱으로 생각하면 2p, 제가 이래서 여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2n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은, 자, 오른쪽 부분은요, 3a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3p 곱하기 2n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이거랑 같았는데 변형시켰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선생님은 거꾸로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3a는 괜찮고, 그럼 여기는 2의 n제곱이 2p계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3p계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3p에서 2p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p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이 노란색 줄이 요거랑 원래 똑같았다라고 하려면 여기서 우리는 p 값이 2였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나를 찾았어요. 아,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p 이퀄 2가 되겠구나라고 찾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an에다가 가 곱하기, 즉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제가 bn이라고 하면 요게 bn이죠. 그리고 요게 bn 플러스 1이죠. 왜냐면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의 n 플러스 1은 3 곱하기 b의 n이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냐면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공비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아마도 이 나에 들어가는 식은 여기 나다에 들어가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나에 들어가는 식은 BN의 일반항이 될 건데.

BN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려면 B1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B1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넘어와 보죠. 선생님이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2번. 그럼 이제 우리는 나를 찾기 위해서 B1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B1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윗줄에서 BN을 AN, 그러니까 A1 더하기 2의 N 2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지금 N이 1일 때를 하고 있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A1은 0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4고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결국 첫 번째 항은 3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BN은 지금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바로 BN은 3의 n제곱이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됐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박스에 들어가는 식이 바로 3의 n제곱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a에는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bn이 3의 n제곱인 걸 알았으니까 A에는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굳이 알고리즘 안 쓰고 그냥 2번에서 내비둬 볼게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싹다 왼쪽으로 보내보면 3의 N제곱에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게 바로 지금 박스 채우기에 다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끝!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가에 알맞은 수를 p라고 하고 p2라고 했고 나다에 들어가는 식을 fn. 그럼 이게 fn이고 그다음에 이게 gn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문제에서 f1의 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f1을 그러니까 3 곱하기 그다음에 g4의 값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g4를 넣으라는 거죠. 그럼 81에다가 이거 여기다가 지금 4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냐면 여기가 2에 4 플러스 5가 되면은 32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82에서 32를 뺀 거니까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50. 여기까지가 지금 G4의 값이에요. 나누기 P를 해라. 그러면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150을 2로 나누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75가 최종적인 정답이겠다. 이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이 문제의 박스 채우기에 있는 이 어떤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암기하기보다는 여기 감독님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첫 번째 줄에 있는 이 AN을 조금 정리를 하고, 분명히 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P라고 얘기를 했으니, 제가 거기다가 P를 적극적으로 넣어서 이 식을 변형해서 이 식이 나왔지만, 나는 오히려 이걸 변형해서 얘랑 일치시키겠다. 그 작업이 이 작업이냐, 이 작업이냐. 똑같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전에서 조금 더 땀을 줄이고, 고생을 줄이고, 요렇게 선생님이 조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요렇게 좀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박스 채우기가, 글쎄요. 이게 이 박스 채우기가 과연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될 것인가, 안 출제될 것인가도 약간 고민이고, 또 박스 채우기가 어디 단원에서 출제될까, 이것도 항상 이제 그 화두에 좀 이슈에 되는데, 그래도 요즘 최근 기조를 봤을 때 수열에 어떤 귀납적 정의와 결부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연습해보는 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회차에 있었던 이제 수열 문제, 박스 채우기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를 이제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금 문제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정석적으로, 정통적으로 우리가 딱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설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제한 시간 내에 풀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t1 더하기 19의 제곱 곱하기 t의 4의 조금 왼쪽으로 갔을 때 gt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출제자가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조금 배경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될것 같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만 잘 이해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라고 이미 줬어요. 그럼 여기 다 보여요. 0부터 1까지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또는 x가 3보다 같거나 클 때는 fx가 x다. 저는 가라는 얘기를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가 되는 거를 읽으면요. 일단 1번 한 다음에

여기 n이 괜히 이제 집합기호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n이 1이거나 2가 되면은 요 부분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1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1이니까 아 1부터 2까지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부터 2까지는 f(x)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진술이고 저 n에다가 제가 2를 한번 넣어 보게 되면은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되니?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소 조금 꺼끌꺼끌할 수 있죠. 지금 이게 뭘까? 절대값 fx-x는 절대값 4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이면 x-1 곱하기 x-2고 만약에 n이 2면은 x-2 곱하기 x-3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이거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다의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니? 그러면 이거는 결국 a는 플러스 b든지 마이너스 b든지 그럼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플러스 b 혹은 마이너스 b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 fx-x라고 하는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x니까 아, 이거네. 잘 봐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4의 x-1 곱하기 x-2에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x가 더해져 있는 요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x-1 곱하기 x-2 더하기 x였는지 아니면 플러스 4 곱하기 x-1에 x-2 플러스 x였는지 그건 몰라요. 제가 이거 두 개를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는 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메커니즘이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x-2 곱하기 x-3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x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x는 확정값인데 여기가 뿔이니 마니 이제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그리고 일단 x가 3 이상 마무리는 지워보고 얘기를 하자. 3 이상이면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fx가 x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수가 x의 0보다 작을 때부터 0, 1, 1, 2 맞아 떨어지고 2, 3, 3보다 쭉클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실수 구간이 다 메꿔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짓수가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냐면, 뿔뿔이냐, 마마냐, 뿔마냐, 맞뿔이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어때 선생님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 근데 왜 얘만 이렇게 써놨지? 라고 해서 제가 얘를 봤더니 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하시는 거죠 실전에서? 왜냐? 생긴 꼴이 뭔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x5 아, 이게 완벽하게 꼴이 비슷하네. 그럼 여러분, 여기가 x가 x-1, x-2니까 느낌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요 부분만, 요 x 빼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그래프에 얹어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봐요. 제가 이제 2번 알고리즘으로 넘겨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지금 0보다 작을 때, 0,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이랬으니까 제가 조금 요거를 요렇게 여기 1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요. 1,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x도 그려야 되니까 1, 2, 3 요렇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자, 보세요. 자, 1, 2, 3. 진짜야. 나 갑자기. 확정적인 건 그릴 수 있다? 확정적인 거? 뭐? 0의 왼쪽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X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확정적이에요. 이건 확정적이에요. 요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서 여기도 확정적이죠. 길이가 1이에요. 즉, fx는 x죠.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은 fxx예요. 근데 1부터 2까지는 뭐냐면요. 이 그래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의 구조인지를 가만히 보면 0,0을 지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여기가 1이 돼서 1,1도 지나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게 여기 있는 요거 위로 이렇게 얹어지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이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이요요 여기 지금 요 x 빼고 요쪽에서의 왜 내가 이제 이러냐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그림도 비슷하거든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1을 지나고 2,1을 지나니까 요 함수도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또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요. 물론 지금 2는 칠해져 있고 3은 뚫어져 있고 1은 칠해져 있고 2는 뚫어져 있지만 어차피 그게 지금 다 만나지면서 연속이거든요. 왜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감독님 와주세요. 왜냐면 fx가 애초에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초에 fx가 이어져는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조가 보면 알겠지만 요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가 x-1, 여기가 x-2가 바뀌고 여기도 x-1로 바뀌었겠죠? 근데 여기는 x로 바뀐 이유는 위로 한칸또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그래프를 요렇게 위로 올렸냐, 요렇게 위로 올렸냐. 그래서 여기도 요 모양이냐 아니면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면 아볼, 마이너스면 위볼. 여기도 플러스면 위볼.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아니면 얘가 뒤집어지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 몰라요, 이거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여기는 지금 양자택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여기가 매끄럽게 연결될 것인가? 여기가 매끄럽게 연결될 것인가? 네, 연결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잠깐만 여기 x 빼고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4x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죠. 그러면 얘를 잠깐만 미분을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4거든요. 그러면 0에서의 기울기, 0에 잠깐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4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4니까 이미 벌써 여기는 미분 불가능이에요. 그리고 그 1에, 미안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여기가 4인데, 기울기가 4인데, 어차피 얘는 미분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4하고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가 앞에서 나오고 미분해가지고 여기는 1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5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5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게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만 이동을 한 건데 그걸 미분해가지고는 어차피 여기가 지금 x라고 하면 그 미분 계수가 내려가면서 1로 이제 미분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만약에 뒤집어진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의 기울기 여기는 만나는 구조고 또 만약에 여기가 내려와 있고 여기가 올라가서 있다면 여기는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다만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뾰족뾰족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가 x equal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 k의 개수가 몇 개? 세 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이런 부분이 세 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미 벌써 쭉 오다가 아 따가워 이러면서 여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이미 생겼어요. 한 번.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노란색 그래프로 그린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맞았다면 뾰족 뾰족 뾰족 그러면서 하나 둘셋네 점이 만들어지니까 둘다 위에 있는 거는 안 돼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아, 이것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 아, 이거 대박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만약에 여기가 위를 선택했다 그랬으면, 아래를 선택하는 게 있어 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여기는 매끄럽게 연결되고, 세 개. 이러면 이제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K가 세 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뾰족인 상태에서 여기가 아래였다면, 여기는 어차피 위 아니면 아래니까, 그러면 여기는 문제 없고, 아, 그러니까 위, 위, 아래. 아니면 여기는 위, 여기는 아래.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아래인데 여기가 위어 버리게 되면은 미분 가능, 여기 미분 가능, 여기 미분 불가능하니까 전체는 미분이 불가능한 게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 아래 아니면 아래, 아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였던지 이쪽으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거 똑같이 그래프 그릴 건데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거의 맞춰서 그려볼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자지 마세요. 저는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어디 가니? 내려와 보세요. 지금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노란색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주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확정값 여기는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려주는데, 아까 전에는 여기가 위에 있고 여기가 아래에 있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줘 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뾰족점을 만들어서 요런 거를 만들어 보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한 번만 가보면, 이 그래프를 내가 그래프를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얹어보면, 좌표 평면에 얹어보면, 부드럽고 득, 이렇게 해서 내가 세번 미분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득, 부드럽고 득, 득 이렇게 해서 세 번이었는지 이런 양자택일의 그 관계까지는 오게 됩니다. 자, 문제를 좀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한번 했어요. 조금만 이제 더 가볼게요. 자, 봤더니 이제 가나다는 끝났어. 실수 t에 대해서 산 넘어 산이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t인 내가 직선을 그을 건데 그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 잠깐만 이쪽으로. 커먼. 그럼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어요. 요 점. 내가 이 점으로부터 막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서 만나는 점. 와, 어떡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또이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막 내가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잘 봐요. 근데 그 GT가라고 하는 그 개수 함수가 이게 개수 함수거든요. 개수 함수. 그럼 개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쭉한 개이다가 갑자기 0개이다가 갑자기 2개이다가 갑자기 0개이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계단형으로 뚝뚝뚝뚝 끊어지는 운명을 갖고 있어요. 끊어지는 운명. 그 끊어진다는 운명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개수 함수는 절대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쭉 그냥 상수 함수처럼 약간 그 심장 박동수가 멈춰 있을 때띠이 그래프 있잖아요. 그냥 일자 상수 함수 그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개수가 변하는 부분이 생기면 갑자기 이렇게 네, 이렇게 불연속인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봐봐요. 그렇게 개수 함수를 GT라고 정의를 했더니 그 GT가 불연속인 실수 t의 값,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t인데 그 기울기가 변할 때마다 개수가 바뀌는 부분이 불연속인 모든 실수죠. 개수가 바뀌는 부분. 그 개수가 바뀌는 부분을 내가 나열을 해봤더니 t1, t2, t3, t4일 때 이랬으니까 여기서 난 무슨 얘기냐면 개수가 몇번 바뀐다? 네번 바뀐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로 딱 개수가 바뀌게 되는 그 기울기의 값을 T1이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게 T1, T2, T3, T4가 있다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 개수가 바뀌는 그 기울기의 조금 작은 부분에서의 개수의 극한값에 마이너스 1을 뺀 거를 곱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두개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따라서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네 번이나 바뀌지? 이걸 내가 또 추정해야 되는 시간이 생겨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한번 와보실게요. 자, 봐봐요. 일단 추정이에요. 정확하진 않아요.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이 기울기.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막 이제 음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음의 무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한점 만나가지고 기울기가 0일 때도 한 점을 만나요. 선생님 말 맞죠? 그러다가 내가 요렇게 하다가 글쎄 내가 여기가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 일단은 요렇게 기울기가 요런 어떤 이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지나할 때 그러면 요때 내가 계속 한점 하다가 이때 지금 얘가 한점 이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일단 두 점으로 지나니까 요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근데 또 이게 여기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죠. 일단 내가 의심이 되는 거 하나는 찾았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키웠을 때 혹시 이런 데가 접하는 데가 구별이 된다면 요런 부분에서 한번 바뀔 거고. 또 요렇게 되니까 요런 데 접하는 부분이 하나가 여기 같이 접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은

한 3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평행하면은, 뭐 여기 기울기가 1이면 그럼 이러면은 4개인가? 뭐 약간 뭐 여기도 뭐 대충 어떻게 맞춰보면 4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일단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 정도부터 시작했을 때는 0,0,0,0,0,0, 아니 뭐야.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만나다가 기울기가 0일 때도 하나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확실한 게, 제가 여기에서 요렇게 접할 때딱 이게 변한다는 게 명확해진다. 그치? 그쵸? 요거는 좀 정확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먼저 한번 딱 개수가 바뀔 것 같아요. 요거 바로 직전까지는 한 개였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 거냐면, 요런 식으로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때,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접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요런 점을 지나는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런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네 개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요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런 접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여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끝부분도 찾아야 되고 스타트 포인트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인지 아니면 얘가 좀더 내려와 있는지 이건 고민이 되고, 여기는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첫 번째는 조금 둘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 이쪽에서 접하니까 이게 뭐 하나는 접하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이쪽 부분은 내가 핑크 색깔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이 확정적인 부분까지의 접하는 이 상황을 내가 연출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잠깐만 와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 3번 알고리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알고리즘으로 가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핑크 색깔은 확정적인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노란 색깔은 확정적이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접점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위로 이렇게 요첫 번째 노란색 볼록인 함수 의 식은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니까, 제가 요거 위에 어떤 접점 t를 잡아서 제가 여기에서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라고 하는 이 접점을 제가 이렇게 잡아요. 괜찮죠? 그럼 내가 얘를 아까 전에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가 되죠? 5가 되니까, 제가 만약에 x equal t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한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바로 그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울기가 그 기울기다라는 이론을 써주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였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거니까, 요 점과 저 지금 마이너스 1, 0을 잇는 이 저기 뭐지?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준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t 플러스 1분의, 결론적으로는 요거에서 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다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t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주면 t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t가 2분의 1이랑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잠깐만. 지금 우리는 t가 지금 여기 0하고 1 사이니까, 정확하게 정중앙에서 접하겠구나라는 걸, 일단 t 이퀄 2분의 1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요, 진짜 재밌는 게 2분의 1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 넣어봤어요. 제가 이거 왜 넣었냐면,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은 마사 더하기 오니까 1이에요. 이때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나이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거죠.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제가 정확한 그래프를 하늘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늘 색깔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1인 게 이거예요. 이게 1이죠. 여기에 딱이 사실은 요 지금 노란색 부분이 완벽하게 접했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요쪽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칸, 우리가 이제 이게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요렇게 핑크 색깔이 애매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핑크 색깔이 정확하게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여기가 1,1, 여기가 2,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요런 정확하게 기울기가 1인 거에 이렇게 맞물려서 그려지는 요런 그림이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제가 기울기를 1인 거를 그려보면 요런 기울기가 1인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도 기울기가 1인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요 지금 하늘색과 노란색은 만나지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아까 전에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린 거죠? 여기도 위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2,2를 지나면서 아래에서 2,2에서 3,3까지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었구나라는 걸왜 알게 되냐면, 잘 봐봐요. 이 그래프는 제가 여기서 그어 보면 보세요.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점 만나다가 지금 이 그래프가 이쪽이 더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럼 이게 T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접할 때 T2에서 한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T1이 될 거고 여기가 T2가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T2일 때 여기 왼쪽 부분을 만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좀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점에서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내가 조금 요 아래로 내려올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에서 만나다가 딱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딱 하나, 두 개만 만나고 여기가 평행이 되면서 여기서 바뀌면서 끝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T3가 되면서 기울기가 T3는 1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밖에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은, 자 봐봐요. 기울기 이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한 점에서 만나다가 우리가 요런 점에서 일단은 따닥 이러면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점에 이 기울기가 T1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계속 계속 계속 가다가 요런 점. 요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개수가 변화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요런 점을 지나는 여기가 T3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계속 계속 계속 개수가 유지가 되다가 딱 평행이 되는 요러한, 여기와 이렇게 평행이 되는 요 하늘 색깔, 요때 우리는 T4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사실은 개수가 변하는 개수가, 그 기울기의 개수가 T1, T2, T3가 더 정확한 표현이었고, 이쪽은 T1, T2, T3, T4여서 4개가 생기기 때문에 요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조금 쉬워요. 요쪽으로 한 번만 잠깐만 가볼까요? 저는 앞에 있는 T1은 조금 구하기가 힘든데 요거는 쉬운 게맨 마지막 T4보다 조금 더 작았을 때 만나는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지나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쪽은 좀더 누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 만나요. 그러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는 3이 됩니다. 자지마. 조금만 힘내. 그러면 3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질문은 T1 더하기 19의 제곱을 구해주면 돼요. 여러분 T1이 뭘까요? 첫 번째로 개수가 변하는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자, 이쪽으로 한 번만 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최종 질문이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이널 질문이다. 그러면 T1이 뭐냐면 요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이두 번째에 있는 요식을 내가 써보게 되면요. 요식은 우리가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1하고 2 사이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x 이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요 부분에서의 제가 그 함수의 그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4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8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접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t, 4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t, 그 다음에 플러스 8이라고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접점을 두면, 그 접점이 여기죠? 그러면 그것과 마이너스 1,0까지의 그 기울기가,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t 플러스 1분의 4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죠. 그 기울기가, 여러분 조금만 힘내줘.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이제 오늘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오늘. 자, 이제 내려보면 8x 마이너스 11. 지금 나 눈물 나, 지금 속으로. 지금 8x 마이너스 11이에요.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니까 이제 풀어보자. 자, 보세요. 8x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t를 넣게 되면 이게 바로 8t 마이너스 11이지. 낸들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겠니?
그래가지고 풀어놨더니

사띵 재고 나야 이잖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나와야, 이게 나와요. 이게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t 값을 구해야 돼. 이 t 값도 또 나오지도 않아요. 아, 그냥 여기 우리 짝수 이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2 곱하기 4라고 써주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t 값이 얼마가 나오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16,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19가 되니까 4의 입장에서는 4 플러스 19니까 이게 여기가 4 곱하기 2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3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였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 여기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까지 붙여버리면 이게 음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t 값이 여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t 값이. 그러면 그 t 값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그 접점의 t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루트 23이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고,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T1이라고 하는 이건 기울기예요, 기울기. 여러분, 요 T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다 잤어. 요게 T1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9라고 하는 게왜 나오나라고 봤더니 요게 여기다 더해지면서 이 부분이 4 루트 23의 제곱이 돼서 16 곱하기 23이 되는 요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23 곱하기 2를 해주시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이 736이 되는 요런 아주 문제가 어려운 아주 최고 난도 문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죠. 과연 이걸 우리가 제한 시간 동안에 선생님처럼 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언제 다풀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해설지를 보면 T2도 구해놓고 T3도 구해놓고 T4의 값도 구했지만 실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좀 요리조리 구해서 우리가 T4, T3, T2의 값은 중요하지 않고 T1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여기는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개수의 극한으로 조금 내려서 계산을 해주면 됐던 거진, 제가 봤을 때는 거진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우리가 애들이 얘기할 정도로 조금 난도가 높았겠다. 그렇게 조금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요 정도로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풀었던 이 실전 모의고사 중에 계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해설 시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좀 오래 걸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답은 736인데, 잘 피드백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 번만 더 복기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넘어가서 이제 우리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도 쉽지 않아요. 아,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게 21번하고 22번이 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지수함수에서 그 역함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디깅, 파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할수 있었던 문제였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그려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근데 선생님 일단 잡아봐. 이거 할수 있어.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조금만 연구를 해보자. 잡아봐요. 일단 A가 1보다 큰 그러한 실수 A가 있는데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대요. 그럼 얘는 어쨌건 간에 지수함수예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X 플러스 1이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는데 일단 그런 지수함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 함수가 있어요. 밑이 A인. 그런데 이거와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는 왜 주지? 근데 그러한 그 마이너스 4분의 3이 또 그것도 그냥 임의의 그런 직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때 AB는 5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두 번째 상황 연출. 이번엔 곡선이 바뀌었어요. 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약간 역함수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하나는 이게 로그 a의 x면 사실 얘의 역함수는 a의 x제곱인데 그게 아닌 것도 지금 짜증나고 또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나의 신경을 건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좋죠. 어떡하지? 근데 이제 AB가 5라는 거 일단 거기까지 됐고 또 다른 상황이 요 함수가 또 이번엔 여러분 나저 처음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이거하고 이거는 또 기울기가 달라요. 이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이런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직선과 만나는 점을 이번에 CD라고 했을 때그 CD가 2분의 5이다.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 번에 그리려고 하니까 정말 체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개를 좀 나눠서 그림을 그렸더니 좀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A와 B,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괄호에 보시면 A와 C의 X좌표가 BD보다 더 작기 때문에, BD의 X좌표보다 작기 때문에 AC가 BD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A, B, 그 다음에 C, D 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A의 X좌표와 C의 X좌표를 비교했을 때 A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크고, 그 다음에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C도 지난다 이거죠. 원래 지금 여기에서는 AB만 등장하는데 C가 지난다. 체하겠다, 체하겠어. 자, 일단은 물한 모금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덕지덕지 안 그리고요.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하고 로그 2의 X만 그릴게요. 화내지 말아요. 할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역함수가 뭔가 느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조선은 한번 긋겠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보조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가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함수가 이거면은 very good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로그 AX라고 하는 그래프가 조금 엉켜 있어요. 어때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만 연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으로 네칸 갔을 때 밑으로 세 칸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전혀 문제 없죠? 믿어줘요, 믿어줘요. 괜찮죠? 그랬을 때, 이 A와 B 중에 A가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괄호에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이 길이가 O인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요렇게 제가 뭐 대충 그리는 거, 요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몰라요? 제가 요렇게 제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4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간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이 길이가 4라고 가정을 한 거고 이 길이가 3이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내려간 거를. 근데 그게 진짜 맞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AB의 기울기가 5가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으로 4만큼 갔는데 밑으로 3칸? 차라리 한 칸만 더 가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한 칸만 더 가지? 왜? 만약에 이게 한 칸만 더 가가지고 여기에 1만큼을 더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4만큼 증가했을 때 4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요것은, 요점은 바로 이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에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고 바로 요 점의 위치, 그러니까 B 말고 꼭 조금 내가 얘가 한칸더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요 점은 바로 이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바로 이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의 역함수에 있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요거의 역함수를 잠깐만 구해보면 X는 A의 Y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은 Y가 이거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이제 적극적으로 A의 좌표를 T,A의 T 플러스 1제곱이라고 제가 잡으면 요 점은 제가 역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점이 뭐냐면 a의 t 플러스 1제곱, t 요렇게 내가 쓸수 있는데 요 점은 어디 위에 있냐면 요거 위에 있다는 거죠. 맞죠? a의 t 플러스 1제곱을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고 거기서 1을 빼면 t가 되니까 요 점은 여기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 지금 곡선하고 요 곡선의 관계가 뭐냐면 여기서 한 칸만 위로 올라가면 이거예요. 어라? 어라라라? 내가 이걸 분명히 A가 대칭시킨 A'이라고 잡았더니 진짜 이걸 위로 한 칸만 밀면은 B가 된다는 뜻이네. 따라서 B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A의 T 플러스 1제곱, T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가 의심스러우면 이 지금 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있죠. 요걸 넣어보면 맞게 떨어지는. 아,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t에다가 4만큼을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t 플러스 4가 a의 t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일단은 그 A와 T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게 되고, 여러분들 여기 어차피 요거에서 3만큼을 빼면 얘가 된다라는 것도 이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요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내가 한번 찾는 경험이 생기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2번하고 두 번째 상황을 연출할 때는 더 쉽게 됩니다. 자, 이번에 누구를 그릴 거냐면 제가 요렇게 또 하나 그릴 거예요. Y는 A의 X 플러스 2분의 1제곱에다가 아까 전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런 함수였거든요. 그리고 나도 이번에는 요게 요렇게 Y는 X라고 한번 그어보죠. Y는 X라고 그어보죠. 그러면 이거의 완벽한 역함수가 로그 A의 X는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A의 X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로그 A의 X가 뭐 대충 요런 식으로 뭐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관계는 몰라요. 요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인 걸 구할 거냐면,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걸 그릴 거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3칸 갔다 그러면 밑으로 4칸이나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3칸이면 이렇게 4칸이 내려가니까 약간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생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잠깐만 감독님 보시면은 A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뺀게 C의 X좌표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여기가 T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 C의 X좌표보다 2분의 1만큼 더 크다고 했거든요, 저기가. 그렇게 되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넣으면 뭐야? A의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도 내가 알게 돼요. 됐다. 근데 잘 봐봐요. 지금 CD의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감독님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보면, CD의 길이는 2분의 5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봐봐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요만큼을 3만큼을 갔다라고 치고 요만큼을 4만큼을 내려갔다고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길이가 5여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2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오히려 밑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서 여기의 길이가 2분의 5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저런 지금 감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와야 되니까, 이 C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럼 제가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은 A의 Y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Y가 된, 아, 왜 이러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의 입장으로 보면은 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X 플러스 1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고 위로 2분의 1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 요거와 대칭인 요 점을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했어요. 요거지. C'이라고 내가 해봤을 때이 C'과 D'의 관계가 내가 요렇게 더 그으면 혹시나 요 간격이 왼쪽으로 한칸 밀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혹시 여기가 위로 올라가라는 마이너스 2분의 1 간격이 아닐까라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서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맞죠? 그러니까 실제 y는 x는 여기에 요런 식으로 그려졌던 요런 그래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C'이라고 하는 점은 요거를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a의 t 플러스 1, t-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요 지금 이 점을 위로 내가 2분의 1만큼 올리면 여기가 없어지죠. 그리고 x를 마이너스 1만큼 빼면은 a의 t제곱, t가 되고 그게 여기 위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아, C'의 좌표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의 t제곱, t가 되는구나. 요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t-2분의 1에다가 오른쪽으로 2분의 3칸만큼 가면 얘가 된다라는 거니까 t 플러스 1의 값이 a의 t제곱이 된다라는 두 번째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고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c를 지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c라고 하는 점은 y는 x 플러스 1제곱, a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 위에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보면 a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은 그게 바로 a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a의 t제곱이 t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t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관계식이

0: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대충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관계식이 요거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A가 4가 되고 T가 0이 되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가 T 플러스 4는 A의 T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보면 그 A의 T제곱이 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 A의 T제곱이 이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4가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A의 T제곱으로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루트 A는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T 플러스 2에서 T 플러스 2를 나눈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T 플러스 2랑 똑같다라고 해서 요두 개의 관계식을 풀어주게 되면 T는 0이 나오고 A는 4가 나오는 요런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요. 한번 여보세요. 0 넣어보면 0. 그 다음에 여기는, 죄송해요. 여기 제곱이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요거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4가 되니까 A는 4, T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그래프의 관계를 통해서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것도 굉장히 난도가 좀 높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걸 유추하는 관계, 요 관계식 하나. 그다음에 저는 이 그림이 더 어려웠다라고 봐요. 이 C'에서 결국에는 위로 2분의 1칸, 왼쪽으로 한칸 갔을 때가 바로 이 그래프가 겹쳐지면서 C'과 D의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 하나랑.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핑크 색깔 관계식까지 얻었다 하더라도 제가 연산 처리하는 것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피날레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5회차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절대 이 문제를 뭐못 풀었다 풀었다로 여러분들 너무 능력 평가를 하지 말고 겪어가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로 인사드렸는데요. 굉장히 또 쉬운 회차도 있었고 나름 어려운 회차도 있었고 이랬을 텐데 잘 차곡차곡 정리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응원하는 것이 가장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마무리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5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커리어 하이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주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사회 사상 파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저와 함께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정리도 하면서 이쯤 되면 그래도 우리가 한 바퀴 두 바퀴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탐 과목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볼수록 또한 기출문제의 평가원 내용들을 많이 익힐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다시 결정해도 괜찮다. 조금 시간들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바른 길로만 가면 1등급, 2등급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열심히 잘 달려온 만큼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잘 갖길 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 가는 방법들 바르게 정돈하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 평가원 기출 EBS 연계 교재 꼭 기억하면서 오늘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입니다. 평화 파트입니다.

네, 꼭이 정도까진 알아야 돼. 갈게.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일단 26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25학년도 이렇게 수능으로 모셔왔습니다. 두 사상가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누굴까?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의 관념을 이 국제 평화에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방 체제, 그쵸? 평화 연맹 요 내용들을 딱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평화 키워드 나왔습니다. 네, 칸트라는 걸딱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서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평화연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평화연맹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간의 계약이라는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결 지어서 연방체제를 지금 말하고 싶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많이 익히고 기출지문들, 평가원 지문들, 또 나아가서 EBS 지문들을 많이 본다는 거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만 몇 개를 딱 확인해서 이 사람이구나라고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과 논리들을 이렇게 저와 함께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이런 맥락을 잡고 있구나,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딱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 이 정도 개념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에 갔을 때 정말 조금 낯설고 어려운 선지랑 지문들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게 잘풀수 있을 거예요. 내려가서 여러분들, 국가 A와 B 국가가 예를 들어서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치자. 그러면 잠깐 동안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겠지.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전쟁 상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고 또 싸움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들을 얘기하고요. 영원한 평화 이루기 위한 방법 여러분들 세 가지 확정 조항 제시했다는 걸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복습할 때 빠르게 또 정리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바로 칸트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된다. 평화라는 건 여러분들 어떠한 폭력도 없는 거래요. 폭력이면 폭력이지 무슨 어떠한 폭력도라고 물음표를 지었다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폭력의 종류가 쫙 떠올라야 돼. 직접적인 폭력,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여러분들, 그다음에 문화적 폭력. 이런 키워드들이 막 떠올라야 돼. 네. 누군지 이제 기억이 나요? 아직은 모르겠어? 오케이, 여러분들. 이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폭력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쓴다? 이 사람에겐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여태까지 기출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나왔던 내용이에요.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 직접적,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폭력들의 종류가 좀 많거든, 그치? 을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갈퉁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갈퉁이 얘기했었던 직접적, 간접적 폭력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의 목록은 이제는 머릿속에 쫙 나와야 됩니다. 네, 기억 보겠습니다.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서 평화연맹의 주권을 위임해야 된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단어들, 칸트랑 연관된 키워드가 막 나오면 헷갈립니다. 자유로운 보장, 자유 보장, 평화연맹, 좋네. 주권 위임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평화연맹 여러분 포인트는 독립적인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평화연맹 자체가 주권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위임한다 B 틀렸다고 바로 지워줘야 돼. 이 포인트도 계속 언급되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니은 여러분들, 경제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그렇죠.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러분들 불평등에 따라서 생기는 비참함, 인간 소외,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 구조적 폭력의 부분으로서 평화 실현을 방해하죠. 따라서 니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은 보통 이제 얘기하면서 의도가 있는 직접적인 폭력과 의도가 없는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얘기합니다. 의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예방적인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칸트가 얘기했었던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떠올리면 되고요. 네, 갈등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예방적인 처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었던 선지기 때문에 리을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별표 치고 칸트와 갈등의 공통점으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니은과 리을의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칸트와 갈등까지는 일단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칸트 갈등은 이렇게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6학년도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계속 나올 수 있는 사상가라는 걸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단독으로 또한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집중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수능 완성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동양의 사상가였던 묵자랑도 비교가 가능하고 혹은 평화랑 관련지어서 뭐 공자라던가 노자라던가 다양한 사상가들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인트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갈등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기출에도 나왔던 여러분들 평화라는 거는 평화적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표현을 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구조판서 네,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건 크게 칸트와 갈등입니다. 그런데 묵자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자 여러분들, 겸해교리 제시합니다. 유교에서 공자가 사람을 사랑함에 인을 말할 때 좀비 친소에 구별을 했거든? 가까운 우리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공자입니다. 그런데 묵자의 경우에는 그런 유교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야, 그렇게 너 엄마, 너 아빠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너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너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 남의 나라 구분하지 말고 내 가족, 남의 가족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묵자가 제시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걸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묵자가 봤을 때는 그런 구별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묵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사랑, 서로 이롭게 하자라는 겸의 교리를 제시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묵자는 비공 사상을 제시합니다. 이때 말하는 비공 사상의 포인트, 침략 정복 전쟁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네.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특히나 이 침략 전쟁이라는 건 묵자에 따르면 침략을 하는 쪽이나 침략을 당하는 쪽이나 서로에게 득될 게 없습니다. 내 나라, 남의 나라를 구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서로에게 이익도 안 돼, 득도 안 돼, 왜 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장 여러분들, 비공이라고 하는 사상을 전개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자의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전쟁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때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야. 방어 전쟁의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한 전쟁은 허용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 부분 이제 이따가 또 갈등과도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칸트 보겠습니다. 영원한 평화 얘기합니다. 영구 평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라는 게 뭐냐? 전쟁을 정말 완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냥 국가들 A국과 B국과의 싸움을 멈추는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영원히 전쟁을 없애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이고 어렵지만 가능하다라고 칸트는 보고 있습니다. 칸트 여러분 따르면 영원한 평화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이 있습니다. 확정 조항 세 가지는 잡아 주셔야 되고요. 예비 조항의 경우에는 많이 익혀 보면서 보시면서 습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확정 조항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합니다. 네, 칸트 평화 관련된 공연 보러 갈래 해서 공연 보러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입니다. 공화 정체가 돼야 됩니다. 국내 정치의 모습은 공화 정체가 돼야 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함께 만든 법을 함께 따르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키겠다고만 난리를 치고 국가를 휘둘리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이 영원한 평화 이루기 어렵다라고 칸트는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체제의 기초여야 됩니다. 말뿐인 법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국가들 간의 공고한 연방체제의 기초에서 국제법이 이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평화연맹이라는 것도 잡아가시면 돼. 다음 여러분, 세계시민법입니다. 네. 여러 나라 사람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횡포 부리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굴지 않으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칸트의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환대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국한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환대권에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나라 동의 없이 내가 영속적으로 체류하겠다라고 하는 권리를 요구할 순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조항 6가지 있다가 자료 플러스로 볼 테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갈등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폭력과 평화를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이전 사람들 또한 폭력을 얘기했어. 근데 그들이 얘기했던 폭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들, 분명히 나쁜 거 맞아, 폭력 맞아, 이런 게 사라져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평화는 이런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적인 평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갈퉁은 제시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이런 국가 안보 상태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인간의 비참함 또한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갈퉁은 제시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말하는 포인트, 국가안보 상태에서 인간안보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된다고 제시하고요. 간접적인 폭력으로는 크게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과 나아가서 이런 폭력들을 정당화시키는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는 걸 제시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뉴스밤 나옵니다. 세계시민주의 사상입니다. 출생한 지역 공동체 플러스 인간적 포부의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이것에 기반을 둔 도덕적인 의무를 제시합니다. 스스로가 인류 전체와 결속된 존재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걸 뉴스밤은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칸트의 연어 확정조항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도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익혀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 공연보 그대로 얘기했고요. 내용들 잠깐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확정조항 1항입니다. 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공화정치의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얻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전쟁을 더 꺼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화정치가 아닌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제정치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그 나라가 여러분들 막 어떤 통치하는 사람이 막 전쟁을 일으키다가 난리를 치는 거야. 네.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휘둘리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겠지, 그치? 근데 공화정체라면 여러분들,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에게 피곤하고 자기에게 괴로운 걸왜 동의하겠어?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국내 정치 체제가 이런 공화정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연방체제의 기초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국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평화연맹을 중심으로 이한 국가 간 연방체제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국가와 억압, 약탈, 내란, 반역, 식민 지배 등을 배제, 우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환대권과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플러스로 갖고 왔으니까 내용 볼게요. 이제 여러분 예비조항 6가지 갖고 왔습니다. 1, 2, 3, 4, 5, 6항까지 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많이 익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전쟁에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평화조약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런 독립국가도 여러분들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서 다른 국가 소유가 될수 없다라고 칸트는 얘기합니다. 칸트에 여러분 따르면 이런 독립국가들도 도덕적인 인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칸트를 배웠을 때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된다와 연결지어서 국가를 이렇게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상속하는 걸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걸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항상 대비하는 상비군의 경우에는 인간을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한다라고 칸트가 보기 때문에 조만간 완전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과 관련한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든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여러분들 포인트들 속에서 오답을 막

않을까라고 누군가가 제시할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떠한 독립국가들이 여러분들 자기들의 주권들을 포기하고 세계공화국이 되겠다고 동의하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 따르면 세계공화국을 꿈꾼 건 아니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선지로 활용되어 나옵니다. 다 내려가서 개별국가의 자유주권 보장했다라는 포인트 잡아가면 되고, 환대권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방문권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칸트가 말하는 환대권의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서 평화롭게 행동했을 때, 처신했을 때 환대받는다는 거지. 다른 나라 가서 막 난리치고 막 폭력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환대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족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끝으로 하면 칸트의 경우에는 방어전쟁을 가능하다고 보았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자랑은 공통점으로 우리가 연결이 가능하겠죠. 갈등입니다.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갈등은 폭력의 삼각형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폭력은 어디에서도 시작해서 어디서 번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칸트가 갈등 여러분들 제시합니다. 나아가서 갈등에 따르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런 폭력들이 제거 예방되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결한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되는 거는 국가안보 차원의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평화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인 평화,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인간안보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폭력이 제거 예방되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폭력들 다 제거 예방되어야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되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여러분 두 가지 칸트와 갈등의 공통점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둘다 평화 실현 위해서는 정치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것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반복되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필기 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기반으로 하되 새롭게 나오는 포인트 혹은 헷갈리는 포인트들 덧붙이면서 여러분들만의 윤리와 사상 무기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란 바르게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주가 바른 도리로 이끈다면 백성 중에 누가 감히 바르지 않는 일을 하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욕심을 갖지 않는다면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을 거고, 군주가 선해지고자 하면 백성도 자연스럽게 선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군자가 여러분 나와 있고요, 소인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 바람 불면 풀은 반드시 눕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자의 모범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란 바르게 한다라는 포인트까지 더해져서 덕치를 말하고 있는 갑은 공자의 군화란 맥락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유교의 공자.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자의 막 단서들, 정명, 덕치 이런 게 빡빡빡 나오진 않았어.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들, 그리고 군자와 같은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금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인위적으로 더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사람들을 더 괴롭힐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로움이 많을수록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지고요. 법이나 명령이 더 요란할수록 여러분들 도둑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시하죠. 성인이 말하길. 성인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기도 하고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했죠.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무리하면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될 거야. 야, 냅둬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순박해지고 또한 무욕무지한 상태로 잘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을 꾸미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질 거고, 욕심내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을 통해서, 무위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박하게, 순박하게, 무욕하게, 무지하게 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상가입니다. 바로 을은 여러분들, 공자와 대비되는 노자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공자 노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은 인과 예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되죠, 그쵸? 2번. 강력한 법치보다 백성을 교화하는 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덕치를 공자는 강조하죠, 그쵸? 따라서 1번,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입니다. 무기는 상...

상서롭지 못함으로 자연의 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 상서롭다라는 이런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여러분 이해하면은 상서롭다라는 건 여러분들 복되고 기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이고, 상서롭지 못하다라는 건 그와 반대로 보시면 돼요. 불길하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이 얘기합니다. 야, 무기가 상서롭지 못해. 무기라는 거는 오히려 불길하고 사람들을 안 좋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연의 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야 돼. 그쵸, 여러분들? 따라서 3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통치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라를 크고 강성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무위의 다스림, 무위 지치 맞죠, 여러분들? 네. 냅둬야 돼.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이 틀렸죠.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의 소박한 사회를 만들자가 되겠죠.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양윤리 사상과 연결지어서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를 따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5번 여러분들 별표. 공자나 노자나 둘다 도도 얘기하고요, 덕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두 사상의 입장에서 도와 덕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둘다 크게 보았을 때 도를 따라야 된다, 덕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쓸수 있기 때문에 5번 여러분들 공통점으로 묶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도와 덕을 보게 되면 괜히 공자만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답 몇 번? 4번 체크.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누구일지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너가 얼마 전에 천하가 혼란스러운 이유와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어. 내가 이렇게 답장을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천하가 혼란스러울까?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라는 물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에 대해서 천하의 혼란은 자신과 자가와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타인과 타가와 타국을 홍대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의 나라, 남의 나라. 나의 가족, 남의 가족. 그쵸? 나와 너를 이렇게 구분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무차별적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맥락들을 딱 읽어야 됩니다. 만약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포인트 빨간색,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게 하면, 한자가 좀 어려워 보이죠? 이네 글자는 기억해야 돼. 외우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바로 겸해교리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갈보지 않으며,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지 않고, 간사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게 된다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용들을 크게 몰라도 간단하게, 사회적인 혼란이 줄어들겠다, 없어지겠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천하의 모든 재난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겸상의 교상리, 줄여서 겸의 교리. 바로 이 사상가 누구죠? 묵자 되겠습니다. 묵자.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상편지에 대한 문제를 볼 때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데, 가상편지라는 경우에는 지문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원전 포인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출제할 때 그대로 이렇게 따오게 되면은 굉장히 글의 길이도 좀 따오기 어려울 때가 있고, 혹은 핵심을 담는 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합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런데 가상편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지문을 잘 활용해서 풀어 쓸 수가 있어. 이 사람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군데군데 내가 넣고 싶은 포인트들을 넣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의 정말 핵심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 가끔 지문 볼때 내용이 굉장히 긴 지문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수능과 평가원에 나오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런데 가상편지 양식을 이용하게 되면, 형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쉽게 또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열리게 됩니다. 지문 너무 긴데? 가상편지로 쓸까? 곳곳에 중요한 거 갖고 와볼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풀면서 출제자의 입장이 돼보는 연습을 하면서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EBS 연

이게 문제를 계속 분석하는 힘을 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근 여러분 이게 좀 재밌습니다. 네. 혼자서 막 상상해보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네. 1번입니다. 겸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된다. 아우!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왜? B. 틀렸죠, 여러분들. 네. 분명히 침략 전쟁엔 반대해야 돼. 그런데 묵자의 경우에는 방어 전쟁에는 찬성을 했죠, 그쵸?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은 허용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전쟁 반대가 아니야. 침략 전쟁은 오케이. 아. 아니, 여러분, 아니야. 멈춰, 멈춰. 방어 전쟁은 오케이 알겠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겠다. 옆에 적어야 되겠다. 네. 침략 전쟁에 반대한 건 맞지만, 방어 전쟁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네, 됐죠? 2번입니다.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 간 교류를 단절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네. 지우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평화는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가깝고 먼 것에 따른 구별이 있는 사랑, 묵자가 비판했던, 공자가 얘기했던 인의 특징이에요. 그쵸? 따라서 묵자는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을 비판합니다. X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묵자가 강조하는 거는 무차별적 사랑, 겸해다라는 걸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묵자는 무차별적 사랑, 겸해를 강조했다. 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은 정당하다. B 틀렸습니다. 네, 묵자의 관점에 따르면 침략 정복 전쟁은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다 손해가 된다라고 지워줘야 돼. 5번 여러분들 정답 되겠죠? 침략 전쟁은 침략하는 국가와 침략당하는 국가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반대했던 침략 전쟁에 반대했던 묵자의 입장, 이렇게 평화 사상과 연결지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동양 사상과 갑과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줍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한대요. 모든 생명은 즐거움을 즐기니 그것을 때리거나 죽임으로써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후세에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여러분들 쫙 내려가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가 지은 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괴로운 거 여러분들. 그쵸? 고성제가 딱 떠올라야 돼. 그치? 나아가서 업이 또 나왔어. 내가 입이나 몸짓이나 여러분들 이런 행동으로 짓는 업들을 떠올리면 돼. 계가 있고 정이 있고 여러분들 해가 있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대요. 이세 가지가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삼학이죠, 그쵸? 따라서 삼학을 통해서 우리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괴로움 제거할 수 있다가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갑은 불교 사상가구나라고 잡고 풀면 되겠죠. 따라서 그럼 갑은 불교 사상가다. 우리가 특정 사상가를 딱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큰 틀에서 불교 사상가라고 잡고 풀어도 됩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아임사 여러분들, 아임사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비폭력, 불살생의 계율 이렇게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바닥에는 모든 생명의 통일성이 놓여 있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잘못은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국가가 싸울 때 아임사 신자의 의무는 전쟁을 중지시켜야 돼. 이런 폭력들을 막아야 돼. 살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무를 다할 자격이 없는 사람, 전쟁에 반대할 능력이 없는 사람,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 사람도 전력을 다해서 자신과 나라와 전 세계를 전쟁에서 구하도록 노력해야 돼. 살생하지 않도록 비폭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자기의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을의 경우엔 여러분들 아임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비폭력을 강조했던 간디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만 가능한 공덕이다. B 틀렸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 틀렸죠? 지워주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계법에 따라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 B 틀렸습니다. 네. 연계법이라는 건 네, 불교에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맞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좋아요. 적에게 복수심을 가져야 된다. 네, 여러분들 틀렸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렇게 풀다 보면은 우리가 뭐야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때로는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딱 간단하게 파악하고 지워줘도 됩니다. 3번입니다. 아임사 신자인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비폭력을 실천해야 된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큰 키워드, 아임사 신자는 비폭력 실천해야 된다라고 연결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좀 사상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큰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비의 윤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살생은 아주 작은 생물로 한정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네, 아주 작은 생물은 살생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둘다 불살생을 강조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 저는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문과 선택지를 많이 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수능 여러분 특강과 완성, EBS 연계 교재의 경우에는 그냥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필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습까지 받고 탄생하는 거야. 몇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투입돼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계속 다듬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평가원과 수능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문제가 바로 EBS 문제입니다. 제가 EBS 강사라서 EBS 교재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교사였을 때도, EBS 강사가 아니었을 때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수업 때 활용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네, 비록 이제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수능이 되겠지만, 그래도, 네, 꼭 연기교재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볼게요. 네, 공화정은 영원한 평화에 대한 전망을 갖는다. 일단 빨간 펜. 네, 공화정체 영원한 평화. 칸트가 딱 떠올라야지, 그치? 공화정에서는 전쟁 여부를 결정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은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다고 얘기하죠. 모두가 함께 법을 만들고 법을 따르는 건데, 여러분들, 누가 쉽게 전쟁을 하겠다고 얘기하겠어, 그치? 전쟁하게 되면 내가 당장 힘들고 괴로울 텐데. 이에 반해서 공화정이 아닌 여러분 체제, 전제 정치와 같은 체제의 경우에는 전쟁 선포라는 게 쉽습니다. 그 체제의 지배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식탁의 즐거움이나 사냥, 이런 여러분들 최소한의 지장조차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공화정과 대비해서 전제정의의 경우에는 전쟁을 하기가 쉬운 거야. 아, 안 되겠다. 우리는 공화정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다 이랑 기억하면서, 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반에서의 그런 결정권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런 문제랑 연결줘도 괜찮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화정체 속에서의 학급이 운영이 된다면, 다른 반과 막 전쟁을 벌이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야, 이거 우리가 피해볼 텐데라고 막 망설이게 될 거야. 그런데 전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다 결정을 하는 거지. 야, 필요 없어. 너희들이 뭐 어떻든 말든 일단 전쟁하러 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막 끌려가서 막 전쟁을 막 하고 당하고 막 피해를 보게 되겠지. 근데 공화정체의 경우에는, 싫은데요, 우리 안할 건데요, 힘든데요 라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라는 공부가, 이런 사상에 대한 공부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상상들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풀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평화조약에 의해서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가 완전히 멈출 순 없어. 평화조약을 맺어서 A국과 B국과가 잠깐은 싸움을 안할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 그런 전쟁 가능성이 도사리는 거는 영원히 끝날 수는 없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화 조약에 플러스 뭐가 더 얹혀져야 돼? 칸트가 계속 강조하는 평화 연맹, 연방 체제가 견고하게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이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부과한다 해도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평화 상태가 구축될 수도 보장될 수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종류의 평화 연맹이 필요해. 국가 간의 이제 약속이 필요해, 그렇지? 평화조약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지만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이제 영원히 끝낸다, 종식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칸트가 여러분 얘기하는 확정조항 2항과

연결지어서 연방체제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그런 견고한 연방체제 속에서 평화연맹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문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틈틈이 기출에도 많이 언급되었던 지문들입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을 떼가지고 선지로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지문들 많이 보시면서 공부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체제는 공화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스! 좋아요! 동그라미. 정말 모든 국가. 공화정체가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국가가 공화정체가 돼야지 칸트에 따르면 영원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단일화된 세계공화국 B 틀렸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칸트가 말하는 거는 개별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는 평화연맹, 연방체제입니다. 모든 국가를 통일하자, 단일국가로 만들자, 세계공화국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전쟁 예방을 위해서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조권을 들에 국한돼야 된다. 우리 공부했었던 사망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예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국가 간의 적대행위의 중단은 평화 상태를 보증하여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가?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죠.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 기역과 디귿에 2번이라는 걸 이렇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중간중간 떼서 선지로 만들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경우 칸트의 영원한 평화 연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그렸습니다.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려면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필요하다.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단순히 물리적, 직접적 폭력으로만 딱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갈등이구나라는 걸 바로 잡을 수 있죠. 보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활동은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과 동일시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과 동일시 될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명확한 구조적 갈등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필요는 없지만 갈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갈등과 폭력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어떤 걸 예방하고 어떤 걸 치료하고 어떤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평화는 혁명적 사상입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비폭력적인 혁명을 의미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었던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혁명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등 여러분 따르면 이 폭력의 삼각형을 극복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쵸? 직접적인 평화, 그리고 구조적인 평화, 문화적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갈등은 제시합니다. 갈등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간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과 국가의 정치제도 개선은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국가의 정치제도 개선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 구조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비참함이라던가 혹은 억압과 착취를 낳는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선의지만으로 모든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하지만 갈등에 따르면 이런 구조적인 폭력들을 제거하고 구조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평화의 개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간안보 차원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두 번째 해였나? 첫 번째였나? 실제 우리 학교 지필평가 문제로 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친구들 입장에서 국가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걸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더 작은 단위로 보이기 때문에, 야,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 차원으로 확장한다? 야, 틀렸어라고 지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갈등의 관점에 따르면 틀리지 않았죠. 네. 국가 간 전쟁이 중단되는 소극적인 평화, 국가 안보 상태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평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더 이상 비참하지도 않고 폭력들이 정당화되지도 않고 직접적인 폭력도 없는 그러한 인간 존엄성 실현되는 인간 안보로 나아가야죠. 오히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나아가야죠. 확장돼야죠. 따라서 그럼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머릿속에서 당연히 국가가 인간보다 크겠지라는 오해 속에서 틀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저도 그때 처음에 지필평가 출제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이제 함정에 빠졌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비폭력적인 혁명으로서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허용한다.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 낚이면 안 돼. 네, 어떠한 수단도 허용한다. 틀렸다고 지워줘야 됩니다. 평화적인 수단만 허용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갈등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걸 거부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네, 5번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구조적, 그 다음에 문화적 폭력이 모두 제거, 예방되어야 되죠. 정답 바로 몇 번? 네,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성은 공통적이라는 포인트, 나아가서 인류는 같은 시민이라는 포인트, 동포와 형제의 자연 법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갑이 스토아파의 아우렐리우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애정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쵸? 모든 사람들을 동료 시민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인류애를 지금 강조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화와 관심의 공동체 일부로 만들어야 되고, 인간성을 규정하는 동심원을 유념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누스바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은 스토아, 학파, 을은 누스바움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1번 보겠습니다. A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특수한 애정과 보편적인 인간애가 공존이 불가능한가? 누스바움의 경우에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누스바움에게 녹아 나온 여러분들, 네, 질문이기 때문에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을 통해 세계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자? 틀렸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강조하죠. 이번에 질문은 갑에게 녹아 나오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모든 인류를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대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 누스바움에게 예스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둘 모두에게 예스가 되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애가 도덕적 의무의 근본 원천이 되는가? 바로 누스바움의 입장이 맞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제 5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틀렸습니다. 네.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하자라는 게 틀렸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스바움에 대한 개념을 잠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원조 의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의 의무는 네,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원조에 있어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롤스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롤스 되겠습니다. 네, 을 보겠습니다. 네, 기아로 굶어 죽어갈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작은 기부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쫙 내려가서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전지구적 의무로서 원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한 원조를 얘기했던 싱어가 되겠습니다. 네. 갑과 을을 빠르게 이렇게 롤스 싱어로 파악해 봤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과 을의 문제입니다. A는 롤스만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차원에서의 자원분배에 적용해야 된다? B 틀렸죠, 그쵸? 네. 롤스의 경우에는 지문에 근거해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둘 모두에게 yes가 나오는 네, 선지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공통

관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정답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롤스의 관점 보겠습니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가 겪는 그런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는 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번 롤스에게 예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빈곤을 해결해서 우리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싱어에게도 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2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절대빈곤이라는 키워드에만 갇혀서 싱어의 입장으로만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2번 체크. 3번입니다. 고통받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 네, 롤스에게 틀렸습니다. 그렇죠? 롤스에게 여러분들 원조의 주체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이라는 걸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싱어에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원조를 받는 상황을, 정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나라가 정치 상황이 괜찮아서 원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원조 효과가 없을지를 잘 보고 원조를 해야 됩니다. 싱어에게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5번입니다. 지리적인 근접성을 원조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싱어 여러분 경우에는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원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싱어에게 틀렸기 때문에 5번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다시 한번 둘의 공통점으로 2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외 원조 파트는 사실은 생활과 윤리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도 연계 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출문제 퀴즈입니다. 네, 한번 OX 퀴즈 맞춰보시고 후기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물론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강의로서는 이제 20강까지 딱 있는 거. 그렇죠? 마지막 지역지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지역지리까지 여기가 왔다는 거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정말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안 풀어보는 건안 돼. 다 풀어봐야 돼. 되게 소중한 문제들이고요. 되게 구린 건 하나도 없어. 알겠죠? 아, 뭐야. 수능 완성 문제, 수능에 비해서 완전 구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좋은 문제 맞고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조금 너무 딥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풀게. 그럴 수는 있는데, 풀다 보면은, 아, 이런 의도에서 이런 문제를 냈던 거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느껴봐야 돼요. 알겠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지역지리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분석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질리기도 해요. 근데 계속해서 해야 돼. 한 번씩 딱 보는 거야. 그냥 중요한 부분 한 번씩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봤을 때 시, 도별, 제조업, 사업체, 수, 그리고 출하,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출하액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울산, 충남 이런 지역들이 되게 높죠. 그래서 울산, 충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어요?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고, 그치?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었고, 충남 같은 경우가 두 번째였죠. 두 번째. 울산 다음으로 충남. 그 다음은 이제 전남하고 서울. 좀 비슷비슷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루어졌던 모습을 살펴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주도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좀 낮은 것을 볼수 있죠. 또 세종 되게 낮잖아요. 또 하나 더 하면은 대전 되게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요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야. 그치? 그래서 광역시는 웬만하면 좀 제조업이 많이 그래도 발달하긴 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내륙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부터 좀 공업 도시로 성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이 크게 많이 발달은 안한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외에도 뭐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딱 보면은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체, 중소업체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거 외에도 경남 하면은 뭐 김해 양산 지역에도 뭐 교외 지역이긴 하지만 제조업체 좀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알만한 지역들 하면은 뭐 창원 있었고, 그치, 기계공업. 또, 거제 하면 조선. 막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남 하면은, 사업체 수 정말 많은 곳을 볼수 있구나. 약간 이런 특징들을 볼수 있습니다. 섬유부터 한번 가볼게요, 섬유. 섬유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역시 대구, 구미, 그치, 그리고 부산.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 근데 구미. 구미가 딱 껴있죠. 물론 이 구미 지역을 제조업체 내에서 순위화해서 살펴보면은 섬유는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은 구미가 또 전자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공업인 섬유 공업은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조업 출하액에서는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그마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대구에서는 그래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섬유하면은 대구 딱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대구 뭐 구미 이렇게. 그치.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딱 충청, 호남, 영남 지방만 고려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면은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비교한 게 아니라 충청, 호남, 영남 딱 이렇게만 비교했을 때. 알겠죠? 네. 똑같단 말이야. 결국 똑같아. 똑같아. 화학하면은 석유화학 생각하면 되는데 울산, 여수, 서산, 그치? 울여서 이렇게 기억을 했었잖아요. 시옷 들어가는 친구들, 석유도 시옷 들어가다 보니까 시옷 들어가는 친구들 이러면서 좀 기억을 해도 좋고요. 전자하면은 원래는 뭐 이제 경기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경기도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서는 충청, 호남, 영남 지방만 고려하다 보니까 화평화 라인이죠. 화평화 라인. 화성, 평택, 아산 라인, 그치, 화평화 라인, 전자 정말 많이 발달했고요. 구미도 전자 진짜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청주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래서 아산, 구미, 청주 이거 보고서, 전자 못 뿜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구미하면은 여러분들은 섬유부터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전자부터 떠올려야 돼. 그치. 구미가 전통적으로 좀 섬유가 발달하긴 했었는데, 바뀌었단 말이야, 많이. 그치? 전자 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섬유 산업은 대구보다는 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제, 구미 전체가 워낙에 제조업 출하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치? 아예 섬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치? 그래서, 구미 하면은 전자부터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해. 울산이 울산. 그치? 그 다음, 광주. 그치? 또, 아산, 화평, 아, 라인. 그치? 와, 자동차. 화성, 평택, 아산 라인은 전자, 자동차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붙어 있잖아, 앞에 또. 코크스 연탄 석유 정제품인데요. 뭐 코크스 뭐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제 역청탄이잖아요. 역청탄을 이렇게 가공한 것을 코크스라고 해요. 코크스. 그치? 그래도 우리가 역청탄을 쓰려면 그대로 쓸순 없잖아. 뭔가 가공을 해서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도 우리가 검은 색깔을 그대로 쓸수 없잖아. 그치? 이거를 좀 정제해서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코크스 연탄 뭐 석유 정제품 하면은 뭐 코크스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건 아니고요. 석유 정도는 그냥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하면 그냥 석유구나. 딱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 석유구나, 석유. 그래서 석유하면 똑같죠. 울산, 여수, 서산, 울여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네. 1차 금속 하면요. 역시 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항이 꽝당, 포항이 당광 이렇게 기억하세요. 포항이 당광. 그렇죠? 울산 하면은 아니 1차 금속 제철하면은 포항이 당광 이러면서 기억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포항, 당진, 광양인데 울산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하셨어. 울산은 왜? 울산 같은 경우는 뭔가 거대 제철소가 있다기보다는 좀 제련 관련한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건 아니지만 뭐 구리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금속들 있잖아요. 금속들 철이 아닌 금속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긴 하지. 공항, 광양, 당진 라인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1차 금속입니다. 기계 하면 창원은 기억해야 돼. 기계, 창원, 기계, 창원입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기타 운송 장비 하면은 요거는 조선이구나, 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울형, 그치? 거울형, 거제, 울산, 영암. 아우, 배를 만들었더니 너무 빤딱빤딱하네. 마치 비치는 것 같아. 나를 비치는 것 같아. 막 거울과 같이. 그래서 거울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거울형, 거울형. 네. 또 여기서 보면은 기타 운송 장비가 창원, 사천 이런 지역들도 있잖아.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창원, 사천 다 거제나 울산하고 좀 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이게 조선 같은 그런 조선업도요. 보면은 직접 지향형이잖아. 관련 업체가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좀 붙어 있구나. 약간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냥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주요 축제 및 세계 유산 혁신 기업 도시 도청 소재지. 다 중요합니다. 이게 지역 지리의 꽃이라고 볼수 있지. 그치?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거 알지만 지역 축제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 돼. 그냥 한 번씩 계속해서 읊어봐. 생각보다 쉬워요. 재밌어. 생각보다 쉬워. 그치? 그럴 만해요. 뭔가 그럴싸해요. 저 요거에 대한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은 나름 좀 재밌기도 해. 막 보령 머드 축제. 아유 보령 하면 또 갯벌 있잖아. 머드 축제겠구나. 그치? 워낙에 좀 유명한 축제니까. 또 전주 하면 세계 소리 축제. 아유 전주 하면 뭔가 좀 전통적이잖아. 그래서 판소리, 판소리 막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제 하면 워낙에 지평선이 펼쳐져 있으니까 지평선 축제. 순창 하면은 얘들아 순창하고 사천은 진짜 기억하기 쉽다. 순창, 사천. 공통점. 여기 시옷 들어가요. 순창. 사천 하면은 어디야? 사천. 여기 사천. 그치? 시옷 들어가. 약간 이런 것도 지역 하는데 되게 꿀팁, 꿀팁. 알겠지? 순창하면 고추장이잖아요. 그래서 순창, 장림축제. 함평, 나비축제. 아니, 나비 모양이지 않니? 여기 딱 봤을 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치? 이 마치 함평 모양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더듬으면 딱 그리면은 나비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 알겠지? 그렇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라면은 되게 쉽게 좀 기억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막 지역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야? 즐겁게 기억해야지. 즐겁게 외워야죠.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불만 갖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좀 즐겨보자고. 네. 진도 하면은 신비한 바다케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섬의 안쪽에 보면 좀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작은 섬과 큰 섬이 서로 연결이 돼요. 썰물 때. 신비의 바닷길. 바닷길이 열린다라는 축제고요. 보성 하면은 또 녹차잖아. 순천 하면 순천만이고, 그치, 갈대 축제고요. 남원 하면은 춘향제. 워낙에 유명한, 그치,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라고 보셔도 돼요. 춘향제. 그래서 문제 출제로 충분히 많이 되고요. 진주 하면 남강이 흐르거든요. 남강 유동축제 등을 띄웁니다. 고성하면은 공룡 발자국 있죠. 세계 엑스포가 있고요. 부산 국제 영화제 되게 유명하고 울산 고래축제도 유명하죠. 안동 하회탈 탈춤. 단양하면은 여기 밭농사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만우 축제. 무주 하면 여기 무진장 라인은 다 보도가 높은 곳이잖아. 깨끗하겠네. 반딧불. 잘 자랐겠구나. 반딧불은 정말 깨끗한 데서 자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이게 어디서 봤냐면은 저희 군대 근무할 때 야간에 행군하면서 봤어요. 그 산속 완전 그 깊은 곳에 들어가다가 뭔가 저게 보는데 반짝 반짝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딱 잡아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손을 딱 펼쳤는데 반짝 반짝하면서 가더라고. 굉장히 좀 아름다웠던 추억입니다. 군대 빼고. 군대 빼고 그 반딧불 본 것만 굉장히 좀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이 정도 축제 기억하면은 웬만하면 다 했단 말이야. 그치? 이 이상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치? 도청 소재지도 진짜 많이 나오지. 도청 소재지, 경북 소재지 안동이에요. 경남 도청 소재지 창원이에요. 전남 무안이에요. 전북 전주예요. 충남 홍성 예산이에요. 그리고 충북 청주예요. 그치? 이 정도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있을 만한 곳에 다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쉬워요. 강원 도청 소재지 어디? 춘천. 경기는 수원.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세계 문화 유산. 자연 유산은 좀 쉬워. 그냥 제주도에 있어요. 자연 유산은 웬만하면은 제주도. 그치? 뭐 용암 동굴이라든지 뭐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 유산 있잖아. 근데 문화 유산은 조금 어렵잖아.

이거 제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그냥 앞 글자 따서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다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신하가 고백해서 화난다. 화남. 화남. 요 정도 딱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문화유산 앞에서 나 공주인데 신하가 딱 고백하는 상상을 해봐요. 나 공주인데 감히 신하가 나한테 고백을 해? 화가 다안 나. 아, 화가 날거 아니야. 그치? 감히 또 신성한 문화유산 앞에서? 그치? 약간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하가 고백해서 개 화남, 화남. 약간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이게 신라. 신라, 천년고도. 또 양동마을도 있는 곳이죠. 경동, 경주입니다, 경주. 경주. 그치? 신라 있고요. 하회마을 하면은 안동이죠. 안동. 뭐 간은 빼고요. 고인돌. 우리 고인돌 보러 어디 갈래? 강화 갈래? 광화 고? 하면서 강화가 있었고 인천 강화도 있었고 또 화순 있었고 또 고창 있었죠. 우리 고인돌 보러 강화 고? 고? 갈래? 약간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또 백제 하면은 어디 있었어? 백제 하면 요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아요. 뭐더 있긴 한데요. 공주하고 부여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아. 공주 부여 정도. 이제 공주 부여. 예, 붙어 있어요. 공주 부여. 이렇게. 공주 부여. 붙어 있습니다. 그쵸? 뭐, 여 아래까지 있긴 한데요. 익산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긴 하지만, 일단 이거 두 개라도 여러분들 좀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어디 있어요? 요거. 합천, 합천.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치. 합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합천. 그리고 서울이죠, 서울. 서울. 그냥 서울로 보세요, 서울. 서울, 종묘, 이런 곳. 서울. 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성이죠, 수원, 화성. 수원에 있습니다. 또 남한산성도 있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하남부터요, 하남, 광주, 성남,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딱 이렇게. 하남, 광주, 성남이, 하남, 광주, 성남,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남한산성이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다야, 이게 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추가하면 이제 개성 추가하면 돼. 개성. 그래서 신하가 고백해서 개화남. 내가 키우는 개까지도 화났다. 개화남.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렇지? 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고려 역사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이죠. 그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 사실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만 빼면 되겠지. 네. 저 주요한 포인트 다 잡아봤습니다. 경주, 그리고 안동. 이두 개는 특히 역사, 문화, 마을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야. 하회마을, 양동마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문화유산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신라 천년고도 말고도 양동마을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주 같은 경우는. 약간 요 정도 정리하면, 아, 싹다 정리했잖아. 굉장히 좀 빠르게 정리했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줬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냥 여러분들 하시기만 하세요. 그쵸? 쉽게 쉽게 해. 알겠지? 나 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연유산 하면은 아 제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갯벌도 있긴 한데 갯벌이 나올까 싶긴 합니다. 자연유산 갯벌까지 나오면 너무 어렵지 않나? 약간. 근데 물론 제가 알려드리긴 했어요. 갯벌 하면은 뭐 보순신 고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그렇지? 보성, 그렇지? 보령이 아니야. 보성, 뭐 순천, 그렇지? 아 순천 그리고 신안. 고창, 그리고 서천,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딱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지도에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 인구 증가율 5% 미만, 0에서 5%, 10% 이상인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나옵니다. 뭐, 5% 이상인 지역부터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10, 아니, 10% 이상인 지역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5% 미만인 지역을 찾아도 되겠죠. 저 사이는 좀 애매하잖아. 10% 이상인 지역은 아무래도 좀 수도권하고 붙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성장을 했겠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5% 미만 같은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거니까 촌락적인 성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봐봐. 자, 가 지역을 보면은, 어허허허허허허허. 그치? 딱 봐도. 촌락적인 성향이네요. 그치? 군 지역들. 그치? 마이너스 5% 미만입니다. 저, 영동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공주 지역이에요, 공주. 그치?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백제 문화유산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서 공주 기억할 때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사람 그려. 이렇게 팔 그리고 다리 그려봐. 공주 옷 같잖아, 그치, 이거. 그래서, 아, 공주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먹지 마자. 우리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근데, 얘들아. 우리 이렇게라도 나아가야 돼. 그치?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뭐, 나는 뭐, 이러고 싶겠어.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하는 거지. 그치? 5% 미만이고요. 그리고, 중간 지역들이죠. 수도권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그치? 음성 지역이고요. 또 이쪽은 아산 지역이죠. 최근 인구 성장이 이제 충청권에서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 10% 이상. 나머지 사이가 이제 0에서 5%가 되겠죠. 청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가 인구 증가가 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니, 인구가 가뜩이나 80만 명이 넘어가는데 10%면 8만 명이 적어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긴 쉽지 않아.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다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이 있다. 우리 혁신도시 찾아볼까요? 혁신도시가 있네요. 그치? 이렇게 두 곳이 있네요. 각 도마다 보통 이제 한 집단식이나 하나씩 있으니까. 그쵸? 근데 다에는 해당이 안 돼요. 충주, 청주, 그리고 태안이잖아. 예, 네, 안 되지. 그치? 2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수도권으로부터 전입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더 많죠. 가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많다. 촌락이니까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렇지? 가가 더 높아야 돼. 왜? 청장년층 비중이 좋고 노년층 비중이 높고 노령화 지수도 높으니까. 네. 촌락이니까. 자, 인구 증가율 뭐 요거 숫자 보면 되겠죠? 나, 다, 가순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그래프는 충청 지방의 주요 지역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단, 그래프의 지역은 각각 지도에 표시된 6지역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역을 찾아볼까요? 태안, 서산, 서산이네요. 당진, 아산, 천안, 아산과 천안이네. 수도권 1호선 철도도 있는 곳이죠. 지하철. 이쪽은 세종이고요. 세종. 세종 옆에 청주. 그리고 이쪽은요, 대전이 되겠네요. 네. 네,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가 나와 있는지 보니까, 제조업 출하액 나와 있고요. 총인구 나와 있고요. 제조업 사업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금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총인구하고 제조업 출하액인 것 같아요. 그쵸? 총인구 제조업 출하액은 큰 힌트가 되니까, 그 무엇보다도, 총인구만 봐도 웬만하면 좀다 풀리지 않니? 그치? 보면은 총인구 제일 많아요. 여기 대전.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청주. 그치? 85만. 그치? 그 다음 천안 한 65만. 세종 한 40만 정도 되겠죠? 그쵸? 근데 세종하고 지금 아산하고 좀 구분이 안 되는데 세종하고 아산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세종, 아산까지 같이 묶어서 둘은 좀 비슷하구나. 인구 40만 정도구나. 같이 좀 기억을 하면은 좋긴 합니다. 근데 제조업 출하액을 봤을 때 아산이 훨씬 높으니까 여기가 아산이 되겠다. 세종은 제조업 출하액이 좀 적죠. 세종. 하나 남았네. 여기가 서산이 될 겁니다. 서산. 인구가 좀 적어요. 그치? 서산. 석유화학. 석유가 좀 발달한 곳이죠. 석유 공급량도 되게 많은 곳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좀 포인트 몇 개만 더 짚어볼게, 얘들아. 딱 봤을 때 총인구를 먼저 보고 푸는 게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은 세종하고 대전은 충청권에서 주요 지역에 비해서는 제조업이 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출하액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그것도 포인트고요. 아산이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왜? 전자, 자동차. 우리 화평아 라인은 같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 화평아. 그치? 그 다음, 한 가지 더. 바로 뭐냐면은, 서산이야, 서산. 서산은 제조업 사업체 수 대비해서 출하액이 진짜 많아요. 아, 이게 어떤 특징이었어? 생각보다 좀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치? 석유화학이잖아, 석유화학. 석유화학의 특징입니다.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자체는 좀 적은데, 어때요? 제조업 출하액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석유 관련한 산업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뭐 정유 산업이든 석유 화학 산업이든요.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당 출하액이라든지 종사자당 출하액 이런 거 보면은 석유화학 있는 쪽이 되게 높았잖아요. 전 그렇지 않니?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포인트 몇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이제 조립할 때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직접 지향형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산업들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 수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추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주지 않았나?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대전은요, 천안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봤을 때 아니죠. 천안이 더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청주는 서산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체당 출하액, 서산이 제일 많죠. 석유 있는 쪽이 제일 많아. 그치? 제조업 출하액은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제조업이 발달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비례하냐? 또 그렇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뭐 비례든 반비례든 다 그냥 틀린 말입니다. 4번,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산이잖아요. 충남에 위치하는 거 맞죠? 그치? 충북에 위치하는 거 청주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4번은 정답. 정답 4번입니다. 정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주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이랬는데, 서산에 있지 않죠? 세종에 있습니다. 그치? 2012년에 출범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쵸? 네. 4차. 그치? 이거 기억하지? 4차 국토. 약간 이런 거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역시 이런 지역들이 나왔을 때 공업을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 문제가 앞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죠. 그렇죠? 어떤 지역인지 그래도 한번 써볼까? 광주. 근데 광주는 좀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광주 하면 뭐예요? 자동차. 두 번째가 전기. 자동차, 전기. 이거 워낙에 많이 나왔던 거잖아, 기출로도. 그치? 자동차, 전기. 그래서 딱 보자마자 사실 다가 광주라는 게 그냥 바로 풀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봤다면은. 알겠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곳이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바다 쪽으로 더 많이 돌출된 곳이 여수입니다. 여수하면 또 밤바다가 유명하잖아. 그치? 여수 밤바다. 그래서 밤바다 보기 좋은 곳이 더 바다로 노출된 곳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가 광양. 광양. 특히 이쪽 지역들 되게 많이 문제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내잖아. 여러분들 이 다섯 지역들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그치 않니?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도 한 번씩 좀 말해볼까, 얘들아? 한 번씩 말해보면은.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보성이죠, 보성. 그치? 여기는? 고흥, 고흥, 고흥. 그리고 여기. 순천, 순천. 그치? 이 정도, 그치? 보성, 고흥, 순천. 고흥하면 또 이렇게 우주산업 발달한 곳. 약간 이러면서. 왜? 우주선 발사하기 좋잖아. 우주선은 남쪽일수록 발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사천이나 아니면 고흥에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육지에서 쏘면 좀 그리고 무섭지 않니? 이렇게 육지 슉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뭔가 떨어지면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지. 여기 육지보다도. 네. 어쨌든 뭐 그럽니다. 네. 자, 여수하면은 석유화학이고요. 광양하면은 1차 금속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화학 물질을 보고서 아마 B부터 여러분들이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B, 나가 여수가 되고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여기서 보면은 석유 정제품이 되는구나. 그래서 석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석유구나. 적환지 지향 공업. 석유구나. 그렇죠? 석유 정제품은 적환지 지향형이고요. 화학 물질은 직접 지향형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을 제가 한번더 이렇게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하고 다 같은 경우 아마 찾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의 분석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봤다면요. 오히려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선생님 여기 보면은 전기 장비가 광주는 두 번째라면서요. 근데 여기도 전기 장비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비율이 좀 다르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균형 잡혀서 공업이 발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도요, 광주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래서 몰린 현상이 있다라는 게좀 지역 인구가 적은 지역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은 발달했는데 인구가 조금 적어? 대도시만큼은 아니야? 그러면은 약간 요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가 광주가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가 이제 자동차가 되는 거겠지. 자동차 볼게요. 1번입니다. 가에서는요, 광양에서는요, 대규모 미술 전시회 비엔날레 하면은 광주입니다. 광주. 그치. 아시아 이제 비엔날레. 저 되게 세계적인 전시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광주에 있어요. 나는 다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는데요. 나, 다, 요런 건좀 어렵지 않았니? 여수가 많을까, 광주가 많을까?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요,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은, 전자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차 금속이나 화학보다도 더 출하액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광주가 자동차가 발달했으니까, 그래도 화학의 발달한 곳보다는 조금 더 출하액이 많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3번입니다. 다른 강보다 바다와의 최단 거리가 가까운 곳은요, 가가 더 가깝죠. 가는 바로 앞이 바다인데. 그치? XX. A의 최종 생산품은요, B의 기초 소재로 많이 이용된다. A의 최종 생산품은 이제 C의 기초 소재로 이용되긴 하겠죠. 근데 석유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네.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C의 출하액이 많다라고 되는데 자동차 하면은 수도권이죠. 수도권. 물론 이제 울산이 가장 하나씩 따졌을 때는 가장 높은 비중이긴 한데요. 지금 호남권보다는 수도권. 왜 수도권에는 화성, 평택 라인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인데, 그치 않니?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속어 방식으로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여수 같은 경우는요, 호남권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1위라고 보시면 돼요, 1위. 그만큼 사실 석유 화학만 고려한 게 아니라요, 석유 정제품도 있잖아. 이것도 이제 화학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제조업 출하액에서요.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거두 개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하나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수가 생각보다 좀 출하액 비중이 전국적으로 봐도 되게 높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치? 근데 이거는 조금 암기적인 부분이긴 하죠. 근데 나왔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하자. 아, 여수는 호남권에서 1등이구나. 제조업 출하액 진짜 1등이구나. 약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에서 라는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조그만한데, 전주. 소래축제, 생각나죠? 그쵸? 한옥마을 있고, 그치? 여기는 나주. 오, 전라도는 참 혁신적이구나 하면서 혁신도시 있었던 지역들이죠. 그쵸? 여긴 안동.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여긴 경주. 안동과 경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문화, 역사, 마을이 있는 곳이죠. 그치?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그치? 옛날 그 촌락의 모습이 아직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이 많이 없거든. 그쵸? 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도의 명칭이 되었습니까? 그치? 경상도의 명칭이라고 한다면 경주, 상주. 그치? 그리고 전라도의 명칭이란 건 전주, 나주. 뭐만 아니야? 안동만 해당이 안 되네. 그럼 다가 안동입니다. 가는 안동.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정통 마을 나오잖아요. 뭐, 양동 마을하고요. 하회 마을밖에 없어요. 그치? 근데 하회 마을 나왔잖아. 아니, 양주가, 안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양동 마을인 경주가 나가 되겠다. 그치? 보통 여기 이제 얘가 나오고 여기도 얘가 나오는 일치성을 보이는데 좀 사실 문제 출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니오를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아니오, 얘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너무 막 딥하게 따지지 마. 알겠죠? 자, 도청 소재지입니까?인데요. 도청 소재지, 전주, 나주 중에서 전주가 도청 소재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걸쳐서 도청 소재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지역 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혁신도시 조성됐습니까? 라. 뭐 전주, 나주 다 혁신도시긴 하죠.

북한은 나보다 연교차가 작다. 갑자기 또 기후 문제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뭐 당황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안동하고요, 경주 중에서 경주가 위도도 낮고 해안가네요. 심지어 동해안이네. 그럼 연교차 어디가 더 작아야 돼? 나. 위도가 높고 내륙인 안동보다도 더 낮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크다.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되는데요. 경주, 전주, 전주는 얘들아 호남권에서 두 번째예요. 65만이죠, 65만. 그치? 근데 경주는요, 50만도 안 돼요. 50만이 뭐예요? 30만도 안 돼, 경주는. 생각보다 인구가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지 않죠. 근데 인구 수로 봐도 전주가 더 높은데, 인구 밀도로 보면 어때? 심지어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조차 좁잖아. 그럼 인구 밀도는 다가 훨씬 더 높아야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치? 경주가 전주하고 인구 밀도가 동일하려면은 적어도 인구가 한 200은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경주가 그러진 않죠. 네. 이제 단일 라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 에이, 누가 더 멀어? 라가 더 머네요. 라는 가보다 영 강수량이 많다. 이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막 나주의 영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다. 안동은 영남 내륙 지방인데 남한에서 가장 소우지잖아요. 그렇지 않니? 아이 기껏 해봐 영 강수량 천 정도야, 천 정도. 천에서 1,100 사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영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인데 그 뭐고 뭐 어떤 거하고 비교해도 가 제일 적겠죠. 그렇지? 그래서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이고요. 자, 가하고 다가 영남 지방이 아니고요. 나하고 라, 나가 호남 지방이 아니네요. 그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인구 지표로 오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밑에 것부터 살펴볼게요. 인구 밀도 나왔고, 노령화 지수 나왔고, 유소년 부양비 나왔네. 끝났지 뭐. 뭐부터 볼래? 얘들아, 뭐부터 볼래? 저는요, 뭐부터 봐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인구 밀도부터 볼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인구 밀도, 인구가 많은 곳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않니? 가는 일단 인구 밀도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지. 나를 봤을 때, 여기 포항, 김해, 울산, 부산, 대구 막 이렇게 했는데, 김해 양산이 부산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순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 대구, 부산 압도적으로 크게 있잖아요. 그렇지. 300만 넘어가고 250만 정도 되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곳. 그치? 나머지도 다 인구가 많은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창원도 인구 100만 인구시고요. 그치? 나머지도 한 50만 정도 돼. 포항도 50만 정도 되고요. 그치? 구미도 한 40만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김해 양산도 마찬가지지. 되게 비슷해. 그치? 김해 같은 경우는 50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치? 그렇게 인구 다 많은 쪽이야 보면은. 그치? 그래서 인구 밀도가 다. 특히 우리는 뭐 보고 알았어? 부산하고 대구 딱 색칠된 거 보고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구 밀도 보고 찾았어요. 왜냐하면 확실하잖아. 부산, 대구 딱 이거만 봐도 확실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뭐뭘 봐도 될것 같아요. 뭘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노령화 지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촐락적인 성향이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대백산맥, 소백산맥 걸쳐있는 지역들, 촐락적인 지역들, 그치, 막 봉화, 영양, 청송, 뭐 영덕, 뭐 의성, 뭐 이런 지역들, 청도 이런 지역들, 그치, 합천 이런 지역들, 그렇잖아요. 뭐 하동, 산청, 남해, 뭐 이런 지역들, 그쵸. 의령까지, 있네, 의령까지. 그쵸. 다, 뭔가 다 군적 되게 많고, 촐락적인 성향이고. 않니?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 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일단 많아야죠. 일자리가 많으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부산, 대구가 주변보다 특히 김해 양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교회화적인 그런 성격에 의해 가지고 부산은 의외로 도시끼리 비교했을 때요, 얘들아. 당연히 촌락하고 비교하면은 부산도 아, 당연히 청장년층 비율이 생각보다 또 있고요. 막 노년층 비중이 막 촐락보다도 많냐? 그건 아니야. 도시끼리 비교했을 때 오래된 대도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노년층 비중이 많은 거예요. 도시 중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외 지역인 김해 양산이 더 유소년 부양비도 높은 것을 볼수 있고요. 그거 아니어도 얘들아 포항, 구미, 그리고 뭐 울산, 거제, 창원, 뭐 사천 뭐 이런 지역들 보면 다 공업이 좀 많이 발달한 지역들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업 발달하면은 청장년층 비중이 높아. 청장년층 비중이 높으면은 유소년층 비중도 따라서 높아져.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고 찾았니? 뭐, 저랑 뭐, 다르게, 다른 뷰를 가지고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좀 쉽게 안 풀리면은, 중요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찍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왜냐면 인구 밀도 하면은 무조건 부산하고 대구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푸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또 제조업이네요. 또 조업이 나온 또 조업. 자, 그래프는요, 가에서 다 제조업에 대한 영남 지역의 출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것. 자, 단, 가에서 단은요, 각각 1차 금속하고 기타 운송 장비, 자동차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A에서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지역에 나오는지 보니까, 포항, 울산, 그리고 거제죠. 이런 문제 풀때 얘들아, 그냥 문제 풀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대입을 해봐. 포항하면은 1차 금속. 거제하면은 기타 운송 장비, 조선. 울산하면은 자동차도 있고, 1차 금속도 있고, 기타 운송 장비도 있죠. 그치? 다 들어간단 말이야, 다 들어가. 그러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울산은 다 있어야 돼라고 한다면은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울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A는 울산인 거야. 그치? A 울산. 그리고 다른 건 없는데 A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추가로 아는 친구들은 막 이런 것까지 기억했을 거야. 대구도 자동차 발달했고 경주도 하면 또 자동차 산업이지 막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까지 딥하게 건드는 것도 좀 괜찮긴 합니다. 여러분들 좀 여유가 되면은 아 대구 경주 자동차 산업 나름 발달했어. 완제품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뭐 부품 조달 같은 경우 그런 자동차 산업이 좀 발달했어. 막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렇게 좀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거 아니어도, 여기서 자동차 산업, 울산, 울산밖에 없네. 그치. A, B, C, 어디에도 안 들어가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네. 라고 한다면은, 가가 자동차겠구나. 이거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나하고 다였던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 어떻게 대입해봐? 그냥 여기다가, 나. 포항 넣어봐. 나에다가 1차 금속 넣어봐. 그리고 다에다가 기타 운송 장비 넣어봐요. 이게 1차 금속이면은 B가 포항이 되고, 그치 않니? 그리고 C가 기타가 되잖아.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야.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나는요, 1차 금속은 전후방 산업 연계성이 높은 종합 공업이다. 아니죠. 그치? 그거는 이제 기타 운송 장비나 이제 자동차 산업이 될 겁니다. 나의 최종 생산품은 가와 다의 주요 재료로 이용되죠. 그렇지 않니? 네.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 비중 중 영남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쵸? 왜 기타 운송 장비는 거울령 호남권 아니면 영남권인데 다른 데는 없잖아.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니 1차 금속 같은 경우는 포항이 당광 하면서 좀세 개의 지역이 좀 나눠 가졌던 그런 경향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타 운송 장비인 조선 같은 경우는 거울령 주요 3개의 지역 중 2개가 영남권에 몰려 있잖아. 그렇지 않니? A, B 모두 영해 설정의 기전에서 직선 기선과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 A, B 오 포항의 영일만 울산의 울산만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맞는 말이죠.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중 석탄의 비중이 높다. B는 뭐보다요? C보다. 그쵸? 제철소가 있으면 역청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지. 그치. 철을 녹여야 되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건 일단 말이 되지. 그럼 또 반대로 한번 넣어봐, 얘들아. 반대로. 여기가 기타 이쪽을 1차 금속으로 넣었을 때요. C는 뭐가 돼? C는 자연스럽게 포항이 되고 1차 금속이니까. 그리고 기타 운송 장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거제가 되겠죠. 이게 바로 B가 됩니다. 그치 않니? 그렇게 풀었을 때, 기타 운송 장비는 전후방 산업 연계성이 높은 거 맞죠? 나의 최종 생산품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치? 조선이 배가 어떻게 다른 자동차나 뭐, 1차 금속에 쓰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는 나보다 전국 출하액 중, 영남 지방이 차지한 비중이 높지 않아요. 완전 아까랑 반대되는 설명이지, 그치? 그리고 A, B 모두, A는 맞는데 B가 아니죠. 그치? 이러면 아니게 돼요. 또 B는 C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중 석탄의 비중이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옳지

이런 것은 딱 초록색 앞에서 불었던 나가 1차고 다가 기타일 때만 이렇게 딱 정답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사실 더 쉬운 방법은 뭐였냐면은 이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찾기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근데 다른 걸 봐봐. 그럴 땐 다른 걸 봐봐요. 자, 기타 운송 장비의 특징입니다. 직접 지향형이잖아. 관련 산업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부산, 사천, 부산, 창원 보면은 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니? 울산 거제하고 웬만하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기타 운송 장비였다면은 구미가 갑자기 들어가는 건좀 어색하죠.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이거 좀 어색하지 않니? 그치? 잠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좀 유추해서 풀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이런 것들 다 외우는 거는 너무 뭐랄까 가성비가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외워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요. 근데 그 확률 낮은 거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공부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추를 했을 때, 추론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추론을 해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풀어볼 만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죠? 직접 지향형이니까. 뭐 나름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정답 어쨌든 1번이었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9번입니다. 살펴보면은 어떤 지역들이 나왔나 살펴보면 여기 문경 나왔죠. 네, 지도부터 볼게요. 그냥 여기는 울진, 여기는 창녕이죠. 창녕하면 또 우포눕이 떠오릅니다. 우포눕, 람사르 습지, 여기는 진주, 이쪽은 하동. 하동하면 마치 찻잔처럼 생기지 않은 이렇게 해가지고 찻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뒤집은 찻잔, 그렇지? 그래서 녹차 담기 딱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동 녹차 이렇게 떠올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문경하면은 소백산맥에서 딱 넘어가는 대각선 부분이잖아. 문경세제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네, 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했을 때 문제에 풀어보면요, 1회차 석회. 아, 그래도 먼저 읽어볼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의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단 하루에 한 지역만 답사하면 날짜별 답사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1일차 석회동굴 보고서 좀 어렵지 않았니? 울진 아니면 문경 쪽일 것 같은데 뭘까? 내가 정확하게 배웠던 거는 약간 석회동굴은 충북의 북동쪽하고 그치 강원의 남부 쪽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 그렇게 푸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럼 문경하고 울진 냅두고 풀어봐. 조령 나오자마자 뭐가 돼? 2일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니은이 되는 거죠, 그쵸? 니은, 니은 지역이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여기 울진이 바로 기역과 관련한 지역이 되는 거죠. 뭐 1일차 이게 2일차가 되는 거지, 그치? 람사르 습지 하면 3일차니까 여기가 디귿이 되는 거고요. 창녕 우포늪. 남강 하면은 남강 유등축제죠. 진주와 관련한 거, 리을과 관련한 4일차가 되는 거고요. 또 5일차는 그럼 자연스럽게 하동이 되겠다. 그치? 화개장터잖아요. 섬진강 화개장터. 저 이렇게 가로지르잖아요. 저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네. 그래서 이게 호남권하고 영남권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음입니다. 그렇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치? 약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화개장터 노래입니다. 모르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안 부르려고 했던 거야, 내가. 그치? 네. 어쨌든, 기역입니다. 기역.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자, 니은, 문경, 석탄 박물관 있어요. 태백, 보령, 문경. 옛날에 이제 석탄 많이 캤던 곳입니다. 맞습니다. 우포늪, 창녕하면 우포늪 맞고요. 유등축제, 진주하면 유등축제 맞죠? 공룡 박물관은 하동이 없어요. 어딨어? 고성에 있어, 고성. 고성이 어디야? 여기가 고성이에요. 그치? 그래서 미음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쵸? 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리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치? 네, 종합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좀잘 짚어보시길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주도와 관련한 스무 고개래. 그냥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인가요? 제주도 화산섬 맞죠? 근데 칼데라 호 없어요. 뭐 있어? 백록담, 화구 호가 있습니다. 화구 호가. 자, 2번. 백두산보다 분포 지역의 평균 해발 고도가 낮다. 냉대림. 자, 백두산은 위도가 더 높아 추워. 그치? 근데 제주도는요, 더 따뜻해. 그럼 냉대림이 백두산은 아래쪽부터 위치할 것이고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더 위에 위치하겠죠. 해발고도가 더 높다라고 표현해야지, 그치? 이거 뭐 지구온난화 관련한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 디귿입니다. 한라산의 남쪽 산 중턱으로 수정하면 옳은 진술이 될수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통 치락은 주로 한라산의 북쪽 산 중턱. 아니요,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통 치락 물이 있어야죠. 용천대가 위치한 해안가라고 해야지, 그치? 남쪽 산 중턱, 우리가 뭐 빗물 이렇게 받아먹을 거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막입 벌리고.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굳이 따지자면 중턱이 아니라 이제 해안가, 해안가. 알겠죠? 물론 남쪽이 더 영 강수량이 높긴 합니다. 그렇죠? 남풍이 불때 바람 맞으니까 그러지. 자, 그리고요. 리을에는 얘가 들어갈 수 있나요? 국방, 외교, 사법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치권을 확보하고, 이 정도면 거의 홍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별 자치도인 건 맞지만, 자율성을 그냥 조금 준 거지. 이렇게 완전 풀로 자치권을 줬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신의주를 키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닙니다. 네. 이거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아, 그냥 그렇겠구나, 당연히. 미음은 되게 중요하죠.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 용암동굴, 성산 일출봉, 그치,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암기적인 부분인데, 아름다우니까 그만큼 세계 자연유산을 지정이 됐겠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로 다시 만나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17번째 강의이고요. 17번째 강의부터 완강할 때까지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분량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볼 텐데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 아주 좋은 문제들 많죠. 네. 풀어본 거 맞죠,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혼자 이렇게, 지금 강의 찍고 있는 거 아니죠? 7점 모의고사는 혼자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내야지 하는 친구들. 네, 다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7점 모의고사 1회 10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뭐 4번이라든지, 또몇 번을 좀 헷갈렸을까? 4번, 네, 6번, 7번, 8번, 10번. 네, 이런 문제들 혹시 체크를 해보시고, 어쩜, 제가 틀린 문제들만 말씀하실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네, 해설 강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볼 텐데요. 네, 1번 문제. 약간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나라들도 나와요? 하면서 약간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문제 풀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대단원 1단원에서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리 정보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 정보 이런 정보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공간, 속성,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지리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 지역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는 누구나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6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조별리그에서 패배를 했던, 네, 우리에게 패배를 안긴 국가가 바로 가 국가였는데요.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 지도이고요. 이제 나가 문제야, 나가. 나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선생님은 이 나라 이름이 스와츨란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이게 스와츨란드라고 했을 때 스위스랑 조금

조금 네, 그 국가 명칭이 헷갈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 국가의 전통 부족의 그 전통성을 더잘 살리기 위해서 국가 명칭을 2018년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예요. 네, 선생님도 적으면서 약간 어색한데 왜냐면 이 나라가 뭐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뭐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나 뭐 수능이나 그리고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자주 언급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와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스와티족의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스와티족의 땅. 그래서 그것도 약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우리 선지로 한번 가서 이런 문제들은 각각에서 물어보는 그 요소들을 그냥 바로바로 적용시키는 게 맞거든요.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가볼게요. 기역. 기역은 국토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의 모양이 호랑이가 기상하는 모양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의 위치 혹은 형태에 관한 정보, 이거 형태죠? 이런 형태에 관한 정보는 대표적인 공간 정보예요. 그래서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격 탐사로 아주 잘 수집할 수 있죠. 물론 원격 탐사가 공간 정보만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좀 주의해야 될 선지인데 원격 탐사는 공간 정보뿐 아니라 일부 속성 정보도 네. 탐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국토의 모양은 대표적인 공간 정보, 왜 형태에 대한 정보니까. 그래서 원격 탐사로 잘 수집할 수 있고요.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디귿을 보니까 종교별 신자비율이죠. 이거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속성 정보예요. 선생님 방금 일부 속성 정보를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대표적으로 뭐 지형이나 식생 분포나 뭐 경지 분포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 종교별 신자 비율을 원격 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통계 자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되지만 동그라미 디귿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역 선지는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자,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 미음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니은을 보시면 오, 키워드가 나와 있죠? 입법 수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수도가 세 개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어떤 문제 풀이하면서 수능 완성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입법 수도, 사법 수도, 행정 수도가 따로 있고요. 네. 어쨌든 네, 요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 입법 수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네, 위치. 그리고 위도 경도 값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공간 정보 잘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죠? 종교, 이런 내용들. 이거는 또 속성 정보, 그 지역의 속성 정보. 자, 그리고 어떤 지역과의 협력 상황, 갈등 상황, 이거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네, 관계 정보가 제일 쉽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와의 뭐 무역, 변화라든지, 외교 관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쉬워요. 그래서 니은은 잘 설명했고요. 자, 그다음 리을에 해당하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일 것이다. 네, 나와 있는데 지금 리을은 가 국가에서도 그리고 나 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믿어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아주 아주 비중이 높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위치를 보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에스와티니하고 뭐그 별로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아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 이런 걸로 우리가 너무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크리스트교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도 두 국가 모두 크리스트교 비중이 높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을을 잘 보세요. 나는 가보다 유럽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크리스트교 비중은 여기가 높죠. 네, 비중은 여기가 높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 크기를 보면 인구 규모는 당연히 남아공이 높을 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스님이 이 나라 이름이 스와티족의 땅이다 라는 이름으로 네, 바뀌었다는 거는 여전히 이 에스와티니라는 국가는 스와티족이라는 전통 부족의 그 비중이 더 높을 거라는 예측을 할수 있어요. 굳이 자신들의 전통성을 찾아서 스와질랜드에서 네,

에스와티니로 바꾼 이유를 네, 이 나라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계 비율은 일단 지리적인 위치도 여기가 또 온대 기후, 특히 막 지중해성 기후 분포하는 케이프타운 이런 도시들도 있고 여기가 유럽계들이 더 선호하겠죠. 이게 어디가 유럽계들이 선호할 지역인지를 유추를 해보면 네, 이거는 거꾸로 설명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고지도인데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도 설명이 아주아주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봐도 금방 답이 나올 텐데요. 가는 이제까지 알려진 최초의 세계 지도이고요. 점토판을 그렸었고요. 그리고 중앙에 네, 바빌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기원전 6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C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자, 나는 당시 과학과 지리학, 그리스와 이슬람의 전통을 이어받아 남쪽을 지도 위에 놓았다. 우리 수능까지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지도는 이거밖에 안 배우죠. 그죠?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12세기경에 이슬람 문명권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아주 아주 중요한 지도였습니다. 지도 중앙에 메카 아라비아 반도 있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국 지리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네, 중요한 지도이죠. 그래서 이거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B. 그래서 정답은 CAB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간단한 문제인데요. 왜냐면 어떤 지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주고 그 지형이 어떤 핵심 원인으로 형성됐는지 그 핵심 형성 원인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슬로바키아 사례가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동굴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 동굴 이름들 몰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양한 동굴 지형들의 그 모식도를 유추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기념 주화죠, 이게. 기념 화폐 같은 게 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모습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무슨 동굴? 내부가 매우 매우 화려한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 동굴이 석회 동굴. 그래서 지금 금화 이 화폐에 새겨져 있는 동굴 내부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시면 뭐 석순도 보이는 것 같고요. 종류석도 보이고요. 석주도 보이죠. 자, 그래서 석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됐냐? 우리 카르스트 지형 그러면 자 찾아 나서야 되죠. 무슨 글자를 찾아서 그죠? 용식을 찾아서 그래서 석회 동굴까지는 빵 뚫린 것까지는 용식이죠. 녹아서 뚫린 거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서 다시 탄산 칼슘 용액이 침전되면서 석순도 생기고 종류석도 생기고 석주도 생기고 이거는 침전입니다. 다시 석회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례가 지금 세계지리에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네, 뭐, 세계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아주 대표적인 화산 지형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화산 지형이고요. 화산 지형이니까 요 설명밖에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 선생님이 오늘 강의 시작할 때 4번 틀린 친구들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수능 유형이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만 실수해도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쵸? 일단 지도에서 지금 세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우리는 그세 지역의 상대적인 이런 게 어려워요, 오히려. 상대적인 기후 특징. 이게 절대값이 아니라 그세 지역 안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의 기후 특징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세 지역 안에서도 각 요소별로 비교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세 지역의 기후가 뭔지부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지역이에요. 일단 A 포인트 보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고요. 케이프타운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로 우리가 정말 자주 다뤘죠.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고요.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우리 CFA, 온난수변 기후로 정말 자주 다뤘던 샹하이, 그쪽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북반구의 온난수변 기후로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보시면 요거도 남반구에서 사바나 기후할 때 얼마나 자주 다뤘던 다윈입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금 이 우리가 골라야 될세 지표가 뭔지를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뭐 중에 하나죠? 네, 연강 수량, 기온의 연교차, 12월에서 2월 강수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옆에다가 연강 수량, 아, 물론 이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연강 수량이 어디가 제일 많을지부터 거꾸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ABC 포인트 중에 그래도 열대 기후에 속하는 그쵸? 건기와 우기가 있기는 하지만 열대 기후 지역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쵸? 네, 사바나. 그다음에 1년 내내 고르게 그리고 대륙 동안에 위치하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철 강수량이 많아서 연강 수량도 꽤나 많은 네, B가 그다음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로마나 이런 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지역들 있잖아요. 연강 수량이 뭐 700, 800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지중해성 기후가 연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하의 첫 번째 위험 지역은 단연 스텝 기후겠지만 그다음에 위험한 지역으로 지중해성 기후를 많이 일컫는 이유가 여름에 고온 건조해 가지고 이게 그 건조한 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쉽게 또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를 사막화 위험 지역으로 또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월에서 2월 강수.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12월에서 2월은 남반구는 무슨 계절? 여름이고요.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요거 이제 적용해서 네, 부등호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2월에서 2월, 여름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릴 수 있는 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1등은 아니잖아요, 1등은. 근데 여기는요, 여름에 비가 집중되는 사바나 기후잖아요. 근데 딱이 시기가 지금 다윈의 여름, 우기이기 때문에 이세 지역 중에서 단연 C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그래도 겨울이지만, 네, 대륙 동안 겨울이지만 F가 있기 때문에 매달 30mm 이상씩은 내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이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이기 때문에 거의 한 방울도 아니라 한 방울도. 그래서 둘을 굳이 비교한다면 그래도 어디가 12월에서 2월에 강수량이 많다? 네, B가 그래도 A보다는 많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적고 나니까 더 당황스럽죠? 선생님, 연강 수량도 CBA 순서고요. 12월에서 2월 강수 순서도 CBA 순서인데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긴 어떡해요. 일단 여기를 와보면, 가도 그렇고 나도 보면, CBA 순서대로 1, 2, 3이 CBA 순서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구나. 둘 중에 이게 있구나라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연교차 하나 남았잖아요. 연교차도 순위를 한번 적어보면 연교차는 기본적으로 위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네, 대륙 동안, 대륙 서안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럼 연교차가 제일 큰 데가 어딜까요? 일단 이둘 중에 온대기후 대 중에 하나인데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기후, 온난 수변 기후가 이셋 중에서는, ABC 중에서는 연교차가 제일 클 겁니다. B. 그 다음에는, 어쨌든, 네, 온대기후, 위도대. 그리고 제일 작은 데가 열대기후. 우리 적도 주변은 연교차 아주아주 아주 작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B, A, C. 이렇게 떨어지는 이다 지표값이, 연교차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찾으면, 네, 항상 두개 중에 하나가 남죠. 아, 두 개가 남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2번 아니면 4번인데, 우리가 아까 그, 처음부터 당황했었던 연강 수량과 12월에서 2월 강수 순서가 남았습니다. 네, 동일하다 했잖아요. 네, 둘다 C, B, A 순서대로 이렇게 큰 순위대로 나열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절대값이 아니라 항목의 수치는 최대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C 지역이 최대값일 때이 A하고 B가 이 C와 몇배 차이가 나냐를 볼수 있거든요. 몇배 차이.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를 보시면 나는 어떤 지표인지 모르겠지만 A 값이 10일 때 C가 100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지표값인지 모르겠지만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10배. 10배. 이게 지금 12월에서 2월, 세달 동안 내리는 강수의 차일까요? 안 그러면 연강수량의 차일까요? 여러분, 연강수량이 10배 차이 나면, 그쵸? 네, 이게 만약에 700이라고 쳐도 이게 막 7000이 나와야 돼.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가를 보시면 이게 한30 정도일 때 C가 100. 그러니까 한 3.5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데이터라면 이건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는 오히려 건기하고 우기 이런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물었을 때그 차이가 더 뚜렷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12월에서 2월 강수량을 표현한 거고요. 요게 연강수량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율 값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가 연강수량인데요. 이 CFA하고 AW는 네, 연강수량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얘가 또 고르게 내리잖아요. 1년 내내. 근데 AW, 여기는 건우기가 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바나 기후의 연강수량은 1000mm에서 1500 사이예요. 네, 막 열대 우림만큼 엄청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따져서 정답이 2번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찾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약간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랐던 친구들은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5번도 참 많은 글이 적혀 있어요. 선생님도 요즘 이렇게 글이 많으면 빨리빨리 키포인트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찾아야 될 포인트에 포인트 글자가 키워드가 적혀 있어요. 지금 표시된 지역들 중에 기역, 니은, A, B, C, D 중에 찾아야 될 지역이 기역의 규모가 큰 지구대래. 우리 지리에서, 세계 지리에서 지구대 어디에서만 배웠어요? 그쵸?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만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사실 지구대만 봤어도 C라고 찾았겠죠? 근데 우리 설명을 한번 보시면, 현지 주민들의 언어에서도 땅이 갈라져 형성된 길고 낮은 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지금 갈라지는 그 포인트였잖아요. 분리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의 분리 경계 하나밖에 안 배우죠.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래서 이 동쪽이 언젠가는 떨어져서 섬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뒤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 중에 이 지구대 곳곳에 물이 고여서 단층 호수를 이루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꽤나 작은 세계 지도에서도 이 호수들이 표현이 될 만큼 이 호수들이 꽤 스케일이 큰데 뭐 탕가니카호, 니아사호 이런 것들이 종종 언급이 되었었죠.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그런 단층 호수들의 네, 문제들도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단층호 네, 언급을 해봤고요. 정답은 C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 화산에 이름은 캐추아어. 이런 거 보면 당황스럽죠? 캐추아는 또 뭐지? 자, 그 캐추아는 여러분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원주민 언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캐추아족의 언어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캐추아족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뒤를 보셔야 돼요. 달의 목, 빛나는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달이 뜨면 설산의 풍경이 마치 얼굴처럼 보인다고 붙여졌다. 이 화산의 이름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15세기 현지인들에게 신성한 산으로 숭배된 대상이 된이 산은 완벽한 원뿔형의 화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자, 힌트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 화산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고요. 실제로 안데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활 화산들이 있거든요. 그 안데스 산맥의 활 화산들 중에
최고봉이 바로 이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바로 코토파크시산이라는,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코토파크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코토가 케추어로 목이에요. 네크. 그죠? 그다음 팍시가 네, 달입니다. 그래서 달의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산이 있는데, 아주 아주 멋있다고 해요. 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환태평양 조산대를 오랜만에 그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는 뉴질랜드 북섬에서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지나고 필리핀 지나고 그죠? 자, 일본을 지나고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그리고 이제 태평양 건너서 자, 이렇게 미국 서부 지역 안데스 라인 이렇게 이어지는 게 환태평양 조산대잖아요. 지금 지도가 대서양 중심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환태평양 조산대가 안 그려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네, 그 주변 대륙판들과 충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을 둘러싸고 많은 지진과 화산, 신기스콕 산지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는 지역은 지금 A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이 A포인트가 바로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산인데요. 이 안데스 산맥은 조금 특이한 판과 판의 충돌 경계였죠. 바로 나스카 판하고 남아메리카 판의 충돌이었고요. 이게 해양판이었고 이게 대륙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곡 산지 형성되죠. 그다음에 지진 일어나죠. 화산 일어나죠. 그리고 해구까지 아주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되는 네,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네, 6번 같은 것도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문제만 틀린 친구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복습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프는 아시아 대륙 내에서만 각 지역의 가에서 다 작물의 생산 비율을 비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에서 다 작물이 뭔지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밀쌀, 옥수수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A에서 C가 지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알려줬기 때문에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에 하나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안 알려줘도 사실 그냥 스스로도 알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시아를 다섯 개로 구분하는 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보통 이렇게 법례를 줍니다. 네, 법례를 주기 때문에 또 금방금방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쌀밀 옥수수 중에 다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다를 보시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우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로 불리는 건조아시아 지역에서 그나마 키우는 게 다래요. 여러분, 건조와 연결해야 될 식량 작물이 뭐죠, 여러분? 건조? 물론 옥수수도 내건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는 옛날부터 이제 역사가 상당히 또 오래된 문명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우리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인간의 주식으로 가장 적합한 두 개는 쌀과 밀이에요. 옥수수는 좀 부족하다 했죠. 게다가 옥수수는 기원지가 어디예요?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그래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작물이 뭘까요? 네, 다가 밀입니다. 밀은 건조. 요거랑 잘 연결을 시키세요. 그럼 남은 게 벌써 쌀이랑 네, 옥수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기 전에 우리가 달을 통해서 밀을 찾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그 기후환경을 떠올려 봤다면 이번에는 다가 없는 곳을 또 생각을 하면서 C를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하고 B는 그래도 밀 생산을 해요. 네, 건조한 지역들도 꽤나 분포를 하니까요. 근데 C는 대부분 지역이 되게 습유한가 봐. 그래서 네, 지금 달을 거의 안 키우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동아시아일까요? 남부아시아일까요? 동남아시아일까요? 대부분 거의 습은 기후. 그쵸, 동남아시아죠. 이게 동남아시아라는 것을 다가 없다는 걸 가지고 찾아야 돼. 다가 없다는 걸 가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동아시아와 남부아시아가 되는데, 이 가하고다, 이게 쌀과 지금 옥수수가 남은 거잖아요. 쌀과 옥수수가 남았는데, 이제 A 지역은 아직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시아에서

나를 가지고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걸 할 걸.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를 보면 동남아시아 1등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야 되니까. 자, 동남아시아 1등은 단연 네, 여기는요. 선생님이 동남아시아 그 놀러 가서 그 설명도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요즘에는 이 쌀농사를 1년에 4번 할수 있는 그런 종자도 개량이 됐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쌀, 우리 뭐 베트남, 타이, 그죠? 쌀국수, 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쌀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러면 바로 비교가 되겠죠? 자, A 지역은 옥수수를 쌀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요. 옥수수를 쌀보다. 반면에 B 지역은 옥수수보다 쌀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옥수수는요, 내건성, 내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동아시아하고 남부아시아잖아요. 어디가 더 위도가 높죠? 전체적으로? 몽골, 중국, 일본,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가 더 위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옥수수를 더 많이 키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쌀이 훨씬 더 많다. 심지어 A하고 B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뭔가 B에서 나가 높다? 이런 거 봤을 때 B를 동아시아라고 하면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A 지역은 쌀보다 옥수수의 생산량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B는 그 지역 내에서 옥수수보다 쌀의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뭘로 더 특화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그 순위를 알기보다는 각 해당 지역 내에서의 그 기후 특징 이런 걸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동아시아고요. B가 남부아시아. 이거 거꾸로 찾는 순간 뭐가 많이 거꾸로 가요. 자, 그래서 가는 옥수수고요. 나는 쌀이고요. 다는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그나마 좀 키우는 게 밀이다. 그리고 이 밀을 안 키우는 것이 동남아시아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거는 쌀이다. 그래서 가는 옥수수다. 그리고 옥수수를 쌀보다는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동아시아다.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남부아시아가 이런 특징을 가져. 이런 식으로 이제 오시면 네,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의 최대 생산국은 A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요. 가의 최대 생산국은 어디였죠, 여러분? 미국이었죠. 미국. 여러분들 또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쌀과 밀의 1등은 중국, 쌀과 밀의 2등은 인도였어요. 근데 옥수수만 1등이 달라졌죠. 옥수수는 좀 아메리카 쪽으로 중심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물론 중국도 있어요. 미국, 뭐 중국, 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거 미국입니다. 그다음 나는 건조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쌀은 건조하면 안 돼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3번 다는 가에서 다중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낮습니다. 네, 세개 중에 옥수수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쌀이었고 그다음 밀이었죠. 이런 거 나왔을 때한번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보다 생산량 대비 수출량. 우리 지금 밀과 쌀을 비교했는데, 쌀, 밀, 옥수수를 다 비교를 해봐도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밀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쌀이 생산지에서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국제이동량,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가장 낮습니다. 자, 비는 동남아시아. 네, 씨는 남부아시아.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서 나왔네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종교 파트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신자수를 주고 있는 신자 인구, 종교의 신자 인구 상위 6개국을 표현한 네,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도 여기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종교인지부터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종교인지 가를 보시면, 신자수 제일 많은 곳이, 이 종교의 신자수 제일 많은 곳이 미국이래요.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쭉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트교라는 것을 또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적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물론 B와 C도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데,

네, 요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슬람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단에 민족 종교잖아요. 민족 종교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매우 매우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데이터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종교가 네, 민족 종교 힌두교인데 힌두교 나왔으니까 C는 네, 인도겠죠. 힌두교는 지금 데이터에 보시면 뭐 인도에 거의 대부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네팔 국민들의 대부분도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나왔습니다. 가나다도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나이지리아 아니면 인도네시아인데 이것도 알고 있죠. 우리 인도네시아 했을 때 이슬람교 신자 수 1위 국가로 정말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자, 그리고 우리가 A가 그럼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고 보니까 지금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각각의 상위권에 다 들어있죠. 둘다 상위권에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지리아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네, 전 세계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인구 제일 많은 국가이고요. 나이지리아 인구가 2.3억이에요. 2.3억인데, 그중 절반이 크리스트교, 그중 절반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둘다 신자 수가 1억 명을 넘죠. 그래서 지금 둘다 네,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찾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가와나는 예루살렘의 성지가 있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성지, 크리스트교의 성지, 이슬람교의 성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대표적인 또 분쟁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지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민족 종교가 아니고요. 나는 보편 종교, 다는 민족 종교. 이게 거꾸로 됐죠? 자, 다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거 네 개. 글자 수가 줄어드는 순서대로 신자 수가 줄어든다. 크이 힘불. 요거 순서 기억하라고 했고요. A는 C보다 국토의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A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C는 인도입니다. 어디가 넓죠? 네, 인도가 훨씬 넓죠. B는 다수의 다 신자와 소수의 나 신자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B가 인도네시아잖아요. 네, B,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 신자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갈등이 뭐 첨예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뭐 힌두교와 이슬람교 갈등 지역으로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카슈미르 지역. 네, 그 지역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까요? 데이터의 세부 내용. 무슨 말이냐면 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이슬람교 신자가 약 20억 명 정도 되거든요. 20억 명 중에 어떻게 11.8%나 차지하냐?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가 2.8억 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비율이 87% 정도 된대요. 아주 높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4억 명 정도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은 전체 인구가 2.5억 명. 인구 상위 국가입니다. 그쵸? 인구 상위 국가이고, 그 중에 거의 90%가 이슬람 신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거의 2.4억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아, 신자 수가 거의 비슷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C가 인도인데, 인도는 어떻게 3이나 됐냐? 거의 2 아니면 3이거든요? 인도? 네. 그래서 인도는 전체 인구가 14억 정도인데, 그 중에 14억, 적을게요. 14억 정도인데, 요즘에 한 14억 5천만 넘은 것 같은데, 그 중에 13% 정도가, 네,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를 믿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또 1.9억 정도 나온대요. 네. 그 다음 방글라데시도 인구 대국이죠? 1.7억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미리 설명하고 싶었고, 우리 수능 완성 문제 풀면서 앞에서 어떤 선지가 있었냐면, 이슬람교 신자는 남부아시아에 맞냐, 동남아시아에 맞냐, 이런 선지 있었거든요. 그때 답 뭐였죠? 이슬람교 신자를, 네, 동남아시아랑 남부아시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았죠, 여러분? 남부아시아가 더 많았죠.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니까 1위는 맞아요. 단독으로 봤을 때, 한 국가로 봤을 때는 많지만 파키스탄 남부아시아죠. 인도 남부아시아죠. 방글라데시 남부아시아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4억 명 정도의 신자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를 봤을 때, 이 외국인 자국민을 더했을 때그 합이 어디가 훨씬 크죠? 네, 가보다 나가 더 크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둘다 사막이 대부분인 건 똑같아요. 그러면 국토 면적이 인구 총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도? 네, 어디가 훨씬 크죠? 나라 크기가 어디가 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가 크기가 훨씬 적은 가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를 찾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하고 나를 설마 이걸로 찾은 건 아니겠죠? 네, 이 데이터가 사실, 되게 비슷한 나라에서 온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고요. 가나를 구별하는 건 여기서 구별을 하시고, 각각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할 때는, 네, 내려오셔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대비 외국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양 자체는 여기가 많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지만, 자국민 대비 외국인은 여기가 훨씬 많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를 놀러 가본 친구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더좀 개방적이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관광 분야에서 최근에 조금 개방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폐쇄적인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국민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우리 UA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광으로 더이 산업 구조를 특화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두바이, 아부다비, 뭐 이런 지역. 그래서 이제 요걸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한 아랍에미리트의 상대적 특징을 우리가 이 큐브 자료에서 파악을 해줘야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아래부터 찾는데요. 총부양비 있죠. 우리 총부양비. 선생님, 이걸 여기서 왜 물어요? 자, 총부양비는 어떤 비중하고, 어떤 인구층의 비중하고 반대로 간다? 청장년층. 청장년층이 비중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아지고요.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으면 총부양비가 늘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뭐 하러 왔을까요? 네, 일하러 왔겠죠.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연령의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의 비율,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의 비율 어디가 더 높아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높겠죠. 그러면 총부양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죠. 정답이 벌써 D 아니면 입니다. 자, 그다음 청장년층의 성비도 마찬가지예요. 성비도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교를 하는 건데 청장년층의 성비 여기가 훨씬 더 어떻다? 네. 여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오는 그런 모습들을 봐도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건설, 토목 이런 산업들과 관련해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개방적이고 경제 개발에서 개방적이고 그리고 막 도시 건설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을 것이다. 성비가 높다는 거는 여성보다 남성의 그 수가 훨씬 많은 건데 이 100을 초과했을 때 우리가 성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둘다 성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네, 여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국민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으니까 대부분 남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 비해 성비가 여기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인구 밀도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네, 이게 면적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의 면적이 진짜 10배 정도는 넘게 차이가 날 텐데, 인구 규모는 10배 정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인구 밀도도, 네, 여기서 더 높겠네요. 정답은 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고요. 지도에 A에서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 지역은 많이 했어요. 나이지리아고요. B는, 네, 수단. 그 다음에 C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D는 스리랑카, E는 민다나오 섬을 표시를 한 거죠. 필리핀 전체가 아니라 민다나오 섬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A에서의 주요 분쟁은

0: 확보와 관련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코발트 확보와 관련된 지역은요, 네,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요, 코발트 생산에 절대적인 1위 국가이고요, 코발트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있는데, 코발트 1위는 콩고민주공화국.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콩고민주공화국은 코발트, 그리고 구리 생산량도 많다고 이야기했었죠? 구리하고 코발트 다른 건데, 어쨌든 그 둘을, 둘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B는 나일강의 물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당사국이다. 그쵸?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네, 그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수자원 확보와 관련해서 갈등을 안고 있는 주변들 국가들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갈등을 안고 있고요. C에서는 유대인 거주 지역과 쿠르드족 거주 지역이 분리된 게 아니라, 네, 이슬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D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했던 소수 민족은, 자, 소수 민족이니까 스리랑카에서 소수는 누구죠?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었죠. 자, 그다음 E에서 로힝야족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자, 로힝야족은 미얀마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필리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은 모로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얼핏 보면 뭐 그런가 뭐 이럴 수 있는데, 로힝야족은 이제 많이 봤으니까 알죠? 네. 그래서 요거도 우리 분쟁과 관련해서 나온 문제고요. 이제는 다 수월하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풀어볼 마지막 문제 10번이고요. 다음 글에 나타난 호수의 위치, 기역시기, 그리고 니은시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찾아야 되는데, 호수 위치 찾고 시기도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위치부터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찾지 못하면 시기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일단 이 호수는 담수호예요. 담수호. 대륙판 간의 충돌 과정에서 형성된 고원 지역에서 발원한 하천 유역에 포함된다. 뭐가 좀 긴데.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호수가 어떤 하천에 포함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륙판과 대륙판 간의 충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생긴 하천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그 포인트 어디서 배웠죠? 거의 이제 요거밖에 안 배우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형성된 아주 중요한 조산대, 그 라인에 다 있거든요. 그 조산대가 뭐냐? 자, 선생님 좀 확대해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잖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요거 너무 이제 굵게 그려지긴 했지만, 이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려놓잖아요? 어? 그러면 B밖에 안 돼요, 정답이. 지금 A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도 아니고요. 이 아프리카 순상지, 네,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경계 아닙니다. 게다가 이 C 호수. 자, 이 C 호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했겠지만, 여기 뭐예요? 안데스 산맥 라인이잖아. 안데스 산맥 라인. 그래서 이거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이기 때문에, 네, 위치는 B가 맞아요. 네, 위치는 B가 맞고요. 이 호수 이름이 해설지에는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겁니다. 그래서 호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큰 관점에서 이게 가능한 위치가 어딘지를 좀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공원일까? 네, 티벳 공원이겠죠. 네, 티벳 공원에서 여러 하천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적도를 중심으로 이 B 호수는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역 시기는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배가 되게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된대요. 뭐 학교 갈 때나, 뭐 이제 뭐장 보러 갈 때나, 잡화점 이용할 때나. 근데 반면에 니은 시기가 되면, 오, 저기 지면으로부터 집이 많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집을 이용하려면 사다리를 이용할 만큼 뭔가, 네, 지표면하고 많이 띄어져 있대요. 이때는 배가 중요할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때는 비가 거의 안 내려가지고, 네, 이 지면 혹은 하천 바닥하고 이 고도 차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기가 되겠죠. 기역 시기가 우기가 되는 거고, 니은 시기가 이제 건기가 되는 건데, 북반구니까, 그리고 이 정도 저위도에 열대 기후니까, 우기가 언제죠? 네, 북반구의 우기, 요때. 이쯤이겠죠, 이쯤. 그다음 북반구의 건기,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쯤이겠죠? 정답 4번이에요. 네. 그래서 A 호수는, 네, 뭐 이런, 처음 위치부터 틀렸고요. C 호수는 좀 유명해요. C 호수가 바로 티티카카오인데, 요거는 건우기 시기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좀잘 표시를 해두세요. 이거 우유니 사막 아니에요. 우유니 사막은 살짝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들 다 살펴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남은 문제들 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정 모의고사 7회에 들어갑니다. 오늘 문제 풀어드릴 거는요,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47페이지 표준비입니다. 수능 완성 47페이지 16번 들어갑니다. 자, 빈칸 문제 나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유리와 켄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니 나리따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센세니 나리따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장래 희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쇼라이노 유메 떼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이렇게 시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해서 시간의 양적 어떤 그 양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를 막 해가지고 선생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뭔가 굉장히 이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선생님이 되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보면은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뭐 주말에 뭐 하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좀 이상하죠. 소츠교시다라도스루, 졸업하면 뭘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번이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답은 너는 장래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야 아,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졸업하면 뭘 할, 노스르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묻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3번이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2번은 답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뭔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뭐 끼워 맞춰질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를 찾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켄타쿤 너 쇼라이노 유메 떼나니 떼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와라고 하는 주격 조사를 대신해서 쓴 겁니다. 자, 장래의 희망, 장래의 꿈은 뭐야?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리는 나는 의사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넣었어요. 그러면 켄타의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켄타쿤와, 이것도 사실 누가 아니라 와가 돼야 되죠. 켄타쿤은 졸업하면 뭘 할 거니? 라고 하면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 너는? 나는 졸업하면 의사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조사가 조금 어색했네요. 자, 이션이 A가 되면도 영화라도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일시적인 거죠. 뭐가 되고 싶다 정도로 돼가지고 뭔가 시간적인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5번입니다. 갖고 왔다라도 꼰 있고, 학교 끝나면 어디 갈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행위인지

이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1번, 4번, 5번은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답은 나리따이에 맞는 장래희망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17번 들어갑니다. 자,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 문제도 조금 사실 이것도 문제 뭐 애들이 뭐라고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どこか, 오시고토 데스까, 오데카케 데스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 보면 どこか, 오데카케 데스까라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번, 4번을 고른단 말이야. 그런데 오시고토 데스까는 왜안 돼? どこか, 오시고토 데스까, 어딘가에 일하러 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왜안 돼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どこか에 오시고토 데스까라는 식으로 여기 에를 붙이거나 뭔가 좀 그래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나 약간 선생님은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하이 나리타 크고니 이쿠토 꼬로 데스 이랬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가는 갈 참이에요.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갈 참이에요. 지금 가려고 해요. 그 얘기잖아.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선생님 나리타 공항에서 근무하는 공항 근무자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다시 또 얘기하지만 의사소통 기능을 할때 알맞은 것그 상황별의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은 그 적절한 담화 상황, 담화가 뭔지 알지? 대화, 담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고르는 게 이제 의사소통 기능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그렇게까지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을 해가지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좋은데 더 일반적이고 이 담화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책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도코카에 오시고토 데스까가 아니라 도코카 오데카케마스까 또 오데카케 데스까 오데카케 데스까 또는 데카케마스까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보통 오데카케 데스까라고 아예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 해요. 우리도. 지나가는 302호 그 아주머니한테 301호 아주머니가 어디 가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강세 어디다도 어디 가세요 해두죠. 어디 가세요? 이러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가 아니라 너 어디 가니? 어디 가세요? 이거 아니라 어디 가세요? 그냥 물어보잖아요. 여기 강세를 두죠. 어디 가세요? 아, 네,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오데카케 데스까입니다. 오데카케 데스까? 보통 이렇게 정해진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이런 거죠. 어디 가세요? 자, 나리타 공항에 가요. 갈참이에요라고 얘기합니다. 아, 나리카노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너는 누군가의 당신은 즉 A, B는 누군가의 오므카에를 가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므카에 데스까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선가 귀국하는 건가요라고 생각하는 요거는 왜안 돼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런데 이게 지금 너는, 이 지금 사실 생략된 거야. 일본에서는 그 주어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그랬는데 너는 어땠다라는 식으로 한 문장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인데 일본은 좀 고정되어 있어요. 약간 마치 영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너는 누군가의 오므카에, 즉, 배웅, 마중,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누군가의 마중을 나가는 거니? 여기는 마중이죠. 마중을 나가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여동생이 서울에서 돌아왔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돌아오는 주체는 여동생이에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야? B야, B. B는 누군가의 오므카에를 가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의 오므카에를 가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오므카에 데스까가 되지 오카에리 데스까는 이 카에르는 누구의 주체가 돼? B의 주체가 아니라 B의 여동생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사실 문제 풀면서도, 야, 이거 질문 많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그냥 쉽게 풀었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해서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왜안 돼? 이건 왜안 돼? 라고 생각하는, 되게 응용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학습자로서의 좋은 태도인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이 빈칸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내용이 들어가는 걸 골라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사는 적절한지, 대화 상황은 적절한지, 이걸 넣었을 때 다른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진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풀때 해설할 때 이게 정답이야, 알았지? 이거밖에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해설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지 않고 이거는 왜안 될까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17번을 클릭해가지고 이게 나는 분명히 답을 4번을 했는데 왜 3번이 답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한 해설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전혀 안 헷갈렸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자, 17번 마무리하고요. 18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 상황 자체가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굳이 이걸 왜 줬겠니? 자, 앞에 봐봐. 앞에 A와 B는 왜 줬냐면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한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도 너네가 상상해서 열어놔서 문제를 풀어. 이런 거고요. 이건 아예 이 장소를, 그 장소 배경을 준 거잖아. 공간적 배경을 준 거잖아.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극본이야. 형과 여동생.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의 대화인데 아레 도시다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초토 와시레모노. 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레가 뭐야? 뭐야?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뭘? 여동생이 뭐라 그래? 초토 와시레모노를 했습니다. 좀나 잃어버린 게 있어라고 하면서 막 동생이 현관에서 잃어버린 거를 집에서 찾아. 집에서. 집 현관에서 오빠한테 오빠 너왜 그러냐 이랬더니 나 지금 뭐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복구와 오빠니까 복구라고 하죠. 오빠는 뭐 하니까 먼저 갈게 얘기합니다. 오빠는 뭐 뒤돌아 뭐 가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깝다. 알았어. 여기 오빠는 뭐 하니까 먼저 가는 거야. 현관에서 외출하는 상황이래요. 아이 사람 지금 남 여동생하고 오빠가 외출하는 상황이구나. 남매의 외출이야. 남매의 외출. 이 남매가 외출하는 상황인데 여동생, 나 지금 까먹었다. 뭐 이러니까 그럼 나 먼저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먼저 가는 거야? 왜 먼저 가는 거야? Why 먼저 가는 거야? 자, 1번 갑니다. 카사 모떼류. 우산 가지고 있어. 바스니 오크레류. 버스에 늦어. 뭐 와스레짰다. 벌써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마다 다이조부다. 아직 괜찮아. 서로서로 슬슬 모도테크루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어갈 게 뭐야? 그렇지. 바스니 오크레르겠죠. 이 오빠는 야나 먼저 갈게. 나 버스 늦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적절한 상황 설정을 여러분들이 상정하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그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더 명확하게 풀리려면 누구랑 누가 대화하는지 어디서 대화하는지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정성껏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잘 풀려면요. 자, 19번 들어왔어요. 자, 19번은요, 빈칸에 들어가는 걸로 알맞은 거예요. 1점짜리이기 때문에 쉽겠죠? 그건 뭐야? 코토시모 요로시쿠네! 라고 얘기했으면, 얘네 지금 신년, 새해 인사하는구나. 자, 뭐야?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얘기죠. 자, 아케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케루 같은 경우에 천지개벽하다 이렇게 오픈하는 열 개자를 써가지고 아케루를 쓰죠. 오픈 더 도어 할 때, 그지? 아케루. 근데 이 아케루 같은 경우에는 밝을 명자를 써요. 특별하게 아케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할 때는 왜 그럴까요? 하늘을 촥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은 느낌이 들지 아케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는 식으로 신년에 어머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니 너무 우리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이짱, 유이야, 아케마시떼 오메데토라고, 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코토시모 요로시크네. 자, 올해도 잘 부탁해라고 신년에 1월 1일 이후에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이가 뭐라 그래? 고치라코소 요로시크네.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 고치라코소 요로시크네라고 하는 거는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요로시크 다음에 쓰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첫 대면에서 쓰이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뵙겠습니다. 권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옆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왜이 대화문을 읽고서 이런데도 고지라코소 요로시쿠라는 말을 쓸 수가 있구나. 신년 인사할 때도 첫 대면이 아니어도 라고 쓰네라고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 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힌트를 얻으면서 여기서도 뭐 적절한가 보네. 첫 대면에만 쓰이는 거 아니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뭐 하츠모데, 하츠모데는 뭐예요? 새해에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거야.
신선

신은 되게 여러 가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의 신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장사 번영의 신도 있고, 신이 있잖아, 신. 그 신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신도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라서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어느 그 신사든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마치 세배하듯이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옵니다. 이 하츠모데를 갔냐, 그 세배 갔냐, 그 얘기예요. 새해 드리는 신사참배에는 갔다 왔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응, 이랬습니다. 아니, 아직. 네, 스쿼시 시타라. 자, 여기서 좀 이것도 봅니다. 이게 뭐야? 시타라. 자, 여러분, 시간에다가 스루를 쓰면은 이 스루가 시간 하다겠어, 뭐겠어? 지나다예요. 경과하다예요. 고훈 시타라. 5분 지나면이에요. 5분 하면이 아니라 고훈 시타라. 5분 지나면이야. 그러면 스쿼시 시타라는 뭐야? 조금 지나면이야.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이야. 가족부터 치과 끊어진 잔이 있고요. 떼난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신사에 갈 예정이야. 치카쿠노 진자입니다. 치카쿠노 진자. 자, 우리 명사에다가 치카이를 수식을 할때 어떻게 수식을 했더라? 치카이가 아니라 치카쿠노 진자. 명사. 이게 명사예요, 명사. 치카이 명사 아니고 치카쿠노 명사였어요. 치카쿠노 명사 딱 나오잖아. 자, 요까지 뭐 문법상을 막 설명을 했는데 답은 아주 심플하게 5번이었어요. 1번 갑니다. 오다이진이는 뭐지? 이거는 전제가 뭐야? 전제가 상대방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파야 돼. 환자이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질 때. 전제가 뭐야?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대방과 헤어질 때 인사 말이야. 그래. 야, 잘 있어라. 너 옴조리 잘해라. 그러고 헤어질 때 오다이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따다키 맛은 잘 먹겠습니다. 세 번째 고멘나사이는 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 인사말입니다.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애가 누구야? 누구야, 누구? 고멘 쿠다사이지. 고멘 쿠다사이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뭐 하는 애지? 고멘 쿠다사이. 계세요. 실례합니다. 이거는 그 똑똑똑똑 계세요? 고멘 쿠다사이. 아노 고멘 쿠다사이. 이러면 아, 누구세요? 도나타사마 데스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고멘나사이랑 비슷해 가지고 되게 이거 사과야? 뭐야? 라고 혼동할 수 있어요. 고멘 쿠다사이는 실례합니다. 계세요. 안 보일 때. 사람이 앞에 없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 가즈미마 씨는 처음 뵙겠습니다. 였죠? 예, 그래서 답은 5번.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좀 해봤네요. 자, 20번 들어왔습니다. 자, 20번은 선생님 이거 먼저 할게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이게, 이번에 수능 특강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엄청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때 우리가 일본어를 꼭 수능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또 아니니까 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고그로우 사마데시다 이 뒷거를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극존칭 존댓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면 데시다를 줄여서 고크로 사마, 오츠카레 사마가 되는 거고요. 이 사마도 줄여서 고크로, 오츠카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로우라고 하는 거는 고로가 되는 거야. 이제 이 한자는 안 써도 돼. 크로우야, 크로우. 그러니까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야, 고생 많았다. 아이고, 톡톡톡톡. 약간 이런 느낌이 든게 고된 노동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고크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내려서 말하는 듯한 위에서의 시선이 느껴지는 게 톡톡톡톡 고생 많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누구한테 쓰면 안 돼. 윗사람한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수업을 다 마치고 막 교탁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 선생님 고크로우 사마데시다 이러면 돼안 돼. 요즘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뭐좀좀 무례할 수 있죠. 그래서 위더른한테는 잘 쓰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약간 이런 느낌. 배달이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나 우체부 등에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서비스를 당연하게 해주시는 분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이제 해줬을 때 우리가 고크로 사마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스카레는 어떤 거냐면, 일 활동을 같이 한 사람한테, 공동 작업을 같이 한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츠카레 사마데스,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과 선생님 있어요? 학생이 뭐라 그래요? 네와, 고래대 실례 이따시마스. 자, 그러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면서 헤어질 때 인사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 뭐라 그래? 또뭐 고쿠로우사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고 한번 가봅시다. 今日は 테츠다테 쿠레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테츠가테 쿠레테가 아니라 쿠다사루네. 쿠다사루 주시다. 쿠다사루가 쿠다사테가 되는 거죠. 오늘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이따시마시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만에요 라고 얘기하는 요 상황 우마쿠 이때 요까타 데스네 잘 되어서 참잘 되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야? 여기서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라고 얘기합니다. 자두 번째 갑니다. 이소가시 소우 데스네. 이소가시 이가 떨어지고 소우 데스네를 붙였어요. 뭐뭐해 보인다. 바빠 보이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크 네키테이마스네. 네키루가 뭐예요? 만들어지다, 완성되다. 여기서는 생기다, 완성되다 중에 완성되다 쪽으로 할게요. 요, 그때 기대이 맛스네. 아우, 참잘 완성되어 있네요.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즈이븐 하야이 데스네. 좀 깜짝 놀라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꽤. 와우, 즈이븐 놀랐어요. 와, 하야이 데스네. 오, 꽤 빠르네요. 이렇게. 저또 츠카레 마시다요. 좀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츠카레르는 뭐라고? 피곤하다는 거야. 아우, 고된 노동이 아니라,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우, 피곤하시죠. 이제 좀푹 쉬세요. 라고 약간 요런, 끝날 때 위로를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뭐?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자, 2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요, 뭔가 점원이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히니시마스라고 얘기합니다. 니시마스 명사 니스루 명사로 뭐라고? 뭐 한다고? 선택이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루를 내가 하는 경우에는 스루 또 나를 낮추면 이따스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뭐로 하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정이나 선택하시다라고 하려면 이 하시다라는 건 누구의 행위? 남의 행동을 높이려면 뭐가 해야 돼? 명사니 나사루라고 하는 하시다가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오면 됩니다. 스루는 예, 하다. 나사루는 하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음료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니니 시마스카를 쓰지 않고 나니니 나사이마스카라는 식으로 뭘로 하시겠어요라고 하는 요거 표현을 쓰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나니가 아리마스까? 무엇이 있습니까? 존재의 유무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도코데 노미마스까? 어디에서 마십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자, 4번입니다. 나니요 쿠다사이마스까? 무엇을 주십니까? 자, 무엇을 주시다. 쿠다사루 같은 경우에도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남이 나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 주시나요? 나니요 쿠다사이마스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주는 것을 예, 이 사람한테 얘가 나니오 쿠다사이마스카 무엇을 주시나요? 라고는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별로 적절하진 않죠. 어떨 때 쓸지 상상이 잘안 되는데 하여간에 남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미모노와 나니오 쿠다사이 너 음료는 뭘줄 거니? 라고 이 손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죠. 남이 나한테 주는 쿠다사루이기 때문에. 자, 5번 갑니다. 이츠 오모치 시마시오까? 언제 가지고 올까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행동을 낮추는 동사를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모츠가 가지다 들다 소유하다예요. 오모찌 스루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다 들다 소유하다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모찌를 낮추는 거야. 그러면 이츠 모찌 마시오까라고 하면 언제 들까요? 가질까요? 가지고 올까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츠 오모찌 시마시오까. 그러면 언제 가지고 올까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날라가지고 가져오는 시점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주문을 받아야 되는 나니니 나사이마스카를 쓰는 게더 적절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들어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자, 일요일 1시부터 우찌노 부카츠

우치노 콘서트가 아るんだけど、우리 이 우치가 뭐냐면 우리예요. 나 대신에 나 우리. 약간 1인칭인 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 콘서트가 있는데 미니코나이 보러 오지 않을래? 그랬습니다. 아, 오모시로소 그랬습니다. 아, 재밌어 보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모시로인데요. 이 떨어뜨리고 소다라고 하는 뭐뭐 해 보인다라고 하는 소다인데 누차 많이 나오겠는데 혹시 여러분 이 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예를 들면 키레에다가 뭐예요? 아름답다, 깨끗하다죠? 어떤 후지산을 보고 있어. 이 후지산을 보고 우와, 키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정의 조동사 다까지 붙일 필요가 없이 얘를 딱 없애고 난 다음에 기레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와, 기레! 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 빼고 기레!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떨어뜨리고 문장을 완결 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 말은 아름답! 이렇게 하고서 다를 안 쓰면 이상하지. 그치? 아, 저단 진짜 아름답! 까지는 안 하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된다고. 와, 기레! 이렇게. 아, 오모시로소 다안 쓰고 이렇게 끝내니까 아,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지 마시고 하지만 니지오비와 약속 같대. 하지만 일요일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지강호 가에라레루까 그랬습니다. 자, 카에루 지난 시간에도 막 했었잖아. 카에루 뭐 이건 변화되다 라는 카와루에서 나온 카에루네요. 타동사니까 바꾸다죠. 바꾸다. 카에루 이루 동사니 카에라레루. 있다. 가능 동사가 되는 거지. 네. 가에라레루까? 자, 선생님은 뭐뭐 할수 있을까? 도우까? 그래서 도우까를 먼저 봤어. 없네. 그럼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걸까? 아, 야, 나 우리 그 일요일 날에 1시에 동아리 활동 콘서트 있는데 보러 와라. 그랬더니 아, 재밌겠다. 하지만 나 일요일 약속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지 어쩌고. 아까 따 알았어. 자, 코라레소 나라 오시에 때네 이랬습니다. 자, 코라레루가 예, 자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쓸게요. 쿠루가 가능 동사가 되면 쿠가 코로 바뀌어서 코라레루가 되지. 아까 마찬가지로 카에루 같은 경우에는 이루 동사인데 얘는 삼류 동사고 얘는 이루 동사인데 이루 동사가 가능 동사가 오면 어떻게 돼? 카에 라레루가 붙잖아. 그지? 3류나 이런 라레루가 붙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코랄에 여기까지 해서 맞성을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떼고 소우다를 붙였어요. 이 앞에도 소우다인데 여기도 뭔가 소우다네. 이건 뭐지? 얘는 뭐뭐 해 보인다. 인다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소우다를 붙인 거고요. 여기서는 뭐죠? 뭐뭐 할것 같다지. 자, 잘 봐. 천천히 얘기할게요. 형용사에다가 어간을 떨어뜨려. 이나 다를 떨어뜨려서 소우다를 붙이면 내가 직관적으로 뭘탁 보고서 그래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재밌어 보여. 맛있어 보여. 이렇게. 근데 뭐뭐 할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이래도 되지. 자, 그런데 동사에다가 소우다를 붙이면 뭐뭐 할것 같다라는 일이 일어날 적을까요? 일이 사건이나 일이 일어날 뭐라고? 가능성이라고. 가능성. 아, 올것 같아.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 얘기죠. 여기는 재미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 그냥 딱 보고 재밌어 보인다는 어떤 형용사의 그 느낌을 살린다면 동사는 그 일이, 그 동적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더 해석하기 좋습니다. 자, 알았어. 너올 가능성이, 올 확률이 높을 거라면, 라면 나라. 오시에 때네. 가르쳐 줘. 그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어떨지 모르겠어. 시간을 바꿀 수 있을지 물어볼게. 있을지 어떨지 확인해 볼게. 뭐 이런 거겠지. 자, 무리시나이데 무리하지 말고 나이데 못마지 말고 마다 이키타이요. 또 가고 싶어. 제히 오네가이스루 꼭 부탁한다. 초토 키테미루네. 좀 물어볼게. 자, 나왔다 다. 자, 스코시 닦게 조금만 야떼미르네 좀 해볼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답은 4번. 그치? 시간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초토 키떼미르네 좀 물어볼게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도 선생님 뭘 지금 약간 좀 강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고 완성을 했을 때, 완성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문제 풀었을 때 해설을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잘, 확실하게는 모르는, 물론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쉬운 문법이긴 한데, 좀 일본어를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법이에요. 태, 아류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누차 얘기하긴 했지만, 타동사 태까지 일단 지워봐. 그러면 가, 아류야. 뭇뭇이 있다야, 뭇뭇이 있다. 그런데 이 타동적 행위에 의해서 by 타동사, 타동적 행위, 타동 잘 아유, 글씨가 왜 이러니, 그지? 예쁘게 써줄게요. 타동적 행위 이런 말로 없는데 그냥 선생님 지어낸 거야. 타동적 행위라는 건 어떤 이 타동사를 한그 행위 얘기하는 거야. 이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아케르와 같이 짝을 이루는 자타동사의 경우 동작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동작의 결과가 변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가 아이테마스요. 열려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 쓰기노 즈기오노 타메니 아케테 아룬데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노아가 이르, 테이르 노아가 테아루. 자, 보자. 문이 있어. 어떻게 있어? 타동적 행위. 야, 문좀 열어놔라, 거기. 어? 문좀 열어놔. 거기 저기 환기 좀 시키기, 문좀 열어놔. 누구 반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반장이 가서 문을 열겠지. 그러면 문이 반장의 타동적 행위에 의해서 타동사, 아케테 아르. 이 누가 한 행위? 반장이 한 행위. 근데 관심 없어. 문이 열려있는 거에 관심 있는 거니까. 환기를 위해서. 노아가 아르. 문이 있어. 어떻게 있어? 아케테아루. 근데 노아가 이루야. 도아는 이루 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지? 자동사가 들어가는 거야. 아이테 이루. 문이 열려있다. 그냥 자동사를 써가지고 그냥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동작에 의한 변화나 결과 혹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테 이루인데 테 이루를 줄여서 얘네가 이세 글자가 테루가 되기도 하죠. 얘네가. 그지?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앞에 거를 문제를 풀어보면, 고노혼 요깟다. 이책 좋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야사시 꽃도바데 가이테아떼. 이랬습니다. 자, 야사시 꽃도바. 쉬운 말로 쓰여져 있어서 이랬습니다. 이게 뭐가? 혼과 책이 있다. 어떻게 있다? 쓰여져 있다. 책이 있다. 누가 썼어? 작가가 썼겠지. 아무튼 이 누가 썼는지는 관심 없어. 책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쉬운 말로 쓰여져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책을 쓰고 있다가 아니잖아. 얘는 뭐그 자동사가 없어요. 카이테를 어떻게 자동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책이 쓰여져 있어요. 영어도 왜 수동태로 하잖아. 쓰여지다. 자, 그랬더니, 자, 연대미르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책이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쉬운 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기 쉬웠다고 해야겠지. 와카리아스 같다. 이해하기 쉬웠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와카리라고 하는 마스형에다가 야스이를 쓰면 뭐야? 우리 야스이가 싸다지만, 여기서는 마스형에 접속돼서 뭐뭐 하기 쉽다. 자주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뭐 아메와 후리야시 이 지역은 아메가 후리야시 비가 내리기 쉽다겠니? 자주 비가 내린다겠니? 자주 비가 내린다겠지? 그러니까 자주 뭐뭐 하거나 뭐뭐 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야시라는 거죠. 자, 카리떼모 요깟다네 빌려도 좋았겠다. 예, 쿄미 같다요. 흥미가 있었어. 인기가 아마리 나깠다. 인기가 그다지 없었다. 스코시 무즈카시카타 까모네. 이 까모는 뭐지? 까모 뒤에 생략된 게 뭐야? 시레나이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자,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들어왔어요. 자, 또 이거는 또 해석을 해주고 싶은.

이게 뭐냐면 이 사세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역이라는 걸 배우잖아. 우리가 수동태 아까 앞에 건 수동태 같은 그런 느낌의 뭐뭐해지다라는 거였지만 여기서 이제 사역을 배운단 말이지. 사역을 에또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 1, 2, 1, 3, 6 보면 스루는 사세루고 쿠르는 코사세루잖아. 아, 얘네들이 사세루 사세루 붙는 애들이었어. 이루도 마찬가지야. 루 떼고 사세루 붙이면 돼. 네? 탑에 사세르. 그 다음에 1년은 어떻게 돼? 1년은 아단으로 바꾸고, 뭐 붙여? 뭐 붙여? 뭐 붙여? 사세르. 얘다 사세르, 사세르, 사세르, 사세르인데 얘만 세루야. 그쵸? 얘만 세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계하다. 카우가 어떻게 바뀌어? 가와 아단으로 바꾸고, 세루. 사계하다. 그치? 카카세루. 쓰게 하다. 노마세루. 마시게 하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바꾸는데, 이 사역을 바꾸는 게 말이야. 뭐도 있냐면, 뭐가 많지요? 자, 동사 나이형이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대와 의지에 관계없이 무언가를 시킬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냐면, 사세 때 쿠다사이나 사세 때 모라이마센카를 배웠단 말이야. 자, 사세 때, 이거 우리 배웠어. 사세 때 있다 닫고 이거 배운 거야. 근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무튼, 요런 거를 배웠습니다. 이걸 배워서 이 무슨, 표현을 만들었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어. 선생님, 저 화장실 갈게요. 토일에 이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토일에 이카세 때 꾸다사이. 이카세 때 모라에마센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자기가 하고 싶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과 희망하는 일을 상대방 선생님한테 허가해 달라고 할때 쓴다는 거지. 이거 97페이지 보세요. 나온다니까. 수특, 우리 수특 이게 항상 이게 선생님도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이블처럼 들고 있어야 돼. 수특을, 응? 이 수특을 90페이지 펴봐봐. 이게 배웠다고 안 배운 것 같지? 자, 1번, 2번, 3번 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2번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2번을, 응. 2번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2번에 허가, 상대가 바라는 것을 허가하는 허가의 의미인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역이라고 해서 어떤 걸 시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허가, 뭐뭐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허가를 하는 것을 이제 2번이라고 해요. 3번은 정중한 의례 금방 얘기한 거야. 자, 1번 봅니다. 에, 벤교 사세르 타메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코도모 마인지 벤교 도서관이 이카세 때 이마스 매일 도서관에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걸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어떤 그 문제 안에 있죠. 네모 에사오 닭상 타베사세 때 먹이를 많이 먹이게 해서 먹여서 이쇼겜메 세와오시다라 열심히 돌봐줬더니 오기끄 겐기 나리마시다.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게 하는 겁니다. 먹게 하고 가게 하고. 자, 그런데 허가는 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키는 게 아니라, 자, 나니까 사세 때 이마스까? 뭔가를 시키고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피아노를 배우게 하고 있다. 피아노를 날아와세 때 이마스. 배우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예, 뭔가 허가해주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예, 특히 이 문장 봐봐. 게 뭐야? 이지지 지지간 다케 사세 때 이마스. 하루에 한 시간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킨다는 건 뭐야? 강제성을 좀 가지고,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강제성을 가지게 아니라 허가해 주는 거야. 너 뭐뭐 하게 해줄게. 응. Let you. 뭐 이런 식으로. 뭘, 내가 너에게 뭘 하게 해줄게. 자, 정중한 의뢰는 아까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도 조금 볼까요? 한 김에 하자. 이거 어려운 거 그냥 뛰어넘자. 자, 사세 때 모라우라고 하는 거는 아까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애처럼 제3자의 허락을 받아, 즉,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에게 혜택이 있는 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또이리니 이키 따이데스. 따이를 써도 되지만, 이카세 때 쿠다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고피오 사세 때 이따다 깨마스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피가 뭐야? 카피죠, 카피. 복사. 나 복사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복사해도 돼요? 자, 복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코피오 사세 때 이따다 깨마스까? 그러니까 복사해도 돼요? 복사하고 싶은데 복사해도 돼요?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사 때, 야스미요 토라세 때, 이따다이 때 뭐, 요러시 데스까? 와, 진짜 복잡하지? 자, 사세 때, 이따다쿠라고 하는 거는, 사세 때, 이따다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세 때, 모라우. 다 같은 얘기인데 뭐냐? 뭐냐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야. 결국 얘네 둘은 다,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쓰르라고 하면 돼.

또는 should I?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 그냥 지가 하고 싶은가 보다. 뭘? 요 앞에 있는 행동은. 토르. 야스미요 토르를 가보지. 휴가를 내다. 내일 휴가 내도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복잡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 편집증적이긴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자 무슨 무슨 대학을 소치교 사실 때 있다다 키마시다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졸업했습니다. 시마시다는 되는데 사실 때 있다다 키마시다는 안 된다는 이건 왜안 될까?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고 하는 거는 일정 어떤 그 학생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냥 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좀 어색하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왜안 되느냐? 우가가우라고 하는 동사가 우가가우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겸양어잖아. 근데 그 겸양어를 또 사세대 이따다꾸라는 식으로 이중적으로 쓰는 건좀 어색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용된 예가 관현도 수능 특강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이것만 알아둬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진짜 없을 것 같아. 이네 둘은 뭐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자, 이제 사육은 선생님이 조금 부채의식이 있었어.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달아줘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이제 한번더 강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무슴에 가라 여동생으로부터 히토리데에 한국어 旅行行きたいって 言われたんだけど 이랬습니다. 자, 혼자서 한국 여행 가고 싶다라고 딸이 그러던데 그랬더니 소리와저도 심파이다네. 그거 좀 걱정인데 그랬습니다. 하지만 난데모 데키를 시카리시타코. 아, 이거 좋다. 시카리시타코가 뭐야? 시카리가 꽉 틀림없이. 근데 틀림없이 꽉한 아이? 이게 무슨 말이지? 얘가 되게 야무진 아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유, 걔는 뭐 철저하고 야무진 애잖아. 뭐든지 할수 있는 야무진 애잖아. 그러니까 에 보내도 되지 않을까? 보내게 해줘도입니다. 이까세떼 아게르 뭐뭐 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가게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세루에 대해서 이제 허가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파이시테 뭐 걱정해도 이따크테 뭐 말하고 싶어도 료코 시나크테 뭐 여행하지 않아도 히토리자나 크테 뭐 자, 혼자가 아니어도라는 표현입니다. 자, 사역에 대해서 조금 파봤습니다. 자, 25번 들어왔어요. 자, 빈칸에 들어가면 찾아볼게요. 모시모시, 나카무라상, 사또오데스가, 사또오인데요. 자, 사또오상 하면서 뭐가 다이조부데스요? 그랬습니다. 뭐가 다이조부 한다는 거지? 미안하다고 했겠지. 오크레테시마테 스미마센, 늦어서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호테르마데라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길이 막혀가지고요. 얼마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겠죠? 아, 또 즈고훈 호도, 정도. 정도 지나면 시간 경과에 대해 지나면 이게를 또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죠. 호텔에 마다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묻겠지. 너는 끄라이 카카리 소우데스까? 걸릴 것 같습니다. 마스형에다가 소우다를 붙여가지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BAC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들어왔어요. 글을 이해한 내용 한번 볼게요. 맞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 아키상, 고니치와, 오사소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사소이가 뭐야? 사소우가 초대하다인데요. 초대하다, 유혹하다, 부르다,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초대 감사합니다가 되겠죠. 예, 마찌리는요,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답은 1번, 알맞지 않은 거다. 이거 맞고요. 자, 하나비 따이가이 뭐, 아른데, 아르난떼, 뭐뭐, 라니, 다니가 난떼지? 어우, 놀란 거야. 어우, 라니, 다니. 오, 불꽃놀이도 있다니. 도테모, 다노시 소데스네. 즐거워 보여요. 모찌롱 이키마스. 물론 갑니다. 히사시부리니 오랜만에 당신도 예, 만난다. 유쿠리 하나세르 노모 타노시미데스. 당신을 오랜만에 만나서 천천히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키마에 노 콤비니니 고지데스네. 자, 역 앞에 편의점에서 5시죠. 자, 5시쯤에 아키가 데리러 간다 아니고 편의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5번이고요. 만나는 장소는 여가 편의점 맞고요. 초대할 거 맞죠? 오사소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했기 때문에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들어올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자, 뭐뭇을 대신하다니 카와루 많이 했습니다. 네, 7강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오고요. 이건 진짜 한 10번 난것 같아요.
자, 얀마나상을 대신해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이것도 여러 번 했지만, 그 어떤 가능 동사에 행위 주체가 되는 거에 카레가가 아니라 카레니를 써가지고요. 자, 그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리 터가 없다라는 식으로 추측하고 있는 표현 나옵니다. 자, 2번도 맞고요. 3번입니다. 누구누구를 이기다. 오 쓰지 않고 니 카츠, 니 마케를 쓰고 있어요. 한국이 일본에게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카에시니, 프레젠토는 오카에시니 답례로 도케요 모라이마시다. 시계를 받았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와카이 히토노 아이다니, 이것도 맞을 것 같잖아. 투 와카이 히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이다를 썼기 때문에 아이다 대려져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답은 5번이고요. 자, 먼저 행위 주체 좀 볼게요. 이거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나에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이 가는 동사에 해당하는 와카루라든가 요메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동태의 주체인 것들 다 조사 네가 온다라는 거. 가는 동사 레벨에서 네, 수동태의 주체에서도 네가 온다는 거. 선생님에게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거의 주체가 누구야? 이 사람. 이거의 주체? 예. 이거의 주체? 예. 이거의 주체? 예. 행위 주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이다 대도 좀 보면, 자, 주로 인기, 유행, 평판과 관련해서 대를 씁니다. 예를 들면 수능특강에도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고도모노 아이다 대 인기다. 아이다 니를 쓰면 약간 기간이 돼버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뭐 한 사이에 뭐그 사람이 왔다 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을 배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가 끝나고 카이르도끼니와 치카와레르 뭐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또 나와 있더라고요. 자 28번 들어왔어요. 이거 1점짜리라서 그런지 너무 쉽죠? 자 히로이 이 교실은 넓고 히로이가 어떻게 바뀌어요? 히로쿠테로 돼야 되겠지. 이 형사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접속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히로쿠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29번 들어왔어요. 여기서도 조합이라는 뜻이 뭐예요? 활용을 한 것을 조합해 보자라는 건데 세상에 한자도 안 나와서 너무 편하겠다. 오키사. 목소리의 크기. 에 주의하자. 그 다음에 노따라 타면은 아루까나이 걷지 말자. 그럼 카사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카미 예, 이거 종이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요. 케사 오늘 아침 사이는 나이를 세는 단위 삭기는 아까 뭐 이런 말이죠. 먼저란 뜻도 되고요. 삭기가 아까가 되겠지. 삭기는 먼저. 자 30번입니다. 밧줄 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이미 온, 맞죠? 박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니혼이 키테카라예요. 1개월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밤에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최근에 카이샤노 히토도 회사의 사람들과 스시를 먹으러 갔습니다. 무척 맛있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본 요리는 뭐예요? 오시에 때 이따다케르도 가르쳐 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B가 그럼 왜 틀렸냐를 보면요. 자, 타, 또 되면요. A가 끝날 시점 이후에 B가 일어난 단순 전후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걸 썼어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일 끝난 거. 그 다음에 영화를 본 시점이 일을 끝난 다음이라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서라는 거야. 근데 택가라는 뭐냐면 일이 끝난 이후에 이어서 영화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난 것이 출발점이 되는 또 일을 끝내는 것이 영화를 보기 위한 전개가 되거나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거나 전개가 되는 게 뭐다고? 얘가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 일본에 오고 나서 온 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개월이 되는 거잖아. 이거 세야 되잖아. 출발점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에 왔다 하고 끝나버렸어. 그 다음에 1개월이 된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서 보시면 이게 2025년도에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친구들이 진짜 이게 뭐야? 했던 아주 새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 A에 나와요. 일본에 유학을 온지 6개월이 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키테카라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 수능 완성에 나왔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테카라와 타아토.

수능 마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문법도 많이 정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았더라고요. 중요 포인트들 중에 오늘의 팁스는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조금씩 다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조금 나시나요? 일단은 우리 의통에 남아있는 문제들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네, 18번째 문제였었고요. 표지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표지판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에 줄이 딱 그어져 있다는 건 금지 내용을 담은 표지판이죠. Bitte lauf nicht immer hin und her. Warum denn? 그랬더니 Wir sind doch im Museum. 뭐라고 하고서 Ja gut, Mama. 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래요? hin und her laufen. hin und her는 이리저리 라고 해서 방향의 의미를 지닌 부사어들이거든요. 지금은 laufen이랑 같이 쓰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 뛰면 안 되는 장소이긴 했네요. 우리 어디 박물관에 왔잖아 라고 하고선 아마 이 표지판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마는 엄마라는 애칭 표현이죠. 그렇죠? 알겠어요를 야굿 이라고 얘기해서 알레스클라 이런 의미로 야굿 이라고 쓴 거예요. 자, 선지 볼게요. 기어다프만 nicht laufen. 여기는 뛰면 안 된대 라고 해서 듀어펜 리스트를 써서 금지 표현을 했고요. 라우펜 동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저리 뛰어다니지 마 라고 했으니까 기어다프만 nicht laufen. 표지판의 의미 정확히 이해한 거 맞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Hier muss man da links gehen. links는 왼쪽이잖아요.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한대, 왼쪽으로 가야 한대 라는 표현이면 방향 표시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맞을 거예요. 3번 Hier muss man die Schuhe ausziehen. ausziehen은 벗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를?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대. 우리나라에 사실은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in Korea muss man die Schuhe ausziehen 이런 표현을 쓸 때 하겠죠? 지금 표지판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4번 Hier darf man keine Taschen mitbringen. Taschen은 가방입니다. 여기는 가방을 들고 들어갈 수 없대요. 일부 유적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방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5번 Hier darf man nicht nach draußen gehen. draußen은 실외라는 표현이고요. 방향 제시라는 전치사 nach랑 같이 쓰여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통 문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표지판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거는 바깥으로 나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의미를 지닌 표지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은 뛰면 안 돼 라는 의미를 지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Morgen, Gymnasium Süd. Was kann ich für Sie tun? 그랬더니 Hallo, hier ist Eva König, die Mutter von Max König. Er kann heute leider nicht zur Schule kommen. 그랬더니 아가 물어봅니다. Er hat Fieber und liegt in Bett. 일단은 전화 통화 상황인데요. Gymnasium Süd라고 했어요. Süd, Gymnasium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학교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아는 학교 관계자예요. 안녕하세요. Gymnasium Süd입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Eva König입니다. 라고 했고 본인이 누군지 부연 설명을 해요. 막스 큐니시의 엄마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는 막스 말하는 거죠. 오늘 안타깝게도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Nicht zur Schule kommen 이라고 했어요. 가지 못하다 라는 표현을 기엔을 가는 건 본인이 가는 건데 오늘은 그 일정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라고 해서 약한 heute nicht zur Schule kommen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 물어봤죠. 왜 못 오는지 이유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hat Fieber und liegt im Bett. 열이 나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직 요양 중이에요 라고 해서 er liegt noch im Bett 이라고 얘기했어요. 볼게요. Was hat er denn? 어머, 무슨 일인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Was is los? Was hat er denn? 이런 표현 쓰죠. Was is passiert? 이런 표현 등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죠? 할때 쓰는 거였어요. 그걸 쓰면 어디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강과 관련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Wer ist am Apparat? 이건 전화 상황에서 많이 쓰긴 해요. 언제? 전화 거신 분 누구시죠? 이런 표현 쓸때 쓰는 거예요. Wie viele Schüler fehlen? Fehlen 동사는 부족한, 없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결석하다 일 때도 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이 fehlen 지금 없나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 fehlen을 결석했나요? 를 물을 수도 있어요. 어디 일정을 하러 갔으면 다 왔니? 이렇게 세어보고서 아직 세 명이 덜 왔구나 이럴 때도 drei fehlen noch 쓸수 있으니까 아, 몇 명이 없다 또는 결석하다 두 가지 상황으로 상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Geht es um einen Termin, um etwas gehen 이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이고요. 무엇이 핵심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인데 혹시 진료 예약 또는 약속과 관련된 것인가요? 라고 해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또는 전화의 용건이 그런 건가요? 를 묻는 표현이에요. 5번, kommt er heute zum Unterricht? 그는 오늘 수업에 오나요?를 물어봤어요. 얘 엄마가 뭐라고 했죠? 오늘 학교에 못갈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은 쓸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전화통화는 항상 회사로 하거나 누구 집으로 해서 누구 찾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교에 전화하는 상황이 조금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게 바로 독일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Krankschreib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결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게 대화 내용으로도 하지만 편지 글로도 결석게 쓰는 방법이 아마 여러분 한번 수업 시간에 접하시긴 하셨을 거거든요. 그거를 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kann ich Ihnen helfen? 그랬더니 Ich habe gestern dieses blaue Kleid hier gekauft, aber es ist leider zu klein. Oh, das tut mir leid. Möchten Sie das Geld zurück? Nein, es ist nur etwas zu klein. 그랬더니 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vielen Dank이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일단 상점 대화이고요. Kann ich Ihnen helfen?은 점원이 하는 표현이겠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던 손님이 제가 어제 이 파란색 원피스를 샀어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이 매장에서 샀는데요. 근데 S는 Blaues Kleid를 받았어요. 그거 leider 안타깝게도 저한테 좀 작아요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 아이고 das tut mir leid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쩌죠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상황이 좀안 됐다라는 표현을 오 das tut mir leid 이라고 한 거예요. Möchten Sie das Geld zurück bekommen 동사에서 아마 생략됐을 거예요. 돈을 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환불을 원하시나요? 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좀 작은 거예요. 즉, 이 옷을 입고는 싶은 거죠. 그럼 뭐 원하는 거죠? 사이즈 교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지금 작다고 했으니까 Eine Nummer größer. 한 치수 큰게 있는지 볼게요. 아니면 etwas größer. 좀더큰게 있는지 볼게요. 지금 gross와 관련되어 있는 비교급 표현이 들어간 답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죠. 1번. Ohne Quittung geht das nicht. Quittung 영수증이죠. 영수증 없이는 안 됩니다. 즉, Geld zurück이라고 만약에 야라고 했으면 영수증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을 거고, 아이고 깜빡했네요 하면 영수증 없이는 환불 불가입니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2번, Ich hole Ihnen einen größeren Kurs. 여기 있네요. 한 사이즈 큰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할수 있겠네요. Diese Farbe ist gerade sehr gefragt. 자, 여기서는 fragen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쓰였어요. 그런데 fragen 동사는 여러분 질문을 하다인 거니까 완료 시제형이라면 여기엔 haben을 써야 돼요. 지금 뭐가 썼나요? 자인을 썼다는 건 상태 표현인 거예요. 즉 분사 구문을 활용을 해서 이런 건 상태 수동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묘사적 표현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러면 sehr gefragt sein은 많은 곳에서 물어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즉 인기 있는 이란 표현이에요.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Diese Farbe ist gerade sehr gefragt. 이 색상이 지금 한참 인기 있어요. 지금 막 핫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Gefragt sein.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표현을 해보면 Beliebt sein이라고 해서 인기 있는, 사랑받는 이란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Eine kleinere Größe haben wir.

또 작은 사이즈는 있어요. 그러면 vielen Dank라고 하지 않았겠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Das können Sie an der Kasse bezahlen. Kasse는 계산대이고요. 이 Kasse는 항상 안전지사랑 같이 쓰입니다. 계산대에서 비용 지불하시면 됩니다.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치수, 사이즈 교환을 원합니다였기 때문에 bezahlen이라는 동사가 나올 순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 나와 있던 상황 중에서 1번, 그다음에 3번, 그리고 5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쓸수 있을 법한 전치사 수거 구문이나 아니면은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혹시 수능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독일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fragt sein 이라고 하면 질문하다 아니에요. 자인동사를 같이 쓰면 뭐라고요? 인기 있는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계속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tschuldigung, ich finde den Weg nicht.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지금 질문해 줬어요. Ich möchte zu einer Bank.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links. Dort ist eine Bank.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Weg, 길을 못 찾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길을 못 찾는다라고 했는데, 아가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사실은 이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Ich möchte zu einer Bank. 은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딘가 은행을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 직진하시고요.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그곳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 라고 했네요. Wo möchten Sie 또는 was suchen Sie? 뭐 찾고 계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1번, wie weit ist es? 얼마나 멀어요? 라고 했어요. 거리 묻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멀다? 라고 하네. Es ist 2 km weit. 하든지 아니면, 소요 시간 얘기한다 그랬죠. Es dauert 2 Stunden.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2번, wohin wollen Sie?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에 대한 질문이네요. wohin이니까. 향하다이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요? 아, 은행을 가고 싶어요. 인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까요? Haben Sie einen Termin? 약속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지만 병원이었다면 진료 예약하셨나요? 에 표현일 수도 있어요. 4번, Haben Sie einen Ausweis? Ausweis 신분증이죠. 신분증 있으신가요? 를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viel Geld brauchen Sie?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세요? 지금 여기 은행에 간다라는 이 단어만 보고, 아, 돈 찾으러 가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 라고 유추하신 건 아니겠죠? Wohin wollen Sie denn? Was suchen Sie denn? 이런 표현에 써서 뭘 찾고 계신데요? 어딜 가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 문화 영역 지문을 넘어갈 예정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새해 첫 입수, Anbaden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n Deutschland gibt es die Tradition des Anbadens. Viele Menschen beginnen im Frühling oder Frühsommer wieder ins Wasser zu gehen. Sie tauchen kurz in Flüsse, Seen oder ins Meer ein. Viele glauben, dass das Wasser an diesen Tagen gesund ist und Glück bringt. Besonders an sonnigen Tagen treffen sich Familien und Freunde, um zusammen diese Tradition zu feiern. Oft gibt es kleine Feste, Musik und Essen. 독일에는 뭐뭐가 있대요? Gibt es die Tradition? 뭐가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Das Anbaden. 새해 첫 입수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eginnen im Frühling oder Frühsommer라고 해서 뭐뭐 하기 시작해요. im Frühling 하면 봄이고요. Frühsommer라고 하면 이른 여름이에요. 그쵸? 초여름에 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초여름이나 아니면 봄이 되면 뭐뭐 하기 시작하는데 wieder 다시 뭐 해요? ins Wasser zu gehen. ins Wasser gehen은 물에 들어가다인 거니까 물가에서 놀거나 하는 게 입수를 하기 다시 시작해요. 아니면 다시 물놀이를 하기 시작해요를 gehen wieder ins Wasser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Sie tauchen kurz in Flüsse, Seen oder ins Meer ein. Eintauchen이라고 하는 분리동사가 쓰였고요. Tauchen도 기본어휘가 아니고 Eintauchen은 당연히 기본어휘가 아니겠죠. 그래서 물에 담그다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Tauchen이 잠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속 깊이 이제 손 참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Tauchen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냐면 Sie tauchen ein. 이어서 Eintauchen은 몸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Flüsse, 강이나 또는 인진, 여기선 호숫가나 또는 바다라고 하겠죠.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z는 떼야지의 복수형을 쓴걸 거예요. 강이나 호수나 또는 바다에 몸을 담급니다라고 했어요. Viele glauben,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That 이하를 das라고 했네요. 뭐를?
Das Wasser an diesen Tagen, 이 날의 물이 뭐예요? Gesund ist,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즉, 이 봄이랑 초여름 날씨의 물이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Glück bringt,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Besonders an sonnigen Tagen treffen sich Familien und Freunde. Treffen, sich treffen은 만나다죠. 자, 특히 sonnige Tagen, 다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화창한 날이면, 이라고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에요. 그런 화창한 날들마다 쓴 거겠죠?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는 뭐 해요? 친구들의 만나요. 근데 특히가 날씨에 걸려서 특히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죠. 옴수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파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즐기기 위해서죠. 옴추파얀이라고 해서 뭐를 봤더니 zusammen, die Tradition zu feiern, 이 전통을 행하기 위해서 만나요. Oft gibt es kleine Feste, 그리고 요즘이 되면 또 뭐 어디 열려요? 작은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Musik und Essen,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즉, 이거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라 페스트가 열리기도 하고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이때 음식도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음악도 또 곁들여서 이 행사를 기립니다 라고 했네요. 새해 첫 입수라고 하는 안바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새해 첫 입수면 1월 1일에 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겨울에 한동안 물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제 적정한 온도가 되는 거죠. 봄이 되면은 조금 차가운 물이 없고 조금 따뜻한 물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첫 입수를 하는 거죠. 처음으로 물에 문을 담그는 물놀이에 시작하는 그 게시를 새해 첫 입수라고 한 거지 1월 1일에 새해 첫 입수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글의 내용을 잘 읽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다가 아니라 in Deutschland, 독일에서라고 있어요. 겨울에 처음으로 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언제 봄이나 또는 초여름에 라고 했어요. 후유저마 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 겨울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Im Winter 라고 했을 거예요. 3번 주로 비 오는 날에 모여서 한다가 아니라 언제? Sonnigen Tagen 이라고 했어요. An Sonnigen Tagen. 날씨가 좋을 때면 해가 화창할 때면 이라고 했고요. 비가 오다 라고 하면 When it's regnet 이런 표현을 썼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물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몸에 좋고 이때 딱 물에 온다가 적당하니까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행운을 가지고 온다. 갑자기 선생님 말이 조금 엉켰었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물이 행운을 가져온다가 여기 있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강이나 호수 바닷물에 오랜 시간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여기 바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아인타우헨이라는 동사가 쓰였거든요. 이름은 안바덴이지만 사실은 실제 하는 건 아인타우헨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물에 몸을 담그다라고 한 거예요. 쑥 들어가서 거기 한참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바로 몸을 이렇게 빼내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랜 시간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라고 했으면 bleiben lange im Wasser 이렇게 썼을 거예요. im Wasser bleiben 이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기간을 뜻하는 lange라는 표현을 썼을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마 5번은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됐을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 맞는데 물놀이 하는 거면 그럼 좀 오래 있겠지.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이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제시된 내용이 아니었고 동사도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됐어요. eintauche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뺀다였거든요. 그런 표현이면 아 오랜 시간 들어가 있다라고 하진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글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번에는 각주로 이 동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해석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이 각주를 보고 아 물에 담그다는 그런 의미겠지 라고 하고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선지가 나오면 각각의 어휘의 의미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선지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나오면 언어 문화 문제이겠죠. 볼게요. Ich bin neu in der Klasse. Alles ist so neu für mich. Keine Sorge. In der Schule bin ich ein alter Hase. 그랬더니 ein alter Hase sein? Meinst du ein wirkliches Tier? Nein, das sagt man, wenn man schon lange dabei ist und sich gut auskennt. Ach toll.

dann frage ich dich, wenn ich Hilfe brauche. 라고 했어요. 나는 이 반에 새로 왔어요. 그쵸?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이 반에 처음이야. 새로 왔어. Alles ist so neu für mich. 나한테 모든 게 너무나 새로워. 라고 했네요. So neu. 라고 했어요. sehr 대신에 so라는 부사를 지금 쓴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B가 얘기하고선 나는 학교에서 늙은 토끼야. 라고 했어요. Ein alter Hase. 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야, 나 학교에서 완전 늙은 토끼지. 라고 했더니 뭐라고? 늙은 토끼가 되었다고? 라고 물어보고선 너 wirklich 진짜로 아니 wirklich ist hier? 여기 wirklich이라고 물어보면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반문할 때 썼잖아요. wirklich는 진짜인 이란 표현이에요. 그걸 수식어로 썼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말하는 거야? 즉 어떤 동물? 진짜 토끼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진짜 토끼가 됐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 말은 언제 하냐 하면 이라고 했고요. schon lange dabei ist 이라고 했어요. dabei sein은 어디 어디에 동참하다 참여하다요. 이미 뭔가에 참여하거나 동참한 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sich gut auskennen, sich auskennen이 무엇에 대해 잘 알다예요. 속속들이 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엇에 대해 잘 안다라는 뜻이야. 즉, 뭐가 굉장히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래 라고 했어요. 뭐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한 거예요. 야, 나 이미 늙은 토끼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 완전 베테랑이야. 다 알아. 이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다. 티어할텐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조용하고 수줍은 사람이다 라면 오이씨 뭐 이런 표현 썼을 텐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학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일단은 아가 새롭게 전학을 온 친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주라고 하면 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텐데 다시금 이런 단어 등이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봐선 자주라고 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경험이 많고 아 능숙한 사람이다. 맞죠? 그쵸? Lange dabei ist und sich gut auskennt 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집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즉 알자 하세를 진짜 늙은 토끼라고 해서 아 토끼라는 무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건가? 이런 걸로 해석하진 않았겠죠? 네, ein alter Hase sein 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무리 중에 가장 연륜이 높은, 그러니까 연륜이 깊은 뭐 박식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여서 여기 나와 있는 경험이 많고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토끼에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기관은 이라고 했어요. In diese Einrichtung gehen Kinder, die ungefähr 3 bis 6 Jahre alt sind. Friedrich Fröbel hat sie im Jahr 1840 gegründet. Dort lernen die Kinder ohne ihre Eltern zu sein. Sie spielen und lernen mit anderen zusammen zu sein. 이라고 했네요. 볼게요. Einrichtung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기관이란 뜻이에요. 기관. 이 기관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어디 여기에서 뭔가 활동이나 장소를 하는 의미가 있는 기관이 건 거죠. 기안캔다. 이 기관은 아이들이 가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온겨페아는 대략이란 표현이죠. 에트바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숫자 표현이 나옵니다. 3 bis 6 Jahre alt sind. 3살에서 6살 정도 된 대략 3세에서 6세 정도의 아이들이 이 기관에 가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인전치사를 쓴 걸로 봐서는 여기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Friedrich Fröbel이 hat sie 이 기관을 여성 명사 우기에 걸립니다. im Jahr 1840 gegründet. 그랜드농산 설립하다죠. Friedrich Fröbel이라는 사람이 1840년에 이 기관을 설립했어요. 또한 여전히 diese Einrichtung 봤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ohne ihre Eltern zu sein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leben 동사를 쓰면 살다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다예요. 부모님 없이 있어 보는 것을, 있는 것을 뭐 해요? lernen, 배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없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부모님 없이 홀로서기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뭐 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뭐 해요?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und lernen,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mit anderen zusammen zu sein, 뭐 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까요? 일단 나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힌트를 줬거든요. 기관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시설을 뜻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이겠죠.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동사도 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 대신 누가 없이?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곳을 배우는 곳은 어딘가요? Kindergarten이고요. 여기가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확인합니다. 프리디히 프레베리 1840년에 설립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설립한 사람이 프리디히 프레베리구나라고 하는 걸쓸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In diese Einrichtung gehen이 그냥 여기에 가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다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라고 한 이유는 우리 학교에 가다 등교하다 독일어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Ich gehe zur Schule 쓰기도 하지만 인전지사 써서 Ich gehe in die Schule라고 하면 나 등교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똑같이 이 시설에 다닌다,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갈수 있는 어떤 시설인 거죠. 그게 뭐였어요? 5번의 Kindergarten이었고요. Museum, 박물관이고요. Bibliothek, 도서관. Universität, 대학교이고요. Krankenhaus, 병원입니다. Einrichtu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이게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를 설명했었던 문화 영역 지문이었어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샬 엔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선지가 독일어로 나왔거든요. 지문의 난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일단 독일어권 인물에 대한 정보인 그 텍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샬 엔드 kam 1929 in Garmisch-Partenkirchen, Bayern zur Welt. Er war ein bekannter deutscher Schriftsteller. Er schrieb vor allem Fantasiegeschichten. Seine berühmtesten Bücher sind Momo und die unendliche Geschichte. 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In seinen Geschichten geht es oft um Zeit und Freundschaft. Ende schrieb nicht nur Bücher für Kinder, sondern auch Theaterstücke. Seine Geschichten sind bis heute sehr bekannt und man kann sie in vielen Sprachen lesen. 볼게요. 미셸 엔데는 1929년 가미시파텐키르헨인데 여기 어디냐면 바이에른에 있는이라고 했어요. 바이에른에 있는 가미시파텐키어센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습니다. 그는 bekannt, 유명한 독일인 작가예요 라고 했어요. 그는 특히나 환상 동화,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환상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Seine berühmtesten, 최상급 나왔어요. berühmten은 유명한인데 그걸 최상급 써서 그의 가장 유명한 서적은, 책은 모모라고 하는 작품 1973년에 발간했고요. 그 다음에 unendlich, endlich는 우리가 배우기로 마침내였잖아요. 근데 unendlich라고 하면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끝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never ending story라고도 해석이 되는 이 소설, 이 책을 썼습니다라고 해서 1979년에 발간했어요. In seinen Geschichten geht es etwas gehen이라고 하면 무엇이 핵심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의 이야기에서는 종종 시간, 그리고 우정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라고 했네요. And schrieb nicht nur Bücher für Kinder, sondern auch Theaterstücke. 라고 했어요. And는 일단은 썼습니다. 라고 했고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nicht nur 라고 해서 이 자리가 아인 거죠. 그 다음에 sondern auch B가 쓰인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즉, 둘다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책뿐만 아니라 모두 Theaterstücke, 연극 작품이니까 희곡 작품도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아동소설 작가인가?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Seine Geschichten sind bis heute sehr bekannt und man kann sie in vielen Sprachen lesen. 이라고 했고요. 그의 이야기들은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매우 유명하고, 그 다음에, can see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수 있어요. 뭐, in vielen Sprachen, 여러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Er schrieb nur Kinderbücher. 그는 어린이용 책만 썼어요. 그거 아니에요. Theaterstücke라고 해서 희곡 작품을 썼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건 그럼 잘못된 거고요. Seine Bücher gibt es in vielen Sprachen. 그의 책은 여러 언어로 있습니다. 즉, 우리가 listen 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B는 올바른 표현이고요. C, er ist im Jahr 1929 auf die Welt gekommen. 그는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를 zur Welt kommen 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으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auf die Welt komme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치사 두 개를 쓸수 있어요. 태어날 때, 태어나다 그래.

so welcome, auf die welcome. 결국 같은 뜻이죠. 그는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건 Garmisch Partenkirchen에서 태어났다. 첫 번째 문장이 있었습니다. Er interessierte sich kaum für Fantasiegeschichten. Sich interessieren für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이잖아요. 그는 환상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약간 사실적인 게 아니라 약간 그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Fantasiegeschichten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kaum이라고 해서 거의 없어요. 그는 그 환상 이야기들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작가가 쓴 작품들이 대부분 For allem, Fantasiegeschichten, 특히 이것과 관련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kau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만을 찾아보면 B, C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뇌나 ist ein Gericht aus der Türkei. Heute isst man in Deutschland oft Döner. Im Jahr 1972 brachte ein Mann aus der Türkei den Döner nach Berlin. Von da an essen viele Menschen gerne Döner. Man dreht das Fleisch an einem Spieß. Dann schneidet man das Fleisch in kleine Stücke. Man isst Döner mit Brot und Salat. Es gibt auch Döner ohne Fleisch, zum Beispiel mit Käse oder Gemüse. In Deutschland gibt es viele Dönerläden, besonders in Berlin. 볼게요. 뇌나는 gericht이라고 했어요. gericht은 요리예요, 요리. essen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은 essen보다는 이렇게 조리되어진 조금 요리들이라고 하면 음식이 아니라 요리라는 표현은 gericht를 더 많이 써요. aus der Türkei, 터키에서 온 요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날 isst man in Deutschland oft Döner. 독일에서 Döner를 많이 먹어요. 라고 했어요. 자주 먹는다. 라고 했네요. 1972년에 brachte ein Mann aus der Türkei den Döner nach Berlin. 자, 일단은 이 Döner가 독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 라고 했더니 1972년 정보가 나왔네요. 한 남자가 어디? aus der Türkei, 터키에서 이 Döner를 베를린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처음 등장한 곳은 베를린이에요. von da a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von 하고 시간 다음에 an 이라고 전치사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해서 쓰면서 시간 표현을 쓰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뭐부터요.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앞이라고 하는 전치사랑 똑같아요. da는 앞에 나와 있는 시점 사건을 받았어요. 뭐죠? 한 남자가 어디에서? 터키에서 이 되나를 베를린으로 가지고 온 도입한 그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von da an을 up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von an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von heute an 그 다음에 이거를 up heut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뭐뭐부터로 해석을 하고 essen viele Menschen gerne Döner 많은 사람들이 Döner를 즐겨 먹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나서 man dreht das Fleisch an einem Spieß 그럼 Döner는 어떻게 먹는 음식인가 라고 했더니 Spieß 꼬챙입니다. an einem Spieß 라고 했더니 이 고기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고기가 스피스에 붙어있는 거예요. 면을 접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꼬챙이에 붙어있는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drehen, 돌립니다. 라고 했어요. 빙글빙글 돌려요. Dann schneidet man das Fleisch in kleine Stücke. 그런 다음엔 schneiden, 자르다 라고 했고요. in kleine Stücke schneiden, 우리 배웠어요. Stück 할 때 뭐죠? 조각 내다. 잘게 썰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었다라고 했죠. 작은 조각으로 고기를 자릅니다. 라고 했어요. Man isst Döner mit Brot und Salat. 이 Döner는 빵이나 샐러드랑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뭐도 있기도 해요. 이게 고기이긴 하잖아요. Döner는 고기인가 보다 했더니 뭐가 없는, 고기가 없는, ohne Fleisch.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Döner도 있어요. Zum Beispiel, 뭐를 넣어서 요리한대요? 치즈나 야채를 넣어서 만든 Döner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viele Dönerläden이라고 했는데 라덴의 복수형입니다. 라덴이 가게, 상점이란 뜻이에요. 많은 döner집, 즉 döner 상점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디에 많아요? Besonders in Berlin. 이게 왜냐하면 제일 처음 어디에서? 베를린에 처음에 도입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나 베를린에 많이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döner 상점들이. 볼게요. döner kommt aus der Türkei. 오, 맞아요. 터키의 음식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터키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도 있었으니 맞는 거예요. Döner kann man nur in Berlin essen. 베를린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특히 베를린에 이런 상점들 가게가 많아. 그런데

독일 전역에서 즐겨 먹어라고 한 거죠. Gibt es viele Döner Läden 이라고 해서 독일에 많은 상점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역에 있는 거니까 요건 아니에요. Döner Fleisch dreht sich auf einem Spieß. 되나 고기는 어디에? 꼬챙이에 붙어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를 잘게 조각을 내서 자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꼬챙이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것도 올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In Deutschland essen viele Menschen Döner.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Es gibt Döner mit Gemüse und ohne Fleisch. 자, 뭐가 있어요?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채소로만 되어 있는 뭐도 있어요? 뇌나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중간에 있었죠. 그러면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건 우리가 아마 아까 이미 표시했죠.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베를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독일 전역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쓰이는 전치사 구문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시간표 아니면 fun 안 했습니다. 만약에 장소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fun 하고선 뒤에 up을 써요. fun here up.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버스 타고 갈 거야. 지하철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그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를 다르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란 의미는 그대로 가요. 그게 시간상 시작인지 장소, 위치상의 시작점인지만 전치사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 영역의 지금 마지막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식당 대화 상황인 것 같아요. Ich bringe den die Speisekarte. Speisekarte는 메뉴판이죠. 그 다음 bringen 가져다 주다입니다. 자, 가져다 주다는 목적어를 두개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누구에게. 몇격 목적어이죠? 삼격 목적어. 여기가 삼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인 거죠? 을. 또는 를로 해석되는 부분은 사격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디슈바이즈 카드 여성 명사 지금 사격으로 쓴 거예요. 메뉴판을 그들에게 가져다 줘야지라고 한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들이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 두 명이에요. 손님이. 그러면 그두 명을 지칭할 수 있는 명사를 받으려면 아래쪽에는 명사가 쓰였으니까 명사의 어떤 형태? 복수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명사의 복수형인가 봤더니 가스트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가스트의 복수형은 뒤에 에를 붙여요. 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모음 안은 변모음을 바꿔서 게스트를 쓰면 가스트의 복수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아 4번이군 하고 딱 동그라미 치려고 하고 나서 봤더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굳이 격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삼격이자고 했죠. 자, 지금 그 다음에 관사를 한번 볼까요? 데인이라고 관사가 쓰였다는 건 복수형 삼격 정관사가 쓰인 거죠. 그럼 명사도 뭐를 해야 돼요?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삼격 어미를 붙여야 돼요. 복수형 삼격 어미면 N으로 끝나거나 S로 끝나는 명사가 아니라면 여기 삼격 어미가 같이 쓰여야 되는 거죠. 여기는 복수형 형태가 들어가고 그러면 게스트라고 하는 가스트의 복수형 뒤에다가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활용을 하려면 복수형 삼격 어미인 N을 붙인 게스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명사의 복수형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덜컥 4번을 표시하셨다면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아, 이거 복수형 문제구나. 아, 명사의 복수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맞나?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이잖아요. 특히나. 그러면 맥락상 적합한가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삼격 목적어 경우는 이런 표현. 복수형 삼격은 명사도 격변하더라. 대신 명사가 격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뒤에 격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N이라는 어미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 뭐였나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복수형 어떻게 돼요? 뒤에 S 붙이잖아요. 그럼 얘는 뒤에다가 N을 더 하나 추가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즉 아웃오즌 이런 거 못해요. 그다음에 원래 N으로 끝나는 복수형 명사들이 있어요. 엘테안처럼 이렇게 복수형 끝났으면 N으로 끝나니 복수형 명사는 추가적으로 뒤에 N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복수형 어미 자체가 N이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블루맨이라고 해서 이미 N이 끝났거든요. 그럼 그때 복수형 삼격이라고 해서 N을 한번더 추가해서 쓰고 이런 건 없어요. 얘네만 제외하고 이런 형태의 복수형 어미를 갖는 아이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삼격이 되면 N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활용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이고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특수변화 명사들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오, 맞아요. 특수변화 명사들은 하지만 다 복수형이 뭐로 끝나죠? 격변화 어미가 결국

결국은 특수변화형이랑 복수형이랑 같잖아요. N으로 이미 끝났죠. 그럼 걔네는 특별한 복수형 삼격 어미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아까 뭐랑 같이 L탄처럼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캔다, 흐아, 꾸츠라고 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비교적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동사의 활용만 묻고 있습니다. 수효렌이라고 하는 규칙 동사이고요. 규칙 동사였으니까 여러분 별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인칭 변화형이 잘 쓰였는지 보면 돼요. 명령문의 대상이 누군지 봤더니 캔더라고 해서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어일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전에 우리 팁스 통해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너희들에 대한 명령형은 인칭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즉, 뒤에 복수형 2인칭 어미가 붙어야 돼요. 복수형 2인칭 어미면 중간, 뒤끝에 뭐로 끝나나요? 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캔다, 후앗, 굿수라고 해야 돼요. 내말좀잘 들어봐! 라고 해서 AR 뒤에 태를 붙인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리사라고 하니까 리사는 누구에 대한 명령문이에요? 두이죠. 단수 2인칭은 뭐 가지고 온다 그랬죠? 어간만 가지고 오면 돼요. 뒤에 인칭 변화 어미 안 붙여요. 대신 어간몸 A가 E 또는 EA 이런 형태로 바뀌는 아이들의 경우면 어간몸을 변화시키고 어간만 갖고 온다. 나머지 불규칙 동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기억하시죠? come은 일단은 규칙 동사네요. 그럼 어간만 갖고 오면 돼. 이거 맞는 거예요. 리사, come부터 해야. 리사, 여기로 와라고 한 거예요. 헤아 커맨이면 이쪽으로 오다라는 표현입니다. 막스 온 팀, 이것도 뭐예요? 너희들이잖아요. 이것도 복수 2인칭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어야 하고요. 4인 동사의 명령형 동사가 굉장히 형태가 특이하다 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그럼 복수 2인칭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에 대한 인칭 변화형을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4인은 누구에 대한 명령? 두에 대한 명령을 쓸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가 맞아요. 4인 동사 변화형 그대로 쓰는 거니까 Zeit이죠. Max und Tim, Zeit leise. 너희들 조용히 좀 해. 라고 활용해야 되겠죠. 뒤에 볼까요? Entschuldigen Sie, helfen Sie mir bitte. 라고 해서 존칭에 대한 명령문이고요. 존칭에 대한 명령문은 규칙 불규칙 동사 고려하지 않아요. 뭐 해요? 그냥 인칭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존칭에서는 맞아요. 어감은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helfen 동사 물론 불규칙 동사를 여러분 알고 있었겠지만 존칭에 대한 명령문 쓰면 그대로 인칭 변화한 help은 쓰는 거죠. 저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형태로 쓴 거네요.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밑줄 친 곳에 동사의 활용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 be를 선택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실전 모의고사 여러 회차에 걸쳐서 명령법의 활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명령법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때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봅니다. 규칙 동사인가? 불규칙 동사인가? 불규칙 동사는 이 또는 이에 주의하시면 돼요. 아니면 주의해야 하는 두 개의 동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4인 동사 인칭 변화 원체 특이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나왔던 실전 모의고사에 외화된 동사가 나왔어요. 외화되는 명령법이 어떻게 됐었어요? 두일 때는 원래 인칭 변화는 위어스트였는데 맞아요. 외화되라는 형태로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두개 동사 정도는 인칭 변화를 따로 잘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메모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풀어봤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은 것은 이었네. 알맞은 거 봤더니 Ich wasche jeden Morgen. 나는 매일 씻는다라고 써요. 매일 아침 씻어요. 그다음 B, du solltest mehr Zeit nehmen. 너는 더 많은 시간을 nehmen, 가져야 해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제귀대명사예요. 지금 여기는 제귀대명사의 활용을 묻는 표현이고요. 두 개의 동사가 모두 다 제귀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로 쓰인 거랑 제귀동사로 쓰인 거랑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행동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제귀대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귀대명사를 써서 sich Zeit nehmen 이라고 하면 관용적 표현으로 시간을 갖다예요. 조금 더 여유 시간을 갖다. 이때 sich Zeit nehmen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위에는 이 행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sich waschen 이에요. sich에 대한 지시를 뭐뭐뭐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인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을 써서 누구를 씻다, 너는 무엇을 씻다, 즉, 제기대명사 가짜 목적어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기대명사들이 몇 격으로 쓰였냐입니다.
자, 나는 내일 아침 씻는

다에서는 일단 이 문장엔 제기대명사 자리만 비어 있고 다른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제기대명사가 몇 격 지배를 했었는가를 그대로 활용하게 될 동사예요. 얘는 사격으로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간을 더 갖다 이때는 제기대명사를 삼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뒤에 Zeit이라고 하는 사격 목적어가 이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삼격 제기대명사 위에는 사격 제기대명사를 쓴다 라고 했고 이 제기대명사의 활용을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네요. Ich wasche 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제기대명사는 앞선 단원에서 한번 정리했거든요. 자 그러면 특히나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의 경우는 이 제기대명사의 3사격 형태가 마치 뭐랑? 인칭 대명사랑 형태가 거의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기대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했나요? 그때 얘기해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주어랑 일치하게 들어가 있으면 제기대명사이고요. 주어랑 일치하지 않는 어떤 지금 목적어 같이 생긴 이런 아이들이 3사격 형태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즉, ish 인데 dear 이면 이거는 그냥 일반 인칭 대명사의 삼격 형태인 거고요. ish 하고선 mish 주어랑 일치되는 인칭으로 지금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러면 제기 대명사예요.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ish 하고서는 일치되게 들어갈 거예요. 뭐를 써야 되죠? 여기 삽격 쓴다고 했으니까 wasche mich jeden Tag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o 일때는 어떻게 돼요? Du solltest dir mehr Zeit nehmen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너에 대해서는 그럼 삼격을 쓰는 거니까 이거 활용된 거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제기대명사들에 관한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형태만 한번 봐주시고요. 특징만 볼까요? 1인칭은 인칭대명사랑 형태가 동일하고 2인칭 존칭이랑 3인칭 즉 존칭 Z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예요. 얘네는 모두 다 삼사격을 Z씨를 씁니다. 주어 제기대명사의 경우는 주어 인칭의 수와 일치하게 대명사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주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제기 동사를 활용합니다. Sich setzen, sich legen, sich stellen 등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기 대명사의 격지배 표현을 한번 볼까요? 위쪽에 나와 있는 거는 삼격 제기 대명사를 쓰고 그다음에 사격 목적어를 씁니다. Sich anziehen, sich ausziehen, sich bestellen, sich kaufen, sich putzen, sich verletzen, sich vorstellen. 상상하다 이때 그렇고요. 사격을 쓰게 되면 소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sich anziehen이 만약에 제기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ist hier mich an 이라고 쓸 건데 뒤에 사격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삼격으로 바꿔요. ist hier mir die Schuhe an. 그 다음에 소유관사를 쓰게 되면 제기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기대명사가 뭐뭐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동사들 중에서 sich vorstellen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삼사격의 형태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ich wasche mich 방금처럼 목적어 없이 쓰이면 사격을 그대로 쓰고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사격 목적어가 나오면 삼격으로 제기대명사의 격변화가 바뀌어요. 하지만 소유관사 쓰면 제기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뭐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기대명사 자리에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냥 인칭대명사 쓸 수 있습니다. Ich wasche ihm die Haare. 그의 머리를 식혀준다. 소유관사 사격 쓰게 되면 Ich wasche seine Haare.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Nachricht hat ihn sehr gefreut. 그 소식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격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Du erinnerst an 나는 ersten Lehrer. 이것도 제기동사이네요. sich erinnern이어서 제기대명사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du erinnerst 하고서는 두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dich이겠죠. 너는 너의 첫 번째 선생님을 기억하지? 라는 표현이고요. sie macht sich immer Sorgen um ihre Kinder. sich Sorgen um은 맞는 건데 뒤에가 삭격 써요. sich Sorgen um ihre 하고서는 Kinder 삼격이 아니니까 뒤에 end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녀의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르면 1번이에요. 자 이렇게 제기 대명사가 전치사 수거 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만 한번 볼까요? sich 뭐뭐뭐 über ärgern 이라고 해서 제기대명사 사격 쓰고 über 전치사 사격 지배합니다. sich freuen auf도 제기대명사 사격 쓰고요. 전치사의 격지배 잘 보셔야 돼요. 사격입니다. freuen über를 쓰게 되면 일단 제기대명사 동일하게 사격 쓰고요. 전치사 사격이고요. interessieren도 제기대명사 사격 쓰고 전치사 사격 지배해요. verletzen 아까 돈 전치사 없이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나시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제기대명사 ich habe mich라는 표현을 쓰고 an 뒤에 전치사 부분을 삼격 지배해요. 이런 식으로 제기대명사의 전치사 수거 구문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포인트가 제기동사, 제기대명사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9회 실전 모의고사를 만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는요, 락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락으로 알고 있는 한자죠. 근데 이 한자에는요, 사실 뜻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한자입니다. 즐겁다 일 때는 락으로 쓰이고요. 음악 일 때는 악, 좋아하다 일 때는 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자가 뜻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들은 따로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이 한자를 만나면 어떤 뜻으로 쓰였지? 그래서 어떻게 읽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자 마스터키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문항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8의 1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고전에서 얻는 지혜라고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수 같은 것에 있어서도 날개를 준 것에는 내 다리가 없고, 네 개의 다리를 준 것에는 날개가 없고, 이빨을 준 것에는 뿔이 없고, 뿔을 준 것에는 이가 없다. 이것이 이른바 조물주에게는 완전한 공적과 재능이 없다는 것이다. 그죠? 이 동물 같은 걸 보면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빨과 있고, 뿔이 있고,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적과 재능이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성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명실상부예요. 자, 1번은요, 유명무실이에요. 자,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없죠. 유명무실. 그래서 이름이 났는데 그 알맹이나 실제는 없을 때 우리가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공적과 재능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수 없고요. 순망치아는요, 입술이 없으니 이가 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입술과 이처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에서는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은요, 천장지구란 뜻이에요. 하늘이 길고 땅이 오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의미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4번은요, 인과응보예요. 이는 원인, 과는 결과, 서로 응하고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었어요. 자, 5번은요, 각자무치예요. 자, 각자라는 거는 뿔이 있는 것은 사나운 이빨이 없다. 어때요? 우리 이 글과 딱 일치하죠? 이 각자무치의 의미가 뭐냐면 온전한 행복도, 온전한 갖춘 거, 완벽함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공적과 재능을 다 갖출 수는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 있는 것은 5번.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어 한번 다시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초성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 그럼 성어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 뜻을 또 잃어버렸어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성어를 공부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유명무실 뭐였죠? 이름만 있을 뿐, 거창한 이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는 뜻이었죠. 자, 순망치아는요, 서로 이해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없다.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순망치한이라고 합니다. 자, 천장지구는요, 어때요?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과응보는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 각자 무치는 아까 어떤 의미였어요? 뭐든지 다 가질 수는 없어.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성어 키워드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이제 단문 문항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단문은 비교적 짧고, 그리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또 한자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짧아서 쉬워 보이지만 또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문항이 되겠다.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미유. 아직 있지 않아요. 뭐가 없냐면, 요렇게 가로를 쳐볼까요? 건널 섭자예요. 천은 신의 강을 말합니다. 이유는 뭐뭐한 이후에, 뭐뭐한 뒤에란 뜻이고요. 승은 타다란 뜻이에요. 선은 배의 선자입니다. 배를 타다 승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앞에서 풀이해 보면요. 있지 않아요. 뭐가 있지 않냐면, 강을 건넌 이후에 배를 타는 것은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타는 것은 있지 않다. 즉, 어때요? 일의 차례나 순서에 맞게 일처리를 해야지, 갑자기 그 단계를 건너뛰거나,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한다거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1번은요, 소통이에요. 트일 소자에 통할 통자. 트여서 통한다라는 말인데, 어떤 말을 오해 없이 잘 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순서. 차례를 따른다. 순서. 어때요, 여기서? 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타는 게 아니야. 순서대로 해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자, 3번은 안정이에요. 편안한 상태로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 안정. 여기서는 안정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용서. 어떤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의미. 용서는 답이 아니고요. 자, 공감은 뭐예요? 함께 공자에 늦게 감자죠.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함께 느낀다, 공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역시나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순서에 맞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순서를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항도요, 아까 17번 문항처럼 문장은 되게 짧아요. 그쵸? 그런데 그 주제를 알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번에는 또 성어로 찾아야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단문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석소비 이상대기. 자, 이 문항은, 이 문장은요, 요렇게 가로를 쳐볼게요. 자, 석은 아낀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아끼냐면 작은 쓰임을 아낀다. 즉, 이 비자는요, 소비하다, 사용하다, 쓰다라는 말이에요. 작은 비용을 아끼고, 대자는 크다 대자죠. 기자는 그릇기예요. 큰 그릇을 잃어버린다. 상자는 잃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작은 걸 욕심내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다. 오, 어때요? 이거랑 똑같죠?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가 큰 그릇을 잃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완전히 통하는 건 소탐대실이 되겠습니다. 자, 대동소이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 전체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아주 사소한 부분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동소이라고 합니다. 자, 등고잡이는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으로부터 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그 기초부터 차근히 밟아 올라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등고잡이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천녀일실은요, 1000번 생각하다가 1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 번씩은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천녀일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답이 아니고 우리 답은 2번 소탐대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문장에서요, 한자를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 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아끼다 석자,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비용을 아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끼다라고 했을 때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강아지를 아껴요.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한자에는. 그래서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을 안타까워한다. 그죠? 아까워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쉬워하다, 안타까워하다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뭔가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라고 했을 때 애석. 그리고 우리가 이별을 아쉬워한다라고 했을 때도 석별이라는 단어에도 석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자도요. 아까 일타라는 상실의 상도 되지만 사람을 잃다라는 의미에서 죽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당했다. 어떤 가족, 친족이 상을 당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중이다라고 할때 상주, 요 글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뜻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 등고잡이했을 때 자자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했죠. 스스로란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립하면 스스로 홀로 일어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초지중에서의 자는 스스로라고 쓰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에서 뭐뭐부터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한자들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단문을 지나서 산문으로 지나가면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서 문항이 두개 또는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다. 이걸 세트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문항을 먼저 보면서 그 다음 글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기억의 녹음으로 오른 것은 자, 기억. 요렇게 밑줄이 쳐져 있네요. 가의 풀이로 오른 것은, 여기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고, 이거의 풀이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이나 풀이, 또 내용, 이해, 내용 파악, 이런 문항들이 같이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번, 20번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애공문, 제자, 숙이, 호학. 자, 애공이라는 이 인물이 물었어요. 물을 문자죠.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배움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죠. 자, 이 제자는 스승과 제자일 때그 제자가 맞고요. 여기서는 이 숙자가 누구를 물어보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할때 숙자예요. 자, 호학이라고 하면은 배우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였죠. 자, 이 글은 지금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대답해서 말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유안해자 호학. 불천노 불이가라고 돼 있네요. 자, 안해라는 자가 있어. 안해. 이 안해는요,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제자의 이름이에요. 아내라는 자가 있어서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풀이하면 되겠네요. 불천노 불이과. 자, 그 아내라는 사람이 어땠냐면요. 불천노 불이과라고 돼 있어요. 자, 천은요. 옮기다, 옮겨가다 이런 말이에요. 노자는요. 화내다, 성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어요. 불이과는요. 이때 이자는요. 둘 이자예요. 거듭하다, 두번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듭하다로 풀이되겠습니다. 이때 과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의 의미로 쓰였어요. 잘못을 거듭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났어요. 그죠? 노여움이 있는데 그 노여움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다. 화풀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잘 다스려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고치고 거듭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천노 불이과는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단명 사의 금야 증망 그 아내라는 사람이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죽을 사자죠. 금야 이제 금자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망 그죠? 망하다 없다란 뜻이에요. 이 아내라는 제자가 실제로 공자가 굉장히 잘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데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내용도 논어에 나오거든요. 명이 짧아서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미문 호학 자야. 미문은 뭐예요? 아직 듣지 못했다가 되겠죠. 뭘 듣지 못했냐면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왜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고 없기 때문에 배움을 좋아한다는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도금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항을 푸시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이게 불, 아니 불자네. 우리 문장에서 정말 나오는 기초 한자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 불행, 불안, 불편, 부재, 부족. 다 아니 불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뜻 또는 요행의 행자기 때문에 불행, 운이 좋지 않게도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번으로 답을 체크하고 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금 문제는 우리 한자를 아는 친구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항이 되었을 거예요. 자, 가의 풀이로 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불천노,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했죠?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분노를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 그렇죠. 1번에 딱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라고 그 노여움을 분노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나머지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화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남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다. 는 아니었죠. 그래서 불천노 불이가 요게 좀 핵심 문장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잘 활용이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호학,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을 많이 쌓고 시험 점수를 잘 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잘 수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못을 잘 고치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호학이라고 봤다라고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어 속 안회와 관련된 문장 좀더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이 안회가 공자의 애제자였잖아요. 이 안회를 안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논어 속에 이와 관련된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인 문장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였죠. 극기복례를 인이라고 한다. 극기복례? 우리 성어로도 많이 활용이 되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이겨내는

내고 예로 돌아간다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안현이 다시 말했죠. 청문, 기목, 그 항목을 물어봤던 거예요. 극기목례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했어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어, 비례물동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가 아닌 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닌 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건 말하지도 말라, 예가 아닌 건 행동하지도 말아라. 즉, 예에 맞게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라 라는 거를 안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 예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 예는요, 우리가 말하는 예절의 예는 아닙니다. 그 예절, 에티켓이라고 하는 그 예절은 이 예를 굉장히 조금 아주 축소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의 예라고 할수 있어요. 즉, 예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어떤 모범적인 행동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가 급기복례라고 하더라. 급기복례의 성어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오, 단어에 짜임 문항이 21번에 나왔네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내용 이해, 주제 파악 문항은 항상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이 인물의 이름이죠. 출엽. 엽은요, 사냥엽자예요. 요 앞에 개견자가 있습니다. 동물을 뜻하는데요. 동물을 잡는다. 사냥엽입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초중석. 풀, 숲 안에 돌을 보았죠. 그런데 2위,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문장입니다. 호랑이라고 여겨 그것을 화살로 쏘았어요. 아, 이 이강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을 보고 호랑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걸 잡으려고 화살을 쏜 거죠. 쏠 사자, 화살을 쏘다란 뜻이에요. 중석 몰시. 자, 돌을 적중시켰죠. 맞췄어요. 이때 중자는요, 가운데란 뜻이 아니에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돌에 딱 맞은 거죠. 몰시는 뭐냐면 화살이 빠지다, 빠질 몰자인데 여기서는 깊이 박혔다. 화살이 돌에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시지성냐, 그것을 보니 돌이었다. 멀리서 봤을 땐 호랑이인 줄 알고 화살을 쏘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이었네 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보니 돌이었다. 타일사, 종불능입. 여기서 타일은요, 다른 날인데 훗날, 후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 쏘았는데 끝종. 끝내 뭐뭐 할수 없었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들어갈 입자는 뭐예요? 화살이 돌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그 돌을 계속 쏘려고 했는데 그때처럼 탁 박히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끝내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화죠. 호랑이인 줄 알고 쐈을 때는 그 집중력과 마음가짐으로 화살이 돌에 박힐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쏘려고 해도 화살이 돌에 박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기역과 짜임이 같은 거 우리 단어의 짜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타일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날은 날인데 다른 날. 그랬으니까 수식이죠, 수식. 수식 관계인 단어를 1번부터 5번 중에서 찾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1번은요, 볼게요. 입학이라고 돼 있네요. 입학이 뭐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에 들어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술보, 뒤에 보호가 되겠죠. 술보 관계. 자, 고봉은 뭐예요? 공자가 봉우리예요. 높은 봉우리라고 했어요. 봉우리는 봉우리인데 높다라고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수식관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일몰.

물은 빠지다, 해가 빠지다, 해가 지다란 뜻이에요. 뭐뭐가 뭐뭐 하다라고 했으니까 주술 관계. 자, 얘는 본 말이죠. 뿌리와 끝. 뭐뭐와 뭐뭐 같은 성분의 말이 나란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병렬 관계. 여기서는 아니고요. 자, 독서는 어떻게 풀이해요? 책을 읽다라고 풀이하죠. 을렬이 들어가면 술목 관계.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 우리는 수식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높은 보물이 수식 관계로 풀이되는 고봉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이 일화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남의 힘을 믿고 위세를 부리고 있네? 위세를 부린다?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남을 위해 덕을 베풀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져? 우연히 일어난 일을 계속 일어날 거라고 믿는군. 자, 온 힘을 집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어. 그렇죠. 온 힘을 집중했더니 돌을 쏜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집중하고 몰입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문장에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것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2위 구문. 여기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호, 호랑이라고 여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는 이 A가 좀 생략된 형태였어요. 돌을 호랑이라고 여긴 거죠. A로서 B라고 생각하다. A를 가지고 B라고 여기다. 또는 2위라고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따로 가져와 봤고요.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옷은 새 것을 좋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 신, 위, 호라고 돼 있네요. 사람은 옛사람을 좋은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나랑 교류를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래 보낸 사람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 중자도요.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풀 가운데 돌, 풀 속의 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석 돌을 맞췄다라고 했을 때는 맞히다라는 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쉬운 글자인데 가운데 안에 맞히다 알맞다. 중앙, 중심, 또 적중의 의미처럼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물자도 빠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잠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까는 어때요? 화살이 빠지다, 화살이 박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하면은 해가 빠지다, 해가 지다라는 의미고 몰입하다 그러면 어느 상태로 잠겨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도 물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번 선생님이 눈여겨볼 것들 다시 노출해서 우리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번,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시 문항이 나와 있네요. 한시 문항은 비교적 문항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역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거, 기역부터 디귿까지 한자가 밑줄 그어져 있고, 여기 시에서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느냐, 옳지 않은 걸 보는 문항입니다. 24번은요,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시의 시적 하자의 감정이나 상황, 계절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 한번 천천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부터 천천히 읽어 볼게요. 출래 만리객, 난정 기연기. 자, 2, 3으로 이렇게 끊어서 살펴볼게요. 춘래, 봄이 왔건만. 만리나 떨어진 손님, 나그네예요. 고향에서 만리나 멀어진 나그네라는 의미겠죠. 난정은 난리가 평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전쟁의 상황인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기년, 기는 몇 기자, 몇 년에 돌아갈 것인가, 즉 언제, 어느 해에 돌아갈 것인가 이게 되겠죠. 봄이 왔건만 만리의 나그네는 언제 난리가 안정되어 몇 년에 돌아갈 것인가. 뭘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되게 전쟁 중.

상황인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온 나그네가 난리가 안정이 되어야만 또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갈까라고 하고 있죠. 장단, 강성 안, 고고, 정, 붓비. 자, 장단이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졌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매우 슬프구나, 이런 의미예요. 강성안은 안자가 기러기죠. 강가의 성의 기러기는 고고 높이 높이 바로 북쪽으로 날아간다. 기러기를 보면서 어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요. 창자가 끊어질 듯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그네로서의 쓸쓸함, 요런 게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 가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봄이 왔건만 만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나그네는 난리가 안정되어 언제쯤 돌아갈 것인가. 창자가 끊어질 듯 매우 슬프구나. 강가의 성의 기러기는 높이 높이 바로 북쪽으로 날아가네. 라고 풀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소년 상해 상가정. 다재 선창 독 고경. 자, 7원씨는 사삼으로 끊어 읽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년 젊은 시절에는 항상 좋아했다. 뭘 좋아했냐면요. 상가의 고요함, 산속 절의 고요함을 좋아했는데. 그죠? 다재 선창. 많이 절 창가에서 옛 경전을 읽었었다. 아,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항상 그 산속의 절의 고요함을 좋아해서 많이 그절 창가에서 옛 경전을 읽었다라고 우리가 풀이해 볼수 있겠네요. 자, 백발 우연 중 도차. 불전, 의구, 일, 등천. 백발은 뭐예요, 여러분? 흰머리죠. 흰머리가 이미 나서 굉장히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거예요. 백발에 우연히 다시 이곳에 왔는데. 그죠? 일을 도자예요. 불은 부처 불자입니다. 부처님 앞에. 의구이. 의구이는 어떻게 풀이해요? 옛날에 의지한다거든요. 그대로 한자를 풀이해 보면. 옛날과 변함없이. 이런 의미예요. 변함없이 하나의 등불이 푸르구나, 푸를 청자입니다. 자, 이시 같은 경우는요, 이 앞에 소년과 백발이 대비가 돼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젊은 시절을 앞에서는 회상하고, 자, 후반부에서는 백발에 우연히 다시 이곳에 와서 부처님 앞에 그 푸른 등이 옛날과 변함없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라는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시 앞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소년 시절, 젊은 시절에는 항상 산속 절의 고요함을 좋아했는데, 많이 그 절가, 절 창가에서 옛 경전을 읽었구나. 백발이 되어 우연히 다시 이곳으로 오니, 부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의 등불이 푸르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23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자, 춘, 봄, 맞죠? 봄이 왔다라고 했었잖아요. 봄이 오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고향이 더 생각났을 거예요. 자, 니은은 기년, 몇 년, 어느 해에 돌아갈 것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은 일찍이 여기서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항상 좋아했다, 늘 좋아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찍이라고 풀이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백발의 우연히 다시 이곳에 이르렀다죠. 다시 이곳을 찾아왔어요. 이르다 맞습니다. 자, 미음 굿자는 옛날 맞습니다. 옛 굿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은 늘 항상 이렇게 풀이를 해야 돼요. 일찍이라고 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우리 찾았어요. 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이해

제대로 옳지 않은 거. 가의 첫째 구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신세를 알수 있어. 그죠? 어때요? 말리나 떨어진 곳에 나그네 신세라는 걸 우리가 손님 객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가에는 고향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드러나 있어. 두 번째 구에 어때요? 언제 돌아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고픈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시적 화자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어. 그쵸. 소녀 시절에는 늘그산 속의 절에 고요함을 좋아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자, 나의 넷째 구에는 시각적 신상이 나타나 있어. 뭘 떠올려 볼까요? 어때요? 등불이 푸르렀다. 그죠. 그 푸르른 풍경을 푸를 청자라는 시각적 심상의 한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가 나의 시적 화자는 옛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두시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면 한시가 쉬워져. 자, 무엇을 알면 될까요?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기승전결의 구조로 표현하는 거. 오, 기승전결. 한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에서,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시는요, 네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기승전결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기구. 시상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날 기자입니다. 승구. 이일승자예요. 시상을 이어받아서 확대 발전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구라고 해요. 전구.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전환한다 해서 전구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 구절은 뭐가 될까요?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구가 되겠죠. 기승전결의 이 구조와 전개 방식을 좀 기억해 두시면 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까 나시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나씩 적용해 보면 어때요? 기꾸, 젊은 시절의 일을 회상하죠. 아, 나 산속의 절의 고요함을 정말 좋아했었어. 승꾸, 아, 거기 창가에서 옛 경전을 잘 읽었었지. 하고 확대 발전시키고 있죠. 그런데 백발이 되어 이곳에 다시 왔어. 어때요? 백발이라는 걸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죠? 마무리는 어때요? 아, 그 부처님 앞에 푸른 등불, 정말 여전한 풍경이구나, 라고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25, 26,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세 문항이 같이 있네요.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풀이 순서 문항이고요. 밑줄 친 한자의 의미, 니은과 같은 거,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때, 요런 문항 나올 수 있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으로 옳은 거, 글의 내용 파악,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입도 막선어 국리, 국리 막선어 독서. 자, 입도, 도에 들어가는 것인 막선어 국리. 자, 막은 뭐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인 것이 없다라고 풀이 되겠죠? 여기서 어자는요, 뭐뭐보다 비교형입니다.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 이치를 궁리하는 것, 우리 여기서는 궁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먼저인 게 없어. 자, 뒤에 또 볼까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뭐뭐보다 먼저인 것이 없어.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독서가 나왔어요. 책을 읽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독서를 가장 먼저 해야 해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이성현 용심지저 급선악지 가요 가계자 개 제어 소고야. 자, 이 문장은요, 우리 구조를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렇게 가로를 쳐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급자는요, 뭐뭐와라고 풀이돼요. 이것과 이것이 모두 어디 어디에 있다, 책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기 때문이다.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고자입니다. 자, 여기서 써있자는 그러면 어떻게 쓰였을까요? 앞에 것을 받아주면서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왜 독서를 우선시해야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로, 뭐뭐와 뭐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성현의 마음씀의 자취. 여기에 보면 자취, 발자취, 흔적이란 뜻인데요. 자, 성현들이 공인하고 생각했던 마음씀의 자취와 선악의 본받을 만한 점과 경계할 점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자, 선은 효자가 본받을 효자예요. 본받을 만한 것, 악은 경계할 만한 것이겠죠. 그래서 선악에 본받고 경계할 것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를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거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아까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없다에 해당하는 이 막자가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에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한자의 의미, 니은과 같은 것. 자, 이 글자는요, 선과 있을 때는 악, 나쁘다, 악이에요. 악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다른 응 뭐가 있죠? 싫어하다, 미워하다 할 때는 오라고 읽는다, 강조 많이 했었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나쁘다라고 쓰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보면 혐오, 싫어하다,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싫어하다. 이때는 오입니다. 자, 얘도 미워하고 싫어하다, 증오라고 읽어요. 자, 이 글자는 수,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오라고 읽습니다. 나쁜 꿈을 꿨어. 안 좋은 꿈을 꿨어. 우리가 악몽이라고 하죠. 오, 이때 악 의미 같죠. 악으로 읽습니다. 자, 오한, 추위를 싫어할 만큼 덜덜덜 떠는 증상. 오한이라고 하죠. 이때는 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의 중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독서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치를 궁리하고 그리고 도로 들어가는 거야. 독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 라고 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번의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8, 29,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항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의미가 똑 통하는 것은 이 량, 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떻게 쓰였어? 그리고 그 뜻과 같은 건 뭐야? 라고 묻고 있네요. 니은의 의미로 옳은 것. 자, 이것도 단어, 문장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 가를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풀이를 해보죠. 김유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라시대의 장군인 김유신을 말합니다. 김유신이 제게 고천왈. 제게는요, 여기서는 삼가다라고 되어 있죠. 삼가고 경계한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목욕재계한다라고 했을 때처럼 무언가를 빌 때, 무언가를 기원할 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게 하고 고하였다. 하늘을 고하여 말한 거죠. 적국 무도 침략 아국. 적의 나라가 무도하여, 그죠? 무도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적국이 무도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일개 미신, 불량 재력. 지청 화난. 일개는 한낱, 낱 개자죠. 니는 미약하다, 작다라는 말이에요. 한낱의 이 미약한 신하인, 지금 김유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불량, 헤아리지 않고, 헤아리다, 뭘 헤아리지 않았냐면, 제주와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두었습니다. 어디에 뜻을 두었냐면, 화난 재앙과 어려움, 이 난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재앙과 난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적국이 침략해 와서 싸워야만 하는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하늘이. 자, 이건 내릴 강자의 볼감자예요. 내려보다, 굽어 살피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굽어 살펴서 나에게 손을 빌려주십시오. 빌릴 가짜예요. 나에게 손을 빌려달라. 그건 뭐예요?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 이런 의미겠죠.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김유신이 목욕재계하여 삼가 하늘에 고하여 말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한낱 미약한 신하가 재능과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재앙과 난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뜻을 둡니다. 오직 하늘께서 굽어 살펴서 나에게 손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풀이되면 되겠죠. 자, 기역과 의미가 똑같은 거, 이 랑자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 이거를 헤아리다 라고 풀이했죠. 헤아리다. 그럼 헤아리다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글자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글자는 헤아리다 탁이에요. 탁. 오, 그렇죠. 자, 이 글자는 중, 무겁다란 뜻이고요. 이 글자는 마을 이자. 이 글자는 뭐예요? 클 거자예요. 이 글자는 마늘 다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재능과 힘을 헤아리다라고 했으니까 헤아리다에 해당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의미로 옳은 거 손을 빌려달라라고 돼 있죠. 빌리 가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힘을 빌려주라, 힘을 보태달라라는 의미의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김유신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경솔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죠? 하늘에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그죠? 하늘에 고하여 말하였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든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정해진 절차를 맞추어 처리하고 있다? 아닙니다. 하늘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느새 이렇게 8회 모의고사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쑥쑥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포기하지 않고 쭉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은요, 뭐냐면 모델입니다. 자, 지구본 가지고 놀아본 적 있죠? 어렸을 때 나는 맨날 지구본 갖다 놓고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찾았는데, 자, 근데 이 지구본을 보면은요, 어떻게 생겼나요? 바다는 파랗고 땅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구본들을 보면은 이 국경선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색깔별로 나라가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지구본의 모습은요, 사실 실제 지구의 모습과 같나요? 아니요, 조금은 다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본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정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 이 모델이 바로 지구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본의 이 껍데기를 만약에 떼어가지고 세계지도처럼 쫙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잘 펼쳐지질 않고요. 억지로 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만큼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두 번 연속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수능 완성 지문에서는 이 과학 이론에서 모델이라는 것의 본질과 그 모델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수능 특강 지문에서는 이 모델이라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신나게 지문들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회 모의고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삽입 문제인데, 어려운데, 자, 이거 기출문제랑 굉장히 패턴이 비슷합니다. 기출문제의 거의 같은 유형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유심히 봐두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뭔가 내용을 100%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자, 문제를 푸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If the mouse parts become contaminated with disease-causing microbes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마우스 파트, 입의 기관이야. 그것이 become contaminated. 자, 무엇이 되냐면 오염이 됩니다. 무엇으로? With disease causing microbes. 자,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는 microbes라고 하면은 자, 이거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로 contaminated, 오염이 된다면 these will, 이것은 have opportunities. 어떤 기회를 가질 거냐면 to spread like wildfire. 자, 산불처럼 퍼져나갈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야, 무슨 말인지 사실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자, mouse part, 자, 어떤 입의 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입의 기관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contaminated, 뭔가 오염이 된대요. 뭐 때문에? disease causing microbes, 즉 질병을 유발하는 microbes, 미생물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염이 된다, 뭐 때문에? 미생물 때문에 정도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간다, 스프레드한다 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씨 너무 못 써가지고 이만큼만 다시 써볼게요. 스프레드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구나 하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는 아래에서 문장과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다? 문장과 문장의 연결과 단절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프로폴리스는요, does not only work as a medicine against parasites and pathogens. 자, 프로폴리스라는 게 나왔어요. 자, 프로폴리스는요, 자, 무엇이냐면 not only, but also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 뿐만이 아니라 자, 어떤 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parasite, 기생충, 그리고 pathogen, 자, 병원균에 대한 약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라고 했고, 자, not only but also B에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여러 번 했었지. B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B, but also D의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Health bees develop a healthy mouse microbiome. 자, 뭐를 하냐면요, 자, 이 bees가요, 자, 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요,

건강한 입에 미생물군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bees 벌이요. 벌이 입에 건강한 미생물군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in one study 하나의 연구에서 자, 이 사람의 팀은요. 그리고 USDA scientist Kirk Anderson이라는 사람은 compared 자, 뭐를 했냐면은 비교를 했습니다. The mouth microbiome of honeybees from colonies with or without propolis. 자, 뭐를 비교를 했냐면은 자, 입의 미생물군을 비교를 한 거야. 누구의 꿀벌에. 근데 무엇에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는 군집, 그리고 without 없는 군집, 그두 개의 군집을 비교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프로폴리스가 있는 집단, 없는 집단, 그두 개를 비교를 했대요. 자, 그랬더니, 자, 뭐라고 할수 있냐면, the mouth microbiome is a key line of defense against pathogens in honeybees. 라고 했어요. 자, 이 입의 미생물군이라는 것은요, is a key line of defense. 자, 무엇이냐면은요, key line of defense래요. 방어선이래요. 중요한 방어선이래요. 무엇에 대한, 이 꿀벌에 대한 병원균에 대해서 중요한 방어선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자, 그리고 bee workers use their mouthparts to feed secretions to larvae to exchange food with other workers and to create honey and pollen stores. 라고 합니다. 자, 이 bee들은요, bee의 일꾼들은 자, 그들의 마우스 파트를 사용을 한대요. 입의 기관을 사용을 해서 뭐를 하냐면 feed secretion to larvae. 자, 분비물을 먹여요. 누구에게? 애벌레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To exchange food with other workers. 자, 이 음식을 다른 일꾼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and to create honey, 꿀을 만들고 그다음에 pollen stores. 자, 뭐를 하기 위해서? pollen 하면 꽃가루잖아. 꽃가루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생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계속해서 미생물 그리고 입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우리 사실 실전에서도 그래요. 이거를 막100%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내신을 푸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봐봐. But이 나왔어. But. But이 나오면 얘는 역접 연결어잖아. 자, 그러면 다른 얘기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거나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A healthy microbiome hosts good microbes that keep the bad ones out.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건강한 미생물군은요. 자, 뭐를 수용하고 있냐면 good microbes. 자,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쁜 미생물을 keep out. 자, 이렇게 벗어나게 해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까지 내용을 봤을 때 자, bee workers들이 입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은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미생물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라는 게 나왔는데 이두 개의 내용이 사실 벗으로 연결이 될 내용이니 벗으로 연결이 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의심을 하는 거야. 자, 3번에 그러면 얘를 넣어볼까? 하고 넣어보는 거죠. 자, 만약에 the mouse parts가 입의 기관이 근데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로 오염이 되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갈 거야. 자, 그러나 이 마이크로비옴에는요. 좋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어지면은 아, 훨씬 더 자연스럽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다시 지금 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벗으로 연결이 되었어. 그리고 요거는 기출에서 그대로 나왔던 패턴이야. 벗으로 연결이 되려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는 서로 비슷한 얘기를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뭔가 빠져나갔나? 단절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오염이 되면은 나쁜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빨리 퍼져나가겠네?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 안에는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어. 라고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요. 정답 3번이다. 이렇게 풀수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벗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나머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The researchers found that. 연구자들은 뭐를 알았냐면, bees from propolis-rich colonies had roughly 10 times more bacteria in their mouthparts. 자, 연구자들은, 자, 비인데 어떤 비냐면은, 프로폴리스가 풍부한 colonies, 군집에 있는 비들은요, 거의 10배나 더 많은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에요. 입 기관에. 그리고 with many beneficial bacteria and few pathogenic bacteria. 자,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았고 병원 박테리아는 적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so just like consumption of yogurt can shift the human gut microbes. 자, 요거 보면은요. 요거트의 소비가 바꿀 수 있습니다. 뭐를? 인간의. 자, gut이라고 하면은 그 장. 그 위장 할때그 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장에 이 미생물군을 유익한 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프로폴리스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에 있는 이 미생물군을 어떻게 함으로써 favoring beneficial bacteria. 자, 이런 이로운 박테리아를 더 선호함으로써 그것은 뭘할수 있냐? 병원균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에 내용은 그냥 빠르게 읽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구조화 하면은요, 우리 프로폴리스라는 다소 생소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군,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폴리스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주어진 문장의 자리는 바로 3번이었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 뒤에 but이 나오는데, 자, but a healthy microbiome hosts good microbiome. 자, 요런 문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but이 있는데, but과 앞 문장의 내용이 반대 문장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은 무시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3번 자리가 주어진 문장의 자리였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은 뭐냐? 요약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먼저 읽을 거죠. 그 다음에 요약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위에 가서 찾으면 되고, 자,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A와 B 빈칸이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워진 지문도 비슷하게 한두개 정도의 파트로 나뉘어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좀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models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델. 자, 이것은요, as simplified forms, 단순화된 형태로서 can serve as, 자,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냐면 A 한 tool, 도구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For teaching theories, 자, 뭐를 함에 있어서? 이론을 가르침에 있어서. 자, 그리고 and the validity of explanations using existing model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explanations. 자, 타당성인데 설명에 대한 타당성이에요. 현재의 모델을 사용하는 설명의 타당성은 maybe B 할수 있어요. B 할수 있습니다. 뭐함에 따라서 as new hypothesis. 새로운 가설이나 아니면은 theoretical development emerge. 자, 이론적인 발달이 나타남에 따라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와 B의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자,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델이라는 것은 can serve as a tools. 자, A 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자, 설명의 타당성은요. B가 될수 있대요. 자, 설명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B 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새로운 가설이 생김에 따라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두 가지 정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모델은 어떠한 도구인가? 그리고 설명은 어떻게 될수 있는가? 새로운 가설이 생김에 따라서 요두 가지 정보를 찾으러 가보자고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A theory usually contains language that helps communicate its subject matter.

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이라는 것은 자, 보통 포함합니다. 언어를요. 자, 근데 그 언어는 어떠한 언어냐면은 that helps communicate its subject matter. 자, 이런 subject matter, 어떤 주제에 대해서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언어를 포함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many theories, 자, 많은 이론들은 또한 사용을 합니다. 뭐를? A simplified mathematical or visual form called a model. 자, 단순화된 수학적 또는 시각적인 형태를 사용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called a model,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해. 아,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론은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론은 수학적인, 시각적인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모델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 자, 이론은요, 단순화된 형태를 사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됐을까? 자, 그런데 such a model, 이러한 모델은 can be an important teaching tool. 자, 중요한 가르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In helping communicate the theory to other people. 뭐를 함에 있어서 자, 이 이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돕는 데 있어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이 지금 어떻다고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helping communicate the theory to other people. 중요하다.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보어의 conceptualization of atom in terms of electrons circling around the nucleus 라고 합니다. 자, 보어의 개념인데 무엇에 대한 개념이냐면 atom. 자, 어떤 원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원자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electrons, 전자가 circling around nucleus, 자, 핵을 주변으로 회전을 한다 라고 보는 그러한 개념인 거야. 마치 뭐와 같이? Like a miniature of solar system, 태양계의 미니어처와 같이. 자, 이렇게 보는 것은 was the model of atomic structure for generations of students. 자, 이것은요, 원자의 구조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습니다. 수세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어라는 사람이 atom, 원자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nucleus, 여기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요. 이 핵을 주변으로 electrons, 뭐가요? 전자가 회전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solar system의 미니어처, 태양계의 미니어처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 models are analogous. 자, 이 모델은요, 뭐와 같냐면, 비유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델은 뭐와 같다? 비유와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Like other analogies. 자, 무엇이냐면요, 다른 이론, 다른 비유들과 같이, models are, 자, 모델은요, are comparable to phenomena. 자, 비교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현상에. 근데 그 현상을 어떤 현상이냐면, they describe only so far. 그들이 묘사를 한 거야. 지금까지. 그리고 and no further. 그 이상을 묘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이상에는 서로 더 이상 비교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 지금까지 밝혀내온 거, 그거랑은 비교가 가능한 게 모델이야.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대. 그러면서, Attempt to determine how far an analogy holds often suggests new hypotheses to test or new ways to test on old hypotheses. 자, 시도는 시도인데 어떠한 시도냐면은 결정하려는 시도야. How far, 얼마나 많이, 얼마나 멀리 어떠한 비유가 작동을 하는지는 often suggests. 자, 무엇을 가리키냐면 새로운 hypothesis. 뭐요? 새로운 가설. To test. 테스트해야 될 새로운 가설 또는 or new ways to test old hypothesis 새로의 오래된 가설을 테스트해야 되는 새로운 방식들 이런 거를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the planetary model 자 이런 행성의 모델 방금 그렸던 이 행성의 모델은요 of atomic structure 이 원자 구조에 대해서 is a case in point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with the development of quantum physics. 자, 무엇?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even the best cherished theoretical models, 가장 이렇게 소중히 여겨졌던, 사랑받았던 그런 이론적인 모델조차 can be replaced by other models. 어떻게 될수 있냐면은 교체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 의해서. 그것은 either because an important hypothesis is falsified. 무엇 때문일 수 있냐면 중요한 가설이 falsified. 자, 이제 거짓이야 라고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or either A or B죠. Because a more satisfactory explanation or model is proposed. 자, 더 만족스러운 설명이나 모델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봐봐. 자, 모델이라는 것은요, 무엇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가르치는 이론에 있어서는요, 이론의 가르침에 있어서 어떠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원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효과적인 또는 실용적인 이라는 말이 되는 게 맞겠죠. 미슬리딩, 잘못된 이런 거잖아요. 이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B를 볼게요. The validity of explanations using existing models. 자, 근데 현재의 모델을 사용하는 설명은요, B가 될수 있어요. 새로운 가설이 나옴에 따라서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전의 설명은 어떻게 될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죠. Justified는 정당화되는 거니까 반대말이 될 거고요. Confirmed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40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키포인트. An important teaching tool 이라는 거가 effective tools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죠. 자, 요 표현이 증거 표현이다. 정답 포인트였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이 inadequate 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 final 하지 않다. 모델은 replace 될수 있다 라는 표현에서 정답 B는 challenged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건데, 다음 파트 뭔가 봤더니 영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자, 요거 원래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아이유가 다시 불렀더라고요. 네모의 꿈입니다. 이거 다 태어난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네모난 침대에 네모난 창문으로 다 똑같은 네모난 풍경들이 펼쳐져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동요로 불러보지 않았어요? 아닌가? 자, 근데 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되게 뭐랄까 되게 뾰족뾰족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예민해지고 막 괜히 저 사람 짜증나고 막 엄마도 짜증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말자고요. 좀 둥글둥글하게 살면은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결국은 내가 더 편안해지니까 조금만 둥글둥글하게 살아보자고. 알았지? 네. 자, 고생했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1, 4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장문인데요. 자, 요거 어떻게 푼다고 했었지? 일단은 쭉 풀면서 뭐부터 푼다? 어휘 문제 푼다. 그다음에 어휘 문제 풀다 보면은 주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주제를 바탕으로 41번의 제목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학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researchers specializing in crisis communication.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연구자들인데, crisis communication 뭐요? crisis 하면 위기잖아. 위기 의사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discuss. 자,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how the halo effect. 자, halo effect라고 하면 후광이에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In crisis management. 자, 어떤 위기의 관리 상황에서? As a shield. shield라고 하면 방패잖아? 방패로서. 근데 어떤 방패냐면 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패로서. In response to major negative events. 무엇에 반응을 해서? 중요한 부정적인 효과에 반응을 해서. 사건에 반응을 해서. Within the company. 회사 안에서. In order to protect their reputations. 그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문장이 길었는데, 자, 지금 일단은요, 뭔가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기 관리에 대해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요? 헤일로 이펙트. 즉, 후광 효과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그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 근데 후광 효과가 어떻다고요? 저 위기 관리에서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조직들이 사용을 할수 있는 이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헤일로 이펙트가 방패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they write 그들은 뭐라고 썼냐면 an organization with ample reputational capital. 자, 조직은 조직인데 어떤 조직이냐면은 충분한 reputational capital, 어떤 명성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은 can afford 무엇을 할수 있냐면 to spend or lose capital. 자, 뭐의 역할을 할수 있냐면 afford 하면 뭐뭐 할 만한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더 사용하거나 좀 잃어버려도 돼요. 이러한 자원들을 위기 상황에. 그리고 still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하고 호의적인 post crisis reputation 위기 후에 명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Reputational capital. 자, 명성의 자본이 많은 그러한 조직들은요, 조금 잃어버려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상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A번 봐봐. 앞에서 지금 충분히 reputational capital이 많다라고 했잖아. 자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를 조금 사용을 하거나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여전히 reputation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among its stakeholders라고 하면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명성이 되게 높아. 그러면 from its founding, 자, 그 설립할 때부터 when a crisis occurs, 뭐를 하면은요, crisis가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the reputation creates a halo around the company. 자, 뭐요? 근본에서부터 이런 게 있으면 the reputation. 자, 이 명성이라는 것은 halo를 후광을 가집니다. 어디에 있어서? Around the company, 회사에 있어서요. That biases the audience's interpretation of that crisis. 자, 근데 그것은요, 청중들의 해석에 bias를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편견을 만드는 거예요. Of that crisis, 그러한 crisis, 위기에 있어서. 자, 다시. 자, 이런 위기에 있어서 청중의 해석에 있어서 편향을 만드는 그러한 헤일로, 후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가? Reputation, 명성이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명성이 있어요. 이 회사 되게 훌륭한 회사래 라는 명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후광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청중들이 이거를 해석을 할거 아니야. 해석을 할때이 해석을 하는 것에 bias, 편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편향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potentially 잠재적으로 emphasizing the negativity surrounding it. 자, 그것을 둘러싼 negativity 바로 부정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in favor of 무엇을 더 좋아하면서 선호하면서 trusting that the organization will make amends. 자, 이 조직이라는 것이 곧 고칠 것이다. 곧 수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부정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지금 명성이 생겼어. 그래서 후광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을 할때 편향을 가져. 어떤 식으로 편향을 가지겠어? 명성이 있는 회사니까 긍정적인 편향을 가지겠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편향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가 그거를 곧잘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주변에 있는 부정성을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려야 된다 라고 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주변에 있는 부정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B가 틀렸습니다. 자, 이거 emphasizing이 아니라 ignoring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게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단어 문제 벌써 풀었고. 그다음에 especially when no cause of the crisis is provided to stakeholders. 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When no cause of the crisis. 자, 이런 위기의 원인이 is provided to stakeholders. 자, 이 투자자들에게 있지 않으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e halo effect. 자, 이 후광 효과가 serves as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쉴드로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Reputation destruction, 명성이 파괴되는 것에 있어서. Amidst difficult times for an organization, 자, 어떠한 시간에 있어서? 조직에게, 어려운 시간에게 있어서. 조직이 어려울 때 명성이 파괴되는 것을 이 후광효과가 방패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다시 주제 문장으로 돌아온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학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support, 자, 이러한 findings, 이러한 결과를 지지를 했습니다. With their own study surrounding the halo effect and brand loyalty during product recalls.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의 study가 surrounding the halo effect. 근데 어떠한 study냐면은 halo effect를 둘러싼 study인 거예요. 후광효과를 둘러싼 그들의 study, 그리고 브랜드 loyalty,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거. 어떤 시점에 during product recalls, 자, 제품의 리콜 상황에 있어서에 있어서의 그들의 연구로 지금 앞에 나왔던 finding, 결과를 지지했습니다. 뒷받침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연구는 뭐에 대한 연구였다고? 후광효과에 대한 거.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거. 근데 어떤 상황에서? 리콜이 일어난 상황에서. 리콜이 뭐야? 그 예전에 막 자동차 같은 거, 만약에 약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 리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자동차 다시 다 가져오세요. 우리가 다시 다 수리해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자체는 사실 굉장히 결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 이런 실수를 하는 회사였어?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 어떤 이런 후광효과라던가 브랜드 충성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뭐 어떤 결과를 찾아냈냐면 Consumers with strong ties to brand. 자,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강력한 유대를 가진 소비자들은 will continue to support, 계속해서 지지했어요. 그 제품들을 after the recall takes place, 리콜이 발생한 후에도. Trusting that, 뭐를 믿으면서 the company resolved or will resolve the issue. 회사가 이미 문제를 해결했거나 앞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할 거라고 믿으면서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The halo for a company in crisis arises from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의 후광효과라는 것은, 위기에서의 후광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 자,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냐면 building a strong relationship, 아주 강력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랑? With its stakeholders. 자, stakeholders 계속 나왔던 단어죠. 이해관계자, 투자자라는 뜻인데 투자자랑 강력한 관계를 미리 맺는 거야. 자, 언제 근데? Prior to crisis occurring at all. 자, 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요. 자, 전에 관계를 맺다라는 게 맞겠죠. 자, 미리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놨어. 그러니까 후광효과가 막 생겼어.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가 실수를 해서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고 지지를 해주고 그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rior도 맞습니다. 자, making relational communication a major import for a brand's long-term success. 자, 뭐를 하냐면요. 관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요. 중요한 것으로 한답니다.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요. For brand's long-term success.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만들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자 요거 제목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위기 상황에서 헤일로 이펙트가 있으면은 방패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reputation first, quality later. 자, 명성이 중요하고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다. A common mistake companies make. 자,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흔한 실수라고 하는데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퀄리티를 버린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자, 2번, a shield in times of crisis. 자, 위기 때의 shield, 방어. 일단 여기 좋아요. 앞에 좋아. 뒤에 볼게요. The role of a professional workforce. 아, 전문적인 인력의 역할? 아이고, workforce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죠. 뒤에가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The halo effect. 자, 후광 효과. 여기도 좋아요. 앞에 좋아. 뒤에 볼게요. A marketing strategy based on

Celebrity Popularity라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인데, Celebrity라고 하면은 유명인이잖아. 유명인의 유명세, 인기도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4번 볼게요. Why emotional branding fails to sustain trust in a crisis? 자, 왜 감정적인 브랜딩이요, 실패하는가, 유지하는 것을 trust in a crisis, 위기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는가라고 했는데, 감정적인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5번 볼게요. How strong reputation protects brands during a crisis? 볼게요. 자, 이거 어때요? Strong reputations. 강력한 명성이 protect 하는가? 보호를 하는가? 브랜드를. During a crisis. 뭐를 하는 중에? 위기 중에.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strong reputation이 다시 말해서 halo effect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위기에서 브랜드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거 답 뭐였어요? 여기 앞에. 요거였죠? B. emphasizing이 아니라 요거를 ignoring 같은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구조화를 해보면은요. 위기 상황에서 후광 효과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신뢰를 유지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놔야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strong reputation이 halo effect를 만들고 조직을 신뢰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브랜드 로열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남았다. 자, 43, 4, 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알죠?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A번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찾으러 가볼게요. 자, Amy는요, put on her coat. 자, 옷을 입고요. Step outside to clear frost from the car windshield. 자, 이 자동차의 유리창에서 성에를 닦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It was not yet 7. 아직 7시가 되지 않았고, 완전 캄캄했어요. And her brain was fogged as the glass. 자, 이 뇌는요, 뭐가 되었냐면은, 막 이렇게, fog가 낀것 같았어. 안개가 낀것 같았어요. 마치 뭐처럼? 유리처럼요. 그녀는요, wiped the frost off the car window. 자, 이 성에를 닦아내면서, her mind was already busy. 이미 마음이 어땠냐면은,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자, emails waiting at work. 일에서는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집에서는 런드리, 빨래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미아는 그녀의 딸인데, going through poverty, 사춘기를 지나는 딸이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her husband was away on a business trip. 자, husband는요, 어디가 있었대? 비즈니스 트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장을 가 있고요. And not back till next weekend. 다음 주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back inside. 자, 다시 돌아와서 she checked the time. 시간을 봤는데 미아, 미아야, 딸. There was no sign from her room. 자, 불렀는데 방에서 어떠한 소리도 없어요. So she shouted.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미아, are you up yet? 지금 일어난 거야?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칭 추론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야 되죠. A번이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 여자의 이름은 뭡니까? 에이미였죠. 그래서 에이미라고 쓰겠습니다. 에이미가 뭔가 되게 마음이 바쁘고 피곤하고 다른 말을 안 듣고 이런 상황인 것 같죠. 자, 이거 다음에 이어질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B를 보면은 에이미가 drove home quickly. 집으로 빠르게 운전을 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빠르게 운전을 해서 갔다라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B는 바로 다음에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C를 볼게요. As Amy sat curled on Linda's sofa, the warmth of the blanket and tea helped her calm down. 자, 그녀가, 에이미가 린다의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딸을 학교 가야지. 일어나. 라고 하면서 깨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오는 것도 내용상 흐름이 적절하지 않죠. 자, 그러면 D가 첫 번째인가 본데? D를 한번 볼게요. 자, 불렀더니 미아가 appeared from her room. 방에서 나타났습니다. Barely awake. 거의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뭔가 반쯤 졸면서 나타난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D가 첫 번째 오는 것은 적절해 보이죠? 자, 여기 D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자, neither of them mentioned the argument. 자, 그들 중에 누구도 자, 언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How Mia had come home late without permission. 자, 미아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늦게 허락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as they got into the car, 자, 그들이 차로 감에 따라서, 차로 감에 따라서 to head to Mia's school, 학교로 가기 위해서 Linda from next door called out. 자, 옆집에 있는 Linda라는 사람이 called out. 자, 불렀어요. Good morning 이라고요. May Amy는 force a note but said nothing. 자, 어떻게 했냐면은 force a note,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인사를 받아줄 그런 기분이 아닌 걸로 보이죠. 자, 그런데 she and Mia는요, sat in silence.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갔습니다. During the short drive. 자, 이 짧은 drive 동안에 tense and quiet. 자, 뭔가 되게 긴장되고 조용하게 갔습니다. The moment Mia stepped out at the door, school gate. 자, 어떠한 순간이었냐면은 미아가 stepped out, 걸어 나갔어요. 학교 게이트에서. 그때 에이미가 froze,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She left the meeting document. 자, 그녀가 두고 나왔습니다. 미팅 문서를요, 어디에다가? 키친 테이블에. 아이고야, 완벽하다. 진짜 좋은 아침이네. 라고 반어법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E에서 가리키는 것도 여기서 A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올 것은 지워버렸네. 여기 D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다음에 올 게 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C는요, 갑자기 린다의 소파에 앉는 거 여전히 이상합니다. B로 가볼게요. 자, 지금 키친에다가 뭘 두고 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이미가 drove home quickly, 빠르게 집으로 운전을 해서 갔고 turn the wheel sharply to pull into the driveway. 자, 뭐를 했냐면은 운전대를 확 꺾어서 길로 들어갔어요. The car slipped on the icy surface. 자, 그러니까 차는요, 미끄러졌습니다. 어디로요? 이 미끄러진 표면으로요. 그 다음에 and crash into the dustbin in front of Linda's house. 어떻게 되었냐면은 쿵 하고 박았어요. 어디에? dustbin. 자, 이 쓰레기통이에요. 어디에 있는? 린다의 집 앞에 있는. 자, 그리고요. Rubbish tumbled across the pavement. 자, 쓰레기통에 쾅 박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쓰레기가 마구 이렇게 쏟아져 나왔겠죠. 린다는요, rushed out. 린다가 허겁지겁 나왔어요. 집에 있다가. 그리고 just as Amy stepped shakily from the car. 뭐를 함에 따라서? 에이미가 차에서 떨면서 나옴에 따라서. I'm sorry, 죄송합니다. She muttered. 그녀가 muttered, 중얼거렸어요. Rubbing her forehead. 이마를 문질문질 하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마를 문질문질 하면서 죄송하다고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누구야? 그치, 에이미죠. 그러니까 B가 가리키는 것도 에이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 다음에 오는 거는 B가 맞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Don't be silly. Are you right?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린다가 말을 했고요. 자, guiding her inside.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Wrapping Amy in a blanket. 자, 담요로 덮어주었고 Handing her a cup of tea. 자, 차 한 잔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She added gently. 자, 이렇게 젠틀하게 더 말을 건넸어요. You've been pushing too hard these days. 요즘 너무 몰아붙이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언제다? 에이미가 burst into tears. 눈물이 폭발한 시점이었다. 눈물이 팡 터진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위로의 말을 건넨 이 시는 누굽니까? 린다죠. 그러니까 아, 지칭처럼 다른 거 찾았네. 린다 씨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B 다음에 C가 연결되는지 봅시다. 자, as Amy sat curled on Linda's sofa. 린다의 소파에서 웅크려 앉아 있을 때. 아, 연결 잘 된다. 순서는 D, B, C가 맞죠. 그러면서 the warmth of the blanket. 자, 이 blanket의 따뜻함. 그리고 T, 차의 따뜻함이 helped her calm down. 그녀가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I thought I had to hold everything together. 내가 다 버티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She whispered. 자, 그녀가 속삭였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린다가 젠틀하게 웃었어요. So, what if the laundry piles up? 아유, 그냥 빨래가 좀 쌓여있으면 어때요? 자, do it later with your family. 나중에 가족이랑 하면 되죠. You know, Mia has been learning to cook for me after school.

0: 당신 딸 미아가 나한테 요리 배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She wants to help. 딸도 돕고 싶어 해요. 자, 에이미가 놀라서 이렇게 봤죠. 자, for the first time in weeks. 자, 몇주 만에 처음으로 she felt a little lighter. 약간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녀도 에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칭 추론은 C가 정답이고요. 자, maybe she didn't have to be perfect. 완벽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Maybe she could rely on others a little more.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의존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D, B, C니까 몇 번이니?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고요. 자, A에서 E 중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몇 번이었어? 3번. C가 다르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 45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차 유리에 낀 성애를 닦아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차로 치웠다. 되게 그럴듯한데? 정답 2번이에요. 어디가 틀렸어? 자기 집 앞에가 아니라 린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차로 쾅 치워버렸죠.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무리하고 있다고 했고, 미아가 요리를 배우고 있고, 허락 없이 미아가 늦게 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1회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난이도가 꽤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고, 적절하게 풀만한 문제들도 좀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퀵퀴즈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aced랑 paraphrase 할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회 모의고사로 넘어갈 거예요. 2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실전이랑 동일하게 문제 미리 푸시고, 동일한 형식으로 시간 맞춰서 푸시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공부하러 오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복습 자료도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단어 시험지도 활용 많이 하세요. 알았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2회 모의고사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환영합니다. 액정 공략 윤리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1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약정 공략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평가원의 정말 주옥 같은 핵심적인 기출 선지, 또 기출 문항, 기출 자료들 꼼꼼하게 또 분석하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기출 문항 풀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떤 기출 문항을 이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깊이로 분석해야 하는지, 어떤 정도로 대비해 두어야 하는지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평가원의 기출 문항을 일단 핵심으로 두시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평가원의, 그렇죠, 기출 문항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항들, 오답률이 아주 높았던 문항들, 불맛이, 매운맛이 아주 강했던 그런 문항들, 보라쌤이 정말로 여러분들 위해서 엄선한 문항들, 지금부터 모든 자료와 선지를 꼼꼼하게 씹어서, 꼭꼭 씹어서, 꿀꺽 삼켜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렇죠, 우리 기출 문항 먼저 한번 반드시 본인이 꼼꼼하게 풀어 보시고요, 보라쌤과 함께 모든 문항을 통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겠다, 나의 윤사의 개념을 끝까지, 수능 직전까지 날카롭게 가다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자, 유교 문항, 그만큼 변별력이 아주 높은 문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요, 1강 그리고 2강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중국과 한국의 다양한 유교 사상들과 관련된 평가원 핵심 기출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항부터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25학년도 6월 모평 문항이었습니다. 정답률이 한49% 정도 되는 문항이었어요. 고대 동양사상과 갑과을의 입장을 이렇게 순서도 그림으로 탐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윤사 시간에는 이렇게 발문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대 동양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 시대와 지역이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 고대 동양 하면 일단 누가 떠올라야 돼? 공맹순, 그렇죠? 그리고 불교의 석가모니 좋아요. 그리고 도가의 좋아요. 노자와 장자, 요 정도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되겠네요.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면서 모두 의로움보다 이로움만 찾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어?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법한 사상가? 그렇죠, 일단은 유학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고요. 특별히 인과 의를 강조했었던 맹자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자, 맹자는 이로움과 의로움이 같이 있을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얘들아, 오해는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맹자가 이로움은 언제나 무시해, 이로운 건 절대로 추구하지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의와 이익이, 즉 의로움과 이로움이 언제나 상충해, 그러니까 이로움은 언제나 제껴도, 이로움은 언제나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도요, 그렇죠, 어떤 이로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포인트는 의의를 해치지 말아야 해. 그치? 의의를 지키면서 이로움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런 이로움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의로움과 이로움이 서로 상충한다면 당연히 의의를 먼저 취해야 한다라고 맹자는 중시하겠죠? 을입니다. 요임금과 우임금은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에 성인의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본성이 뭔가 나쁘기 때문에 고치고 수양해서 성인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구나. 그렇지,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순자가 되겠죠.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즉 타고난 본성은 악해서 군자가 권세로 통솔하지 않으면 소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 타고난 본성과 타고난 감정, 즉 타고난 성정은 악하기 때문에 화성귀의해야지 인과 의와 예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순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성선설의 대가 맹자와 성악설의 대가 순자가 제시가 됐고요. 자, 우리가 기초문항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맹자와 순자는 여전히 평가원에서, 그렇죠, 갑과을로 굉장히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순서도 한번 볼게요. A는 맹자가 예, 순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요, 그렇죠, 맹자가 예, 순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C는요, 그렇죠, 맹자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순자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 나는가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자.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얘들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는 차마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저 두고만 보지는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마음. 우리 그런 마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맹자가 떠올라야 하고요. 맹자는 이런 마음을 무엇이라고 불렀어? 옳지, 불, 인, 인, 지심. 즉,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인 불인인 지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맹자는 군자는 불인인 지심을 타고나는가?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겠죠. 군자뿐만 아니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불인인 지심을 타고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봤어요. 반면에 순자는 아무리 군자라 할지라도 이런 선한 마음은 타고나지는 않는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에브리바디, 순자가 보기에는 어때? 타고난 성정, 타고난 본성과 타고난 감정, 타고난 마음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군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선한 마음은 타고나지 않는다라고 볼 거예요. 따라서 기억에 그렇지 들어갈 수 있는 진술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맹자가 의로움의 추구를 중시한 거는 맞아. 하지만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가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맹자도요, 때로는 의와 이로움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상충하는가에 대해선 아니오라고 맹자가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니은이 들어간 1번도 탈락하게 되겠네요. 제도적인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얘들아 잘 보자. 잘 보자. 제도적 규범이라고 나와 있어. 천천히 생각해봐. 공자, 맹자, 순자에게서 제도적 규범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옳지. 너무 잘했다. 얘가 반드시 떠올라야 해요. 얘는 무엇이었어?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 사회 규범이었잖아. 아, 공자가 얘를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라고 규정한 이후로 맹자, 순자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유학사 상가들에게 있어서 얘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 사회 규범, 즉 사회 제도, 즉 제도적 규범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제도적 규범, 즉 예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당연히 순자, 네, 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기역, 디귿은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왔어. 아, 그럼 이 문항의 킥은 어디 있구나? 리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리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답의 행방이 달라지는 거야. 천천히 보자.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가?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맹자와 순자 결국은 다 유학사상가들이야. 유학사상가들은 당연히 군주가 먼저 숙위한 이후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숙위 아닌 숙위 치인의 사상, 덕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유교사상가들이기 때문에 통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를 도덕적으로 이끄는 거야. 그러려면 군주가 인을 기본 덕목으로 삼아야 하겠니? 그렇지, 얘들아. 이건 둘다다 예스라고 대답하잖아. 순자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친구들이 너무 얕게 공부하면요. 순자는 예. 얘만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는 틀렸죠? 이렇게 짧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어.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하고, 맹자는 인과 의를 중시하고, 순자는 예를 중시한 건 맞지만, 공맹순 다 유교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유교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인, 의, 예, 모두가 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리을, 당연히, 아, 순자가 맞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요, 아, 많은 수험생들이 몇 번으로 많이, 그렇죠, 2번으로 많이 오답선지를 좀 골랐다는 거야. 한25% 정도 되는 학생들이 2번을 골라서 틀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맹자랑 순자도 군주의 기본 덕목인이다라고 하는 표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항부터는 발문이 바뀌었어. 지금 발문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좋아요.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윤사 공부 제일 열심히 해왔잖아. 이제는 딱 발문만 보고도, 중국 유교 사상가. 그리고 두 사람 등장했으면, 그렇죠. 한 명은 주희, 한 명은 왕수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는 없어. 하지만 99.9% 이상 발문이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나오면 그렇죠. 성리학 주희 그리고 양명학 왕수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갑과 을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단독 문항으로도 주희 혹은 왕수인이 단독 문항으로도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문 실천과 본래 하나입니다. 자,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이다. 지행 합일이 나왔기 때문에 갑은요, 그렇죠. 왕수인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효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효도를 실천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효도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하는 건 이미, 그렇죠. 실천과 하나야. 실천했다는 것은 이미 암과 하나입니다. 이것을 왕수인은 그 유명한 어떤 말로 표현했어?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암의 완성이다. 동전에 앞뒷면이 처음부터 하나의 동전이었던 것처럼 암과 행함은 처음부터 하나다. 따라서 암과 행함 사이에 선후관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왕수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입니다. 암과 실천은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의존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눈과 발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어요. 눈은 발이 없으면 갈수 없고요. 발은 눈이 없으면 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먼저냐 나중냐를 논할 때에는 알미 실천보다 먼저입니다. 지행. 상수 서로 의존하면서 눈과 발의 비율을 들고 있고요. 선지후행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렇죠. 을은 성리학을 주장한 주희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욕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왕씨는요, 기본적으로 악한 욕망인 사욕은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왕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사욕, 인욕, 잣된 욕구, 사사로운 욕구 하면 인이 악으로 흐른 욕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욕을 제거해서 행위 주체의 도덕성, 그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보겠죠. 주희와 왕씨는 모두 다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받은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악한 욕망을 제거해서 그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닌다. 얘들아, 왕신에게 있어서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는 맞는 표현이지. 하지만 뭐가 틀렸어? 그래서 백성과 달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양지는 불변하는 천리로서의 순선무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백성과 달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물은 이치를 공고하여 본연 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얘들아, 잘 봐봐. 주의에게 있어서 경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공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를 공고하여까지는 좋아. 그런데 본연 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주의에게 있어서 본연 지성이라고 하는 건 본성의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그 천리, 그 자체로서의 순선무악한 인의예지의 사덕이잖아. 그러니까 주의는 이런 본연 지성이 순선무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본연 지성은 순선무악한 천리로서의 본성, 인의예지의 사덕이기 때문에 바로잡거나 교정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현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충하고 함양해야 하는 순선무악한 본성이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알미 실천보다 중요하다. 얘들아, 잘 봐봐. 먼저 알아야 나중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 후행이기 때문에 전자는 좋아. 그런데 후반부가 틀렸다. 중요한 걸로 따지면 뭐가 뭐보다 중요하지? 그렇죠. 실천이 암보다 더 중요하잖아. 직영행 중,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지 후행, 그리고 직영행 중. 순서상으로는 아는 것이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뒤, 더 중요한 것, 더 무거운 걸 따진다면, 앎은 가볍고, 행함이 더 무겁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그래서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 심의 물이 심의 무물을 주장하고 있는 건 그렇죠. 왕수인만의 주장이 되겠네요. 주희는요, 마음 바깥에 있는 개별 사물에도 천리가 다 이치가 다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얘들아, 당시에 거의 40% 가까운 수험생들이 요 4번을 체크해서 틀렸어. 아, 선지 후행은 잘 알고 있었지만 직영 행중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요런 오답의 함정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선지 후행 동시에 직영 행중까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정답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번엔 벤다이어그램 문항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치로서의 성이 내재하며 사물 또한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아, 이치라고 하는 천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도 다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구나. 일단 누구야? 그렇죠. 주희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경물이라고 표현했고요. 완전한 앎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치지라고 주인은 해석했죠. 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능력하고 한자로 양지야. 양지가 지금 주어졌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선인 것을 알았을 때그 양지를 지극히 하여 그 선을 실천하면 앎이 완전해지니 이것이 곧 암과 실천의 합일이다. 지행 합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을은 양명학을 이야기한 왕수인이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 문항이 등장할 때마다 쌤이 얘기하겠지만, 벤다이어그램 문항은 절대로 그림을 보고 풀면 안 되지. 생윤도 마찬가지인 거 알죠? 그림 보는 순간 실수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범례를 보고 푸세요. 주희만의 입장, 그리고 왕수인만의 입장, 그리고 B는 주희와 왕수인의 공동 입장인지, 공통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항상 언제나 순서도도 그렇고요. 벤다이어그램 문항도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갑과 을을 틀로 반드시 프레임을 그려놓고서 네, 문항 푸는 연습 항상 수시로 해서 완전히 몸에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미안해.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삐뽀, 삐뽀, 잘 봐. 3번 너무 좋은 문제야. 너무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성리학을 이야기한 주시도, 양명학을 이야기한 왕신도 다 유교사상가예요. 특별히 맹자의 무슨 설의 영향을 받은, 그렇죠. 성선설의 영향을 받은 유교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왕신은 둘 다다. 맹자의 성선설을 충실하게 계승해 가면서 각각 성리학과 양명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사상가의 차이점을 물론 잘 알아두셔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학사상가, 특별히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공통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해요. 천천히 보자.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구현해야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 얘들아, 주의 보자. 주의, 사람의 마음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이치, 천류로서의 본성은 인의 예제 사덕이야. 자, 이런 순서모악한 이치를 구현할 때, 아, 덕에 따른 통치, 그 왕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겠네요. 왕수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치가 내재해 있죠? 왜? 그 이치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천류로서의 본성인 양지야, 양지였잖아. 자,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양지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양지, 그런 순서모악한 천리로서의 이치인 양지를 구현할 때 도덕적인 정치인 왕도를 실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입장은 공통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A가 아닌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들어간 1번, 2번, 4번은 탈락이 되겠네요.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잘 보자. 잃어버린 마음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자로 뭐가 주어졌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읽어봐. 쫄지 말고 봐봐. 그래, 구방심이 주어져 있잖아. 응? 구방심 누구의 수양 방법이야? 그렇죠. 맹자의 수양 방법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희도 왕수인도 타고난 마음 안에는 순선모악한 천리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나는 본성은 선하다고 생각했어? 자, 그런 타고난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야. 따라서 그것을 선한 행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방심의 수양은요.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유교 사상가 입장으로서 당연히 둘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완전한 앎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물이 필요하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역시 두 사상가 모두가 유교 사상가로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워딩, 이러한 워딩의 수양 방법 당연히 둘다 인정하죠. 자, 주희도 이 경물을 통해서 완전한 앎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왕수인도 어때? 경물의 수행 인정하잖아. 경물의 수양법 인정하잖아요. 경물을 통해서 완전한 앎을 추구해야 한다. 당연히 둘 다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단, 두 사상가가 이 경물이라고 하는 워딩을 어떤 해석으로 해석했는지는 다르죠. 그리고 차이점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겠죠. 주희는 경물을 어떻게 해석했어?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왜? 주희가 보기에는 외부 사물에도 이치, 천리가 부여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왕수인은 경물을 어떻게 해석했어? 그렇지, 요 격이 중요하죠. 바로잡다라고 해석했고요. 요 물은요, 내 마음의 뜻이 머무는 곳의 일. 그래서 경물은 내 마음, 즉 의념이 머무는 곳의 일을 바로잡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은 다르지만 이 경물이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경물이 필요하다, 완전한 앎을 추구하기 위해선 경물의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양지를 잘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 한다. 얘들아, 둘다다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어. 양지는 맹자가 이야기했잖아. 모든 사람이 타고난, 그렇죠, 참된 앎이죠. 그 양지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정했고요. 둘다다 선한 본성 잘 기르고 함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볼 거예요. 따라서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다 공통점인 B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 당시에 4번과 5번 다 20% 20%씩 나왔거든. 그 얘기는 뭐야? 너무 다 어려웠다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대혼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차분하게 두 사상의 공통점,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다 놓지 않고서 우리가 어떤 식의 선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돼도 공통점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유교사상가 갑과을 입장으로 옳은 것 계속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지의 치는 최대로 확충함이고 지는 지식과 같다. 따라서 치지는 나의 지식을 최대로 확충하여 그 지식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고자 합니다. 자,
자신의 삶을 지극히 한다. 자신의 삶을 극진히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치즈를 해석했어. 누구야? 그렇죠. 주희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주희는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치를 궁구하여 치지는 자신의 삶을 극진히 한다. 언제까지? 화려한 관통할 때까지, 천리를 꿰뚫을 때까지라고 보았습니다. 자, 을 볼게요. 치지는 다른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양지야, 양지야 이 양지를 개개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즉, 치양지, 치양지, 치양지가 치지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누굴까? 그렇죠. 왕수인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기억입니다.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들아. 잘 봐봐. 경물의 요 격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요 물을, 그렇죠. 내 마음의 뜻, 즉, 의념이 향하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내 마음의 뜻, 즉, 의념이 향하는 대상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라고 해석한 건둘 중에 누구라고? 그렇죠. 왕수인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갑이 아니라 을의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생각해봐. 다시 한번 주의 해석은 뭐라고? 주의의 경물은? 그렇죠. 사물의 이치를, 그렇죠. 궁구하는 것.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바로 주희의 경물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양지는 분리되어 있는 암과 실천을 합의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 선생님, 이거 맞죠? 왕수이니까 양지야, 양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행, 합일, 그러니까 니은,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지, 니은 틀렸지. 어디에 함정이 있었어? 그렇지, 분리되어 있는이라고 한 진술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왕수인에게 있어서 암과 실천은 처음부터 하나인 거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동전의 앞뒷면 생각하면 좋다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처음부터 하나의 동전인 것처럼 암과 실천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걸 블라블라 해서 합의를 이르게 하는 것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니은이 들어간 3번, 4번 탈락하면서 일단 답은 5번으로 나왔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을 따라야 한다. 삐뽀, 삐뽀. 너무 좋은 선지, 너무 좋은 선지, 완전하게 내가 가져가야 하는 선지입니다. 왕신에게 있어서 이 양지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위상이었죠. 자, 위상을 차지했죠. 양지는 천리로서의 본성으로서 순수무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지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였어요.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모습이라는 거야. 마음의 본모습은 본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양지라고 하는 건 십이지신과 같은 것이었어, 심지어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이었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인 본심, 다 양지를 말하는 거예요. 양지를 따라야 한다. 그렇죠. 왕순이 강조한 내용이 되겠네요. 경물은 마음 안에 이의 보존을 지향한다. 그렇죠.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유교 사상가로서 경물의 수양을 강조했고요. 결국 그 경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수양은 무엇이었어? 마음 안에 있는 그 순수무악한 천리, 그것을 보존하는 것, 존천리 하는 것이었잖아. 그 일을 주인은 인의예제 사덕이라고 해석했고, 왕시인은 양지라고 해석했지만, 결국은 존천리 거인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둘다 공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자, 중국 유교사상가 갑과 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원의 기출문항 중에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핵심적인 문항들을 골라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생각보다 공맹순 문항은, 그렇지, 우리 1번에서 끝났잖아. 아,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에서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공부한 내용을 잘 적용한다면 공맹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유교에서 킥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주희와 왕수인, 여기서 계속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곤란을 겪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미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문항 반복해서 풀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패턴에서, 그렇죠, 수험생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같이 오답률 분석해 가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 이런 목표의식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마음은 몸을 주제한다. 얘들아, 을도 봐라. 마음은 몸을 주제한다.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 주희, 한 명은 왕수인인데 일단 신기한 건둘다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다시 봐봐. 몸이 마음을 주제하는 게 아니야. 둘다다 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마음이. 아, 마음이 몸을 이끄는 거야. 정신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주희와 왕수인의 공통점, 우리가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을, 맹자의 성선설에 기반을 둔 유교 사상으로서 많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런 것도 얘들아 충분히 선지화 돼서, 그렇죠. 공통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거야. 마음이 몸을 주제한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희도 왕수인도 그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고, 마음의 수양을 강조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갑은 얘기합니다.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그것이 드러난 마음의 착용이래.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 즉, 정과 고요함, 즉, 무엇이야? 그렇죠. 본체인 성을 관통해서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심통성정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갑은요, 주희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한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라고 한다. 이러한 양지야,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이라고 한다. 의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뜻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뜻, 그것을 의념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왕수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삐뽀, 삐뽀 이런 거. 여러분 진짜 가져가셔야 돼.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 문항에서 이렇게 1번 선지가 딱 혜성처럼 등장을 했고요. 오답 선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였고요. 최근까지도 평가원은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반복적인 오답을 계속 친구들에게 제시하고 우리의 멘탈을 막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봐. 주의하면 못 떠올라야 돼. 그렇지. 심통성정. 하나 더. 잘했어. 성발위정. 자,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그리고 그 성이 바란 것이 그렇죠. 정이다. 감정이다. 이 멜로디를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보자.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 얘들아, 성은 마음의 본체, 정은 마음의 작용까지는 맞는 말이야. 심지어는 제시문에서도 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이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 이건 틀렸지. 이렇게 얕게 공부하면 1번 너무 매력적이야. 맞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틀렸어. 왜 틀렸어? 포괄하고 통솔한다는 건 결국 뭐야? 그렇지. 통괄한다는 거잖아. 주제한다. 통괄한다. 포괄하고 통솔한다. 똑같은 말이지. 그럼 이건 누구를 통괄하는 거야? 그렇지. 마음이,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거였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이 정을 통괄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오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아주 매력적으로 고안된 그냥 오답 선지일 뿐입니다. 절대 걸려 넘어가지 마세요. 언제까지나 심히, 마음이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하는 거야. 통괄한다는 건 무엇이야? 그렇죠. 통솔한다, 포괄한다, 혹은 주제한다, 주인이 돼서 이끈다.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얘들아, 틀렸지? 이거 왜 틀렸어? 그래. 주의에게 있어서 이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순선무악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본연지성은 차이가 없고요. 게다가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욕의 제거까진 좋아. 인욕은 악한 욕망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것은 맞았지만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 얘들아, 3번 같은 요런 선지도 잘 봐두세요. 자, 왕수인에게 있어서 양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 양지는 천리로서의 본성이야. 순선무악한 본성. 기억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나는 그런 참된 알미였습니다. 이 양지는 왕수인에게 있어서 십이지신과 같은 것이었었고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감정이었고요. 마음의 본 모습,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수인은 그 양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려하지 않고도 아는 능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를 즉각적으로 아는 거야. 즉, 사려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거나 단계적인 의식적인 추론 과정이 없이도 즉각적으로 바로 선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양지라고 왕신은 생각했어요. 사려하지 않고도 아는 능력이야. 따라서 의식적으로 단계를 밟아야 하는 의식적인 추론의 과정. 오, 잘못된 진술이었네요. 취지는 양지를 각각의 삶을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왕신에게 있어서 치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치양지였죠? 치양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죠. 양지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거였어. 아, 내 마음의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 내 마음의

32%나 되는 많은 수험생들이 1번에 매력 속으로 빠져서 이제 이 문항을 틀렸는데 우리는 변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 통, 성, 정, 성발, 위, 정.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얘들아, 6번 한번 봐봐.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니? 정답률 보세요, 정답률. 그렇지. 14%야, 14%. 이런 정답률 본적 있나요? 역대급. 무려 수능 시험에서, 이거 정말 얘들아, 역대급 문제인 거야. 육모 같은 경우는요, 육모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항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모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개념이 완전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임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구모쯤 되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답률 자체가 좀 높아져. 그리고 수능쯤 되면요, 얘들아, 정말 정답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항은 당시에 수능 문항이었는데 무려 14% 정도의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불맛, 매운맛, 5단계, 막 땀나는 그런 단계라는 거야. 천천히 보자. 도대체 어디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혼란을 겪었을까? 내가 수험장에서 이런 문항 만나면 난 멘탈 흔들리지 않고 쫄지마 정신 발휘하고 어떻게 이걸 분석할 수 있을까? 연습하는 거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하면 이황, 이 그리고 정약용이 되겠죠. 마음속 측은지심을 이끌어 기르면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만 돼도 알 텐데. 4단이 어질다, 인. 4단이 사덕의 시작이다. 단위시설이네. 청약용이네. 요렇게 가는 거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를 실에 비유하면, 측은지심은 실뭉치와 같고, 이것을 풀어내며 효제를 할수 있대. 자, 실이 여기 막 있어. 실뭉치가 있어. 이걸 이렇게 쭉 풀어내는 걸 지금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뭉치는 무엇과 같대? 측은지심과 같고요. 이걸 풀어내면 효제를 실천할 수 있대요. 그러니 어느 것이 근본이고 어느 것이 말단이겠습니까?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이겠습니까? 맹자가 직접 4단을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했으니 이 단을 시작이라고 해석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시어 어진 정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익히 아는 정약용의 단 시설이 소개되어 1번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이다.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지금 측은지심이 근본이었니?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게 근본이었니? 그래.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제시문을 분석하는 수준의 선지야. 얘들아, 측은지심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덕의 근본이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형부의 기구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2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정약용에게 있어서 형부의 기호는 뭐야? 그렇죠. 꽃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똥 냄새는 싫어하는. 그런 어떤 육체의 기호였습니다. 생존 욕구야.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지. 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왜냐면 얘들아, 역으로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잖아. 형부의 기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어. 근데 만약에 형부의 기호 속에 도덕적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면 동물들도 나 선한 동물이 되고 싶어. 라고 한 도덕적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진술이죠. 정약용이 보기에 도덕적인 행위는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하고 동물들은 단지 타고난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형부의 기호는 어디까지나 생존 욕구로서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성은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인간만이 지닌 성이 뭐야? 이게 바로 좋아요. 잘했어. 영지의 기호가 되겠죠? 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 마음의 쏠림, 마음의 기호가 바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성인 영지의 기호였어요. 그런데 이건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선악의 향방이 변하는 게 아니지. 정약용은 이렇게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뭐 선과 악이 정해진다. 제일 싫어했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성리학자들은 타고난 기질이 맑은 사람이 있고 타고난 기질이 탁한 사람이 있는데 타고난 기질이 맑은 사람은 성인이 될수 있고 타고난 기질이 탁한 사람은 그렇죠.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을 통해서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어. 근데 정약용은 그렇게 타고나는 기질에 따라서 선악을

이야기하는 거, 나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게다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성인, 영지의 기호는 어때?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야. 그렇기 때문에 기질에 따라서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이다. 자, 4번 잘 봐봐. 4번 이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36% 친구들이 4번을 골랐는데 틀렸어. 왜 틀렸냐면 잘 봐봐.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인간에게 부여된 천명 맞아. 왜냐하면 정약용은 이렇게 선을 좋아하는 영지의 기운은 바로 하늘이 부여한 천명지성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여기서 왜 4번이 오답이 되는 거지? 잘했어. 자유의지로 때문에 틀린 거야. 자유의지는 뭐야? 선과 악을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즉, 정약용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 이런 영지의 기호가 아니라 자주지권이었습니다. 아, 영지의 기호는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이 아니라 인간에게 본성인 기호로 부여된 천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자유의지는? 그렇죠. 자주지권이었습니다. 십이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 성으로서의 지를 형성할 수 있다. 선생님, 사단을 시작으로 삼아서 확충하면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단시설, 맞죠? 아니, 왜 틀렸어? 그렇지. 이 인의예지의 사덕은요, 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으로서라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5번도 너무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한30% 정도 되는 친구들이 5번을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4번, 5번에서 이미 60% 넘게, 그렇죠. 선택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약용 정말 꼼꼼하게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답률 10%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건강하다는 서신을 받으니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논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본성적으로 나는 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해. 나는 부패한 음식을 싫어해. 라고 말합니다.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이 본성이다. 그래서 성기호설. 역시 계속해서 정약용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이런 예들로 미루어 볼때 사람들은 기호를 본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자도 성선의 이치를 논하며 기호로서 그 의미를 밝혔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 본성을 동물과 공유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자, 하늘이 내린 명령에 근거한 본성.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정약용에 있어서 본성은 기호였어요. 근데 기호는 두 가지가 있었지.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었어. 자, 이 중에서 하늘의 명령에 근거한 본성,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좋아요. 천, 명, 지, 성이라고도 배웠고요. 다른 말로 도, 의, 지, 성이라고도 불렀고, 이거 다른 말로, 그렇죠. 영지의 기호,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 영지의 기호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영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기호는 뭐였었지? 그렇지, 그건 바로 육체의 기호, 생존 욕구인 형구의 기호. 그런데 그런 형구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의를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한 마음이 형성된다. 얘들아, 틀렸지? 천천히 봐봐. 정약용은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선한 마음, 그게 바로 사단이다.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이걸 뭐라고도 표현했어? 사심이다.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이라서 사심이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사단 마음, 이게 시작이고요. 이것을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의예지에, 그렇죠, 덕이 형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2번도, 그렇죠,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입법적 실체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얘들아, 삐뽀 삐뽀 잘 보자. 너무 중요해. 3번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도 잘 반드시 잘 대비해 두셔야 하고요. 이제 본인이 정말 안 보고도 입으로 블라블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가져가 두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정약용요, 당대의 성리학 사상가들을 비판했죠. 정약용이 실학자로서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의 해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특별히 정약용이 성리학의 어떤 부분을 해석, 그러니까 비판, 죄송해요. 비판했냐면,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 본연지성,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천리이다라고 하는 성직리를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 천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니? 그렇지. 입법적 실체. 우리 수능 특강에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개념에서부터 정말로 강조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천리라고 하는 건 도덕 원리이자 법칙이 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실체적인 원리, 실체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적 실체라고도 표현되고요. 또 어때? 그렇죠. 뭐 도덕적 입법이라고도 표현돼서 결국 다 천리야. 성리학에서 말하는 성직리의 그 리야.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거 반대하면서 본성은 이런 입법적 실체가 아니라 본성은 기호예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3번 보자. 홀로 있을 때에도 입법적 실체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니죠. 이런 입법적 실체, 성리학자들이 말한 천리, 정약용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약용은 오히려 홀로 있을 때에도 하늘, 요 하늘을 생각하면서 늘 신독의 자세로 홀로 있을 때에도 그렇지. 삶과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신독을 강조해요. 그런데 정약용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천리로서, 입법적 실체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개념이 가미되어 있는. 그렇죠. 상제라고도 정약용은 많이 표현했거든요. 어떤 그런 대상, 하늘을 상제, 이렇게도 볼 정도로 어떤 하늘에 대한 의미를 성리학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입법적 실체라는 말 나오면 정약용 아닙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도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다. 아니지.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은 뭐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영지의 교잖아.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때? 악으로 기울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야. 선을 좋아한다는 건 선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이따가 천천히 보자. 그동안에는 정약용이 실학자상가로서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정약용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고 싶어.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형구의 기호 실현할 수 있고요. 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영지 기호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 욕구가 아니야.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욕구야. 인욕까지 줬잖아. 인욕, 사욕, 사사로운 욕구, 삿된 욕구는 유교 전체적으로 악한 욕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약용도 유학사상가예요. 5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한국 유교사상가 입장입니다. 선유들이 성을 말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고 지금 사람들은 또 더러 착오를 범하고 있다. 살아있을 땐 성이라고 하고 죽으면 혼이라고 하니 실제로 성과 혼은 다르며 성은 마음에 대한 온전한 명칭이 아니다. 성이란 기호에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산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기호를 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사례이다. 계속해서 정약용의 성, 기호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문항이 정말 변별력이 높구나. 단독 문항으로 이렇게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으면 어떤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그렇지. 자, 정약용은 실학사상가로서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때? 우린 삶의 추동력을 가지고 기호를 실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삶의 추동력인 욕구가 없다면 어떤 기호도 실현할 수 없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한숨에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 생존 욕구가 없다면, 육체 욕구가 없다면 형구의 기호 실현할 수 없을 거야? 도덕적인, 도의적인 욕구가 없다면 영지의 기호도 실현할 수 없겠죠. 따라서 욕구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악으로 흐른 욕구,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하는 인욕, 사욕은 완전하게 제거해야 해요. 영지의 기호는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반복해서 나오잖아. 왜 틀렸어? 선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영지의 기호가 아니라 무엇이어서? 자, 주, 지, 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타고나는 거세 가지 얘기했죠? 영지의 기호 타고나고, 자주지권 타고나고, 사단 타고납니다. 자주지권은 타고나는 건 맞지만, 얘들아, 본성도 아니었고요. 기호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네요. 타고난 기질에 말고 탁한 정도에 의해 선행과 악행이 정해진다? 이런 거 제일 싫어했다니까. 정약용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기질에 말고 탁한 정도에 의해서 선행과 악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선 또는 악을 선택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누구는 선행, 누구는 악행을 하는 것이지 타고나는 기질 때문이 아니다라고 보았어요. 형구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형구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하면 누구랑 누구야? 그렇죠. 인간 플러스 동물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누구는 갖고 있어? 인간은 가지고 있고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인간은 형구의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신독의 수양은 반드시 본연의 인을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몸과

0: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신도기 수양은요, 유학파 상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기본적인 수양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정약용도 실학사 상가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요. 유교 사상가야. 유학 사상가야. 따라서 신도기 수양 당연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5번 왜 틀린 것 같아? 그렇지. 찾아내야 돼. 아, 잘했어. 정약용에게 있어서 인의 예지라고 하는 건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사단을 확충하고 실현함으로써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에 따라 살아가고 실천함으로써 이후에 비로소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얻어지는 덕이었기 때문에 본연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연의 인이라고 하는 표현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보면서요. 그렇죠. 8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요런 문항들 당시에 50% 넘는 친구들이 2번을 골랐거든. 다시 한번 기억해봐. 영지의 기호와 자주지권은 같은 게 아니야.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불만나는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봐서 지금 정신이 다 혼미하죠? 괜찮아. 멋있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꼼꼼하게, 완전하게 반복해서 블라블라 복습하고 설명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강에서 또 만나게 될 텐데요. 2강 반드시 자료실에서 그리고 선생님 올려놓은 자료들 잘 먼저 다운받아서 꼼꼼하게 풀어본 이후에 또 선생님과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까지 달려온 친구들 정말 정말 수고했다고 선생님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평가원의 문항들이 좀 불맛이 나긴 하지만 충분히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용경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한국의 여러 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 산업들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강판이, 선박은 한 척당 수만 톤의 두꺼운 후판이 들어가며 건설 역시 철골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철강은 특정 산업의 부품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소재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 그래서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있죠. 특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LNG 운반선용 후판, 송유관용 강관까지 가장 까다롭고 고부가가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제철소 하나 없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제조업의 출발점이자 기반 산업인 철강 이야기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자동차도 배도 건물도 기계도 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제철소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이후 종합 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돈을 빌려줄 곳도 없었습니다. 제철소는 단일 투자로는 당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외국 자본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차관단을 꾸려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개발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입 철강재를 쓰는 이만 못한 거대한 부실기업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강은 그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의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철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자동차도 조선도 기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의 손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을 보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철은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1960년대 한국 앞에 놓인 숙제였습니다. 자본을 구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제철소를 지을 입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제철소는 원료를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내는 일이 핵심이라 항만이 곧 생명선입니다. 처음 후보에 오른 곳은 울산과 삼천포였습니다. 포항은 명단에 없었죠. 그런데 막판에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일만이 떠올랐습니다.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깊은 바다를 끼고 있었고 제철에 꼭 필요한 냉각수를 구하기 쉬웠으며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두루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1967년 정부는 영일만을 최종 입지로 확정합니다. 그 이름을 따 1968년 4월 회사가 세워집니다. 포항종합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정부와 대한중석이 자본금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대한중석은 텅스텐을 수출해서 1960년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책임지던 국영기업이자 자금줄이었습니다. 1970년 4월 영일만 백사장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여기서 포스코는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제철소는 보통 샘물을 뽑는 재선 공정에서부터, 즉 생산 순서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포항 제철소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드는 아변 제강 공장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이죠. 건설 기간이 짧은 아변 공장을 먼저 완성하면 수입한 반제품으로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머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 짓는 동시에 벌어서 그 돈으로 마저 짓는 방식. 자본이 부족한 후발 진입자의 단계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새벽 용광로에서 첫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한국 철강협회는 훗날 이날을 기념해 철의 날로 지정합니다. 1973년 첫 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곧바로 확장에 들어갑니다. 1973년 103만 톤에서 1983년 910만 톤, 10년 사이 생산 능력이 9배로 불어났습니다. 증설에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뒷받침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74년에는 수출 1억 달러와 출하 100만 톤을 도...

동시에 넘어섭니다. 수출 경쟁력은 바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외국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건설된 제철소는 그만큼 낮은 생산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미국과 타이완을 시작으로 20개국이 넘는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합니다. 포스코는 여기서 얻은 이익을 배당이 아니라 설비 증설에 몽땅 재투자했습니다. 수익이 설비를 키우고 확장된 설비가 더 큰 이익을 만드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톤당 원가는 낮아져 규모의 확대가 곧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이 만든 철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성장을 떠받친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습니다.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포항 하나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포스코는 제2 제철소 건설에 나섭니다. 입지로는 전남 광양만이 선택됐습니다. 수심이 깊고 공업 용수를 구하기가 쉬운 자리로 바다를 매립해 세운 국내 최초의 제철소였습니다. 포항과 광양을 합쳐 약 2,080만 톤. 포스코는 세계 3위 철강사로 올라섭니다. 두 제철소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포항은 여러 종류를 만드는 다품종 체제로, 광양은 한 종류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특화됐습니다. 광양 준공으로 외형은 세계 정상급에 올랐지만 내외 여건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세계 철강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시장 개방이 빨라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유 구조가 변했습니다. 포스코는 출범부터 정부가 세운 공기업이었습니다.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외환 위기를 거치며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했고요. 약 3년에 걸쳐 민영화가 완료됩니다. 공기업으로 출발한 제철소가 시장의 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자생적 생존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기술 경쟁력 확보죠. 전통적인 제철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덩어리로 가공해 고로에 넣습니다. 이 과정은 큰 설비와 비용이 들죠. 하지만 파이넥스라는 공법은 이 단계를 통째로 건너뜁니다. 기존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미리 가공해야 했습니다. 파이넥스는 이 과정을 줄여서 비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낮춘 기술이었죠. 포스코는 1990년대 초 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07년 5월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사들도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후발주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해외로 나가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초의 일관 제철소를 세워 운영을 맡았고요. 2026년 인도 최대 철강사와 손잡고 대형 제철소 건설에 나섰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본 추격자가 선도자로 바뀌는 순간이 철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주축은 포스코이지만 하나의 기업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이전부터 동국제강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출발했지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고로 방식은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동국제강은 고철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철근과 형광은 건설용 철강의 핵심 자재가 되었고요. 동국제강은 지금도 이 분야를 대표합니다. 최근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전기로 방식은 오히려 강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관 제철 사업의 벽을 넘은 기업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 뿌리인 인천제철은 1978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오랫동안 전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성장한 현대그룹에게 철은 늘 아쉬운 소재였습니다. 후판과 강판을 외부에서 사다 써야 했기 때문이죠. 1970년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공급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죠. 전환점은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였습니다.

당시 한보는 포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를 꿈꾸면서 충남 당진에 대규모 제철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 무리한 투자 끝에 무너졌고요.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부도 이후 방치됐던 당진 제철소를 현대차 그룹이 2004년 인수합니다. 현대는 이 부지를 바탕으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당진에서 첫 쇳물이 나옵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일관 제철소 갖춘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죠. 공급 안정성은 높이고 원가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대제철의 등장은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 강판 최대 수요처인 현대기아차는 포스코의 중요한 고객이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오랫동안 포스코의 독점에 가깝던 철강 산업은 이제 두 회사의 과점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 구도 재편은 후발 주자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완성차로서는 소재를 조달할 곳이 둘로 늘면서 가격을 협상할 힘을 함께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강 산업은 안팎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그리고 탄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수요 쪽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막대한 철강 수요를 부릅니다. 건물 골조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와 냉각 인프라까지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강제의 종류와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태양광, 수소 생산 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철강 수요의 다음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재건 수요도 변수입니다. 한국 철강사의 직접 수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재건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철강 수급 전체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강도 강판과 핫 스탬핑강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탄소 공정을 확대하면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저탄소 전기로와 특수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을 추진하면서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적은 탄소로 생산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변화는 단순한 공정 개선이 아니라 원료와 기술, 경쟁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산업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한 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역량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불모지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그 한류가 일으킨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점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짧지 않은 긴 여정이지만 또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막 언제 가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분명히 우리 열심히 하고 예,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벌써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 파트 새롭게 들어온 이 파트도 완전히 여러분들 거의 이제 초중 정도로 이제 오는 파트가 됩니다. 무슨 파트예요? 그렇지, 어휘추론 파트입니다. 어휘추론은 그야말로 어휘의 쓰임이 의미가 맥락상 적절하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역시 사실은 오답률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엔 3점짜리가 나오고 어떤 경우엔 이제 우리가 42번 문제죠. 42번 문제 장문 독해에서 만날 때는 또 얘가 또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문제만을 위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 유형은 뒤에 있는 장문 독해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 단계 작은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우리 부푼 희망을 안고 한번 이런 인사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mall steps. 아주 작은 단계는 lead to 어디로 이어져요? Big changes. 아주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작은 게 어느 순간 크게 모여져서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라는 뿌듯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유형분석, 똑똑 유형분석에서 우리 어휘추론입니다. 어휘추론은 발문이 이렇지, 그치?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우리가 대부분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근데 얘도 여러분들 가끔 보죠? 그죠? A세트, B세트, C세트 두 개의 어휘 가운데서 어떤 어휘가 적절해? 그 세트를 적절하게 모아놓은 걸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위에 있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지. 그죠? 예전에는 어법이든 어휘든 두 문제씩 이렇게 연이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어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세트형의 어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언제 또다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요 유형도 다음 시간인가 보게 돼요. 네, 그죠? 다음 시간에 한 9번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요 유형이 더 쉽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법이든 어휘든 밑줄 1번부터 5번까지 어휘가 더 어렵다. 어법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갔으면 좋겠어. 예,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풀면서 해설지에서 많이 팁을 얻으셨겠지만 이렇게 쭉 읽다가 이게 밑줄이 답이 되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딱히 이해 근거를 아주 분명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녀석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 그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넣어보시면 돼요. 증가하다라는 의미일 경우는 감소하다를 넣으시면 되겠고 강화시킨다라고 할 땐 약화시킨다 이런 의미를 넣어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부에서는 소재나 주제를 명확하게 주는 표현이에요. 이 문제 유형에서는. 그래야 걔를 잡고 밑으로 의미를 끌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 내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이 된 중간의 내용을 확 바꿔서 스위치해서 반전을 주든 그래서 일단 앞부분의 내용은 확실하게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부분이 나올 때 뭐하라고요? 그치. 우리말의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집어넣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영어 단어에 반대 영어 단어를 넣어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고 바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거 생각 뭐하러 해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의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넣어봤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밑줄 그은 부분의 주변에서 앞에 문장 혹은 뒤에 문장 혹은 그 문장 안에서 대부분 근거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쓰지는 않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의 그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어를 잘못해서 놓치는 경우에는 정반대 의미를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반이어에서 대부분 이 내용이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준비됐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맥상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의 앞부분은 중요한, 중심 내용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가 소재가 뭐야? 맞아. Situational ethics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ethics 봤는데요. 맞아요. 윤리학입니다. Situational ethics. 그러면 상황적인 윤리라는 뜻이 되겠죠. 상황적인 윤리는요. 상황적인 윤리, 상황적인 윤리학은요. is an ethical theory. 바로 이론적인 이론, 이론적인 윤리적인 이론입니다. 자, 이 상황적인 윤리라는 게 바로 어떤 이론을 가리키느냐?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뭐니 뭐니 해도 뭘 고려하겠니? Situationa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상황이나 맥락이나 정황을 고려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context라고 하면 얘는 맥락이나 정황이라는 뜻이죠. 여기 지금 take into account라는 수거가 나왔습니다.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라,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takes into account 이렇게 지금 단수 형태로 만들었죠. 이 ethical theory라는 단수 형태의 선행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takes라는 단수형의 동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쭉 이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황적인 윤리라는 건요. 바로 윤리의 하나의 이론인데요. 그건 바로 뭘 고려하는 거야?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황이나 맥락? 그야말로 어떤 주어진 상황 혹은 행동에 대한 그 맥락을 고려하는 그런 윤리적인 이론이죠. 뭐 할 때?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그것이 윤리적인가인가를 판단을 할 때

행동이나 혹은 상황의 그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적인 이론이 바로 상황 윤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A라는 행동이 적절할 수 있고 B라는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이라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요, willingly, 기꺼이 permit, 어때요? 그치, 인정을 합니다. 무화라고 인정을 해요. Casting aside. Cast aside은 여러분들 제쳐놓다라는 뜻이에요. 즉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버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버리는 걸뭘 허용해? 뭘 버려? Absolute moral standards. Absolute가 뭐야? 그렇지, 절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황의 윤리 이야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어떻게 버리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꺼이 버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absolute한 걸 버린다, casting aside 한다라는 건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cast aside라는 의미를 적절하게 어느 정도 그 뉘앙스만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ast가 이렇게 던지다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던져버린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제쳐놓다, 버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다. absolute는 situational의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반대 의미니까 절대적으로 이때 항상 얘는 맞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잠깐만 키워드를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상황 윤리학에 관련된 거죠. 상황에 따른 윤리. 자, 즉 어떤 상황에서는 옳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른 상황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에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들은 어떻게 기꺼이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In the absence, 뭐가 부재한 상황에서 of a universal, universal이란 단어가 뭐야?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죠. 보편적인 기준 혹은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게 없는 상황에서 얘 버리라고 했잖아.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맞는 거. 얘를 버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이때 matter라는 단어는 여러분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is the outcome, 결과 혹은 consequences, 그 결과로 인한 영향입니다. So, 그래서요, the end.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nd는 뭐야? 그치, the end, 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화의 마지막에 the en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뭐야? 그치, 거기에 내가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결과이며 혹은 결과나 결과로 인한 영향이에요. 따라서 the end, 목적이 justifies the means, 무엇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네,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까지 가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니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면, 뭐가 가장 적절하면 돼? 거기에 따른 최종 결과 혹은 최종 결과의 영향이 적절하면 그것으로 오케이란 얘기예요. 무엇은 중요하지 않아? 네, 수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justifies라는 단어는 괜찮습니다. Possibly, 아마도요,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부터 나오는, 다음에 이어지는 정반대되는 현실, realities, 현실 상황이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Illustrate,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 윤리학, 상황 윤리의 적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겠어? 이럴 때 적절하고, 이럴 때는 적절하지 않은, 비슷한 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는 적절하고 어떨 때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 그것도 contrasting realities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단 어떤 상황이 나와? In a pickup game이 나와요. Pickup game. 딱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하는 게임이래요. 친구들과 하는 농구 경기야. 그리고 다음번 봤더니 officials. 뭐 여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공무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조직적인 게임이래요. 정식 게임이란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선수들이 하는 시합이에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냥 동네에서 하는 시합이랑 그 다음에 선수들이랑 같이 하는 프로들의 이런 시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얘기야? Contrasting realities란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친구들이 하는 상황에서는 맞고 그리고 다른 프로들과 함께하는 정식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In a pickup game. Pickup game이라는 건 즉석 게임이에요. 즉석 농구 경기예요. 그런데 누구에서 행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그냥 동네에서 같이 하는 그런 농구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기에서 Everyone is expected. 모든 사람은 예상이 됩니다. 기대되어지죠?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자신의 파울을 외치도록. 즉, 뭐야? 자신의 파울, 나 파울 했어. 라고 그것을 명백하게 인정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도록요.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bounds라는 게 이제 그 영역이 되겠죠? 영역 바깥으로 공을 쳤다라는 걸 인정하도록. 즉, 공을 아웃시킨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 밖이나 코트 바깥으로 공을 보냈다라는 걸 인정하도록 모든 사람들은 기대되어진다는 얘기야. 즉, 뭐야?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게끔 그렇게 여겨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기대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caring about one's friends, 자신의 친구들을 배려하고,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그 그룹과 그 무리와 같이 계속해서 경기를 하게끔 하는 것,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leads to these actions,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나 자신이 뭔가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인정하는 거죠. These actions라는 것. 이런 행동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야? 아, 내가 이 친구들이랑 계속 경기를 하려면, 계속 하고 싶으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경기하는데 어떤 애가 계속 똥꼬집을 부리는 거야. 아, 나안 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봐도 걔는 그걸 했는데, 파울을 했는데 걔는 안 했대. 그 여러분들 그 친구를 다음번에 끼워주겠어요? 끼워주고 싶어요? 같이 안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경기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적절하죠. 그래서 몇 번도? 3번도 적절합니다. 자, 2번도 적절했고, 1번도 적절했고, 3번도 1, 3번 다 좋아요. 자,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해서 여기서는 지금 동네 경기가 나왔어요. 친구들과 하는 동네, 동네라고는 안 났지만, 동네 경기. 친구가 하는 경기입니다. 친구들과 하는 경기예요. 그럼 이것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once an organized game, 정식 경기가 is played with, 누구랑 같이 행해질 때, 심판과 같이 행해질 때, 심판은 이제 완전히 전문성을 갖춘 미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The end goal of winning,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가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거든요. 뭐보다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경쟁자들, 즉 상대에 대한 그 배려를 표현하는 것보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무조건 이겨야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즉 정식 경기에서는 상황적인 윤리가 작동이 다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contrasting realities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ituational ethics. 자, 이런 상황의 윤리에서는, 상황 윤리는 has been extended, 확대되어 왔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많은 선수들과 코치들에 의해서요. 뭐 하도록? To mean, 의미하도록. 무엇을 의미해?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한이라는 표현이 as possible 이라는 표현이죠. 가능한 한 많은 행동, 어디에서의 필드나 아니면 코트, 이 경기를 하는 장이죠. 그죠? 경기장. 경기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동들을 get away with. Get away with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뭔가 잘못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행동,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행동들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애쓰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상황적인 윤리가 이런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적절하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요. 왜요?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s. 경쟁의 장점, 경쟁의 이점을 버리기 위해서요. Abandon이라는 표현은 give up,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죠. 뭐야? 경쟁의 이점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abandon,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다. 라는 뜻의 gain이라는 동사에 반대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ain을 꼭 찾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어요. 버리다가 아니라 뭐야? 이점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의미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도 지금 5번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식 경기에서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번의 abandon 이라는 단어는 out 입니다. 자, 1번 잘 해결했죠?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South Pass River Engineering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Soft Pass가 나오고 이제 Hard Pass가 나옵니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Soft Pass River Engineering? 무엇이 Soft Pass 하천공학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가 Soft Pass 하천공학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자, 이 Soft Pass 하천공학에 대한 그 정신을 visualize, 시각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요. 이걸 잘볼수 있게 하는 방법, 잘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is to liken, 비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 소프트 하천공학, 소프트패스 하천공학을 to a path foot, footpath, footpath가 오솔길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길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오솔길에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오솔길이야? In a forest. 숲속에 있는 in the forest,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Suppose a tree, 한 나무가요, falls across a footpath. 이 오솔길을 가로질러서 쓰러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쓰러진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a soft pass response. 이 soft pass 대응은요, soft pass적인 그런 대응은 would be simply to redirect. 어떻게 하는 거야? 방향을 다시 잡는 거야. 원래 여기가 길이지만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거죠. 뭐를 해서? The trail. 그 오솔길을 방향을 다시 잡는 거래요. Round the fallen tree. 이 쓰러진 나무 주변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다시 이 길을 잡는 거. 방향을 잡는 게 soft pass야. 그러니까 뭔가 이 자연적으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확 원래 있었던 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인간이 그걸 좀 최대한 덜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연을 우회해서 최대한 이걸 자연에 손상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soft pass river engineering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a more interventionist. 자, intervention, interven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개입하다라는 뜻이요. 그러면 보다 더 개입적인 그런 대응은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좀더더 개입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야. 그 방법은 would be to remove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겁니다. The tree 그 나무를 제거하고 and restore the original route 원래 그 길을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오솔길에 나무가 쓰러졌어? 아, 그럼 그 나무 치워. 그래서 그 원래 길을 복구해. 이게 이제 좀더더 적극적인 이 개입하는 그런 대응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Still more, 여전히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비교급을 강조할 때 비교급 앞에 still, much, even, far, a lot 이런 표현들을 넣어서 훨씬이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훨씬 더더 개입적인 대응은요, might be straightened 어떻게 하는 거야? 곧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Pave the path 그 오솔길을 그 길을 곧게 만든 다음에 pave가 밑에 나옵니다. 예, 포장을 하는 거죠. 도로를 포장해 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insert it. 그 길을 거기다가 넣어 버리는 거야. 삽입해서 끼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영구적으로 그 원래 있는 경관에다가 끼워 넣어 버려요. 좀더더 개입하려면 어떻게? 원래 있는 길, 그 길을 그냥 더 똑바르게 해가지고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 경관에다가 그 길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그냥 쓸수 있게끔. 이게 좀더더 적극적인 개입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ermanently라는 표현은 영구적으로라는 표현으로 괜찮죠. 이상하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the true high modernist stop. Of course. 물론요. 진정한 high modernist의 그 단계는요. 좀더더 강한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은 뭐예요? It be to create. 만드는 걸 겁니다. 뭐를요? Super highway. 초고속도로를 만든대요. 그냥 더 길을 크게 뚫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이 초고속도를 만들까? That removes the landscape. 그 경관을 그냥 다 제거를 해버려. 나무 같은 거싹다 밀어버려. 그리고 나서 and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 Topography 밑에 지형이라고 나오죠? 그 지형 속에 있는 장애라는 것, 장애물이라는 장애물은 모두 다 뚫고, 그냥 곧장 불도저로 다 밀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Super highway를 만드는 얘기예요. 초고속도로, 큰 고속도로.

and its environmental effects. 우리가 강의 움직임, 그리고 그 강의 움직임의 환경적인 효과,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with respect to, 관련하여, 그것과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그런 지적, modesty, 겸손함에 대한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였어? 자연을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는 거였지. 우리가 그 강의 움직임, 아까 river engineering, 예, 하천공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죠? 그 하천공학을 생각해 봤을 때, 강의 움직임이 있고, 그 강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경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틀릴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지식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겸손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만 확인해 주면 돼요? 뒤에서 우리가 그걸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가볼게요. In contrast to hard pass. 자, 여러분들 보세요. Hard pass랑 지금 대조입니다, 여러분. 그죠? Hard pass engineering은요. Hard pass 공학과 대조적으로요. Soft pass 이 공학은요. Accept, 받아들입니다. 뭐를요? 자, variability, 변동성이에요. 변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강의 움직임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을 수용한대요. 뭘로써?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 그렇지 않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 효과가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라고 입증될 때까지, 그렇지 않다고 입증될 때까지, 즉 아직까지 여전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그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어? 하찮은 게 아니라. 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significan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significant가 돼야 되겠죠. 얘는 상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뒤에서 분명히 한번더 얘기해 줄것 같아요. 가볼게요. Backwaters, 지류. Soft-lived wetlands, 단명하는 습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래길, 갈래와 그리고 수로, 그리고 늪지.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여겨져요? Undesirable.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야. 수로라든가 단명하는 이런 습지라든가 혹은 여기 갈래길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란 얘기예요. 어디에서는요? Hard pass engineering에서는요. 이런 것들은요, are presumed, 간주됩니다. Soft 공학 자들에게는 to be ecological important,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페이스 이 공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의 그 변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nsignificant가 아니라 significant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5번 체크해 주시고, modesty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하는 거야? gaining an audience 하는 겁니다. audience가 뭐예요? 청중, 관중, 이런 뜻이죠? 청중을 얻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for your writing. 여러분들이 글쓴 것에 대해서 청중을 얻는데. 독자층을 얻는 거죠. 그죠? 청중을 얻는 것은 involves, 수반합니다. 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를 수반한다. 그 얘기는 뒤에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아니라 not just예요. 아, not A, but B가 아니라 not just니까 not only네요.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뜻도 역시 뒤에 있는 정보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A가 아니라는 아니고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 하지만 B가 더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 finding a voice. 자,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그 저자로서의 나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ensuring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자, 뭐를요? Voice resonate with your intended readers. 여러분들의 의도되어진 그런 독자들과 함께 그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같이 울릴 수 있도록, 공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독자층을 얻기 위해서, 청중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청중 얻기예요, 청중 얻기. 청중을 나의 청중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목소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독자들과 공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명해야 된다는 건 뭔가 공감을 주고, 예,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수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볼게요. Entrepreneurs, 여기에는 기업가라는 뜻입니다. 기업가들은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요. 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네, 브랜드를 구축하는 중요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해? Makes them, 그들에게 그 기업가들을 어떻게 만들어? 기억할 만하게, 그리고 구분되게. 누구와 그들의 경쟁하는 경쟁자들과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Join customers, 그 고객들을 끌어들여요. 어디로?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끌어들일 수 있죠.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지금 왜 이게 갑자기 기업가가 나왔어요? Gaining an audience 하는 거나 아니면 커스텀으로 만드는 거나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They achieve this. 그들은요, 이것을 달성합니다. 어떻게요? By pinpointing. 뭐함으로써? Pinpointing.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그리고 또 어떻게? Crafting.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Shaping. 형성함으로써 이걸 달성할 수 있어요. By라는 전치사에 각각 걸린 by 전치사 동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뭘 찾아냄으로써요? 그들의 정확한 대상이 되는 목표 청중을 찾아내서 그리고 고유한 가치 제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거 해줄게요. 우리만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인식 가능한 정체성을 그 안에서 형성하는 거야. 우리만의 정체성을 딱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은 이것을, 이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why scholars? 왜 갑자기 학자들이 나올까?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죠. 학자들은 글을 쓰니까. 자, 학자들은요, might initially find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이러한 그 기업가적인 개념을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alien이라고 하면 얘는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익숙하다고 느껴지지 않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요, 사실은 참여하게 됩니다. 비슷한 관행들을 참여하고 있어요. 뭐할 때? 그들이 스스로를 set apart, 분리하는 거니까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들의 스스로를 누구와 차별해요? 그들의 이그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쓰는 관행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뭘 하지? 아, 자신만의 타겟에 대한 대상들을 딱 정해서 자신만이 어떤 가치 있는 뭔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Consider, 고려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아주 typical, 전형적인 literature review. 그러면 literature라고 하면 문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전형적인 문헌 그 검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뭐 또? motivation, 동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scholarly article, 학술적인 논문의 동기 부여의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이 학술 논문을 썼냐면요, 거기 동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the aim, 그 목표는요, is to highlight, 강조하는 겁니다. 뭐를요? gaps. gaps라는 건틈 혹은 공백이란 뜻이죠. 비어있는 공백이에요. 기존에 있는 연구에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연구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강조를 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말 되죠? 그리고 position oneself, 스스로의 자리를 매김하는 거죠. 뭐로써?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자, 이러한 간과된 영역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백이 바로 간과된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gaps가 적절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과된 영역을 다루는 스스로를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연구가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이런 필요성, 동기부여를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도 비슷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몇 번까지? 3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The challenge.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과업은 어려운 과업은 이 레버리라는 사람이 나타내고 시사하는 것처럼 뭐가 아니죠?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여기도 역시 not just가 나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only 대신에 just를 쓴 거예요. 단지 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innovative ideas. 혁신적인 생각을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in cultivating distinctive voice. 뭘 만들어내는 것도 that makes reader think. 독자들이 뒤에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별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cultivating. 기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 역시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독자들이 생각하지?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거는 그 저자가 쓴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러니까 뭐야?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혁신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거 누가 쓴 글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It is about balancing. 이것은요, balancing.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it is about이 그것은 뭐뭐에 대한 거예요.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this is the point.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The point is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마지막에 요약하는 표현으로 it is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중요한 건 balancing A with B. A랑 B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unique voice.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만드는 것, 개발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독특한 목소리는 바로 뭔데? That leaves, 남겨두는 겁니다.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 여러분들의 청중에게 일시적인 인상을 남겨둘 수 있는 독특한 목소리래요. 누가 써도 이거, 이 작가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인상은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지고 그냥 일시에 사라지나요? 아니지. 이건 일시적인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요? lasting 정도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목소리라는 건 자신만의 누가 봐도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끔 하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소리 그런 어떤 그 문체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emporary impression이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는 의미에서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얘는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자 4번 갑니다. 자, 4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부분의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요? Competitive incentives. 선생님, 이거 보면서 특히 요 10대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좀 더 성인이 되면 이런 거 약간 무뎌지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나 이 또래들의 이런 그 인정 이런 부분 그리고 또래들에게 특히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선생님은 생각이 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Studies in psychology, 심리학에 대한 연구, 심리학에 있어서의 연구는요, have reported cases, 사례를 보도해왔습니다. 자, 어떤 사례인지 그 사례에서 competitive incentives, 경쟁적인 인센티브가,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여러분들이 유인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센티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경쟁적인 어떤 유인책이나 인센티브가 resulted in, 어떤 것을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유인책이 어디로 된대? 과업에 대한 노력을 더 낮은 과업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진대요. 과업에 대한 노력을 초래하게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경쟁을 하게끔 하면 그러면 과업 수행의 노력이 그렇지 줄어든다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조금 더 볼게요. And 그리고 그들의 focus 여기서의 초점은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Underpinning 아래다가 두는 거니까 기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초점은 그들의 두는 초점은 바로 심리학적인 기반인데요. 뭐에 대한 기반?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동기가 감소된다라는 것에 심리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 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Lower task effort. 과업 노력. 과업에 대한 노력이 lower, 더 낮아진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의 초점은 바로 무엇을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의 동기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 동기가 reduction,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쟁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업의 노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왜 줄어드느냐? 그 기반이 바로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 동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뭔가 기운이 꺾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지?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competition, 경쟁은요, presents,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An inevitable conflict, 무엇을 제시하게 돼요? 불가피한 갈등을 제시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1등은 어쨌든 한 명, 굉장히 소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Between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동기와, 그리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가 되겠죠?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사이에서의 갈등, 충돌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해.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어때요? 적절하죠?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이겨야는 되겠고,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자,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유지가 as important, 중요할 때, 대인관계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일까? with their counterparts and the particular, 특히 그 상대, 자신과 견주는 그 경쟁하는 상대와 혹은 with others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관계가 중요해. 그러면 너무 이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내가 이겨버리면 어때? 한 사람이 슬퍼할 거 아니야. 그쵸? 네. 이 대인관계가 중요할 때, competitors,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겪게 됩니다. An internal conflict.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된대요. 내적 갈등 맞지?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잖아. 이기고 싶은 것과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것과 관계를 잘 지내고 싶은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nternal conflict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이 좀더 되는지 볼까요? 자, 이 갈등은요, they can harm, 해가 될수 있대요.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해가 될수 있으며, 그리고 and taint, 얼룩지게 하다, 더럽히다라는 뜻이요. The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 우승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bring about, 초래하다,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생길 수 있는 좋은 감정을 더럽힐 수 있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건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말 보람, 그리고 쾌감, 이런 것들을 더럽힐 수 있는 내적 갈등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internal 이란 단어 나쁘지 않습니다. 2번 좋아요. 자, X-Lin 이라는 사람, X-Line 이란 사람과 Lovell 이란 사람은요, found that, 대기아를 알아냈습니다. The perception of oneself as a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까다롭던데요. 한번 볼게요. 자, 위쪽으로 사회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즉, 상향적 사회적 비교의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는요, 상향적으로 스스로를 상향의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게 뭘까? 조금 더 볼게요. 이것은 often makes people,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흔히 자주 uncomfortable,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불편하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상향적인 비교 대상이 스스로가 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한다라는 내용이 뒤에 한번더 설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When they believe, 그들이 믿을 때요, that others, 다른 사람들이 are making comparisons. 비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비교해? Envious. 시기하면서 비교를 해요. 누구와? 그들과. 즉,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아, 쟤는 100점 맞았어? 난 90점 맞았는데. 쟤 너무, 부러워. 시기하면서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은요, feel uneasiness, 불안함, distress, 괴로움, or sorrow, 슬픔을 겪게 됩니다.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향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스스로가 되었을 때 이런 불편함을 겪는다라는 게 불안감, 괴로움, 슬픔을 겪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3번의 내용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뒷부분에서 뒷받침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Feeling of guilt.
뭐야 이거? Feelings of guilt가? 그렇지, 죄책감이야. 자, 죄책감이라는 건, 자, 죄책감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 내가 괜히 했나?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죄책감,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죄책감은 lead to, 원래 얘가 동사입니다. 중간에 커마커마로 삽입으로 들어간 거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lead to stronger motivation and performance and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경쟁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추구하는데, pursuit라는 단어가 추구죠.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동기, 더 강력한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아, 어떡하지? 내가 이기면 얘가 떨어지는데, 내가 붙으면 얘가 내가 합격하면 얘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약간 죄책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더 강해지고 수행이 더 강해지겠니? 아니지. 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수익력도 떨어지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stronger가 아니라 뭘까? 더 약한이라는 의미의 그렇지, weaker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더 약해지고 수익도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어떤 감정인데? An emotion generally associated with 일반적으로 뭐랑 관련된 감정인데 high motivation for goal achievement 목표 성취에 있어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이 일반적으로 있는 그 감정인 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경쟁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 추구의 과정에서는 동기나 수행을 더 약화시킨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죠?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야. 죄책감이라는 건. 그죠? 그런데 누구든 어쨌든 우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죄책감을 느껴버리면 수행이나 동기부여가 더 꺾이게 되니까 약화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번 볼게요.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자,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는요. Include, 포함합니다. Lower task motivation 나오네요. 더 낮은 과업의 동기. 그러니까 과업의 그 동기가 더 약화된다. 이런 의미가 적절하겠죠. 다음 봤더니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자, 이런 감정의 상태에 대한 결과는요. 포함하게 됩니다. 뭘 포함해? lower task motivation. 첫 번째 목적어입니다. 더 낮은 과업에 대한 동기. 경쟁에 있어서의 더 나은 과업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더 동기가 약화된다가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and preferences. 선호도. 선호를 포함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좋아하게 되느냐. 이걸 포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어 하나 and 둘 이렇게 됩니다. 뭐에 대한 선호를 하게 되죠? 뭘 더 좋아요? More cooperative. 그래, 좀 더 협력적이고 altruistic. Altruistic, 이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이타적인 그런 결과, 그런 게 뭐가 있지? Such as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 or sharing the winner's reward. 참 재밌다. 우승자의 보상을 나눈대요. 우승자가 뭔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 나누거나 아니면 결과의 중요도를 어떻게? 그렇지, 감소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이타적인 결과 혹은 더 그리고 더 협력적인 것에 대한 이런 선호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 경쟁이 동기를 낮춰서 과업 노력을 꺾게 된다. 줄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같은 흐름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stronger가 아니라 weaker라는 반의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네, 5번 갑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선생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약간 경종을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밌는데 한번 볼게요. We all like, 우리 모두는 다 좋아한대요. 뭐 하기를 좋아해? To think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가 as rational actors. Rational, 무슨 뜻이야? 그렇지, 합리적인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 모두는. 그래, 나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바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Careful, 주의 깊고 and considered in our thinking. 우리 생각에,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숙고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 Sound, 타당한 이란 뜻입니다. 소리라고 하지만
자, 타당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생각하는 걸 우리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We might believe,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That we generally consider,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요. Different point of view,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하고 and make informed judgment, 무엇을 어떤 판단을 해? Inform, 정보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요.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 정보에 판단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역시 뭐야? 합리적인 행위자다.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formed decision이라는 표현은 역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에 가까운 거니까 1번의 선택지 단어는 좋습니다. 자, in fact. 뭐가 나왔어? In fact가 나왔어요. 사실, 실제로는 이란 뜻이 되겠죠? 하지만의 의미에 약간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죠. 그죠? 사실 우리는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어떻대요?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우리는요.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거 누가 말했어? 심리학자인 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그 주제에 대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모두는요, engaging, 무엇에 참여하고 뭘 해요? automatic, 자동적이고, reflexive, 반응적인, 즉각, 자동적이고 반응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즉, 그냥 바로 오면 바로바로.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야? 합리적으로 숙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automatic, 그리고 reflexive thinking과 여기 앞에 있는 rational thinking, 아니면 여기 뭐 sound and reliable judgment, 그리고 여기 informed judgment, informed decisions,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반대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Typically taking the easier path. 자,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taking the easier path, 어떤 길을 더 택하죠?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And conserving mental efforts. 무엇을 절약하면서요? 정신적인 노력을 절약해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막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린 정신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 그쵸? 신경 안 써도 돼요. 막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린 더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Easier path, easier?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although which,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뭐이기는 하지만이니까 한번 끊기겠네. 어디에서? 그렇지. 커마에서 한번 끊기겠지.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상반적일 것 같다. 대조적일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whi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우리가 뭐이기는 해요? 우리 각각이 아마도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이런 그 사색가 혹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를, 스스로를 이렇게 그런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We often make snap judgment. Snap, 성급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no real judgment at all. 우리는 전혀 실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실제 판단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즉각적으로 들어온 대로 그냥 그때 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in addition, 게다가요, numerous biases, 수많은 이런 편견들이요, inhibit, 억제를 하거나, or override, 무시하라 라는 뜻이요. 자, 무시하거나 억제를 합니다. 뭐를요? reflective, deliberative thoughts. 성찰적이고, reflect라는 게 여러분들 반사하는 거죠. 내가 잘했을까라고 해보는 성찰적이고, 그리고 deliberative라고 하면 얘는 숙고하는 이란 뜻입니다. 숙고하는 생각을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억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우리의 편견들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냥 즉각 결정을 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intuitive theories, 직관적인 이론도요, 역시 also interfere, 역시 방해를 하게 됩니다. With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걸 오히려 또 방해를 하죠. 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방해를 하고 이것도 역시 방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interfere와 acceptance는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이 설명들을 잘 수용해야 합리적인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직관적이라는 게 뭐야? 숙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직관으로 판단.

이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을 하고 and how our biases, 어떻게 우리의 선입견이 we operate,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요. Can make us,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Last subject. 자, 그런데 subject 2라고 하면 뭐뭐하게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걸리기 쉬운, 뭐뭐에 어떤 대상이 되기 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Fallacious reasoning, 오류가 있는 그런 추론. 오류가 있는 추론에 그런 빠지기가 쉬운. 근데 빠지기가 덜 쉽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선입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때? 숙고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들이 어때? 성찰적이고 숙고하는 그런 생각들을 억제하고 무시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아. 잘 이해하는 게 각각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니, 덜 하게끔 만들어주니, 오류가 있는 추론을 덜 하게 만들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less라는 표현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more rational. 그리고 우리를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고. And more aware of the problems in other thinking. 다른 사람들이 사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더 잘 인식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뭐야? Rational thinking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last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 이라는 의미 단위가 하나가 이 rational reasoning과 같은 의미 단위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여기는 4번도 좋습니다. 야, 답이 도대체 뭐야? 자,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우리의 정신적인 처리 과정이에요. 정신의 과정. 어떻게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재된, 우리의 그 타고난 내재된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내재된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히려 비합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rationality의 반대인 irrationality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반대말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는 limitation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과정에서 내재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합리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can also help,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Improve our ability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 과정을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어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imitations 이렇게 복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에서 그냥 단순히 그 맥락만 보고 사실은 정답이 골라지는 것보다 지금처럼 우리가 쭉 다 내용을 이해해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 부분 이런 부분에 마지막에 반대말을 넣어두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작문 독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 중요한데 쭉쭉쭉 다 흐름상 이어지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정 반대말을 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뭐가 있는 경우에? 부정어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 문장 안에 밑줄 문장 안에 부정어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혹시 이거 반대가 돼야 되진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겠죠?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ounterpart, counterpart라는 단어인데요. Counter라는 단어가 반박하다라는 의미로 다음 시간에 좀 나옵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넣어드렸어요. Counterpart, 반대가 되는 against가 이제 counter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되는 부분, 상대. 그래서 상대방 혹은 대응, 대응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counteract, 반대로 행동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행동했을 때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어떤 악영향에 대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카운터가 들어가면 against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접두어로 나오거든요. 수강기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접두어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그때 그 의미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0: 좀 챙겨두시면 새롭게 의미, 새로운 단어가 카운터와 같이 뭔가 뒤에 다른 단어와 함께 섞였을 때도 그 단어 뒤에 있는 의미랑 접두어 의미랑 같이 합해서 이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대부분의 추론은 또 적절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잘 외우고 학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힘을 길러가시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휘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보통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2: 괜찮아?
4: 괜찮아.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업버워이 편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지문에 대해서 다뤘어. 자, 근데 오늘부터 들어갈 지문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쌤이 그 지문 마지막 부분마다 이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지문, 어떤 지문이냐면요. 2025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수능 지문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수능에서의 지문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번 지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tudies in Psycholog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have reported cas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례를 보고해왔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사례는 사례인데 어떤 사례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incentiv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incentive 뭐라고 했었어? 보상 혹은 유인책, 장려책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 단어가 더 붙어있네.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말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경쟁적으로 뭔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 즉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너랑 나를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는 결국에

무슨 결과를 낳는데 lower task effort,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얘들아, 뭔가 보상책을 주는데 더 낮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 And their focus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대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초, 기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기반이었냐면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낮은, 즉 낮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런 기반, 심리학적인 기반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할지 조금만 더 읽어볼까? For example,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얘들아, 당연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그 예시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presents an inevitable confli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갈등을 발생시키냐면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치?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이냐면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 즉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동기와 그리고 and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필연적인 conflict, 대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esire, 욕구, 욕망 이런 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intenance 하면 유지, 지속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방금 앞서서 말한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라고 하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지.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문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1번은 표현은 맞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할 때 그런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냐면요.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그들의 상대편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 Competitors experience an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뭔가 해치고 싶지 않지. 그랬을 때 competitors, 이때 경쟁을 시키게 된다면 그 경쟁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경쟁을 자꾸 시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아,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자, 어떤 내적인 갈등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That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치는 갈등인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살짝 달성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and tainted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승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즉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럽히게 만드는 거지. 왜? 내가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좋지 않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우승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이때 2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갈등이잖아. 여기서 얘들아, internal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 뭐야? external이죠. 그쵸? 그러면 외적인 갈등이냐, 내적인 갈등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지금 이 박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외적인 갈등이야, 내적인 갈등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 내가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 이런 게 외적인 갈등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internal conflict라고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Exide and Lobel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found that 이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rception of oneself as a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 두 학자가 무엇을 찾아내었냐면요. 뭐에 대한 인식, 스스로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as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러한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 즉, 얘들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래. 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A, 즉 상향에 있는 사회적인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자기가 그 B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often makes people 이러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불편한 감정을 낳는 거야. 왜 이게 맞다고 했어? 앞에서 지금 뭔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 internal conflict,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아,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까지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아직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When they believe that,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때 others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 어린 비교를 한다고 믿을 때 people feel uneasiness,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아, 뭔가 불안한 감정, 뭔가 distress 이라고 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feelings of guilt라고 나오고 있어. guilt라고 하는 거는 죄책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자, 그런데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거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An emotion generally associated with high motivation for goal achie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감정은 감정인데 주로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냐면 goal achievement, 어떤 목표를 달성을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이 되어진 감정인데 이런 죄책감 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lead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stronge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로 이어진대? 더 강렬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강렬한 수행으로 이끌어진다고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내게 만들어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왔어. 그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 이게 그 동기부여를 높이게 만들어줄까? 아니지 얘들아, 동기부여를 낮추겠지 오히려. 왜? 죄책감이 드니까. 그랬을 때 stronger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안 되고요. 이때 stronger 말고 뭐가 나오면 좋을까? weak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약해지게 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읽어보자면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즉, 이러한 감정 상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죄책감의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요, 무엇을 포함해 내고 있냐면 lower task motivation.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네.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된 거죠. In competition. 자, 그래서 경쟁에서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And preferences for more cooperative and altruistic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더 선호하게 만들어주냐면 협력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런 cooperative,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결과의 중요성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결과의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이 결과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타적인 결과, 즉 협력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의 중요성을 diminish, 줄여주는 것이 맞죠. 혹은 sharing the winner's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승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얘들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쌤이 이거 한번 준비해 본 이유가 뭐라고? 이번 강의부터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주제 파악만 잘 해도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단어를 하나 빠르게 골라낼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주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지문의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사이에 inevitable이라고 하는 핵심 어휘가 있었어. 피할 수 없는 conflict, 갈등을 일으키며 타인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과업 동기를 감소시키는 diminish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쌤이 일부러 지금 영어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12번 문제이고요. 25학년도 수능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이를 한 장 집는 것을 상상해보래. 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 종이 한 장을 잡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아마도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너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이미 그걸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여러분, 책 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너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책 한 장을 넘겼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we use this type of forceful pad-to-pad precision gripp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강력하고 손가락 끝이 맞닿아 있는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그치?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겼잖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it literally in a sna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의식적으로 엄지 벌리고 검지 벌려가지고 페이지 하나 넘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yet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 진화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구나. Other primates exhibit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른 영장류들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런 종류의 precision gr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handling and use of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영장류들도 그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효율적인

맞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때 말하는 효율적인 맞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허락해주는 이런 효율적인 맞다음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방금 앞서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효율적인 맞다음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A번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다른 영장률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쓸 수는 있지만,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네. 그랬을 때,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도 인간은 쉽게 잡거나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우개 같은 거 잡아보면요. 그 물건을 조작하고 그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지. 한 손으로도. 심지어는 even small and delicate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고 섬세한 물건일지라도 우리는 한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잡거나 통제할 수 있고요. 밤, 뭐 하는 동안에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물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의 손가락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치, 얘들아. 뭔가 큰 물건을 잡으려면 손가락을 크게 펴야 될 거고, 작은 물건을 잡을 거면 손가락을 작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랬을 때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Reori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Them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s pa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얘들아 displacement 하면 뭘까?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들의 방향을 옮길 수도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시침 분침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손가락 끝으로 내가 시침을 요렇게 지금 바꾼다고 해. 그러면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의 뭐를 바꾼 거야?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손가락 끝의 이동을 통해서 사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B번도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대적으로 길고 강력한 엄지, 그리고 다른 어떤 해부학적인 요인들. 자,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들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Our flat nails,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영장률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납작한 네일 하면 손톱이잖아요. 이런 납작한 손톱과 같은 그러한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엄지가 굉장히 길고 강력한데 이런 다른 해부학적 요인들과 함께 이런 특징들이 make,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mak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찾아야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문장에서 주어는 including 앞부분까지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으로 긴 엄지, 강력하고 긴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것은 아마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사물들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앞에서 내용이 뭐 한다고 했었어?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C도 괜찮을 겁니다. 그랬을 때, just picture,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무엇을 상상을 해볼 거냐면, trying and fail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래. To dog-eared is paid with pointy curved claw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dog-ear 하면 모서리를 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서리를 접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래.

energy and subsist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돌 도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거냐면 인간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뭐 없이는 without hands that could do the jo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하는 우리의 손 없이는 이러한 돌도구들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without hands 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다음 문장 보면 anybody, 그 어떠한 사람들도 who's ever attempted to make a spear tip and arrowhead from a r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라고 해석할 거야. 무엇을 시도해본 사람이냐면 그 창의 촉이나 혹은 화살 촉을 뭐로부터 돌로부터 만들어본 시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knows that, 알 겁니다. 무엇을 알 거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t excludes, 그것은 exclude, 배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무엇을 배제시키냐면 strong grips, 강하게 돌을 잡고 그리고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돌을 돌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rd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하고 아주 세밀하게 내리쳐야 되는 거 다른 단단한 물체로 계속해서 forceful, 강력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내리쳐야 하는 것을 얘들아 배제해.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 촉이나 혹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의 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강력하게 잡고 계속 돌리고 강력하게 내리치고 하는 과정을 포함해야겠지 혹은 요구해야겠지. 자, 이때 등장하는 excludes가 그러면 나오면 안 될 겁니다. 왜? excludes는 배제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excludes 말고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요. requires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게 되냐면 강력하게 잡고 지속적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풍부하더라도 it can be a bloody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작업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E in 5번이 답이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거, 즉 인간의 손이 키워드였거든. 인간의 손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efficient한 대립구조, 효율적인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anatomy,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 제작 같은 복잡한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뭐를 지탱할 수 있게 됐다? subsistence,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13번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notably 라고 하면 특히 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특히나 young animals of many species, 많은 종에 있어서 어린 동물들은요, have a special statu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지위가 뭐냐면 a leeway period, 어떤 자유로운 시기가 있대. 그래서 어떠한 동물에 있어서도 그 어린 동물들은요, 자유 시기가 있는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시기래? granted by older members of the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속한 그 그룹에 나이가 많은 그 멤버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시기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break from a hierarchy is called puppy lic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아마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은 뭐라고 불리워지냐면요.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워졌냐면 behaviorist, 행동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그 행동학자가 이러한 모습, 즉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어디서 받나 봐? 강아지로부터 받나 봐요.

그런데 하지만 it is a feature of family dynamics in the range of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유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family dynam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족 역학의 특징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어디에서? In a range of species, 다양한 종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식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에서 등장하고 있는 건가 봐. 그랬을 때 older animals will overloo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overlook 하면 간과하다 혹은 눈 감아주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눈 감아줄 거고요 혹은요 gently correct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교정을 해줄 거래요. 무엇을 교정해 줄 거냐면 an inappropriate display of domin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우월의 부적절한 표현, 이게 우쭐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쭐대는 것에 잘못된 그런 표현을 gently correct, 굉장히 부드럽게 교정해 줄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할 겁니다. 자, 얘들아, 눈 감아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유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눈 감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uppy license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also covers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놀이의 영역도 다룹니다. 포함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놀이의 영역도 포함한다는 거는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예시가 뭔가 눈 감아주거나 혹은 아주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그런 자유시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자, 그럼 뒤에 예시 한번 볼게. Older dogs seem to enjoy puppy playful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의 playfulness 라고 하면 장난기거든요. 장난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장난기를 즐긴다는 말인 것조차 지금 어떤 내용이야? 자유시기를 줬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놀이의 영역도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 covers 이미 맞는 표현이다. 그치? 자, 그리고 it may encourage young dogs,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어떤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냐면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wrestling more gently,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같이 해주거나 barking more softly, 더 부드럽게 짖거나 혹은 and sometimes letting the puppies w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로 하여금 때때로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준 거죠. 자, 여기 모습까지 봤을 때 어때? 아,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구나. 누가? 강아지들이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as soon as that young dog hits a certain point in adolescence,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아지들, 어린 강아지들이 어떤 특정 기간을 딱 도달을 하면 어떤 기간? 청소년기라고 하는 딱 그 기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its puppy license exten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 강아지 면허증으로 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이 등장했잖아. 근데 하지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puppies, 강아지들이 청소년기에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 얘들아 연장될까?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만료되겠지. expires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청소년기에 도착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expires, 만료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ehaviors that were lightheartedly tolerated just a few days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용인되어졌었던, 가벼운 마음으로 용인되어졌었던 행동들이 are now met with adult push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른 강아지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비록 although the dog is still young and may lack experience, 그 강아지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it is challenged, 그 강아지들은 도전받아지고요. 그치? 왜? 지금 이 강아지 면허증 시기 없어졌잖아. 만료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받아질 수밖에 없고요. and treated like an adult, 그리고 어른처럼 대우받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딱 청소년기에 도달하자마자 이제는 어른처럼 대우를 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죠, 강아지들. 자, in the human world, 자, 이 인간 세상에서나 혹은 강아지 세상에서나 as Juniville

adults mature into wildh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wildhood라고 하는 시기로 mature into 성숙해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wildhood라고 하는 곳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서 and their puppy license are no longer vali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했잖아. 봐주는 거지 끝났어. 그러니까 아,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5번 표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tolerant world becomes irritated and intole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용인되어지던 그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굉장히 짜증나고 용인이 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쵸? 10월 학력평가 문제치고는 조금 쉽고 가벼운 내용의 문제였고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린 동물들은 지금 여기서는 puppy, 강아지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다양한 종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거든. 그랬을 때 어린 동물들은 집단의 위계질서에서 leeway, 즉 자유, 여지를 부여받는 puppy license, 즉 강아지 면허증을 누리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는 이러한 관용, tolerance라고 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여기 만약에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 모르면 위에다가 tolerance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은 사라지고 성인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challenge, 도전받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같은 모의고사의 42번 문제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Vocal sound produced by parro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소리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는 누가 봐도 누구야? Vocal sound. 그치? 맞지? 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쌤이 퀴즈 하나만 낼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문장이 진짜 길거든? 문장이 긴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are 이라고 해서 맨 끝부분에 가 있어. 자, 쌤 그러면 지금 이 동사 전까지는 다 주어라는 말이세요?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말소리라고 하는 건데 regardless of the fact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이라고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that they may be audibly indistinguishable from spoken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로부터 말해진 그 말소리가 인간이 말해진 그 말과는 뭔가 들었을 때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면 구분 불가능한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즉, 그 앵무새가 말한 것과 인간이 말한 것이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egardless of the fact that someone or some group of people may take them to be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앵무새가 말한 말을 뭐라고 여긴데 사람이 말한 말과 같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겠지.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word, 단어는 아니다. 즉,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야? 아,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not given semantic dimen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야? 아, 앞에서 말한 그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들이구나. 앵무새가 낸 그런 소리들은요, 뭐를 부여받지는 못했냐면 semantic dimen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는 못했대. 자, by physical similitude to spoken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록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가 인간이 말한 말소리와 유사할지라도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이때

It's similar to 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어? Audibly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했잖아.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해. 즉, 여기서 인간이 말한 말과, 즉, parrots, 앵무새들이 말한 말이 유사도가 있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아마 앵무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앵무새들이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아, 사람이 배고파라고 말을 하면 앵무새도 똑같이 배고파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유사도는 있어. 근데 대신 뭐가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앵무새이고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지, 인간의 말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nor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치되고 있네, 문장이. 자, 그리고 nor can the talk of a parr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또한 그 앵무새의 말은 뭐가 아니래요? Be given a semantic dimen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뭐로 인해서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냐면 Being taken to be the set of linguistic a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차원에서도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얘들아, 이때 나오는 linguistic 괜찮은지 물어보신다면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 자, 언어적인 행동으로 여겨짐에도 의미론적인 차원은 부여받지 못했대. 여기서 말하는 의미론적인,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알수 있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앵무새가 말하는 말을 뭐로 인식하고 있어? Word, 단어로 인식하고 있잖아.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linguistic 표현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B번도 맞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In like manner, 이와 유사하게도 whether itching on stone or shapes in the clou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whether itching 하면 날씨 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혹은 shapes in the clou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도 자, 이 문장도 얘들아, 뭔가 너무너무 길어요.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보자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방금 해석한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의 모양들은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러면 동사 어디 있어? 동사를 찾아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자면 동사는 역시나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럼 regardless of and regardless of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삽입 어구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문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혹은 그 구름의 모양들은요, are not words or pic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도 아니고, 즉, 언어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이 문장이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Regardless of how physically similar they may be to written words or drawing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물들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유사한지와 관계없이 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그 쓰여진 단어들, 그리고 뭔가 사물의 drawings, 그림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뭐와도 상관없이 what they are taken to be by obser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찰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상관없이 이때 등장하는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그리고 구름 모양들은 뭐가 아니다? 단어도 아니고 pictures, 사진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이해를 살짝 도와주는 예시를 말해보자면, 얘들아, weather etching on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렵잖아. 얘들아, 뭔가 비바람이 막 불게 되면서 돌이 깎이게 되면서 돌이 거북이 모양을 한번 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어쩌다가 날씨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shapes in the clouds 예시도 한번 보자. 어떤 구름에 있어서의 모양이 어쩌다가 딱 하늘을 봤는데 구름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거야. 그랬을 때 정말 이 구름이 하트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주어는요, 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그림도 아니라는 말이야. 오케이? 아무 의미론적인 내포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they do not have appropriate eti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등장하는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구름의 모양들은 뭐가 없어? 어떤 적절한 원인의 추구라고 하는 게 없어. 내가 하트 모양을 봤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나한테 진짜 하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원인의 추구도 없고요. They have no inherent semantic content or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재적인 의미적인 내용이나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요, are simply physical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냐면 that resemble certain other 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특정 무언가를 그냥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거, 아, 하트 모양이네, 거북이 모양이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단순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 너무 잘 짚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or observers, 관찰자의 입장에서, they may call to mind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 뭐가 떠올라질 수 있어? They resemble. 그들이 닮아 있는 거가 떠오를 수 있지. 그치? 얘들아, 지금 계속 뭐 말하고 있어? 닮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 resemb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닮은 것이 딱 떠올릴 수는 있어. In this regard, 이러한 관점에서 they may function as natural sig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어떤 자연의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덕분에? The physical resemblance, 어떤 물리적인 유사성 덕분에 어떤 자연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그냥 모양은 모양일 뿐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have no semantic con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about which one could be right or wrong.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랬을 때 if people take A to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라고 하는 것을 B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A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뭉게구름이라고 할게. 만약에 사람들이 뭉게구름을 B를 우리는 B라고 할 거야. 비 내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뭉게구름을 B의 신호라고 딱 알아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A is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뭉게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신호는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 뭉게구름이 있으면 B가 오더라라고 여기게 된다면 아, 뭉게구름은 B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but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ut words, pictures and images are not that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그리고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말하는 they 누구야? 앞서서 말하는 단어들, 사진들, 그리고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xclude.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단어 뜻 뭐야?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배제하다 괜찮은 표현일까? 아니지. 내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exclude semantic content to be underst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위한 의미론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때 exclude 말고 그러면, incl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내용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앵무새의 소리.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의

소리나 구름의 모양, 하트 모양의 구름의 모양은 인간의 말과 물리적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없다? 적절한 원인론, 즉 원인 발생의 원인이 없고요. 내재적인 의미론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뭐라고 볼 수는 없다? 진정한 단어나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다시 스스로 복습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24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혀졌냐면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ic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요. 독단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독점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대? Geometric information 하면 기하학적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자, 근데 심지어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Hidden in a small en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좁은 방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에만 의존한대?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xclusive use of geometry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큰 방에서는 봤을 때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내용이 조금 어렵지? 자,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although 비록 in a small room, 작은 방에서는요, children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실패하냐면 정보를 통합하는 걸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인 정보랑 기하학적이지 않은, 즉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아,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지. They use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 큰 방에 가서는 기하학적 요소, 비기하학적 요소 모두를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작은 방에서는 얘들아, 그런 비기하학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거를 실패한 게 맞겠지. 자, 얘들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을 해보자면 기하학적인 요소, 이 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인 요소는 방의 크기, 혹은 방의 모양, 혹은 방의 그런 각도 같은 거를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부를 거고 비기하학적인 요소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blue wall, 파란색 벽지, 혹은 뭔가 문고리에 붙어있는 빨간색 스티커 이런 것들을 비기하학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랬을 때 더 좁은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애들은 뭐만 사용할 거래?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사용할 거고 더 큰 방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할 때에만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요소를 다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하학적,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결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n a weighted fash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대. 왜? 이걸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앞에서 더 큰 방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더 가중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geometry 이러한 기하학은요 아마도 invalid 얘들아, invalid 하면 뭐예요? 유효하지 않다거든? 즉,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어? 얘들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이런 기하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하지 않은데 왜 유효하지 않냐면 because it is more stable across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걸쳐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들아, 어폐가 있잖아요, 말해. 그쵸? 근데 뭐보다 지금 안정적이냐면요. Non-geometric information, 비기하학적인 요소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3번이 틀린 답 되겠고요. 얘 뭐로 고쳐주면 좋을까? Privilege, 우위를 저마다 privilege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기하학적인 요소가 더 우위를, 즉, 뭐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whether or not non-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geometry. 여기까지가 주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적인 정보와 결합되었던지 결합되어지 않았던지 간에 may depend on ecological validity of non-geometric f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의 validity라고 하는 타당성이잖아요. 어떤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의존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예시가 나올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arger features, 더큰 특징들은요, may be more stable, 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more reliable, 더 믿음직스럽겠지. 얘들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stable, 더 안정적이니까 reliable, 믿을만하다고 했잖아. 오케이, 4번도 괜찮겠죠? 그랬을 때, 더 물체, 더 사물이 클수록 더 안정적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그리고 further 더 나아가서 a variety of mobile animals 이런 이동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이동 동물들은요, give more weight to nearer than farther landmarks in esti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동물들은요, 더 많은 무게, 즉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대. 어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냐면 가까운 사물, 즉 추정치에 있어서 먼 랜드마크보다는요 더 가까운 랜드마크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첫 번째, 물체가 크면 클수록 더큰 물체가 stable, 안정적이라서 더 믿을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가까울수록, 랜드마크, 즉, 사물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게를 많이 실어준다, 즉, 가중치를 높여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에 대어 가중치를 두는 것은요, consistent wi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맥상통하다, 즉, 일치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Weber's La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베버의 법칙이죠. 즉, 베버의 법칙과 consistent with 일맥상통하다. 즉, 뭔가 일관성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베버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나와주고 있죠. 그 베버의 법칙에서는요, smaller distances, 더 작은 거리, 즉, 더 가까운 것이요, would be coded more accurately than larger dist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먼 거리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코드, 즉, 부호화되어 있다 라고 여겨진다 라고 지금 하잖아. 그러면, 베버의 법칙에서 또한, 뭐에 가중치를 더 두고 있는 거야? smaller distances, 더 적은 거리, 즉, 더 짧은 거리에다가 뭐를 두고 있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 가까운 거를 더 중요시, 뒤에 내용, 더 짧은 거리를 중요시라고 하는 거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등장하고 있는 consistent with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쓴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우리는 맞는 표현으로 잡아두었고요.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얘들아, 이 지문 내용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 비기하학적인 특징이 뭔가 비교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즉, 작은 방인지, 큰 방인지에 따라서 정보 활용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래서 작은 방은 기하학적인 특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큰방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특징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되게 식견적으로도 더 stable, 안정적인 기하학적인 정보나 더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큰 지표물에 더 많은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는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0: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기출문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PDF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문체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완성독일어 강의를 맡은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회 실전 모의고사 이제 뒷부분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문법도 많이 정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몇 개 남지 않았더라고요. 중요 포인트들 중에 오늘의 팁스는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조금씩 다 총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 여러분도 혹시 생각이 조금 나시나요? 일단 우리 의통에 남아있는 문제들부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네, 18번째 문제였었고요. 표지판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표지판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에 줄이 딱 그어져 있다는 건 금지 내용을 담은 표지판이죠. Bitte lauf nicht immer hin und her. Warum denn? 그랬더니 Wir sind doch im Museum. 뭐라고 하고서 Ja gut, Mama. 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래요? hin und her laufen. hin und her는 이리저리 라고 해서 방향의 의미를 지닌 부사어들이거든요. 지금은 laufen이랑 같이 쓰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문을 썼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 뛰면 안 되는 장소이긴 했네요. 우리 어디 박물관에 왔잖아 라고 하고선 아마 이 표지판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마는 엄마라는 애칭 표현이죠. 그렇죠? 알겠어요를 야구 이라고 얘기해서 알레스 클라 이런 의미로 야굿이라고 쓴 거예요. 자, 선지 볼게요. Hier darf man nicht laufen. 여기는 뛰면 안 된대 라고 해서 dürfen nicht를 써서 금지 표현을 했고요. laufen 동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저리 뛰어다니지 마 라고 했으니까 Hier darf man nicht laufen. 표지판의 의미 정확히 이해한 거 맞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Hier muss man da links gehen. links는 왼쪽이잖아요. 여기서는 좌회전을 해야 한대, 왼쪽으로 가야 한대 라는 표현이면 방향 표시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맞을 거예요. 3번, hier muss man die Schuhe ausziehen. ausziehen은 벗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를?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데 우리나라에 사실은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hier muss man die Schuhe ausziehen 이런 표현을 쓸 때 하겠죠? 지금 표지판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4번, hier darf man keine Taschen mitbringen. Taschen은 가방입니다. 여기는 가방을 들고 들어갈 수 없대요. 일부 유적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방을 지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5번, hier darf man nicht nach draußen gehen. draußen은 실외라는 표현이고요. 방향 제시라는 전치사 nach랑 같이 쓰여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통 문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표지판에

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거는 바깥으로 나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표지판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은 뛰면 안 돼라는 의미를 지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Morgen, Gymnasium Süd, was kann ich für Sie tun? 그랬더니, Hallo, hier ist Eva König, die Mutter von Max König. Er kann heute leider nicht zur Schule kommen. 그랬더니 아가 물어봅니다. Er hat Fieber und liegt im Bett. 일단은 전화 통화 상황인데요. Gymnasium Süd라고 했어요. Süd, Gymnasium입니다라고 했으니까 학교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아는 학교 관계자예요. 안녕하세요. Gymnasium Süd입니다. Was kann ich für Sie tu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Eva König입니다. 라고 했고 본인이 누군지 부연 설명을 해요. 막스 큐니 씨의 엄마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는 막스 말하는 거죠. 오늘 안타깝게도 학교에 갈수 없습니다. Nicht zur Schule kommen 이라고 했어요. 가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기회를 가는 건 본인이 가는 건데 오늘은 그 일정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라고 해서 약한 heute nicht zur Schule kommen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가 물어봤죠. 왜못 오는지 이유를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Er hat Fieber und liegt im Bett. 열이 나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직 요양 중이에요. 라고 해서 er liegt noch im Bett 이라고 얘기했어요. 볼게요. Was hat er denn? 어머, 무슨 일인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Was is los? Was hat er denn? 이런 표현 쓰죠. Was is passiert? 이런 표현 등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죠? 할때 쓰는 거였어요. 그걸 쓰면 어디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강과 관련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Wer ist am Apparat? 이건 전화 상황에서 많이 쓰긴 해요. 언제? 전화 거신 분 누구시죠? 이런 표현 쓸때 쓰는 거예요. Wie viele Schüler fehlen? Fehlen 동사는 부족한,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결석하다 일 때도 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이 fehlen 지금 없나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 fehlen을 결석했나요? 물을 수도 있어요. 어디 일정을 하러 갔으면 다 왔니? 이렇게 세워보고서 아직 3명이 덜 왔구나 이럴 때도 drei fehlen noch 쓸수 있으니까 몇 명이 없다 또는 결석하다 두 가지 상황으로 상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Geht es um einen Termin, um etwas gehen 이라고 하는 전치사 수거 구문이고요. 무엇이 핵심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인데 혹시 진료 예약 또는 약속과 관련된 것인가요? 라고 해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또는 전화의 용건이 그런 건가요? 를 묻는 표현이에요. 5번, kommt er heute zum Unterricht? 그는 오늘 수업에 오나요?를 물어봤어요. 얘 엄마가 뭐라고 했죠? 오늘 학교에 못갈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은 쓸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전화 통화는 항상 회사로 하거나 누구 집으로 해서 누구 찾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학교에 전화하는 상황이 조금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독일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Krankschreib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결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이렇게 대화 내용으로 따지면 편지 글로도 결석게 쓰는 방법이 아마 여러분 한번 수업 시간에 접하시긴 하셨을 거거든요. 그거를 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Guten Tag, kann ich Ihnen helfen? 그랬더니 Ich habe gestern dieses blaue Kleid hier gekauft, aber es ist leider zu klein. Oh, das tut mir leid. Möchten Sie das Geld zurück? Nein, es ist nur etwas zu klein. 그랬더니 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vielen Dank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일단 상점 대화이고요. Kann ich Ihnen helfen?은 점원이 하는 표현이겠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던 손님이 제가 어제 이 파란색 원피스를 샀어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이 매장에서 샀는데요. 근데 S는 Blaues Kleid를 받았어요. 그거 라이다 안타깝게도 저한테 좀 작아요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어머, 아이고 Das tut mir leid.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쩌죠? 그러니까 좀 지금 이 상황이 좀안 됐다라는 표현을 오 Das tut mir leid이라고 한 거예요. Möchten Sie das Geld zurückbekommen 동사에서 아마 생략됐을 거예요. 돈을 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환불을 원하시나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좀 작은 거예요. 즉이 옷을 입고는 싶은 거죠. 그럼 뭐 원하는 거죠? 사이즈 교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지금 작다고 했으니까 아이는 누마 크로이서 한 치수 큰게 있는지 볼게요. 아니면 에트바스 크로이서 좀더큰게 있는지 볼게요. 이제 그로스와 관련되어 있는 비교.

그 표현이 들어간 답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죠. 1번 오늘 크웨퉁 기타스 네시 크웨퉁 영수증이죠. 영수증 없인 안 됩니다. 즉 깨추르이라고 만약에 야라고 했으면 영수증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을 거고 아이고 깜빡했네요 하면 영수증 없이는 환불 불가입니다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2번 이 숄라 이는 아이는 크루사가 크루사 여기네요. 한 사이즈 큰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할수 있겠네요. Diese Farbe ist gerade sehr gefragt. 자, 여기서는 fragen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쓰였어요. 그런데 fragen 동사는 여러분 질문을 하다인 거니까 완료 시제형이라면 여기엔 haben을 써야 돼요. 지금 뭐가 썼나요? 자인을 썼다는 건 상태 표현인 거예요. 즉 분사 구문을 활용을 해서 이건 상태 수동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어떤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묘사적 표현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러면 sehr gefragt sein은 많은 곳에서 물어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즉 인기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Diese Farbe ist gerade sehr gefragt. 이 색상이 지금 한참 인기 있어요. 지금 막 핫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Gefragt sein.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다른 표현을 해보면 beliebt sein이라고 해서 인기 있는, 사랑받는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Eine kleinere Größe haben wir noch. 또 작은 사이즈는 있어요. 그러면 vielen Dank라고 하지 않았겠죠?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Das können Sie an der Kasse bezahlen. 카세는 계산대이고요. 이 카세는 항상 안전치사랑 같이 쓰입니다. 계산대에서 비용 지불하시면 됩니다.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치수, 사이즈 교환을 원합니다. 였기 때문에 bezahlen이라는 동사가 나올 순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 나와 있던 상황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5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쓸수 있을 법한 전치사 수거 구문이나 아니면은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혹시 수능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독일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fragt sein 이라고 하면 질문하다 아니에요. 자인동사를 같이 쓰면 뭐라고요? 인기 있는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계속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entschuldigung, ich finde den Weg nicht 이라고 했더니 뭐라고 지금 질문해 줬어요. Ich möchte zu einer Bank. Gehen Sie geradeaus und dann links. Dort ist eine Bank.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weg, 길을 못 찾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길을 못 찾는다고 했는데, 아가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사실은 이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Ich möchte zu einer Bank. 은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딘가 은행을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 직진하시고요.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그곳에 은행이 하나 있어요라고 했는데 wo möchten Sie 또는 was suchen Sie 뭐 찾고 계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1번 wie weit ist es 얼마나 멀어요라고 했어요. 거리 묻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멀다라고 하네. It's 2 km weit 하던지 아니면 소요 시간 얘기한다 그랬죠. Es dauert 2 Stunden.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2번 wohin wollen Sie?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에 대한 질문이네요. wohin이니까 향하다이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으신데요? 아, 은행을 가고 싶어요인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까요? Haben Sie einen Termin? 약속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지만 병원이었다면 진료 예약하셨나요?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4번 Haben Sie einen Ausweis? Ausweis 신분증이죠. 신분증 있으신가요?를 묻는 표현이고요. 5번 Wie viel Geld brauchen Sie?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세요? 지금 여기 은행에 간다라는 이 단어만 보고 아, 돈 찾으러 가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 라고 유추하신 건 아니겠죠? Wohin wollen Sie denn? Was suchen Sie denn? 이런 표현에 써서 뭘 찾고 계신데요? 어딜 가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 문화 영역 지문을 넘어갈 예정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새해 첫 입수, Anbaden이라고 합니다. 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n Deutschland gibt es die Tradition des Anbadens. Viele Menschen beginnen im Frühling oder Frühsommer wieder ins Wasser zu gehen. Sie tauchen kurz in Flüsse, Seen oder ins Meer ein. Viele glauben, dass das Wasser an diesen Tagen gesund ist und Glück bringt. Besonders an sonnigen Tagen treffen sich Familien und Freunde, um zusammen diese Tradition zu feiern. Oft gibt es kleine Feste, Musik und Essen. 독일에는 뭐뭐가 있대요? Gibt es die Tradition? 뭐가 있어요? 풍습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Das Anbaden. 새해 첫 입수.

Buchenau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eginnen im Frühling oder Frühsommer라고 해서 뭐뭐 하기 시작해요. Im Frühling 하면 봄이고요. Frühsommer라고 하면 이른 여름이에요. 그쵸? 초여름에 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초여름이나 아니면 봄이 되면 뭐뭐 하기 시작하는데 wieder 다시 뭐해요? ins Wasser zu gehen. ins Wasser gehen은 물에 들어가다 인 거니까 물가에서 놀거나 하는 게 입수를 하기 다시 시작해요. 아니면 다시 물놀이를 하기 시작해요를 gehen wieder ins Wasser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Sie tauchen kurz in Flüsse sehen oder ins Meer ein. Eintauchen이라고 하는 분리동사가 쓰였고요. Tauchen도 기본어의가 아니고 Eintauchen은 당연히 기본어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물에 담그다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Tauchen이 잠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물속 깊이 이제 손 참고 들어가는 거. 그거를 Tauchen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하냐면 Sie tauchen ein. 그래서 Eintauchen은 몸을 물에 담그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Flüsse, 강이나 또는 in Seen, 여기서는 호숫가나 또는 바다라고 하겠죠.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Seen은 der See의 복수형을 쓴걸 거예요. 강이나 호수나 또는 바다에 몸을 담금니다 라고 했어요. Viele glauben,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That 이하를 das라고 했네요. 뭐를? Das Wasser an diesen Tagen, 이 날의 물이 뭐해요? Gesund ist,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즉, 이 봄이랑 초여름 날씨의 물이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Glück bringt,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Besonders an sonnigen Tagen treffen sich Familien und Freunde. Treffen, sich treffen은 만나다죠. 자, 특히 sonnige Tagen, 다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화창한 날이면, 이라고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에요. 그런 화창한 날들마다 쓴 거겠죠.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는 뭐 해요? 친구들의 만나요. 근데 특히가 날씨에 걸려서 특히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죠. 옴수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요. 파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즐기기 위해서죠. 옴추파얀이라고 해서 뭐를 봤더니 주자면 디 트라디시온 추파얀 이 전통을 행하기 위해서 만나요. Oft gibt es kleine Feste. 그리고 요즘이 되면 또 뭐 어디 열려요? 작은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Musik und Essen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즉 이거 그냥 가족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라 페스트가 열리기도 하고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이때 음식도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해요? 음악도 또 곁들여서 이 행사를 기립니다 라고 했네요. 새해 첫 입수라고 하는 안바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새해 첫 입수면 1월 1일에 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겨울에 한동안 물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제 적정한 온도가 되는 거죠. 봄이 되면은 조금 차가운 물이 없고 조금 따뜻한 물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첫 입수를 하는 거죠. 처음으로 물에 몸을 담그는 물놀이에 시작하는 그 계시를 새해 첫 입수라고 한 거지 1월 1일에 새해 첫 입수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글의 내용을 잘 읽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다가 아니라 in Deutschland, 독일에서 라고 있어요. 겨울에 처음으로 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언제? 봄이나 또는 초여름에 라고 했어요. Frühsommer 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 겨울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Im Winter 라고 했을 거예요. 3번 주로 비 오는 날에 모여서 한다가 아니라 언제? Sonnigen Tagen 이라고 했어요. An Sonnigen Tagen 날씨가 좋을 때면 해가 화창할 때면 이라고 했고요. 비가 오다 라고 하면 Wenn es regnet 이런 표현을 썼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물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몸에 좋고 이때 딱 물에 온다가 적당하니까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행운을 가지고 온다. 갑자기 선생님 말이 조금 엉켰었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물이 행운을 가져온다가 여기 있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강이나 호수 바닷물에 오랜 시간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바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아인타우헨이라는 동사가 쓰였거든요. 이름은 안바덴이지만 사실은 실제 하는 건 아인타우헨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물에 몸을 담그다라고 한 거예요. 쑥 들어가서 거기 한참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바로 몸을 이렇게 빼내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랜 시간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라고 했으면 bleiben lange im Wasser 이렇게 썼을 거예요. im Wasser bleiben 이라고 하고선 그 다음에
기간을 뜻하는 랑에라는 표현을 썼을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아마 5번은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됐을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 맞는데? 물놀이 하는 거면 그럼 좀 오래 있겠지.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이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제시된 내용이 아니었고, 동사도 여러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됐어요. Ein Tauchen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뺀다였거든요. 그런 표현이면, 아, 오랜 시간 들어가 있다라고 하진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그래?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번에는 각주로 이 동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해석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이 각주를 보고, 아, 물에 담그다는 그런 의미겠지라고 하고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선지가 나오면 각각의 어휘의 의미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선지를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나오면 언어 문화 문제이겠죠. 볼게요. Ich bin neu in der Klasse. Alles ist so neu für mich. Keine Sorge. In der Schule bin ich ein alter Hase. 그랬더니, ein alter Hase sein? Meinst du ein wirkliches Tier? Nein, das sagt man, wenn man schon lange dabei ist und sich gut auskennt. Ach toll, dann frage ich dich, wenn ich Hilfe brauche. 라고 했어요. 나는 이 반에 새로 왔어요. 그쵸? 전학 온 거예요. 나이 반에 처음이야. 새로 왔어. Alles ist so neu für mich. 나한테 모든 게 너무나 새로워. 라고 했네요. So neu. 라고 했어요. sehr 대신에 so라는 부사를 지금 쓴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B가 얘기하고선 나는 학교에서 늙은 토끼야. 라고 했어요. Ein alter Hase. 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야, 나 학교에서 완전 늙은 토끼지. 라고 했더니 뭐라고? 늙은 토끼가 되었다고? 라고 물어보고선 너 wirklich 진짜로 아니 wirkliches Tier 여기 wirklich이라고 물어보면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 반문할 때 썼잖아요. wirklich는 진짜인이란 표현이에요. 그걸 수식어를 썼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말하는 거야? 즉 어떤 동물? 진짜 토끼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진짜 토끼가 됐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이 말은 언제 하냐 하면 이라고 했고요. Schon lange dabei ist 이라고 했어요. dabei sein은 어디 어디에 동참하다 참여하다요. 이미 뭔가에 참여하거나 동참한 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sich gut auskennen, sich auskennen이 무엇에 대해 잘 알다예요. 속속들이 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무엇에 대해 잘 안다라는 뜻이야. 즉, 뭐가 굉장히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랬더니, 아, 잘 됐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래라고 했어요. 뭐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라고 한 거예요. 야, 나 이미 늙은 토끼야라고 하는 거는 하나 완전 베테랑이야. 다 알아. 이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다. 티어할텐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이 될수 없고요. 조용하고 수줍은 사람이다라면 호이시 뭐 이런 표현 썼을 텐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학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다. 일단은 아가 새롭게 전학을 온 친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주라고 하면 vida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텐데 다시금이란 단어 등이 등장하지 않은 걸로 봐선 자주라고 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경험이 많고 아 능숙한 사람이다. 맞죠? 그쵸? Lange dabei ist und sich gut auskennt 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집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즉 alter Hase를 진짜 늙은 토끼라고 해서 아 토끼라는 무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건가? 이런 걸로 해석하진 않았겠죠? 네, ein alter Hase sein 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무리 중에 가장 연륜이 높은, 그러니까 연륜이 깊은, 뭐, 박식한,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여서, 여기 나와 있는 경험이 많고,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토끼에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기관은, 이라고 했어요. In diese Einrichtung gehen Kinder, die ungefähr 3 bis 6 Jahre alt sind. Friedrich Fröbel hat sie im Jahr 1840 gegründet. Dort lernen die Kinder ohne ihre Eltern zu sein. Sie spielen und lernen mit anderen zusammen zu sein. 이라고 했네요. 볼게요. Einrichtung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여러분 처음 보실 거예요. 기관이란 뜻이에요. 기관. 이 기관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어디 여기에서 뭔가 활동이나 장소를 하는 의미가 있는 기관이 있건 그죠?
기앙켄다. 이 기간엔 아이들이 가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ungefähr는 대략이란 표현이죠.

부모님 없이 있어 보는 것을, 있는 것을 뭐 해요? 레아는 배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없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부모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뭐하고 하는 곳을 배우는 장소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뭐해요?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und lernen,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mit anderen zusammen zu sein, 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까요? 일단 나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힌트를 줬거든요. 기관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시설을 뜻하는 거예요. 교육시설이겠죠.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동사도 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 대신 누가 없이?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곳을 배우는 곳은 어딘가요? Kindergarten이고요. 여기가 관련되는 중요한 정보는 이제 확인합니다. 프리디시 프레벨이 1840년에 설립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 설립한 사람이 프리디시 프레벨이구나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in dieser Einrichtung gehen, 그냥 여기에 가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다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한 이유는 우리 학교에 가다, 등교하다 독일어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Ich gehe zur Schule 쓰기도 하지만 인전지에 써서 Ich gehe in die Schule 라고 하면 나 등교해 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똑같이 이 시설에 다닌다, 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설인 거죠. 그게 뭐였어요? 5번의 Kindergarten이었고요. Museum, 박물관이고요. Bibliothek, 도서관. Universität, 대학교이고요. Krankenhaus, 병원입니다. Einrichtung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이게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를 설명했었던 문화영역 지문이었어요. 계속해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샬 앤드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선지가 독일어로 나왔거든요. 지문의 난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일단 독일어권 인물에 대한 정보인 그 텍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샬 앤드 kam 1929 in Garmisch-Partenkirchen, Bayern zur Welt. Er war ein bekannter deutscher Schriftsteller. Er schrieb vor allem Fantasiegeschichten. Seine berühmtesten Bücher sind Momo und die unendliche Geschichte. 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In seinen Geschichten geht es oft um Zeit und Freundschaft. Ende schrieb nicht nur Bücher für Kinder, sondern auch Theaterstücke. Seine Geschichten sind bis heute sehr bekannt und man kann sie in vielen Sprachen lesen. 볼게요. 미샬 엔데는 1929년 가미시파텐키르첸인데 여기 어디냐면 바이에른에 있는 이라고 했어요. 바이에른에 있는 가미시파텐키르첸에서 zur Welt kommen, 태어났습니다. 그는 bekannt, 유명한 독일인 작가예요 라고 했어요. 그는 특히나 환상 동화,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환상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Seine berühmtesten, 최상급 나왔어요. berühmten은 유명한인데 그걸 최상급 써서 그의 가장 유명한 서적은, 책은 모모라고 하는 작품, 1973년에 발간했고요. 그 다음에 unendlich, endlich는 우리가 배우기로 마침내였잖아요. 근데 unendlich이라고 하면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끝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never-ending story라고도 해석이 되는 이 소설,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해서 1979년에 발간했어요. In seinen Geschichten geht es um etwas gehen 이라고 하면 무엇이 핵심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의 이야기에서는 종종 시간 그리고 우정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라고 했네요. And schrieb nicht nur Bücher für Kinder, sondern auch Theaterstücke 라고 했어요. And는 일단은 썼습니다 라고 했고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nicht nur 라고 해서 이 자리가 아인 거죠. 그 다음에 sondern auch B가 쓰인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즉 둘 다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책뿐만 아니라 모두 Theaterstücke, 연극 작품이니까 희곡 작품도 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아동 소설 작가인가?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Seine Geschichten sind bis heute sehr bekannt und man kann sie in vielen Sprachen lesen 이라고 했고요. 그의 이야기들은 bis heute,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매우 유명하고, 그 다음에 can see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뭐 in vielen Sprachen, 여러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Er schrieb nur Kinderbücher. 그는 어린이용 책만 썼어요. 그거 아니에요. Theaterstücke 라고 해서 희곡 작품.

품을 썼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건 그럼 잘못된 거고요. Seine Bücher gibt es in vielen Sprachen. 그의 책은 여러 언어로 있습니다. 즉, 우리가 lesen 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B는 올바른 표현이고요. C, er ist im Jahr 1929 auf die Welt gekommen. 그는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를 zur Welt kommen이라고 하는 수거 구문으로 한번 쓰고, 그 다음에는 auf die Welt komme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치사 두 개를 쓸수 있어요. 태어나다 그를 zur Welt kommen, auf die Welt kommen. 결국 같은 뜻이죠. 그는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건 Garmisch Partenkirchen에서 태어났다. 첫 번째 문장에 있었습니다. Er interessierte sich kaum für Fantasiegeschichten. Sich interessieren für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이잖아요. 그는 환상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약간 사실적인 게 아니라 약간 그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Fantasiegeschichten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kaum이라고 해서 거의 없어요. 그는 그 환상 이야기들에 대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작가가 쓴 작품들이 대부분 vor allem Fantasiegeschichten, 특히 이것과 관련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kau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만을 찾아보면 B, C를 선택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문화 영역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나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öner ist ein Gericht aus der Türkei. Heute isst man in Deutschland oft Döner. Im Jahr 1972 brachte ein Mann aus der Türkei den Döner nach Berlin. Von da an essen viele Menschen gerne Döner. Man dreht das Fleisch an einem Spieß. Dann schneidet man das Fleisch in kleine Stücke. Man isst Döner mit Brot und Salat. Es gibt auch Döner ohne Fleisch, zum Beispiel mit Käse oder Gemüse. In Deutschland gibt es viele Dönerläden, besonders in Berlin. 볼게요. döner는 gericht이라고 했어요. gericht은 요리예요, 요리. essen이란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은 essen보다는 이렇게 조리되어진 조금 요리들이라고 하면 음식이 아니라 요리란 표현은 gericht를 더 많이 써요. aus der Türkei, 터키에서 온 요리입니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isst man in Deutschland oft döner, 독일에서 되너를 많이 먹어요 라고 했어요. 자주 먹는다 라고 했네요. 1972년에 brachte ein Mann aus der Türkei den Döner nach Berlin. 자, 일단은 이 되너가 독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 라고 했더니 1972년 정보가 나왔네요. 한 남자가 어디? aus der Türkei, 터키에서 이 되너를 베를린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처음 등장한 곳은 베를린이에요. von da an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von하고 시간 다음에 an 이렇게 전치사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해서 쓰면서 시간 표현을 쓰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뭐뭐부터요.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up이라고 하는 전치사랑 똑같아요. da는 앞에 나와 있는 시점 사건을 받았어요. 뭐죠? 한 남자가 어디에서 터키에서 이 되나를 베를린으로 가지고 온 도입한 그 이후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von da an을 up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von an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von heute an, 그 다음에 이거를 up heute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뭐뭐부터로 해석을 하고, es sind viele Menschen gerne Döner, 많은 사람들이 되너를 즐겨 먹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나서 man dreht das Fleisch an einem Spieß, 그럼 되너는 어떻게 먹는 음식인가 라고 했더니 Spieß, 꼬챙이입니다. an einem Spieß라고 했더니 이 고기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고기가 스피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면을 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안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꼬챙이에 붙어 있는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드레이언 돌립니다라고 했어요. 빙글빙글 돌려요. Dann schneidet man das Fleisch in kleine Stücke. 그런 다음엔 schneiden 자르다라고 했고요. in kleine Stücke schneiden 우리 배웠어요. Stücke 할때 뭐죠? 조각 내다. 잘게 썰다 할때 쓰는 표현이었다라고 했죠. 작은 조각으로 고기를 자릅니다라고 했어요. Man isst Döner mit Brot und Salat. 이 Döner는 빵이나 샐러드랑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뭐도 있기도 해요. 이게 고기이긴 하잖아요. Döner는 고기인가 보다 했더니 뭐가 없는, 고기가 없는, ohne Fleisch,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Döner도 있어요. Zum Beispiel, 뭐를 넣어서 요리한대요? 치즈나 야채를 넣어서 만든 Döner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Viele Döner Läden이라고 했는데 라덴의 복수형입니다. 라덴이 가게, 상점이란 뜻이에요.

많은 도네츠 즉 도네 상점들이 있어요. 특히나 어디에 많아요? Besonders in Berlin. 이게 왜냐면 제일 처음 어디에서? 베를린에 처음에 도입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나 베를린에 많이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되나 상점들이. 볼게요. 되나, kommt aus der Türkei. 오, 맞아요. 터키의 음식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터키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도 있었으니 맞는 거예요. 되나, kann man nur in Berlin essen. 베를린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특히 베를린에 이런 상점들 가게가 많아. 그런데 독일 전역에서 즐겨 먹어. 라고 한 거죠. gibt es viele Döner Läden 이라고 해서 독일에 많은 상점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역에 있는 거니까 요건 아니에요. Döner Fleisch dreht sich auf einem Spieß. 되나 고기는 어디에? 꼬챙이에 붙어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를 잘게 조각을 내서 자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꼬챙이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것도 올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In Deutschland essen viele Menschen Döner.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Es gibt Döner mit Gemüse und ohne Fleisch. 자, 뭐가 있어요?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채소로만 되어 있는 뭐도 있어요? 뇌나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중간에 있었죠. 그러면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건 우리가 아마 아까 이미 표시했죠.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베를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독일 전역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쓰이는 전치사 구문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시간 표현이면 fun 안 했습니다. 만약에 장소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fun 하고선 뒤에 up을 써요. up. fun here up.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버스 타고 갈 거야. 지하철 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그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를 다르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란 의미는 그대로 가요. 그게 시간상 시작인지 장소, 위치상의 시작점인지만 전치사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 영역의 지금 마지막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식당 대화 상황인 것 같아요. Ich bringe den die Speisekarte. Speisekarte는 메뉴판이죠. 그 다음 bringen, 가져다 주다입니다. 자, 가져다 주다는 목적어를 두개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누구에게. 몇격 목적어이죠? 삼격 목적어. 여기가 삼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인 거죠? 을. 또는 를로 해석되는 부분은 사격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Despise Card 여성 명사 지금 사격으로 쓴 거예요. 메뉴판을 그들에게 가져다 줘야지라고 한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들이라고 해석을 한 이유는 두 명이에요. 손님이. 그러면 그두 명을 지칭할 수 있는 명사를 받으려면 아래쪽에는 명사가 쓰였으니까 명사의 어떤 형태? 복수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명사의 복수형인가 봤더니 Gast라고 하는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가스트의 복수형은 뒤에 a를 붙여요. a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모음 안은 변모음을 바꿔서 게스트를 쓰면 가스트의 복수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아 4번이군 하고 딱 동그라미 치려고 하고 나서 봤더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굳이 격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삼격이자고 했죠. 자, 지금 그 다음에 관사를 한번 볼까요? den이라고 관사가 쓰였다는 건 복수형 삼격 정관사가 쓰인 거죠. 그럼 명사도 뭐를 해야 돼요?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삼격 어미를 붙여야 돼요. 복수형 삼격 어미면 n으로 끝나거나 s로 끝나는 명사가 아니라면 여기 삼격 어미가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복수형 형태가 들어가고 그러면 게스트라고 하는 가스트의 복수형 뒤에다가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활용을 하려면 복수형 삼격 어미인 n을 붙인 게스텐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명사의 복수형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덜컥 4번을 표시하셨다면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아, 이거 복수형 문제구나. 아, 명사의 복수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맞나?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이잖아요. 특히나. 그러면 맥락상 적합한가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올바른가도 보는 거죠. 그래서 삼격 목적어 경우는 이런 표현. 복수형 삼격은 명사도 격변화하더라. 대신 명사가 격변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뒤에 격변화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N이라는 어미를 붙이지 못하는 경우는 뭐였나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복수형 어떻게 돼요? 뒤에 S 붙이잖아요. 그럼 얘는 뒤에다가 N을 더 하나 추가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즉 아웃토즌 이런 거 못해요. 그다음에 원래 N으로 끝나는 복수형 명사들이 있어요. 엘테안처럼 이렇게 복수형 끝났으면 N으로 끝난 이 복수형 명사는 추가적으로 뒤에 N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복수형 어미 자체가 N이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블루맨이라고 해서 이미 N이 끝났거든요. 그럼 그때 복수형 성격이라고 해서 N을 한번더 추가해서 쓰고 이런 건 없어. 얘네만 제외하고 이런 형태의 복수형 어미를 갖는 아이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삼격이 되면 N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활용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이고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특수변화 명사들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나요? 오, 맞아요. 특수변화 명사들은 하지만 다 복수형이 뭐로 끝나죠? 격변화 어미가 결국은 특수변화형이랑 복수형이랑 같잖아요. N으로 이미 끝났죠. 그럼 걔는 특별한 복수형 삼격 어미를 붙이지 않을 거예요. 아까 뭐랑 같이? L찬처럼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캔다, 흐아, 꾸츠라고 해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비교적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동사의 활용만 묻고 있습니다. 추흐열엔이라고 하는 규칙 동사이고요. 규칙 동사였으니까 여러분 별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인칭 변화형이 잘 쓰였는지 보면 돼요. 명령문의 대상이 누군지 봤더니 캔더라고 해서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어일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전에 우리 팁스 통해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너희들에 대한 명령형은 인칭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즉, 뒤에 복수형 2인칭 어미가 붙어야 돼요. 복수형 2인칭 어미면 중간, 뒤끝에 뭐로 끝나나요? 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캔다, 후앗, 굿수라고 해야 돼요. 내말좀잘 들어봐 라고 해서 AR을 뒤에 퇴를 붙인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리사라고 하니까 리사는 누구에 대한 명령문이에요? 두이죠. 단수 2인칭은 뭐 가지고 온다 그랬죠? 어간만 가지고 오면 돼요. 뒤에 인칭 변화 어미 안 붙여요. 대신 어간몸 A가 E 또는 EA 이런 형태로 바뀌는 아이들의 경우면 어간몸을 변화시키고 어간만 갖고 온다. 나머지 불규칙 동사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기억하시죠? come은 일단은 규칙 동사네요. 그럼 어간만 갖고 오면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리사, come bitte her. 리사, 여기로 와. 라고 한 거예요. Herr kommen이면 이쪽으로 오다라는 표현입니다. Max und Tim 이것도 뭐예요? 너희들이잖아요. 이것도 복수 2인칭에 대한 명령문을 만들어야 하고요. 4인 동사의 명령형 동사가 굉장히 형태가 특이하다 했습니다. 정리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그럼 복수 2인칭이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에 대한 인칭 변화형을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4인은 누구에 대한 명령? 두에 대한 명령을 쓸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가 맞아요. 4인 동사 변화형 그대로 쓰는 거니까 Zeit이죠. Max und Tim, Zeit leise. 너희들 조용히 좀 해라고 활용해야 되겠죠? 네, 볼까요? Entschuldigen Sie, helfen Sie mir bitte라고 해서 존칭에 대한 명령문이고요. 존칭에 대한 명령문은 규칙 불규칙 동사 고려하지 않아요. 뭐 해요? 그냥 인칭 변화할 거예요. 그리고 존칭에서는 맞아요. 어간몸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helfen 동사 물론 불규칙 동사를 여러분 알고 있었겠지만 존칭에 대한 명령문 쓰면 그대로 인칭 변화한 help and 쓰는 거죠.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형태로 쓴 거네요.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밑줄 친 곳에 동사의 활용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 be, 를 선택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실전 모의고사 여러 회차에 걸쳐서 명령법의 활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명령법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때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봅니다. 규칙 동사인가? 불규칙 동사인가? 불규칙 동사는 이 또는 이에 주의하시면 돼요. 아니면 주의해야 하는 두 개의 동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4인 동사 인칭 변화 원체 특이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나왔던 실전 모의고사에 외화된 동사가 나왔어요. 외화되는 명령법이 어떻게 됐었어요? 두일 때는 원래 인칭 변화는 위어스트였는데 맞아요. 외화되라는 형태로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두개 동사 정도는 인칭 변화를 따로 잘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메모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풀어봤고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은 것은 이었네. 알맞은 거 봤더니 Ich wasche jeden Morgen. 나는 매일 씻는다. 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씻어요. 그다음 매일 Du solltest mehr Zeit nehmen. 너는 더 많은 시간을 nehmen, 가져야 해.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제귀대명사예요. 지금 여기는 제귀대명사의 활용을 묻는 표현이고요. 두 개의 동사가 모두 다 제귀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로 쓰인 거랑 제귀동사로 쓰인 거랑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행동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제귀대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귀대명사를 써서 sich Zeit nehmen이라고 하면 관용적 표현으로

0: 갔다예요. 조금 더 여유 시간을 갖다. 이때 this side 내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위에는 이 행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this 바션이에요. this에 대한 this를 뭐뭐뭐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인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을 써서 누구를 씻다 또는 무엇을 씻다 즉 제기되면서 가짜 목적어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기대명사들이 몇 격으로 쓰였냐입니다. 자, 나는 내일 아침 씻는다에서는 일단 이 문장엔 제기대명사 자리만 비어 있고 다른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제기대명사가 몇격 지배를 했었는가를 그대로 활용하게 될 동사예요. 얘는 사격으로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간을 더 갔다. 이때는 제기대명사를 삼격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뒤에 side이라고 하는 사격 목적어가 이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삼격 제기대명사, 위에는 사격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했고, 이 제기대명사의 활용을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네요. Ich wasche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기대명사는 앞선 단원에서 한번 정리했거든요. 자, 그러면 특히나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의 경우는 이 제기대명사의 삼사격 형태가 마치 뭐랑 인칭 대명사랑 형태가 거의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기대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했나요? 그때 얘기해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주어랑 일치하게 들어가 있으면 제기대명사이고요. 주어랑 일치하지 않는 어떤 지금 목적어 같이 생긴 이런 아이들이 삼사격 형태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즉 is인데 dear 이면 이거는 그냥 일반 인칭 대명사의 삼격 형태인 거고요. is 하고선 miss 주어랑 일치되는 인칭으로 지금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러면 제기 대명사예요.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is 하고서는 일치되게 들어갈 거예요. 뭐를 써야 되죠? 여기 사격 쓴다고 했으니까 wasche, miss, jeden Tag 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do 일때는 어떻게 돼요? du solltest dir mehr Zeit nehmen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너에 대해서는 그럼 삼격을 쓰는 거니까 이거 활용된 거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제기된 동사들에 관한 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기대명사의 형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형태만 한번 봐주시고요. 특징만 볼까요? 1인칭은 인칭 대명사랑 형태가 동일하고 2인칭 존칭이랑 3인칭 즉 존칭 z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예요. 얘네는 모두 다 삼사격을 zsh를 씁니다. 제기대명사의 경우는 주어 인칭의 수와 일치하게 대명사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주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제기 동사를 활용합니다. sich setzen, sich legen, sich stellen 등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기 대명사의 격지배 표현을 한번 볼까요? 위쪽에 나와 있는 거는 삼격 제기 대명사를 쓰고 그다음에 사격 목적어를 씁니다. sich anziehen, sich ausziehen, sich bestellen, sich kaufen, sich putzen, sich verletzen, sich vorstellen 상상하다 이때 그렇고요. 사격을 쓰게 되면 소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sich anziehen이 만약에 제기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ist hier mich an이라고 쓸 건데 뒤에 사격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삼격으로 바꿔요. ist hier mir die Schuhe an. 그 다음에 소유관사를 쓰게 되면 제기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기대명사가 뭐뭐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요 동사들 중에서 sich vorstellen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등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삼사격의 형태를 다르게 쓸수 있습니다. Ich wasche mich 방금처럼 목적어 없이 쓰이면 사격을 그대로 쓰고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사격 목적어가 나오면 삼격으로 제기대명사의 격 변화가 바뀌어요. 하지만 소유관사 쓰면 제기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뭐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제기대명사 자리에 모두 쓸수 있어요. 그냥 인칭 대명사 쓸수 있습니다. Ich wasche ihm die Haare. 그의 머리를 식혀준다. 소유관사 사격 쓰게 되면 Ich wasche seine Haare. 이렇게도 쓸수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Die Nachricht hat ihn sehr gefreut. 그 소식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격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Du erinnerst an 나는 erst näher가 이것도 제기 동사이네요. sich erinnern이어서 제기 대명사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du erinnerst 하고서는 두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dich이겠죠. 너는 너의 첫 번째 선생님을 기억하지라는 표현이고요. sie macht sich immer Sorgen um ihre Kinder. sich Sorgen um은 맞는 건데 뒤에가 사격 써요. sich Sorgen um ihre 하고서는 Kinder 삼격이 아니니까 뒤에 and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녀의 아이들을 걱정합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르면 1번이에요. 자, 이렇게 제기 대명사가 전치사 수거 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만 한번 볼까요? sich 뭐뭐뭐 über ergan 이라고 해서 제기 대명사 사격 쓰고 über 전치사 사격 지배합니다. sie freuen auf도 제기대명사 사격 쓰고요. 전치사의 격집에 잘 보셔야 돼요. 사격입니다. freuen, über를 쓰게 되면 일단 제기대명사는 동일하게 사격 쓰고요. 전치사 사격이고요. interessieren도 제기대명사 사격 쓰고 전치사 사격 지배해요. verletzen, 아까 돈 전치사 없이 쓰였을 때는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나시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제기대명사 ich habe mich라는 표현을 쓰고 an 뒤에 전치사 부분을 삼격 지배해요. 이런 식으로 제기대명사의 전치사 수거 구문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포인트가 제기동사, 제기대명사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9회 실전 모의고사를 만날게요.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우리가 모의고사 문항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10강 말고도 또 추가적인 문항을 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EBS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EBS의 기출 문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 9월 그리고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감을 더 익히시면 문항을 익히시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문제풀이 시작해 볼까요? 실전 모의고사 7회입니다. 네, 1번 문항 나왔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1번 문항이랑은 좀 다른 문항이 등장해 있네요. 또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빈칸 AB를 결합한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사진이 2개 나와 있고요. 이 사진에 해당하는 단어의 발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또 새롭게 출제가 될수 있겠죠.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왼쪽은 추주처네요. 예, 택시죠. 예, 중국어로 택시는 추주처라고 하고요. CH 발음, 츠 발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인 것 같은데 밑에 발음은 잡지인 것 같네요. 예, 잡지는 중국어로 자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조를 넣어서 써보면 A 이성이고요. 그리고 요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단어, 네, 자 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라는 단어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성, 우리가 알고 있는 2번, 네, 자가 되겠죠. 답은 아마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마시는 차, 허, 자할때 자이성입니다. 네,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선지를 조금 더 확장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1번의 차 같은 경우, 차는 닦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차헤이반. 네, 우리 중국어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칠판을 닦다라는 차헤이반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3번에는 추안이 나왔어요. 우리 추안은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도 신발을 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4번은 까오예요. 높다라는 뜻이고, 낮은 거는 띠가 되겠죠. 그리고 바는 오르다라는 뜻이고, 바샨이란 단어가 바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예, 산을 오르다니까 등산하다는 중국어로 바샨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 단어들 중에서 좀더 확장해서 볼 단어들 선생님 몇개 짚어왔는데요. 먼저 단어 의미 선생님 쭉 정리해 봤습니다.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차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라는 단어가 솔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고 또 확장이 된 의미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된 의미도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닦다, 문지르다라는 뜻이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차헤이반을 선생님 소개해 드렸는데요. 칠판을 깨끗이 닦다라는 뜻으로 타바헤이반 차간징러, 예, 그가 칠판을 깨끗하게 닦았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은 그 문지르다 닦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서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차이아오가 나와요. 우리 다이어 할 때는 최대한

최대한 줄여서 기억하시는 게 기억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 선생님은 소개해 드릴 거지만 외우실 때는 아주 최소 단위로 외우시는 게 가장 기억하기 좋습니다. 차여 하면 약을 바르다란 뜻이에요. 상처가 생겼을 때약 바를 때 그때 차여라고 얘기합니다. 刚才我骑自行车的时候不小心弄破了，差点药就行了。 방금 자전거를 탈때 조심하지 않아서 弄破了, 다쳤다란 얘기고요. 약을 좀 바르면 괜찮아란 뜻입니다. 차药 하면 약을 바르다. 앞에 손수변 들어간 걸로 봐서 뭔가 손하고 관련된 거다라는 거 지금 알수 있고, 문지르는 거, 바르는 거다 손하고 관련 있죠. 부스를 꼭잘 봐주시고요. 다음은 스치다란 뜻이 있어요. 바르는 것에서 또 파생이 돼서 스치는 것도 쓸수 있는데요. 小牛擦着地面飞过去了. 작은 새가 수면을 스치면서, 지면을 스치면서 날아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면 말고 지면으로 해석하면 더 좋겠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문지르다, 바르다, 스치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되어 온 단어들, 차가 나왔고요. 이런 단어들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마다 수능 특강 우리 다이어 부분에 ABCD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ABCD 부분에 추가적인 정리를 더 해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초안이란 단어도 볼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초안은 입다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초안이후 하면 옷을 입다라는 뜻이고요. 초안시에 하면 이번에는 신발을 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你穿的裙子是在网上买的吗? 네가 입은 치마는 인터넷에서 산 거야?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裙子가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穿的裙子 하면 입은 치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초안에 관통하다 혹은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뜻도 좀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가끔 요런 의미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小河穿过古城，走到哪儿都能看见河水. 이거 수능에 이미 나왔던 문장 선생님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작은 강이 고성을 지나고, 자, 穿过, 이때 穿은 입다라는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작은 강이 고성을 관통한다, 통과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때 초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다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강물을 볼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초안에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다, 밝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칸 초안러 하면은 꿰뚫어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어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초안의 의미 여러 가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 성조배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성조가 등장했을까요? 밑줄 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我喜欢的水果是香蕉. 이 香蕉는요, 바나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참 수능 중국어에 자주 나와요. 특히 어휘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자를 또잘 아셔야 되고, 이번에는 성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네, 샹쥐오 성조 한번 써보면요. 일성일성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바나나라는 뜻이죠. 예, 일성일성 고르는 문제네요. A번부터 어떤 성조인지 확인해 볼게요. 1번, A번은 빠샤오 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건강 관련된 과에서 많이 했던 단어고요. 빠샤오 열나다, 일성일성 맞고요. 자, B번 보면 빤이라고 읽고요. 일성사성입니다. 번역하다, 번역 혹은 통역가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빠니. 다음 C는 熊猫예요. 熊猫 판다라는 뜻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이성일성이죠. 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우리 그동안은 두 개씩 두 개씩 고르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엔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을 묻고 있어서 좀 어려워요. 사실 이세개 중에 하나라도 잘 모르면 답을 잘 틀렸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빠샤오 일성일성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니 같은 경우도 일성과 사성을 구별하고 있다고요. 우리 일성사성은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성조다. 그래서 얘기하실 때 소리 내서 읽으면서 큰 소리로 외울 필요가 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자, 여기 나온 단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로도 언제든지 출연이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한자 의미도 한 번씩 봐두시고요. 꼭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한자예요.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자, 오늘 한자는 선생님이 보기에 꼭 맞췄어야 되는 한자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선생님과 함께 했던 한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조드렸던 한자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请你简单的说明一下.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简单, 벌써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시죠? 예, 간단하다 할 때 간자는 한자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简单은 요렇게 써야 되고요. 지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얘는 신원 할때 원자죠. 뉴스 할때그 신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정답 A번은 아니고요. 简单 한자 꼭 다시 옆에 크게 써보셔야 돼요. 쓰시면서 또 외워지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암기하는 시대는 아니고, 그리고 또뭐 타이핑해서 치면 얼마든지 구별만, 한자를 구별만 하면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획순에 맞춰가지고 써보면 훨씬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됩니다. 简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B번. 爸爸把 小狗 洗干净了. 아빠가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뜻인데요. 시간징의 징. 너무 강조 선생님이 여러 번 했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깐징의 징 지금 아니죠. 요 한자 징, 바, 어, 안징 할때 징자고요. 여기 징자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예, 앞에 차가운 것을 나타내는 이수변이 있는 깐징을 써야 맞겠죠. 정말 자주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깐징, 안징 두 가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긴 잘못됐습니다. 자, C번. 姐姐已经起床就去跑步. 이지오네요. 이지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구조고요. 언니가 일어나자마자 跑步 달리기를 갔다라는 뜻이고요. 跑步 달리다라는 뜻이니까 맞고요. D번, 학생들은 边唱歌 边跳舞. 자, 우리가 이비엔, 이비엔만 배웠는데, 비엔, 비엔도 있습니다. 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다. 동시 동작이에요.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 예, 跳舞, 춤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와 T, 5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볼까요? 자, 오늘 다이어는 정말 쉬웠어요. 역시 틀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선생님 굳게 믿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더 확장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에 중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밑에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다이어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죠. 예, 띠띠, 부팅 마마더화. 자, 이 바로 전과에서도 팅 마마더화가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수능 중국어다 보니까 이런 실생활 관련 어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다라고 할때팅 마마더화라고 쓸수 있고요. 근데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거니까 부팅 마마더화라고 썼네요. 엄마의 말을 항상 안 듣는 거예요. 늘안 들어요. 네, 그럴 때 라오가 보여야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我们明天晚上7点在老地方见吧. 자, 老地方 하면 항상 늘 만나던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 앞선과에서도 老习惯, 예, 항상 하던 습관이란 뜻으로 老习惯이 나왔었는데요. 老地方 하면 항상 만나던 곳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내일 저녁 7시에 항상 만나던 곳에서 만나자란 뜻입니다. 이두 가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둘다 老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봐야겠죠? 쉬운 것도 항상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이게 혹시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응용이 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라오도 쉬운 의미, 많이 나오는 의미, 늙다, 오래된, 늘 항상 이런 건잘 아시는데, 사실 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他看起来比他的年纪更老. 그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뜻이죠. 늙다라는 뜻이 제일 일반적인 뜻이에요. 근데 그 늙은 것은 시간이 오래된 걸 말하니까 라오펑요 하면 오래된 친구라는 뜻입니다. 他们像老朋友一样说话. 그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늘 항상 他每天起得很晚, 老迟到, 항상 지각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라오가 항상 늘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라오디방见 바로 지금 이 경우죠. 원래 만나던 곳, 늘 만나던 곳에서 만나자라는 뜻으로 老地方이 쓰일 수 있습니다. 我们明天1点在老地方见吧. 우리 내일 1시에 만나던 곳에서 만나자. 자, 마지막 거 주의하시라고 했었어요. 이 라오가 굳다 혹은 질겨지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어떤 고기나 야채 같은 것이 싱싱하지 않고 질겨지거나 굳었을 때, 네, 그럴 때 라오를 쓸수 있다는 거죠. 这肉太老了.
너무 늙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질겨졌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오의 의미가 이렇게 파생이 된다는 거, 뭔가 일정한 시간을 더 넘어가서 시간이 오래된 것들의 느낌을 가질 때 라오를 쓸 수 있다는 이미지를 잘 연결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장을 볼 거예요. 자, 이 장은 길다라는 뜻이 가장 일반적인 뜻인데요. 이 장 말고 한자 발음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끔 독해에서 나왔었는데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장, 삼성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어떤 성조로 쓰이는지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로 나중에 의사소통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한자를 보기만 하지 의미만 알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장, 길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장 하고 삼성으로도 읽히기도 한다. 얘도 굉장히 빈도수가 높습니다. 자, 먼저 장 볼까요? 这条裤子有点长. 이 바지가 조금 길다. 자, 장短, 길다, 짧다 할 때 그 장이 가장 일반적인 뜻이고요. 장은 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等你长大了就会知道了. 이런 거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대사거든요. 네가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뭐 이럴 때 장다라고 써야지 장다라고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장得很可爱, 생긴 게 아주 귀엽다. 장得很漂亮, 장得很帅 이럴 때 생기다, 외모가 생기다라고 할 때는 장이라는 표현으로 읽습니다. 他儿子长得很可爱. 그의 아들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자, 그리고 우두머리일 때도 장으로 읽어요. 반의 우두머리 반장, 반장이고요. 그리고 학교의 우두머리 校장, 교장입니다. 네, 이렇게 우두머리를 나타낼 때도 장으로 읽는다. 我是6班的班长, 저는 6반의 반장입니다. 가 되겠죠. 자, 두 가지 뜻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발음이 있었고 그리고 장에는 세 가지 의미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자주 쓰이는 것만 선생님 정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장과 장 두 가지 발음. 이렇게 발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중국어가 여러 가지 유형을 거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발음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것들은 중국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한자어가 여러 가지 발음을 한자어가 너무 많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서 오히려 문맹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자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거나 한 가지 한자로 여러 가지 발음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어학적인 특성도 이해하시면서 다이어와 다음자가 나왔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중국어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데요. 이 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찢어지다, 망가지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鞋已经破了,不要再穿了. 신발이 이미 망가졌으니 그만 신어라. 찢어지다, 망가지다 라는 의미, 破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이 돼서 낡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破衣服 하면 낡은 옷이라는 의미고요. 这件衣服,这件破衣服是我妈妈小时候穿过的. 이 낡은 옷은 엄마가 입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포에 잔돈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의미도 중요해요. 자, 把这100块钱破成2张50的. 예, 이 100원짜리, 100위안짜리 지폐를 50위안짜리 지폐 두 장으로 깨뜨려주세요.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잔돈으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포가 또 쓰인다. 그때 포成이라는, 정이라는 결과보어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포의 의미도 같이 파생시켜 봤어요. 자, 이번엔 5번 유의어로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유의어는 어떤 게 나왔는지 유의어 문제 보시면 먼저 A, B 체크하고 가야겠죠. A입니다. 好, 좋다고요. 不错도 좋다예요. 그리고 B에는 우리가 많이 비교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帮助, 帮忙, 帮 요 단어들을 비교하는 거였죠. 자, 얘는 보지도 않고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주, 빵 모두 다 돕다라는 동사였는데 얘는 다 동사로 돕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만 특징이 있었죠. 빵망 하면 바쁜 것을 돕다라는 의미여서 이합동사였어요. 얘 자체가 수로 목적어 구조를 갖는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너를 돕다라고 표현할 때 빵망니는 쓸 수가 없었죠. 빵니더망 뭐 이렇게 안에 넣어주는 형태로 쓴다던가 뒤에 목적어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빵망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꼭 챙겨두실 것을 선생님이 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완판 이징 쪼 A 了.
저녁밥이 이미 다 되었다. 니 콰이 치바 빨리 먹어 라는 뜻인데요. 자, 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걸로 봐서 다 얘는 보어로 쓰이는 하우입니다. 자, 부수어는 좋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보어로는 쓰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보어적인 용법이 있는 것은 하우만 있죠. 그래서 부수어는 다 탈락. 자, 그다음 我汉语说的不太流利. 나 중국어를 그다지 자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 请多我, 나를 많이 도와줘 하는데 바로 이 비 뒤에 我라는 목적어 붙은 거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이 목적어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빵망이 안 되는 거죠. 예, 이합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바로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 목적어가 있는데 또 목적어가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얘는 빵주어를 써주는 게 맞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이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어적인 하우에는 보어의 의미가 있을, 이 결과 보어의 의미가 있는데 일이 잘 끝났다라는 결과 보어적 의미일 때는 부수어로 바꿔 쓰일 수 없구나 하는 걸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지금 어휘유형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의사소통 기본표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본표현 첫 번째 문제, 항상 그림 등장했죠? 오늘은 어떤 그림 나와 있는지 볼까요? 뭐 생일날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두개 놓고 뭔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먹방을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B번은 책을 읽고 있는 남학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C번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훠궈를 먹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D번에는 남자친구가 농구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 기억할 수 있겠죠? 뭐 칸슈라든지 치훠궈, 뭐 치단거라든지 아니면 나란치어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수 있는 단어들이겠네요. 자, 그럼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내일 내가 할 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거는 밑줄 중요한 정보니까 밑줄을 꼭 치고 가야겠습니다. 내일 내가 할 일. 단순히 맞고 틀리고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내일의 할 일을 고르는 거예요. 明天是星期天. 예, 星期天, 일요일이죠.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我打算这样度过. 예, 또는 지내다,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저는 이렇게 보낼 생각이에요. 度过. 早上多睡一会儿. 아침에는요, 잠을 좀푹 자고요. 그리고 起床后看一会儿电视. 일어난 후에는 TV를 잠깐 보고요. 굉장히 행복한 생활이네요. 그리고 中午跟朋友一起去打篮球. 키워드 단어 나왔습니다. 정오에는 친구와 함께 打篮球, 농구를 하러 갈 거래요. 자, 그럼 농구라는 단어 打篮球 맞고요. 그리고 晚上跟父母去中国餐厅吃饭. 예,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중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래요. 지금 훠궈 먹고 있는 걸로 봐서 아, 중국 식당에 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내일 이 친구가 할 일들은 예,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는 거, 중국 식당에 가서 저녁 먹는 거랑 그리고 농구하는 거두 가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C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걸 고르는 것만 나왔는데 이렇게 일과 표현으로 이게 변형이 되어서 일과를 찾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는 키워드만 알면 잘풀수 있다. 자, 이제 7번으로 함께 가볼게요. 7번 한어병은 문제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 문장입니다. 你吃过火锅吗? 바로 나왔네요. 火锅가. 예, 火锅죠. 너 火锅 먹어본 적 있어? 자,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할 때 끝에 경험에, 동사 뒤에 경험에 꼬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경험에 꼬어가 나왔어요. 그럼 부정하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나는 뭘 해본 적이 없다,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뿌가 아니라 메이츠고를 썼습니다.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메이로 사실을 부정할 때는 메이를 쓰죠. 메이츠고 하고 꼬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너 훠궈 먹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很好吃, 아주 맛있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먹어본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먹어본 적 있어, 我吃过,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不要了,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太好了, 너무 잘 됐다. 多吃点, 많이 먹어. 그리고 我不喜欢, 난 좋아하지 않아예요. 정답은 3번이죠. 네,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여기서 파생해서 예, 고어의 부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1점짜리 문항이고요. 한자로 나오긴 했지만 두 줄짜리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에서는 밑줄 앞뒤를 잘 보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볼까요? 니 지저 취나라. 너 급하게 어디 가는 거야? 예, 지저 하면 급한 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밑줄이라고 말했고요. 我没带书, 나 책을 안 가지고 왔어. 취지에一本, 가서 한권 빌려올게. 이 얘기인 거죠. 빌려가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下一节课是数学课. 예,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수업을 세는 양사, 교시라는 뜻으로 지혜가 나와 있어요. 이제课. 자, 그리고 2번, 书的内容太简单了. 책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자, 이렇게 简单,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한자 유념해 보셔야겠죠. 이렇게 계속 입력이 많아지면 계속 생각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아, 앞서서 简单이 한자가 나왔었는데 여기 맞는 한자가 나와있네. 그리고 简单 위쪽에는 대나무 죽자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3번, 我已经把作业交了,也交作业 해볼까요? 交作业 하면 과제를 제출하다, 숙제를 제출하다라는 뜻이었죠. 예, 숙제를 하다 할 때는 做作业, 그리고 숙제는데 하는데 쓰는 숙제예요. 그럼 写作业 썼었고요. 숙제를 제출하는 것은 交作业를 썼습니다. 4번, 请你帮我买一本书吧, 나를 도와서 책 한 권을 사줘라는 뜻이죠. 전혀 맥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럼 5번, 我不太了解这本书的内容. 나는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1번에 지금 8번에 들어갈 수 있는 B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1번이죠.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인데 내가 책을 안 갖고 와서 한 권 빌리러 가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9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전체 중국어 선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문도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 한번 보죠. A. 这是我暑假旅行的时候拍的照片. 자, 照片, 사진이에요. 이건 사진이래요. 근데 어떤 사진인지 쭉 다 꾸며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여름방학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快给我看看, 나한테 얼른 보여줘. 这就是你坐的船啊, 이게 바로 네가 탄 배구나. 자, 坐船이란 표현 나왔네요. 우리 교통수단들 했을 때 그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동사 두 가지 했었죠. 앉아서 타는 것들은 다 坐를 썼고요. 그리고 다리 벌리고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지라는 동사 썼습니다. 여기서는 坐船이에요. 배를 타다라는 뜻이죠. 아, 이게 바로 네가 탄 배구나. 쩐다, 정말 크다. 像高楼一样, 아주 큰 건물 같아. 네, 이렇게 크루즈 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크기가 상당하죠. 거의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크루즈를 탔나 봅니다. 它有10层楼那么高.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그 배죠. 그 배가 10층 높이만큼 크대요. 정말 큰 거죠. 能坐1000多人.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真不敢相信, 정말 감히 믿을 수가 없다. 不敢相信, 이 표현 기억해 두세요. 정말 놀라워서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不敢相信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죠. B觉得A坐的船非常大. B는 A가 탄 배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자, 밑에서 믿을 수 없다. 와, 정말 큰 건물 같구나. 정말 크다. 이런 얘기를 B가 했으니까 1번이 맞는 정답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가볼게요. A这次暑假是在上海过的. A는 이번 여름방학을 상하이에서 보냈다. 자, 상하이란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3번. A跟很多人一起坐了飞机. A는 많은 사람과 함께 坐飞机, 비행기를 탔다인데요. 지금 비행기가 아니라 坐船, 배를 탔죠. 4번. B希望自己也坐船去旅行. B는 자신도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아니고요. 5번, A住的地方是10층高楼.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사는 곳은 10층 높이의 高楼, 높은 건물이다.
근데 이제 꼼꼼하게 해석하다 보면 한자가 그대로 보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석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사는 곳은 10층 높이의 큰 건물이다. 근데 이 배가 10층 높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 거니까요. 예, 5번도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은 생일 초대장이 등장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생활과 연계되어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생일 초대장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예, 1점짜리 문항입니다. 동学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10月10号是我的生日, 10월 10일이 제 생일입니다. 我想请大家吃饭, 저는 여러분을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싶대요. 那天我们一起开开心心的玩吧. 자, 开开心心 형용사 중첩이죠. AAPB 형태로 뒤에 玩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정도가 심화됨을 나타냅니다. 그날 우리 함께 즐겁게 놀자. 시간은요, 10월 10일 星期六 토요일 6시고요. 그리고 地方 장소는 뭐뭐 餐厅의 땡땡 식당입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생일은 이번 주말이다. 이번 주말인 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주말인 거, 星期六를 통해서 주말인 건알수 있지만 이게 이번 주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번,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친구는 3명이다. 몇 명인지 특정하진 않았어요. 2번도 아니고요. 3번, 나는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라고 한다. 이세 번째 줄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我想请大家吃饭. 정답 3번이고요. 4번, 언니는 내게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사주었다. 뭐 언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운동화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아니죠. 내 생일이라고 내가 말하고 지금 내가 친구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는 생일 초대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앞에 3번 찾아봤고요. 11번 함께 가보도록 하죠.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보면 중국어 선지, 중국어 선지가 빽빽하게 나와 있습니다. A번. 我们2个人住一个双人间就行吧. 우리 두 사람이 이 双人间 하면 두 명이 들어가는 방이죠. 2인실을 쓰면 되겠지? 好, 좋아. 你试试这个应用程序吧. 너이 앱, 어플리케이션, 이 앱을 한번 试试, 써봐. 特别好用. 아우, 너무 쓰기 좋잖아. 可以比较饭店的房间和价格. 호텔의 방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잘돼 있어서 호텔이나 방 컨디션이나 아니면 가격 같은 걸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죠. 그런 비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是吗? 그래? 我还真没用过呢. 나 근데 아직 안 써봤어. 过. 아까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부정할 때는 may를 써야 맞았습니다. 你只要一用就会知道它有多方便. 자, 只要就用법이에요. 뭐뭐 하기만 하면 바로라는 뜻입니다. 너 한번 써보기만 하면 그러면 알수 있을 거야. 그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有多方便, 얼마나 편리하다라는 뜻이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A와 B打算这个周末一起去旅行. A와 B는 이번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 아니죠. 2번, A使用这个应用程序做旅行安排. A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여행을 준비한다. 아니죠. B觉得两个人住一个房间不太方便. B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방을 쓰는 것이 그다지 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한 방을 쓰는 거 괜찮아 라고 했더니 하오라고 B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4번, B要自己去看看房间怎么样才放心. B는 스스로 자기가 직접 방이 어떤지 봐야만 放心, 안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앞조건을 해야만 그제서야 잘 放心, 안심한다는 거니까요. 아니죠. B认为用这个应用程序找房间比较好. B는 이 앱을 활용해서 방을 찾는 것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特别好用, 너무 쓰기 좋아라는 것에서 이미 이 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숫자 1은 원래 1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숫자 1이 파생이 되어서 온이란 뜻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오전 내내라는 뜻으로 이샤오가 쓰입니다. 이샤오 하면 뭐겠어요? 오후 내내란 뜻이겠죠. 이렇게 이샤오, 이샤오 이런 표현들 잘 봐두시고요. 오전 내내 의자에 앉아서 책 보는데 너안 피곤해? 타일레일러 너무 피곤하지. 怎么样? 어때? 라고 뭔가 제안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好, 좋아, 我们出去走一走吧. 우리 나가서 좀 걷자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비가 제안하는 것이 뭔가 산책 나가자라든지 나 너무 힘드니까 좀 나와서 쉬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我昨天睡得很早. 나는 어제 엄청 일찍 잤다. 이 얘기고요. 2번, 请你早点做作业. 빨리 숙제를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他让我好好学习. 그가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 그녀가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고요. 我们休息一会儿吧. 우리 잠깐 쉬자. 자, 4번이 바로 우리가 찾던 정답입니다. 그래야 좋아. 우리 나가서 좀 걷자. 이게 쉬는 거니까요. 我的椅子太不舒服了. 내 의자가 아주 불편하다. 물론 의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맥락과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지만 여기 나오는 표현 이샤오라는 표현은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중국어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그리고 실제 중국어 회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일이 온이라는 전체 의미를 갖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또 빈칸 문제가 등장했어요. 빈칸 앞, 뒤 중요하고 그리고 꼼꼼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이, 明天我们一起去某某公园怎么样? 내일 우리 같이 땡땡 공원에 가자. 어때? 자, 역시 또 제안 怎么样? 나왔습니다. 你家附近的那个公园, 너네 집 근처에 그 공원? 对, 맞아. 这个时候, 이때에 밑줄이라서 漂亮极了. 너무 예뻐. 대단히 예뻐. 그 예쁨의 정도가 심할 때 극히라는 뜻을 써서 极了를 썼었죠. 우리 정도보호의 특수한 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단히 예쁘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에 앞에 이미 한번 강조했는데 很 붙일 수 있었나요? 非常 같은 거, 有点 이런 거못 붙였죠? 그쵸? 아, 很漂亮极了 하면 안 됐죠. 이렇게 어법으로도 한번 꺾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1번부터 해석해보죠. 我想回家. 나는 집에 가고 싶어. 2번. 不能带狗去.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开了很多花.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서,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엄청 예쁘다. 자연스럽죠. 자, 지금 공원에 이때 꽃이 피니까 开花가 되겠습니다. 자, 카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그 정리 한번 제대로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의 의미, 여기서는 꽃이 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天气有点热, 날이 좀 덥다. 5번, 不知道公园在哪, 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1점짜리 문제고요. 今天买这么多菜，家里来客人了吧？ 오늘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사다니 집에 분명 손님이 온 거지? 집에 손님이 온 거지? 라고 마가 붙어서 추측의 의미를 넣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算不上什么客人. 자, 여기서 算不上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算上이라는 건 봤었는데요. 算不上 하면 뭐뭐라고 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져요. 수완이 뭐뭐인 셈 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뭐라고 할 수는 없다를 수완부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손님이라고는 할수 없지. 엄밀히 말하면 손님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밑줄이래요. 所以得多买点. 그래서 좀더 많이 사야만 해. 손님은 아니지만 뭔가 사람들이 더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你教我做这个菜. 너는 나에게 이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라는 얘기고요. 我妈每天都为我做菜. 엄마가 매일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신다. 3번. 明天我女儿一家要来. 내일 내 딸내 식구들이 와서. 자, 무슨 손님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딸내 식구들이 와서 좀더 많이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연스럽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있더라고요. 你把这些东西送到我家. 너 이 물건들을 우리 집에 가져다 둬라고요. 5번, 我家附近新开了一家中国餐厅. 우리 집 근처에 중국 식당이 생겼다 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열었다. 정답 3번이고요. 이 수안무샹의 의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15번 어순배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어순배열 문제 먼저 보기부터 봐야겠죠? 不会有影响的 영향이 없을 거야. 会什么什么的 뒤에 앞에 부로 부정했네요. 明天的篮球比赛 내일의 농구 경기. 그럼 C번 我昨天晚上一直咳嗽 예, 咳嗽하면 기침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나 어제 저녁에 계속 기침해서 라는 뜻입니다. 你的眼睛怎么像熊猫一样 또 나왔네요. 한자로 熊猫 예, 판다였습니다. 너 눈이 어째서 판다 같아? 자, 눈이 어째서 판다 같아? 이런 말 우리도 쓰죠.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하게 생겼을 때 너 오늘 판다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중국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그랬더니 매쉐하오 잠을 잘 못 잤어가 나왔어요. 자, 어째서 잠을 못 잤을까요? 내가 어제 저녁에 계속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잔 겁니다. 취이위엔러마 자, 병원에 갔어? 자,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왔으니까 뒤에 병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성怎么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 他让我吃药后多喝水. 그가 나에게 약을 먹은 후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어. 그랬더니 A가 이거 니能参加吗? 너 참가할 수 있어? 자, 참가하는 건 대회죠? 그러니까 明天的篮球比赛 내일 농구 경기도 참가할 수 있어? 一定能参加 분명히 참가할 수 있을 거야. 不会有影响的 영향이 있진 않을 거야. 你放心吧 너 안심해. 이런 순서가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C, B, A 순서로 가야 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추가로 선생님이 준비해온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 이 기출문제들도 앞서서 배웠던 개념들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꼭 한번 만약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다면 화면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앞서서 우리가 라오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라오가 이미 다이어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본문 속에서 독해에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은 꼭 아셔야 합니다.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他是我的老朋友 我每搬家还住在老地方 나는 이사를 한 게 아니라 항상 그 늘 살던 곳에서 계속 살던 곳에서 산다. 老地方도 쓸 수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는 5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5번 문항을 좀 볼 건데요. 우리 유의어 문제 중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냐면요. 바로 이 포의 의미예요. 포가 请帮我把这张10块钱破成两张5块的 이 10원짜리 두 장을 10원짜리 한 장을 두 장의 5원짜리로 바꿔줘라고 말할 때 이렇게 돈 바꿔달라고 말할 때 포어청이라는 거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어가 비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이어로쌤이 추가로 했던 것들이 이미 등장했던 걸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A도 안 볼 수는 없겠죠. 外面天气很冷再一件衣服吧 밖에 날씨가 아주 춥다. 옷을 한 겹 더 껴입어라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초안자에 초안자 이제이 후바 괜찮고요. 근데 지금 초안에 펀이 없어요. 펀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따이와 타오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요. 이 타오의 의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오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양사로 세트. 디디 말라 이 타오 이후. 남동생이 옷을 한벌 샀다는 뜻인데 이 타오를 넣으면 위아래 세트로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옷을 세트로 한벌 샀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 타오의 쇼지 타오 하면 휴대전화 케이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타 타오상 이젠이후 추취라 그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이럴 때는 외투를 걸쳐 입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짜이 타오 이젠이 후바 하면 옷을 한 겹 더 겹쳐 입다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수작이란 뜻도 있었어요. 타종시나이타오 그는 항상 그런 식이야. 혹은 라오이타오 하면 낡은 수법,

작은 수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타오가 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파생이 되어서 쓰인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미 한번 이렇게 다이어나 유이어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어 문제로 바꿔서 출제가 되거나 혹은 본문 속에서 응용해서 나오거나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인 거 같이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발문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두 명의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부정발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네 개는 맞고요. 그리고 하나만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맞는 걸 골라서 틀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这次旅行拍的南山风景照片给我发几张吧. 이번 여행에서 찍은 남산 풍경 사진을 나에게 몇장 전송해줘. 자, 전송해주다라고 할 때, 인터넷상에서 혹은 문자상에서 이렇게 전송할 때는 发라는 동사를 쓰죠. 요게 중요합니다. 你不是也拍了很多吗? 너 많이 찍은 거 아니었어? 不是吗? 그죠? 是啊,맞아,我本来想找一张洗出来。 내가 원래는 하고 싶었대요. 洗出来, 洗, 여기서 이거 좀 유념해서 볼까요? 예, 洗는 원래는 씻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洗照片 하면요, 사진을 인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진을 옛날에는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말려가지고 사진을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洗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한장 그걸 인화하려고 했는데, 인화할 거한 장을 찾았는데, 但是, 근데, 你拍的一定比我好. 네가 찍은 게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그 여기서는 내가 찍은 게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잘못 나왔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야 할것 같습니다. 没有一张不好看. 자, 没有 부정이고, 不好看도 부정이잖아요. 이중 부정이면 긍정이에요. 한 장도 예쁘지 않은 것이, 다잘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 다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다잘 나왔다는 옳지 않아요. 왜냐면 안 나와서 네가 나보다 더잘 찍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거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이장또 뽑아니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没有 나더 出手的. 자, 나 出手 하면 손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 이 얘기예요. 그 어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잘 찍은 게 없다라는 얘기고, 이 장에 잡을 출할 한 장도 찾을 수가 없다. 잘 나온 걸. 그리고 拍的都不怎么好. 찍은 것이 다 별로다. 뭐 이런 거죠. 都不怎么好. 이렇게 별로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네, 이렇게 부정발문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네, 전체 문항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팁을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부정발문이 나왔을 때는 부정발문에 먼저 X표를 치고, 그리고 맞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헷갈릴 소지가 많다. 그래서 OX를 명확하게 치면서 본인 스스로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양한 다이어들과 유이어들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복습을 하시면서 스스로 정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휘를 복습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손으로 쓰거나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머리가 기억, 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중국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복습을 바로 끝나자마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16번부터 30번 다음 강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찌엣!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수능완성 러시아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모의고사 시작되는 날이네요. 실전 모의고사 7회의 앞부분 풀어오셨죠? 발음, 철자, 어휘, 그리고 문화, 의사소통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자, 1번은 철자 문제인데 요즘 이제 몇 년 동안 수능에서 1번 문제를 장시간의 스타일입니다. 고정된 스타일인데 점점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을 러시아어로 한번 옮겨볼까요? 주스라고 되어 있네요. 주스는 러시아어로 소크라고 하죠. 그 다음 케이크. 케이크는 러시아어로 도르트 써볼게요. 도르트. 자, 3번은 고양입니다. 고양이는 꼬슈카. 4번 치즈, 러시아어로 시에르 되겠습니다. 5번은 책상, 스톨인데요. 구멍은 3개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이미 아웃이고요.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개 중에 하나가요. 자, 이 관련된 내용과 이제 사진이, 실제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고,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앞에 두 개. 요거는 쉽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who 플러스 전치격으로 몇 년에 라고 표현하죠. 2025년에 윌러였었다. 50주년. 스 플러스 생격 하면은 뭐뭐로부터 젠, 날의 생격이죠. 날로부터. 자, 죽음이 러시아로 스미에르치입니다. 걔가 미약해서 끝나는 여성 명사거든요. 얘가 생격을 지배한, 아, 두 번째 명사라서 생격이 와서 서거. 서거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누구의 서거냐면 윌리카바. 자, 걔가 배발음 나는 거 중요하고요. 위대한 사베츠카바, 소비에트의 깜빠지따라. 깜빠지따라 여기까지가 주격이고요. 작곡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샤스타코비치죠. 여기까지가 샤스타코비치의 사진입니다. 아, 그는 태어났어요. 1906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Is Zhizni. 삶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1975년에 모스크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 O 크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발음인데요. 자음, 배,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유성음, 무성음 한번 써볼까요? 쌍 있는 아이들만. 유성음, 무성음. 배, 외, 개, 대, 쥐, 제. 이 아이들의 짝꿍 무성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도 이제 자동으로 착착착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러시아어는 자음은 역행동화를 하니까 뒤에 아이가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유성음한테 내가 뒤에 왔으니까 너도 무성음 소리 내. 얘는 이제 유성음이 센 상태죠. 그래서 얘가 유성음이 돼야 되는 역행동화. 얘를 무성음화, 얘를 유성음화라고 하고요. 어말 무성음화는 유성음 위에 6개가 단어의 맨 끝에 오면은 대응하는 무성음, 아무 무성음이 아니라 대응하는 무성음 발음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줄 그어진 부분만 우선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보도록 할게요. 즈브님 하고 매 발음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납니다. 여러분 치아 하면 즈브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제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성음 매가 맨 뒤에 오면 어말 무성음화 때문에 빼로 발음 나니까 글루프 하고 빼로 발음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매 보시면 유성음이고요. 크는 어디 있나요? 여기 무성음에 있죠? 그래서 유무예요. 유무면 얘가 힘이 세니까 얘가 무성음이 돼야 되는데 대응하는 게 뭐예요? 배가 빼죠. 그래서 얘도 유프가 하고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이제 1번, 2번은 계속 얘랑 다른 발음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는 아슈프가, 얘도 유성음, 똑같은 구조죠.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 그래서 얘도 빼 발음이 납니다. 아쉽까. 그 다음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아이인데요.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거든요. 걔는 발음 원래대로 소리 납니다. 가라브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 얘 무성음이고요. 얘는 이제 쌍이 없는 무성음이거든요. 그래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성음으로 바뀌어, 무성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응하는 거가 빼니까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면 동일한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발음 끝났으니까 해석도 해보고요. 문법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것도 다뤄볼게요. 아나라보 다이엣. 그녀가 일하고 있습니다. 즈브닝 브라촘. 자,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뭐뭐로 일하다, 누구로 일하다 할 때에 족격을 사용해서 각각의 형용사 족격, 명사 족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일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 겜 이렇게 하겠죠. 겜 아나 라보타이트. 얘가 족격을 지배하니까 크토의 족격인 겜이 와야 되므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될까요? 자니마자는 췀을 지배하니까, 즉 족격을 지배하니까 췀 아나 자니마이자. 요것도 직업을 묻는 표현이죠. 요게 서로 이 자니마자 동사가 겜을 쓰거나 아니면 라보타치 동사가 췀을 쓰면 안 됩니다. 라보타치는 겜, 자니마자는 췀 이렇게 쓰셔야 돼요. 1번, 얘는 클럽이란 말이고요. 유프카, 치마인데요. 그럼 우리 한번 의복과 관련된 단어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외투, 빨도 있고요. 양복, 가스튬 있고요. 바지, 복수로만 쓰이는 아이죠. 브리오키 있고요. 와이셔츠, 루바슈카 있고요. 블라우스, 블루스카 있죠.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하죠? 의복, 러시아로 아제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아쉽카, 실수라는 말이거든요. 에탄마야 아쉽카, 이것은 저의 실수입니다라는 말이고요. 관련된 동사가 뭐가 있냐면 전화 통화할 때 당신 번호 실수하셨어요. 즉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러시아로 요 관련된 동사를 가지고 하는데요. We ashivlis. 번호를 족격으로. We ashivlis numerum. 당신은 번호 실수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까라블. 자, 미야키스닥이니까 명사의 성 중요한데요. 배는 남성 명사입니다. 배를 타고 하려면 나까라블리에 하면 되겠죠? 얘는 기숙사란 말이고요. 장소를 표현할 때, 방향을 표현할 때 부와 결합하는 아이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은 되었고요. 모음 아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항 같고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발음 문제를 내기엔 좀 어려운데 약간 대학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아에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어진 아나 오에 강세가 없는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speak샷 하고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에 강세가 있는 아이를 찾으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chocolate 어쨌건 강세가 없고요. 노마 할때 앞에 강세가 있죠. 그다음 지빈나 짰다와 강세가 여기 아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블로시츠. 블로시츠. 자, 요렇게 오거나 아가 요렇게 왔을 때 아의 강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가 이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이것도 요 구조죠. 그런데 아의 강세가 없으니까 이 발음이고요. 치코프스카바, 러시아 작곡가 있죠. 치코프스카바 할때 강세가 여기 있거든요. 오에 있어요. 이 구조죠. 강세가 없으니까 차이코프스카바가 아니라 치코프스카바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바이 치시. 치시는 항상 복수 취급하니까 드바이가 왔어요. 너의 시계가 이두트, 가고 있다. 도추나,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아 마이, 이제 시계가 생략됐겠죠. 내 시계는 그래서 복수가 왔고요. speed shot 서둘러 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간다라는 말이겠죠. 시계가 맞는 게 아니라 빠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1번 보시면 이하리 블유 나는 좋아합니다. 말로추나에 말라꼬 알죠, 여러분? 우유 그거의 효용사형 말로추나에 우유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되어 있는데 샤칼라하고 강세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강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즉 강세음 오가 강세가 없고요. 강세가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앞에 자음이 오면 이때 오는 아하고 의 사이의 중간 발음이 나거든요. 샤칼랏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수능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될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제 수능 완성이 나왔으니까.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은 속담에서 나왔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우가스자 손님으로 가면 하라쇼 좋고 그런데 가면 좋고 노마 집에 있으면 루쉐 요거의 비교급이죠. 더 좋다 즉 집이 최고다라는 의미의 속담 되겠습니다. 자, 3번 에타피사제 이 사람은 작가인데 몇 세기의 작가냐? 이게 지금 위에크라는 색이라는 말이고요. 생격 형태가 됐고 19번째 의라는 서수의 생격 형태가 돼서 19세기 작가입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푸츄라 어제 우리가 있었습니다. 나 플러스 전치기억인데요. 왜 나가 왔냐? 부가 오지 않고 바로 뿌시지 때문에 그래요. 뿌시지가 광장이라는 말인데 얘는 장소나 방향을 표시하고 싶을 때 전치사 나와 결합해서 나가 왔고요. 어디 어디에 있었다 하니까 나 플러스 전치기억이 와서 원래는 그라스나야 뿌시지인데요. 각각의 전치기억 형태가 온 거죠. 그래서 뿌시지는 여러분 발음이 이 발음 난다는 건 중요하고 얘가 여성 명사라는 걸 중요하고 방향이나 장소에서 나를 쓴다는 걸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아이입니다. 5번 푸츄라 어제 빅터르가 슬루셜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 오페라. 우리는 오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오페라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청각적인 요소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콥스키의 오페라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4번 어휘 문학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일주일 부분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네과 다른 것은 했을 때는 반이어를 묻고 있고 하나가 반이어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볼게요. 하라쇼 조셰버 니 브이바이엣. 하라쇼 좋은 좋게 얘는 싸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반이어가 아니죠? 얘의 반이어는 노라가 이거죠. 나라고이의 지금 부사 형태. 얘는 뽀하. 이렇게가 반이었는데 얘는 반이어가 아니죠. 해석하면 싼 것이 좋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어서요. 속담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2번 유라. 유라가 가발이 말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하고 미샤는 찌허, 조용히 말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비교급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롬쉐. 그 다음에 얘는 찌쉐. 비교급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반이어 맞죠? 큰 소리로 조용히. 3번, 온슈비옷. 그는 살고 있다. 니 따크 달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블리스거.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멀다, 가깝다. 서로 반이어 맞고요. 멋모로부터 가까운 멋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할때 아트 플러스 생격이 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블리스크 아트 슈콜리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학교 쪽으로 가까운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 자, 4번 에따트 사마요트 이 비행기가 날아간다. 위싸고 높게 날아가는데 저 비행기는 니스거 낮게 날아간다. 그래서 요거는 위쏘기가 형태가 이렇게 부사 형태로 바뀐 거고요. 비교급은 위쉐. 얘는 니스기의 부사 형태고요. 비교급은 니쉐 되겠습니다. 더 낮은, 더 높은. 사샤가 우숄 떠났습니다. 라너 일찍 노. 하지만 미르누시아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되돌아오다 할때 꾸다 표현을 써서요. 집에 돌아오다 해서 도마가 아니라 나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집으로 늦게 일찍. 늦게 서로 반이어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정답 눈에 확 팝업창처럼 뜨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얘가 정답이잖아요. 자, 걸어가다. 걸어가다의 정태 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있지 동사. 동사 원형 있지. 동사 변화 어떻게 되죠? 야 이두 드 이조슈 오나나 이조트 무이 이종 아 이좀, 위 이조제, 아니 이두, 다음에 꾸다죠. 어디로 걸어가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 하나의 형태가 이조트인데요. 이 아이가 어떤 ing의 의미를 표현할 때 다양한 명사들과 결합해서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다. 수업이 걸어가고 있어요. 수업이 수업 중이다는 말이죠. 우록, 시험 중이다.

이기사하미엔. 버스가 가고 있다도 돼요. 이조답도 보스. 시간이 가고 있다도 됩니다. 이조 브레미야. 그 다음에 날씨에서 눈이 내려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비가 와요. 자, 눈이 뭐죠? 러시아로 스니에크. 비는 도슈츠. 도슈츠는 명사에서 기억하겠죠?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몬트. 얘가 술이거든요. 이줏 리몬트 하면 술이 중이다. 그러니까 뭐뭐 중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죠. 이줏 간 지에르트 하면은 연주에 공연 중이다라는 말이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에타 유프카. 이 치마가 이줏 밤. 이 치마가 걸어가고 있어요. 당신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이 치마가 어울린다. 어떤 의복과 어울린다 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후키나치 아들의 극장에서 재미있는 영화가 상영 중이다. 아까 연주회가 공연 중이다 할 때 썼으니까 영화가 상영 중에도 반드시 이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Sichuas 지금은 수업 중인데 어떤 수업 성격으로 앙글리스키식이 영어인데요. 앙글리스카베이스카 영어 수업 중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얘는 동사 원형이 리치에치 날아가다 정태 동사고요. 얘는 동사 원형 하지치 걸어가다. 얘가 정태 얘가 부정태 되겠습니다. 얘는 미샤치 동사 뛰어가다 정태 동사고요. 얘는 미에가치 동사 뛰어가다 부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이동 동사가 모두 쫙 나왔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문화 영역 문학이죠. 톨스토이가 태어난 곳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상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를 몰랐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뭐 한번 읽어보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워요. 필수어가 아닌 것들이 이제 쭉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대입시켜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죠. 니 달리커 아트 플러스 성격 원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죠. 도시 뚫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호지사 위치해 있습니다. 저택 박물관 저택 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누구의 톨스토이의 야스나야 빨리아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에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가 라질시아 태어났고요. 쥬 살았고요. 비사 라마니 장편 소설들을 썼습니다. 집필했습니다. 이 지에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보 마기엘라 무덤도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분위기의 무덤이에요. 2003년부터 저택 박물관, 톨스토이의 저택 박물관에서는 우미에스제스 플러스 조격 엄마와 함께 자, 유슈나카레스카이 깜빠니 그러면은 이게 남쪽 한국이니까 남한 기업인 삼성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 다 필수어이 아니라서 이거 보시면 돼요. 상을 수여하다. 문학상 야스나의 빨리아나 문학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슈디 곳 하면은 매년이죠. 매년 상을 수여합니다. After 저자에게 작가에게 어떤 작가에게 수여하냐면 러시아와 외국 문학의 뛰어난 작품들의 작가들에게 수여합니다. 2024년에는 한국 작가인 김주혜가 받았어요. 이 상을 자신의 장편소설 근데 그 장편소설이 뭐에 관한 거냐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장편소설인가 봐요. 그리고 나즈바니 하면은 명칭이라는 건데 포트 플러스 족격 뭐뭐 아래에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칭 아래에 이런 말인데 뭐뭐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제목이 요거거든요. 야수인데요.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제목의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소설로 상을 받았습니다. A. 톨스토이가 태어나 작품 활동을 했던

지역이다. 야스나 빨리아나 맞죠? 태어났고 살았고 작품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톨스토이의 무덤은 인근 도시 툴라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 도시 툴라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겠네. X. 2024년에 러시아 역사를 다룬 작은 땅의 야수들의 이상을 수여했다. 한국 역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X고요. 2003년부터 동명의 문학상을 러시아 및 해외 문학 작품에 수여하고 있다. 2003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오겠네요. AD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바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닥터 지바고, 독도르 지바고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라라의 테마라고 되게 유명한 음악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필수어에 아닌 게두 개가 있어서 역시 대입해서 보실게요. 아, какая красивая мелодия для балалайки. 이 발랄라이카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Как она называется? 어떻게 불리나요? Тебе нравится? 네 마음에 드니? Это 이것은 제마라리 라라의 테마곡이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is plus 생격. 영화인데 누구의 장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냐면 아까 말했던 바리스 파스테르나크 이 작가의 장편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에서 나온 이 라라의 테마라는 곡이야. 바리스 파스테르나크. 바리스 파스테르나크라고요? 베르베라스. 처음 슬리슈 듣네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이자 시인이야. 이 장편 소설은 불려 뭐라고? 아까 말했던 닥터 지바고, 독도르 슈바고라고 불려. 블라가다리아 하면은 뭐뭐 덕분에 역격이라서 역격이 왔어요. 이 장편 소설 덕분에 그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스타 되었단다. 뭐가? 노벨 수상자가 되었단다. 1958년에. 주바고는 이거는 성인데 누구의 성이냐면 글라브니 니로야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편 소설의 주인공의 성이야. 그는 낮에는 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시를 썼지. 딱 인체레스나 정말 흥미롭군요. 되어 있어요. 라라는 지바고 안의 이름이다. X. 라라의 테마는 기타 연주곡이다. X. 자, 3번. 파스테르나크는 의사이자 시인이었다. 여기 닥터 지바고에 나는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X. 소설 닥터 지바고는 노벨상 수상작 맞고요. 지바고는 라라의 테마를 직접 작곡했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러시아 지역 문화 중에 도시와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수능에서 문항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단순 지식을 묻는 문항도 간혹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짧은 텍스트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어떤 도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늬만이 집중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이고요. 이번 수요일에 자, 푸플러스 대격으로 무슨 무슨 요일인데 원래 이번 수요일은 에타스리다. 요거를 대격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전치사를 불출 줘야 되니까 요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보슬레 뭐뭐 후에 수업 후에 브라이주옷 진행됩니다. 뭐가? 익스쿠시아 견학 투어 바 플러스 역격의 용법은 정말 다양하죠. 근데 첫 번째 의미가 이것처럼 뭐뭐를 따라 표면 이동 도시를 따라 러시아를 따라 모스크바를 따라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 용법은 도시를 따라 근데 어디 도시를 따라 견학이 투어가 진행될 겁니다. Мы посмотрим. 우리는 볼 거예요. 뭘 보냐? 이제 뒤에가 포인트겠죠?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볼 거고요. 루스키 무제이를 볼 거고요. 루스키 무제이는 여러분 대문자니까 고유명사라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무제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규모가 에르미타주 세계 3대 박물관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그런 대규모의 무제이고요. 로스키 무제이는 러시아 화가들의 작품만 있어서 나는 관광객들 바글바글한 데서보다는 정말 고즈넉하게 러시아 미술을 온전히 감상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가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또 마린스키 지하드르, 마린스키 극장. 모스크바의 발쇼이 지하드르가 있다면 마린스키 극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극장이죠. 자, 그러면 세계 유명한 장소가 다 나왔습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 로스키 무제이, 마린스키 지하드르.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지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1번 이르쿠츠크 하고요. 3번 블라디바스토크를 좀 추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르쿠츠크 하면은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곳이 있는데 뭘까요? 가면 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내가 들었던 그 명칭과 눈에 펼쳐지는 장면이 너무 연결되지 않아서. 분명히 호수라고 듣고 갔는데 이건 호수가 아니야. 어떻게 이게 호수 있어? 바다지. 이런 느낌의 굉장히 망망대해처럼 펼쳐지는 호수죠. 오제라 바이칼 호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라디바스톡은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아트마스크 위, 나 블라디바스토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바스토카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번 볼게요. 학이 난다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화감독, 전쟁, 군인, 상. 네 개의 각주 달려 있어서 수능 필수어의 아닌 것들이 네 개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안톤 크토타코이. 누구야? 미하일 갈라토사프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오, 이 사람은 유명한 소련의 영화 감독이야. 그의 흑백 필름. 이게 검은 흰이니까 흑백 필름인 이거죠. 학이 난다라는 작품은 지금도 파플리아르 인기가 있어. 파퓰리어해. 리카멘두유. 추천한다. 너에게 누구누구에게 추천한다. 역겨. 그 영화를 파스마트리치 보는 것을 추천해. 아촘. 에탓 필름. 이 영화는 아촘. 무엇에 관한 내용인데? 무엇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라스카지바이드 말하고 있어. 아, 뭐뭐에 관해. 후다로이 메라보이 바이니에 전쟁이죠. 두 번째 의고요. 세계의 의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No. 하지만 니 에이 아비 A가 아니라 B다. 나데이 법비거든요. 군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1958년에 이 필름, 영화는 이 영화로 갈라토조프가 받았어. 글라브니 프리스. 이게 상이죠. 상인데 글라브니니까 본상. 주요한 상이니까 본상을 받았어. 어디에서? 칸 영화제에서. 흥미롭네. 꼭 볼래. 볼 거야.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한다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 본상 수상했나요? 수상했죠. 1958년에 프랑스에서 제작되었다? 어디에서 제작되었다는 내용 없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니까 얘도 X고요. 전시 군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다루었다? AT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문항 문제 마지막 볼게요. 속담과 관련된 문항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추라 어제는 뭘였어요? 젤라슈니아 생일이었어요. 누구의? 마이보제드슈키 나의 할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모의 격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격 마이보, 역격 마이무, 대격은 활생 불주, 족격은 마임, 전치격은 마욤 되겠습니다. 그럼 마야는요? 마야는 더 쉬워요. 왜냐면 반복되는 게 많거든요. 생격, 역격, 족격, 전치격이 모두 동일한 마이예이고요. 대격만

마유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격 형태 왔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어제 생신이셨어요. 아, 그런데 yes, I will. 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But money, 뭐 하는 거? 전화하다. 누구에게? 그에게. 오늘의 역격이죠? 할아버지께 전화드리는 거 깜빡했지 뭐예요? But money, 전화하렴. 명령법이에요. 이모, 그에게, teachers. 지금 전화해. 삐리리. 니 브라바. 니 말이 맞아. 자, 브라브이 하면 오른인데요. 주어가 남성일 때는 브라프. 여성일 때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바, 복수일 때는 브라브이. V는 항상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라요 하려면 V. 브라브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있으려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제 뜨이니까 그렇게 할게가 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러면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자, 1번. 위액 주위, 위액 우치스. 한 세기를 살면 한 세기를 공부해라. 그래서 평생 배워라.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챔, 뭐뭐보다죠. 니까 그다. 하지 않은 것보다 루쉐, 더 좋다. 뽀즈너, 늦는 것이 더 좋다. 늦더라도 하는 게더 좋다. 그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지쉐, 더 조용히 이해하지. 근데 타고 가다란 말이죠. 가면 날쉐, 더 멀리 무지시 갈 것이다. 4번은 친구와 관련된 건데요. 스타리드룩, 오래된 친구가 또 나왔어요. 루치, 더 좋다. 비교급이니까 뒤에 비교 대상 생격. 노비흐, 누후. 새로운 친구 두 명보다 더 좋다. 자, 5번. 아드나 갈라바, 머리가 하나면 하라쇼, 좋은데. 아드비에, 갈라바가 여성이니까 이 다음에 여성 명사가면 디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왔고요. 두 개면 더 좋다. 즉, 백지전도 맞으면 낫다라는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문항까지 했고요. 이제 하나 영역 남았어요. 의사소통 영역. 근데 11번이, 문화 문제보다 까다로운데? 이런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이런 유형을 접해보지 못해서 러시아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핸드폰 화면이고요. 음식 배달 앱 주문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겠고요. 자카스 하면 주문이죠. 주문이고 꼬치 구이죠. 셔실릭. 하나 주문했고요. 460루블이라고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스타프카는 배달이에요. 배달은 150루블인데 자카슈이체 주문하세요. 이쇼. 140루블을 더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세요. 릴리아, 비스플라트나이 나스타프키. 이게 이거의 생격이잖아요. 이거는 무료우이고요. 무료 배달을 위해서 140루블을 더 주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통째로 필소의가 아니라서요. 보시면 돼요.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일회 용기거든요. 일회 용기. 위리제는 선택하세요라는 말이고요. 명령법입니다. 또올 거, only, yesly, 만일, 뽀들꼬이. 루카가 팔이잖아요. 뭐뭐 아래, 팔 아래에 없다면, 그러니까 가까이에란 말이에요. 가까이에, 곁에 뭐가 없다면, 자신의 용기가 없다면, 이 용기가 없다면, 일회용 용기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가격 쭉 나와 있고, 소요 시간 제시되어 있습니다. A. 샤실리크 1인분을 주문하고 있죠? 샤실리크 1인분. 배달료 포함 총 결제 예정 금액은 460루블이다. 총 결제 예정 금액은 610루블이죠? 그래서 X. 배달료는 140루블이며 배달은 30분 소요 예정이다. 배달료는 150루블이기 때문에 이것도 X입니다. 무료 배달을 위한 최소 주문 금액은 600루블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지금 460루블짜리 셔실릭 하나를 주문했는데 140루블을 더 주문해야지 무료 배달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40을 하면은 600이라서 정답은 AD가 있는 2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대답을 알수 없는 질문은 뭘까요? 자, 미니아사봇 고울야. 제 이름은 꿀야입니다. 이름의 주체는 대격이므로 야의 대격인 미냐. 나를 불러요. 사람들이 뭐라고. 꿀야는 애칭인데요. 니칼라이 애칭 되겠습니다. 아부이츠너

동, 빈도 부사죠? 저는 부스타요. 일어납니다. 부스타바츠. 동사의 변화형인데요. 일어나다의 불완료상이거든요. 얘를 아바츠 동사라고 합니다. 아바츠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과가 탈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스타유 이런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뜨이는 부스타요쉬. 오나나 부스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완료상. 불완료상은 반복적인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불완료상을 사용하는데요. 앞에 a which 나라는 빈도부사가 왔죠. 보통 이거는 이게 반복이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부분이니까 불완료상이 온게 당연하겠죠. 보통 저는 일어납니다. 빨라비니. 빨라비나는요, 2분의 1입니다. 분으로 치면은 1시간에 2분의 1이니까 30분이 되겠죠. 30분에 일어나는데 몇시 30분인지를 뒤에 이제 봐야 돼요. 기수가 있죠. 아진드바트리치들이 1, 2, 3, 4가 있고요. 서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로이, 프타로이, 드레치 이게 있는데 시간에서 몇시할때그 서수가 생격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갖고 있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여덟 번째 의니까 8에서 1을 빼면 7이죠. 그래서 7시 30분에 보통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표현에서 요즘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드라의 성격이죠. 아침 7시 30분에 나는 보통 일어난다. No. 그런데 하지만 시보냐. 오늘. 오늘은 내가 일어났다. 9시에 일어났다. 자, 저기 옆에 써볼게요. 저 동사 우스탈라. 우스탈. 동사 원형이 우스타치입니다. 얘는 va가 있고 얘는 va가 없어도 딱 짧죠. 스타치 동사. 똑같이 일어나다인데 얘가 완료상이거든요. 완료상은 불완료상이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에 반면에 얘는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과 같이 결합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이잖아요. 일회성. 반복 아니죠? 그래서 뒤에 완료상 동사가 온 거죠. 몇 시에 할때 부 플러스 대격이라서 이렇게 부가 왔고요. 구 다음에는 복수성격이 오니까 차스의 복수성격 형태인 지수부 같습니다. 오늘은 9시에 기상했습니다. 시보냐 수보따.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문예 니 나다. 나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다. 음이상의 주어. 역격. 그런데 무일러가 왔기 때문에 나다 노슈나 모슈나 니자는 과거 시제에서 브일러를 쓰죠. 할 필요가 없었다. 뭘? 이집 슈고도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다. 부드바 치사 2시에 우미니아 나에게 브일라 뭐가 있었냐면 스트레쳐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스폰서 족격과 오른 것이 자연스럽겠죠. 누르지아의 족격 누르지아미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모이스님이 나와 친구들은 이그라트 플러스 부 플러스 대격 운동하다 축구를 했어요. 빠똥. 그 다음에 나는 학원에 갔는데요. 무슨 학원? 수학 학원에 갔습니다. 가꼬이 시보니아지에는 뭐죠? 요일이죠.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알수 있나요? 오늘은 토요일이다. 알수 있죠? 슈토 지알라 꼴리아. 꼴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축구했다고 나왔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왓스 골거? 몇 시에라는 질문입니다. 몇 시에 보통 꼴리아가 일어나나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얘도 할수 있는 질문이고요. 4번, 빠치무 왜 시보니아 오늘 꼴리아가 늦게, 보쉐, 더 늦게 일어났나요? 왜냐면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부가 또럼치수 몇 시에 꼴리아가 학원에 갔나요? 수학 학원에 갔다는 내용만 있을 뿐몇 시에 갔는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is night, 너 알고 있어? 하고 질문. 대답이 정말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요겁니다. 빠 플러스 복수 역격.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역격은 암이죠. 그리고 뭐뭐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빠 플러스 복수 역격. 얘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마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요. 질문할 때는 뭔가 빈도어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가야지 적절하겠죠? 자, 1번. 그지? 어디에? 나 호지사. 위치에 있나요? 비블리아체카. 도서관 어디에 있어요? X. 2번. 후카코미시체. 자,
몇월에라는 말이고요. 얘가 월이죠.

달, 그리고 몇 월에 할 때는 부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어떤 달에 하니까 얘도 전치격, 얘도 전치격을 만들어서 얘는 어떤 달에 온 라질시아, 그가 태어났나요? X. 3번, 각 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온 그가 이그라지 부플러스 대격 운동하다, 테니스를 치고 있나요? 라는 말이어서 X. 4번, 바스코 올까? 몇 시에, 앞에 나왔는데 다시 등장했어요? 몇 시에, 스탈로바야면,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명사거든요? 군의 식당입니다. 군의 식당이 사크리바이차, 문을 닫습니까? 반은 아트크리바이차. 군의 식당은 문을 닫고 여는 사람에 의해서, 닫혀지고 열려짐으로 이렇게 쓰야,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쓰야를 쓰셔야 됩니다. 몇 시에 군의 식당이 닫히나요? 5번. 형태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서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이걸 골랐을 것 같아요. 파 플러스 복수 역격. 이거는 젠, 날의 복수 역격 형태입니다. 어떤 날마다 그녀는 수영장에 다니나요? 가나요? 월요일마다 가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빈도를 묻는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의 질문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시면 돼요. 각 트러스터. 얼마나 자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부사, 시그다, 아부이치너, 인나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간에 몇 번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걸 먼저 써주셔서 번이 라스거든요. 쓰고 어떤 기간에는 부플러스 대격을 써주시면 돼요. 당연히 1 다음에 라스고 2, 3, 4 다음에는 라자. 5 이상은 특이하게 단수 주격과 복수 주격이 동일한 명사라서 다시 라스. 자, 일주일에 세 번, 드리 라자 브 써주시고요. 주가 니제리아죠? 니제리아의 대격 뭐죠? 니젤 유 일주일에 세 번. 그러니까 빈도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1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스콜카 스토이트 빌리엣 티아드르. 자, 밀리엣은 표인데요. 표를 우리가 어디로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꾸다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지아 들어가 왔어요. 극장표 스콜코스토잇 얼마입니까? 얼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표가 이제 성인과 아이로 구분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인이죠. 성인표는 100루블이고요. 아이들 표는 40루블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표를 달라고 했냐면 주세요. 3장 표 3개 주세요. 성인들 위한 표 3개. 그러면 300루블에다가 한 장, 아이들 표한 장. 그러면 40루블. 340루블이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줬냐면 지트리스타 하면은 400입니다. 여기에 400루블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에 당신의 거스름돈이 있습니다. 거스름돈이 얼마일까요? 60루블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용문이 좀 많이 등장하는 시간이네요. 러시아에서 실제적으로 볼수 있는 안내문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과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발샤이무의 고스지. 고스지는 손님인데요. 미야키즈나 끝나는 남성 명사인데 미야키즈나고 끝나는 아이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복수 형태가 이고요. 우발샤이무 하면 존경하는 되겠죠. 그 앞에 뭐 편지 쓸때 여러분 사랑하는 하면 르비무이 쓸수 있고요. 소중한 하면 드라고이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존경하는 손님들께. 빠니제닉 월요일은요, we had no 이젠, 휴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정보는, 쓰, 생격,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물관은 운영합니다. 9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세 번째 정보, 부플러스 대격이니까 무슨 요일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박물관은 닫힙니다. 나차스 1시간 란쉐 더 일찍 비교급이에요. 란니의 비교급 더 일찍 닫힙니다. 그리고 비교급에서 나 플러스 대격은 뭘 나타내냐면 차이를 나타내요. 차이.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자, 그리고 밀리에디 표. 견학표는요, 투어표는 무엇이나 할수 있습니다. 쿠피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까싸 하면 매표소입니다. 매표소에서, 어디 매표소? 박물관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몰라가다림, 자부니마니에. 관심 가져주셔서, 집중해주셔서, 기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표현할 때는, 앞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파시바가 오거나, 몰라가다리 지동사가 오거나, 자 플러스 대격을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교집합이에요. 공통 분모인데, 감사 대상을 표현할 때는 이 스파시바는 역격을 사용해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스파시바 밤 하셔야 되고요. 이 물라가다리치 동사는 감사 대상을 대격으로 표현해서 물라가다리우 바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볼게요.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We had no reason. 휴일이란 말이거든요. 자, 월요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쭉 해보실 수 있으세요? 먼저, 요일은 뭐죠? 젠, 니젤리. 니젤 야가 주인데, 한 주의 날이니까 이게 요일이 된다고 했어요? 자, 월요일부터 가겠습니다. 월요일, 바니젤니크. 화요일, 후토르니크. 수요일, 스리다. 자, 스리다는 강세 이동이 중요한데, 대격이 아가 우로 바뀌죠. 아로 끝난 명사는 우니까. 근데 쓰리다 이렇게 주격에서는 뒤에 아의 강세가 있었는데 대격이 오면 중간에 예의 강세가 떨어져서 쓰리에도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목요일은 치트 비에라크, 금요일은 비아니짜, 토요일은 수보타, 일요일은 마스크리시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견학은 15시 30분에 종료된다. 견학이 여기 있죠. 견학은 10시 30분에 종료되는 거 맞네요. 뭐뭐 까지니까. 맞고요. 그다음 견학을 위한 표는 온라인으로 예매 가능하다. 견학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매표소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알맞지 않은 내용이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1시간 일찍 문을 닫는다. 여기 나와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박물관이 더 일찍, 1시간 일찍 문을 닫는다. 되어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물관은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해석이 잘 되어 있네요. 네. 15번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15문제는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셨는데요. 새롭게 배운 내용이 있다면 잘 정리하시고, 특히 오늘은 실용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스타일이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에서 마주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만나보는 게 훨씬 더 적응하기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 이런 형식들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다음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봉자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7회편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7회편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그 문제집 상으로는, 교재 상으로는 조금 이제 후반부로 달려나가고 있죠. 모의고사 편. 자, 7회 실전 모의고사 1회 편이니까 이제 발음 문장,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딸기 아이스크림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글라스 알라 프레즈.

라고 되어 있죠. 프레즈가 딸기죠. 즈 발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즈 발음과 쥬 발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발음은 이거와는 다른 발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성이라고 해서 이건 스 발음이 나는 거죠. 숫자 100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2번에는 딱시라고 해서 이때 익스는 크스 발음으로 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니겠죠. 3번은 아르장이라고 해서 쥬 발음이 나죠. 같은 발음 아닙니다. 4번에 삐신이라고 해서 얘는 즈 발음 자체가 안 나는 단어죠. 5번 두지엠 즈 발음 납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아, 3번의 아르장은 은 또는 돈이라는 뜻이고요. 4번의 삐신이는 수영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글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음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글라스 이렇게 발음이 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음에서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S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C도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죠. 뒤에 나와 있는 철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끄 발음이냐 스 발음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발음 문제 풀어봤어요. 그 다음 이제 2번 넘어가 볼게요. 철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이라고 했어요. 자, 메뉴판인 것 같죠? 문이 드 주라고 해서 오늘의 이제 요리라고 해서 이제 정식 메뉴, 코스 메뉴가 딱 나온 거예요. 엉트레라고 되어 있죠? 전식 메뉴로는 어프라고 해서 달걀이 되죠. 아, F는 단수일 땐 F지만 복수일 때는 참 F랑 S랑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으, 듀어라고 해서 듀어는 딱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달걀, 삶은 달걀을 말합니다. 일단 플라 요리로는요. 푸아송이라고 하죠. 생선, 푸아송. 에 뽐드 테르. 테르, 땅이라는 뜻이죠. 이 뽐드 테르가 한꺼번에 감자라는 뜻이죠. 디저트로는 데세르 카페 구르멍 맛있는 그죠? 그래서 으, 에르, 오, 으, 제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낱말을 골라보면요 후쥬가 되겠죠. 에르, 오, 으, 제, 으 이렇게 나옵니다. 만들 수 있는 낱말 5번 그죠? 후쥬 빨간색이라는 뜻이죠. 그건 큰, 모양은 덜, 뭐보다 덜, 그쵸? 우리 열등 비교할 때 나오죠. 우에스트는 서쪽이죠? 흑바는 요리,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번이었습니다. 철자 문제.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어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수능에서 좀 문법은 조금 쉬워지고 어휘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또 어휘도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쥐브 한가 엉먹소 드기아또 라고 하죠. K 한 조각 더 원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no, 맥시. 아니요, 괜찮아요. C'est trop 빈칸이라고 하면서 je ne plus faim 이라고 하죠. 늪불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여기에 아부와 팡이 들어가 있네요. 배고프다. 그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토 뭐가 될까요? 자, 1번의 반은 낮은이란 뜻이죠. 롱은 긴. 그죠? 그럼 너무 낮아요. 낮은 거랑 더 안 먹는 거랑은 조금 연관이 없는 것 같죠? 롱도 길다라고 했는데 길고 짧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죠? 레제는 이제 가벼운이란 거잖아요.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더 먹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형용사인 것 같죠. 루흐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제가. 요게 답이겠죠. 4번입니다. 5번, 뿌띠는 작은, 귀여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랑 좀 맞지 않는 단어예요,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루흐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면요. 원래는 무거운 이란 뜻이죠. 루흐는 뭐 짐 같은 게 무겁다라고 할 때 쓰는데요. 이게 이제 신체에도 쓸 때는 무거운.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요. 날씨가 굉장히 막 습해가지고 막 무거울 때, 그럴 때도 쓸수 있는 어휘예요.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지금 막 속이 안 좋아서 위에 딱 부담을 주는 거예요. 막 찰대로 차가지고 막 그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도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갑하고 짓누르다라고 할 때도 il fait lourd et humide라고 해서 humide는 뭐 습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il fait lourd 그러면 이제 습기가 차가지고 막 날씨가 무겁고 막 이럴 때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스 빈칸 안내죄라고 했죠. 내죄는 눈이 오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엘 빈칸 라따 블럭볼로 디네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테이블을 뭐뭐 했대요. 세 번째는 스위스 빈칸 위너 어프가 알레 알라가요 버 공항에 가기 위해서 한 시간이 이 버스가 뭐뭐래요. 자, 뭘까요? 첫 번째는 내죄라고 하는 눈이 오다. 비인칭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죠. 그럼 비인칭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는 이 앞에 뭔가가 이렇게 묶이는 것 같죠? 느낌에 비인칭 동사하면서 날씨하고도 쓰이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두 번째는 테이블을 뭐뭐 하는 것, 놓는 것. 뭘까요? 매점에 테이블을 놓다. 스 메트 아 뭐뭐 하기 시작하다. 눈이 오기 시작하다. 스비스메 이때 매트리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죠. 버스가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어로 쓰일 수가 있는 동사 매트예요. 이것도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휘 문제에서는요, 오히려 펑드그보다 펑드그도 여러 가지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는 동사죠. 그런데 이 어휘 문제로 낼 때는 펑드보다 오히려 매트 동사를 훨씬 더 자주 냅니다. 내기가 쉬워요, 굉장히. 대명동사로도 쓰이고, 전혀 다른 뜻으로. 노트하고 시간이 걸리다고는 조금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잘 쓰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lev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르베죠.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죠. 일으켜 세우다. 3번에 serre는 servir라고 하는 동사죠. 음식을 접대하다 뭐 이런 거가 되고요. 4번에 가스는 가세라고 하는 동사, 깨트리다 뜻이죠. 5번에 soigne라고 해서 치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도 뜻 알아두시고요. 이제 매트리 동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매트리 동사 어떤 곳에 놓 넣다라는 뜻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mettez le livre sur la table, 책을 책상 위에 놓아라, 놓으세요 라고 할때 저렇게 쓰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옷을 입다 또는 몸에 걸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mettre une robe, 드레스를 입다, 이것도 많이 보신 문장일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을 소비하다, 시간을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입니다. J'ai mis une semaine à faire ce travail, 일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해서 뒤에 이제 뭔가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안 앞부호를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입하다, 기재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페이지 아래에 이름을 기입하세요, 쓰세요. Mettez votre nom au bas de la page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작동시키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Mettre la télé, TV를 켜다라고 해서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Mettre le réveil à 7h, 자명종 7시에 맞추는 거예요. 뭔가를 그 어떠한 것에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도 7시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늘을 슉슉슉 움직이거나 해가지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외우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명동사를 쓰인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예문에서 나왔죠. 스매트 아 시작하다 착수하다 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 스매타 플루보아 비가 오기 시작한다. 스매트 오타바이 일을 시작하다라고 해서 요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애가 쥐부들레라고 합니다. 애드 도움이라 그랬죠? 도움을 원하니,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했어요. 비가 위 주무시 블레시 오 빈칸 스 블레세 그러면 이제 다치다잖아요. 어디 어디가 다친 거예요 지금. 주네 빠 꺄트 빈칸 뽀글뽀글 떼 뚜싸라고 하죠. 내가 네 개의 뭐가 없어요. 이게 꺄트가 숫자 4잖아요. 그네 개의 뭐가 없어요. 그거 이거 모두를 들기에 그죠. 뽀글 떼 들다. 모두를 들기에 뭐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다쳤고 그리고 이것을 들기에는 지금 제가 네 개의 뭐가 없네요. 그니까, 닦아가 주베떼데. 알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비가 맥시즈정티. 고맙습니다. 친절하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표현은, 주, 네, 빠, 까르, 브라, 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요. 혼자서는 할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언어 문화 문제에서 나왔으면 더 적합한 문제일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팔을 다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들 만한 내게 네 개의 팔이 없네. 이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ne pas quatre bras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에 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정문에서도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도 쓰일 수가 있고요. 3번에 부하는 목소리예요. 4번에 은은 눈이고요. 피에는 다리가 되겠죠. 발이 되죠, 발. 그래서 정답은 5번, 2번입니다. 5번에 2번이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건 1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되시겠죠? A가 살리 소피라고 했어요. 안녕 소피? 아, 메 쥐네빠솔.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끝에 의가 붙었죠. 쥐가 여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보시면 또 소피죠. 그 여성이기 때문에 솔에 의가 붙은 거예요. 비가 위 주시 아렉 덤. 나 톰이랑 같이 있어. 세모 쿠상. 나의 사촌이야. 애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똥이라고 부르죠. 소피 마 팔레 드 투아 라고 했어요. 소피가 너에 대해서 말을 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톰하고요 A하고는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뭐죠? 앙샹떼 만나서 반가워요. 1번이죠. 자, 2번에 어후부아는 헤어질 때 하는 표현이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쓸수 있고요. 비에나투아, 이것도 참그 예문 중에서 하나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편지의 마지막 표현에서 잘 있어, 안녕히, 뭐, 누구누구 가. 이렇게 쓸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비에나투아. 4번에 보나페티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거고요. 무아드맴무는 나도 역시 그렇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6번은 1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들어오셔서 처음 배우는 그 불어에서 그 일과 부분에 보통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되겠어요. 헤어질 때 쓰는 표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몽주어는 헤어질 때는 쓰지 않죠. 이거는 헤어질 때는 쓸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풀어 봤습니다.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Tu veux aller au parc cet après-midi라고 했죠.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후라는 거 앞에 미디죠? 미디가 정오라는 단어고요. 앞에가 후잖아요. 그러니까 정오 후라고 해서 오후라는 단어가 되고 오늘 오후라고 할때 지시형용사 스를 이용해서 쓰죠. 그러니까 원래 지시형용사 이그저인데 이렇게 시기를 나타내는 때나 시기를 나타내는 거 앞에 쓰이면 가장 가까운 시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스 마땅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 스스와 오늘 저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늘 오후죠. 저 après midi 이렇게 썼는데 après midi의 단어도 역시 남성이긴 하지만

여기 앞에에서 여기가 끝, 아니, 끝이 아니라 처음이죠. 첫 글자가 모음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겹치는 걸 싫어해서 앞에다가 떼를 하나 붙이죠. 요렇게. 그래서 세타프의 미디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받아쓰기 문제로 철자 오른 것은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자주 등장을 할수 있습니다. 세트 요렇게 해가지고 세타프의 미디라고 하면 이건 발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철자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저 알아두시고요. 오늘 오후라고 할 때는 때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원에 갈까라고 했어요. 이 비가 Tu as écouté la météo? 라고 했어요. 너 일기예보 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A가 아, dommage라고 얘기하죠. dommage는 안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공원에 갈 만한 날씨가 아니었던 것 같죠? 일기예보를 봤어? 라고 하는 거, 들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안타깝다. 그러면서 Alors, on peut aller au café à la place. 그러면 대신 우리 카페에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카페에 갈수 있다. 자, 볼까요? 1번에 Elle me va bien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때 L은 뭘 가리키는 건지 보시면 이제 일기예보를 L로 받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상하죠? 보통 이런 거는 알레 동사에서 이렇게 주어가 일이나 뭐 L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옷 같은 걸 입어봤을 때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일 수가 있죠. 알레 동사는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내다라는 뜻도 있죠. 지내다라는 뜻, 사바 할때그 바도 알레죠. 그 다음에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할 때도 이제 쓸 수가 있죠. 사무바 이렇게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옷 같은 게잘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겠고요. 2번에 le temps va être beau라고 했어요. 떵은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거예요. 좋을 예정이야.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상합니다. 이거 날씨가 좋을 거면 공원을 갈수 있어요. 그쵸? 3번 Il va y avoir du soleil라고 했는데 Il va y avoir라고 하는 것은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일리아의 근접 미래입니다. Il va y avoir. 해가 날 거야라고 해서 해가 날 거야라고 하면 공원에 갈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적합하지 않아요. 4번 Il va y avoir de la neige. 눈이 올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올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네. 그러면 우리 카페에 가자. 요렇게 진행이 될수 있겠죠. 7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La température va être douce라고 했어요. douce는 온화한이란 거죠. doux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doux의 여성형이 douce죠. 그래서 온도가 온화한다. 온화할 거다. 온화하면 밖에 나가겠죠.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기예보에서 필요한 그런 어휘들이나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맞춰보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공지문이죠? 수영장 이용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수영장은 piscine, 좀 전에 나왔죠? piscine information, 정보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La piscine est ouverte tous les jours, mais pas le lundi 라고 했어요. 수영장은요, tous les jours, 매일매일 열어요. Ouverte. 이것도 piscine가 수영장 여성형이기 때문에 ouvert에 의가 붙은 거죠. 하지만, mais pas le lundi. 월요일은 열지 않아요. 그쵸, 월요일은 닫아요. Elle ouvre à 9h et ferme à 18h. 9시에 문을 열어서요. 오후 6시에 문을 닫아요. 그쵸? ouvre는 일군 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그랬죠. ouvrir, 열다. 그 le mercredi, 수요일에는요, l'entrée est gratuite. 그 입장이 무료래요. 그쵸? pour les enfants de moins de 12 ans.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수요일은 무료입니다. Il est interdit de manger à la piscine. 수영장에서 먹는 것은, 무언가를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청소년은 무료다. 청소년 무료 아니죠. 12세가 안 돼야지 되는 거죠. 1번이 답이겠네요. 2번, 밤에는 문을 닫는다. 6시까지니까 문을 닫는 거죠.
3번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죠? Il est interdit de 라고 했습니다.

금지의 표현이에요. 4번, 주말에 이용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열어요. 월요일 빼고. 5번, 매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5번도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요일 앞에 이렇게 르가 있으면요. 르랑지나 르메커지. 이렇게 요일이 있으면, 요일이 있는 게 아니죠. 관사 르가 있으면, 매일, 그러니까 매주라는 뜻이 있어요. 매 주간, 매 요일.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요일.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 요런 의미로 를 씁니다. 우리 정관사 편에서 수특에서 한번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관사 편에서는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정관사가 좀 자주 등장합니다. 정관사, 축약관사, 그 다음에 관사의 생략, 요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많은 그런 관사의 형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요일 앞에 를을 쓰면 계속 반복되는 거, 그 요일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9번 가볼게요. 이제 9번을 보니까 이제 진짜 의사소통역인 것 같죠? 뭐 8번도 그렇고 앞에 부분도 조금 의사소통에 대화문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문이 왜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다 의사소통역에 들어갑니다. 광고문이나 공지문. 자, 그러면 이제 9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기에 A, B, C가 다 정답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마 다 정답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답이 많습니다. 다 해당되는 게. 자, 볼게요. A가요. Tu viens de voir le film Le Grand Voyage. Il est vraiment magnifique라고 합니다. venir de가 나오네요. venir de 동사. 근접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venir de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출신지를 나타내지만 동사가 나오게 되면 시제, 근접 과거가 되죠. 막 뭐뭐 했다. 그래서 나는 막그 Le Grand Voyage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 정말 멋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가 Tu l'as vu? 너 그거 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Moi aussi, 나도 je l'ai vu la semaine dernière. 지난주에 그것을 봤어. 여기에 L은 전부 다 똑같이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또 물어봅니다. 똑같이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A가 뭐뭐야? 물어보니까 B가 L'histoire est bien. 이야기는 좋았어. Mais 하지만 je n'ai pas trop aimé la musique. 음악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았어. 좋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골라볼까요? 지금 B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스토리는 좋은데 음악은 별로였다라는 거잖아요.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A는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됐겠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봤니? 라고 하는 식의 문장을 고르면 됩니다. 자, 보기 A번. 껑뻥 수치.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A번 맞고요. B번의 켈레토 나비,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라고 하는 명사죠. 너의 의견은 뭐니? 그죠? B번도 맞아요. C번, como lo trouves-tu?라고 했어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도 역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C번 맞아요. 트루베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트루베가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형용사가 나오죠. 그럼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를 때 의견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9번은 A, B, C 전부 다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기가 다 정답인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푸시면서 의심을 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9번에는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onjour, il y a une table libre 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빈 테이블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Oui, bien sûr. 네, 물론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A가 Nous sommes quatre라고 하죠. 이건 우리는 4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인원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 4명이에요 라고 인원수를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인원수를 대답했으니까 얘도 인원수를 물어봐야겠죠? 그런 표현을 써야겠죠? B가 저희 네 명이에요라고 하니까 B가 très bien, 아, 좋습니다. Suivez moi,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Suivez, suivre라는 동사죠? 그러면 볼게요. 인원수를 물어보는 표현을 고르는 겁니다. 인원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꽁비행을 써야겠죠. 꽁비행이 지금 다섯 개의 그 지문 중에서 그 보기 중에서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Vous avez réservé라고 했어요. Réservé라는 동사 뭐예요? 예약하다죠. 예약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위, 우, 동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네, 예약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예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구문이죠. 1번 아니겠죠. 2번. Vous êtes combien? 몇 분이신가요? 라고 했어요. 정답이죠. 2번입니다. 자, 꽁비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물어보는 걸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c'est combien? 그러면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너무 잘딱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vous êtes combien? 그러면 당신은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몇 분이신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c'est pour quel jour? 무슨 요일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아니죠? 4번에는 주부 두아 꽁비앙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불할 때, 지불하게 돼서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죠? 이거는 아니죠. 5번, vous faites du combien? 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치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ize, 치수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거 은근히 잘 모르시는데, 5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 2번. 그다음에 또 하나를 여기서 또 첨가하면 또 뭐가 있죠? 꽁뱅 앞에 를 붙이면 날짜.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죠? 며칠입니까? 라고 할 때는 르 꽁비앙. 대답할 때도 날짜. 프랑스에서 날짜를 대답할 때는 또 를을 앞에다가 쓰죠. 일, 월, 연도 순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앞에 르가 있으면 날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풀어봤습니다. 꽁비앵은 계속 자주 나오는데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해마다 또 틀리신 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건강 상태를 묻고 답하기의 표현입니다. A가요, ça va? Tu sembles fatigué 라고 얘기하죠. 피곤해 보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semble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fatigué, 피곤한 이란 형용사죠. 피곤해 보인다 라고 했어요. 비가 너무 싸늘 바빠. 좋지 않아. 컨디션이 안 좋아.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첨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의 잘래 쉬엘레 맷상? 병원에 갔어? 가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위, 응, 주퐁 데 메디카멍. 약을 먹었어. 그리고 주하시드 알람 예종. 집에서 계속 있었어.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쉬엘레 메더상이라고 나오죠. 병원에 가다라고 할 때, 뒤에 잘래 알 로피탈이라고 보통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쉐르 메드생, 쉐 다음에 저렇게 의사라는 단어를 쓰면 병원에 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 씁니다. 자, 답을 골라볼까요? 피곤해 보인다, 몸이 안 좋아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죠. 1번 볼까요? 쉐 라 그립이라고 합니다. 독감에 걸렸다. 독감에 걸렸으면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랑 맞죠? 같이 쓸수 있는 거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2번, 주시 말라드. 말라드 아픔이죠. 나 아파. 쓸수 있어요. 3번, 주무성 말이라고 했어요. 스성 찌르 말. 그러면 이제 아프다라는 거죠. 4번, 주시 en forme. être en forme는 컨디션이 좋을 때 쓰는 거죠. 나 괜찮아. 좋아. 이거랑 맞지 않아요. 그쵸? 컨디션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거 굉장히 좋은 상태를 강조할 때는 앞에 blend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5번, 주는 식빵 못 넣었을 때 나는 좋은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성띠

상태라고 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앞에다가 엉을 써가지고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죠.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저거는 컨디션이 좋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정답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5를 같이 묶어가지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같은 동의어로서 쓸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llô, bonjour, c'est bien le restaurant la mer 라고 하죠. Allô가 들어가면 이제 전화대화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거기가 레스토랑 la mer 맞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화번호, 전화를 딱 걸었을 때 거기가 어디 어디가 맞나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또 표현이죠. 전화 표현 중에 하나죠. C'est bien le, 제가 전화한 곳이 레스토랑 어디였는데 거기가 C'est bien 잘 걸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농 마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얘기죠. 여기 거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A가 아, 빠가동, 엑스큐제모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있니야, 빠드말, 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있니야, 빠드말, 요것도 밑줄 그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또 우리가 빈칸에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말 골라볼까요? 1번. 일레 언리뉴 라고 했습니다. 언리뉴. 린뉴는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 선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전화선도 되고요. 언린 온라인도 되고요. 저렇게 쓰이면. 그래서 이제 전화대화할 때 에터린이 그러면 통화 중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가 통화 중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맞나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늦기 때 빠 라고 했어요. 늦기 때에서 끼 때는 이제 끊다잖아요. 그러니까 늦빠가 나오니까 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끊지 마세요는 누군가를 바꿔줄 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을 때 끊지 마세요 제가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거죠. 아닙니다. 자, 3번 La table est libre.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손님이 빈 테이블 있나요? 아니면 좀 식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가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지금 거기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테이블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3번 아니고요. 4번 Nous sommes ouverts. 저희 문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나요? 닫았나요? 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5번 Vous n'êtes pas au bon numéro. 라고 했어요. 적절한 번호가 아니네요. 라고 하는 요게 전화 잘못 거셨네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번호를 잘못 누르셨어요. 전화 잘못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전화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들도 전화 대화에서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니아 빠드 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거는 그 수능 특강에 보시면 같은 표현으로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을 거예요. 사과에 대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 같이 묶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어봤고요. 이제 13번 가볼게요. 전자우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전자우편도 그렇고요. 편지글도 그렇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의 그 이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쉐르 셀린이라고 나오죠. 셀린느가 이제 받는 사람, 그다음에 리자가 쓴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읽으셔야 됩니다. 마 쉐르 셀린느라고 하죠. 셀린느가 여성이기 때문에 쉐르의 형태가 여성형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남성형이었다면 쉐어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도 마가 아니라 몽이 되겠죠. 몽쉐어, 뭐 볼 이렇게 쓰면
나의 친애하는, 나의 사랑하는 볼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셀린이가 여성이기 때문에 몽도 마로 바뀌고요. 쉐르도 쉐르, 여성형으로 바뀐 거예요. 뭐 그리운 셀린에게, 뭐 사랑하는 셀린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Je suis très contente parce que j'ai un nouvel appartement à Nice 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 꽁땅뜨.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으? 형용사 일치하고 있습니다. 리자가 여성이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를 리스에 구했기 때문이죠. 누벨 여기 또 나오죠. 아파트멍 앞에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 아파트가 남성이지만 누보로 쓰면 안 된다. 모음과 모음이 겹친다. 그래서 이거를 남성체 2형으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누벨 아파트만 요거 형용사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Il est grand et très clair. 크고 아주 밝아요. Il y a deux chambres. 방이 두 개가 있고 une cuisine et un salon.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어요. Je vis avec ma sœur. 나는 나의 언니와 함께 산다. Vie는 vivre, 살다예요. 이거 동사를 여러분들이 자주 혼동하십니다. 이게 조금 동사 원형하고 너무나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저게 나오면 혼동을 하시는데 vivre라는 동사예요. 살다라는 동사입니다. 언니는 elle travaille dans un magasin près de l'appartement. 아파트 근처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Tu peux venir quand tu veux. 네가 원할 때 와도 돼. 라고 하죠. Tu es toujours là, bienvenue. 너는 늘 환영받는 사람이야. 늘 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je t'embrasse, Lisa라고 했어요. Je t'embrasse는 그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편지의 마지막에 안녕히, 잘 있어,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죠. 같은 걸로 bien à toi 이런 것들을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 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것은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빈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나온 적 있습니다. 그다음 그 여러분들이 그 뭐죠 이렇게 묶음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수특에 편집글 쓰는 양식 해가지고요. 그때 우리 의사소통 표현 이렇게 박스로 나오잖아요. 교재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자우편을 리사가 썼는데요. 리사가 지금 니스의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막 묘사를 하고 있죠. 이렇다 저렇다 막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편집글 치고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독해 문제가. 왜냐면 그 리사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얘가 뭐 셀린느에 대해서 너의 집은 어떠냐. 그럼 셀린느가 나의 집은 뭐뭐뭐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셀린느 집인지 아니면 리자의 집을 묘사한 것인지 이런 막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리자의 집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볼게요. 1번 리자는 혼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Avec ma sœur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1번 아니고요. 2번 리자의 아파트는 크지만 어둡다라고 했는데 어둡지 않아요. Très clair, 매우 밝아요. 3번, 리자의 여동생은, 언니라고 했지만 여긴 여동생인가 보네요. 수아가는 언니도 되고 여동생도 됩니다. 여동생은 대학교에 다닌다. 라고 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elle travaille dans un magasin. 가게에서 일한다. 라고 했어요. 4번, 리자는 파리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 라고 했는데, 새 아파트를 마련한 거는 맞지만, 파리가 아니라 니스죠. 그죠, 이렇게. 4번 아닙니다.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리자는 셀린느를 새 아파트에 초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론 여기를 보면 초대하다라고 하는 invite라는 동사가 여기에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이그 전자우편에서는 invite라는 동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올수 있어. 환영받는 사람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니까 초대를 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요. 1, 2, 3, 4, 5번 중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게 없네. 근데 얘가 정답인 것 같네. 라고 하시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큰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1, 2, 3, 4가 전혀 아니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유추를 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13번은 5번으로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14번 갑니다. SNS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 반려견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묘사를 해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 형태로 등장을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볼게요. 몽슈앙 법이라고 하죠. 나의 강아지 법이라고 합니다. 부아시 몽슈앙 법이라고 하죠. 저의 강아지가 여기 있어요. 밥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우리가 부아시를 쓸수 있죠. 부아시나 부알라 또는 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기서는 지금 저의 강아지 마비예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Il est grand avec des yeux doux 라고 합니다. 온화한 눈을 가지고 있는 큰 개예요. Il adore courir dans le parc. 공원에서 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adorer 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이렇게 이런 동사를 우리가 기호 동사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aimer, adorer, 그 다음에 préférer, 좋아하다, 더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싫어하다, détester 이런 거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동사 원래 준조동사다라고 얘기했죠. 공원에서 뛰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Il a 3 ans. 3살이에요. Il est gentil avec tout le monde.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요. 친절해요. 자, 여기 아주 기본적이긴 한데요. 3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는 아부아를 쓰는 거 아시죠? 영어하고 혼동하셔가지고 초반에는, 프랑스어를 배울 때 아주 초반에는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할 때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한 에트르가 아니라 영어의 have, 가지다라는 동사에 해당한 아부아를 쓰는 거죠. 대신에 뒤에 엉을 쓰죠. 이어에 해당하는, 영어의 이어에 해당하는 해라고 하는 엉을 씁니다. 한세 살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요. 잘 지내고요. Il mange bien, 잘 먹어요. 그죠? 그리고 il est toujours content, 늘 만족해 합니다. 행복해 합니다. Nous allons souvent au parc de la Villette à Paris pour jouer. 그리고 우리는 종종 라빌레트 공원에 갑니다. 놀기 위해서. Je l'ai eu quand il avait 6 mois라고 했어요. 제가 저의 강아지 바비 6개월일 때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건 달이죠, 달. 그래서 달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6개월일 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으라고 할때 아부아 동사의 과거 분사죠. 아부아 동사의 과거 분사 예전에 발음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발음 으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긴 그런 발음들 있잖아요. 뭐 으라든지 뭐 요런 문제들, 플레어라든지 이런 요런 철자하고는 발음이 다르게 납니다. 수능이었나요? 9월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럼 보시면 언급하지 않은 거 볼까요? 나이라고 했는데, 나이 나왔죠? 세 살이라고 했어요. 나이 다 나왔고, 이름, 마비죠? 생일은 나왔나요? 생일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성격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지. 외모 나왔죠?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있는데, 생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뭐 6개월 때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지만 그 6개월 전 오늘이 며칠인지는 모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 2, 3, 4, 5번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표현들도 다 알아두셔야 할 법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볼게요. A가 tu penses que tu as bien fait aussi ton examen? 이라고 했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너의 시험을 잘본것 같니? 통과한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réussir라고 하는 거 성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비가 위, 주펑스, 그런 것 같아. 나 시험 잘본것 같아. 통과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D'avoir fait de mon mieux 라고 얘기를 하죠. Faire de son mieux 그러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avoir 과거분사가 쓰인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부와 과거분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이거 왜 복합 과거가 갑자기 쓰였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주절보다 조금 앞선 시제일 때 우리가 그거를 과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부와 과거분사 형태가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빈칸이다. 얘가 쓸 때 difficile라고 해요.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비가 non, pas trop 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La question était simple. 문제가 간단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가 지금 시제가 여기는 반과거로 나와 있죠. 반과거 여기 at 동사 복수 형태 그리고 이제 이거는 3인칭 단수 형태 이거 다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반과거도 at와 at 발음이 두 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쓰기 철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at로 바꿔가지고 저 앞에 나와 있는 at로 이렇게 써서 빈칸에 들어가는 철자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볼까요? 자, 1번에 je peur라고 했어요. avoir peur라고 하는 것은 peur가 두려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두렵다라고 했는데 좀 말이 안 되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두렵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아니죠. 그 다음에 avoir envie가 나오네요. 이번에 j'ai envie라고 했어요. envie는 욕망, 욕구 뭐 이런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이는 건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자, 1, 2번을 보시면 avoir peur, avoir envie잖아요. 이렇게 avoir 동사를 가지고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표현들은요. 앞에 관사를 쓰지 않죠? 이 관사의 생략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3번에 주스 쑥이라고 나와요. 확신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는 확신해. 그러니까 난 통과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스 쑥을 드 또 쓸 수가 있죠. 이것도.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맞고 의미상으로도 맞아요. 4번의 주의 refuse는 refuse 거절하다죠. 거절했다. 이거 이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거절했다. 이상하죠. 5번의 주도 remercie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감사한다.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15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또 15번까지 새로운 문제들로 풀어봤는데요. 의사소통 영역 풀어보시면서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들이 있었다면 꼭 정리해 두시고요. 내용들 점검하시려면 다시 수첩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욱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의 개념 다 다루고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한강 한강 끝날 때마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또 대단원 하나씩 끝날 때마다 누적 복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스스로 미리 풀어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복습 너무나도 중요하고 문제 미리 풀어보는 것도 정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를 조상들이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그리고 이런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떠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1단원이거든요. 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항상 1단원은 도입 단원이거든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한 번에 좀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3페이지 국토와 국토 인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토를 이용하는 태도나 방식을 국토 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국토 인식과 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와 옛날에 만들어진 책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국토 인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풍수지리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리는 어떤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풍수지리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한국 지리든 세계 지리든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풍수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명당을 찾는 사상이 풍수지리다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에 둘러싸여 있고 앞쪽에 물줄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곳을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있고 앞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이런 곳을 배산임 수해형세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서 옛날부터 촌락 입지의 명당으로 많이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에 촌락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이런 배산임 수형세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풍수지리는 양택풍수, 음택풍수, 비보풍수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양택풍수는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는 풍수고요. 음택풍수는 죽은 사람의 맷자리를 찾는 풍수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비보풍수는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넘치는 기운을 눌러주는 풍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서 이런 비보풍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인데요. 경복궁 앞에 보면은 해태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굉장한 명당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앞쪽에 경복궁의 남쪽에 관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악산이 약간 불타오르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그 불의 기운을 억누르고자 물의 상징, 또 물을 삼킨다고 알려져 있는 해태상을 경복궁 광화문의 양쪽에다 배치해 놓았고요. 또 경복궁 앞쪽에 남대문이 있잖아요. 남대문의 현판이 다른 문과 다르게 세로로 적혀져 있습니다.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옛날에 불렀었죠. 이 례자가 화에 불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한자인데 이렇게 세로로 적음으로써 약간 불의 형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관악산에 넘치는 불의 기운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탔죠. 그게 바로 이런 정말 관악산에 강한 불의 기운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또한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비보풍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옛날 한양도성에 문이 4개가 있었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흔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원래 동대문은 흥인지문, 남대문은 숭례문, 서대문은 돈이문, 북대문 숙정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4개 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흥인지운만 4글자예요. 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서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낙산이 상대적으로 산세가 조금 낮기도 하고요. 힘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흥인지문 4글자로 해서 땅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4글자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보풍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먼저 고지도, 옛날에 만들어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 조선시대 전기는요, 당연히 새 왕조가 성립된 지 얼마 안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조선 전기에는 국가 주도의 지리지가 편찬이 됩니다.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후기가 되면은 실학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학 사상이 영향을 받아 이 실학을 연구하는 많은 실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실학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들이 대표적인데요. 가장 먼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 지도예요. 조선 전기니까 국가의 효율적인

오세아니아 신대륙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몰랐으니까. 이 당시에는 신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신대륙이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도의 정가운데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말도 안 돼. 원래 중국이 요만하고 아프리카, 유럽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을 크게 그렸을까? 예. 당시에는 중국의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화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중화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또한 굉장히 크게 그려졌어요. 아프리카보다도 크게 그려졌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든 거니까 주체적인 국토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중앙에 중국을 크게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중화사상이 반영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국만 크게 그린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크게 그렸습니다. 조선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습니다. 국토에 대한 자긍심. 그러나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신대륙은 표현되지 않았다. 자, 아래 보면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혼일강 역대 국토지도는 조선 전기의 국가지도로 제작된 지도로 이런 곳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동국대지도인데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상기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동국지도의 기초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하였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백리를 한 척으로 표현하였다. 백리척이란 축척을 최초로 사용하였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은 천화도입니다. 천화도 조선 중기의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입니다. 역시나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얘도 세계 지도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와는 정말 완전히 다르죠.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하늘이 동그랗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땅은 전반적으로 네모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 네 개의 방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대륙,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해, 바깥쪽에 있는 외대륙, 외대륙 바깥쪽에 있는 외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운데 중국입니다. 그리고 조선, 일본입니다. 중국, 조선, 일본이 표현되어 있고 역시나 중국이 정가운데, 역시나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개로 표현, 그러니까 네모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라들인데요. 나라 이름이 대인국, 엄청 커다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무민국, 온몸에 털이 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일목국,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 여인국, 온통 여인들만 사는 나라, 이런 상상의 세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화사상 반영되어 있고요.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로 그려졌습니다. 천원지방 사상 반영되어 있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아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까지 천화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조선 전기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잠깐 살펴봤던 동국대지도는 조선 후기의 지도예요. 그리고 조선 중기의 천화도 살펴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지도는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대동여지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김정호라고 하는 실학자가 조선 후기에 만든 지도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나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보부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부상을 쉽게 얘기하면은 보찜을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전국을 돌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지도가 필요했겠지. 그런데 당시의 지도는 손으로 그리고 그린 것들을 그대로 손으로 그려서 따라 그리면서 복사했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정호라는 실학자는 나무에다가 지도를 팝니다. 그리고 먹물을 떨어뜨립니다. 똑! 거기에다가 종이를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그대로 인쇄가 되겠지. 가져가세요. 줍니다. 저도 주세요. 좋아요. 또다시 인쇄. 그리고 가져가세요. 줍니다. 또다시 가져갑니다. 저도 주세요. 좋아요. 찍어냅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무에다가 파 넣다 보니까 똑같은 지도를 정확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제작 방식을 목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두 번째, 자, 앞에도 나왔듯이 이 대동여지도는요, 김정호란 실학자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들을 그야말로 집대성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욕심이 좀 많았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제도가 너무 커져버렸어. 대략적으로 세로가 한 7m 정도, 가로가 4m 정도 됩니다. 실제 사람이에요. 자, 모름지기 지도라 하면 들고 다니면서 이쪽 길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똘똘똘 말면 이만해지거든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쪼갭니다. 이 커다란 지도를 가로로 잘라내요. 잘라낸 다음에 아코디언처럼 접습니다. 그래서 쭉 펼치면은 한 줄의 지도가 되는 거고 접으면 책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쫙 펼쳐서 남북으로 연결하면은 하나의 큰 지도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지도를 가로로 잘라내고, 그리고 얘를 접어서 겹쳐서 책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22개의 첩으로 만들었어요. 이러한 제작 방식, 분첩 절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문서를 나누고 꺾어서 겹쳤다. 분첩 절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동여지도의 가장 중요한 제작 방식, 먼저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했다. 그리고 통일성이 유지가 되겠죠. 똑같이 계속 그리다 보면은 내용이 계속 달라지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비슷한 지도들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해서 휴대, 갖고 다니기 편하고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다양한 지도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래쪽에 있는 탐구활동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읍치라고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읍치는 오늘날의 시청이나 군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청이나 군청, 도읍지 아닙니다. 그래서 무성, 성이 없는 읍치와 유성, 성이 있는 읍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유성읍치죠. 그리고 나는 무성읍치입니다. 그래서 가는 성곽이 있는 유성읍치, 나는 성곽이 없는 무성읍치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에 연결되어 있는 요 직선들 있지? 요 직선들은 요거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얘네들은 도로입니다. 도로. 가는 나보다 연결된 도로가 더 많으니까 도로교통이 더욱더 발달한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은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찍혀 있네. 점. 요 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점과 점 사이가 십리를 나타냅니다. 십리. 십리. 그래서 가부터 나까지는 대략 십리, 이십리 정도구나. 20리를 넘어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지나는 도로가 더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교통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 가와 나를 최단 거리로 있는 도로에는 두 개의 방점이 있으므로 두 지역 간의 대략적인 거리는 20리를 넘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표현하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음, 여기 보면은, 자, 잠시만요. 여기 보면, A와, 그리고 B가 꾸불꾸불한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하천입니다. 하천. 그런데 A는 두 줄의 하천이고요. B는 한 줄의 하천입니다. 똑같은 하천인데 어떤 하천은 두 줄로 그렸고 어떤 하천은 한 줄로 그렸어요. 어떤 차일까요? 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A는 더 넓고 큰 하천, B는 상대적으로 좁고 작은 하천입니다. 그럼 얼마나 커야 큰 하천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기준이 있잖아요. 한강은 큰 하천인가요? 중랑천은 큰 하천인가? 성내천은 큰 하천인가? 낙동강은 어때요? 자,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크면은 두 줄로. 배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작으면 한 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수운의 가늠력을 알수 있는데 A하천은 쌍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쌍선 두 개의 선으로.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반면 B하천은 단선 하나의 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입니다. 강하천, 불강하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C는 이런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기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역참입니다. 예, 관리들이 지방으로 출장 갈때 말을 갈아타고 가거나 잠깐 쉬어가거나 또는 공문서를 주고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통통신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

D는 예죠. 얘는 봉수입니다. 봉수. 봉수는 이런 겁니다. 연기나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내는 통신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곳에 가면 이런 봉수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불이 세게 피어오르고 있다. 어? 저기 국경에 접근하였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는 통신시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봉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산줄기입니다. 산줄기. 산과 산을 연결한 산줄기예요. 그리고 이 뾰족뾰족 솟아 있는 것은 산이에요, 산.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높은 산일까? A와 B 중에는 A가 더 높은 산이야. 그런데 A는 해발고도가 몇 미터일까요? 몰라.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해발고도의 수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줄기를 통해 대략적인 고도 비교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지형도에 대해 학습하게 될 건데 지형도에는 이런 기호로 논과 밭을 표현해 놓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기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상황도 알 수가 없다는 아쉬운 면이 있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점선. 요 점선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꼭 알아야 돼. 행정구역의 경계. 그래서 아까 이 읍치는 각 지역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었죠. 행정구역의 경계인 점선을 통해서 읍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서로 다른 지역이야.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읍치가 서로 다른 요 지역을 관리하는 읍치, 요 지역을 관리하는 읍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딱더 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하천을 건너고 있죠? 여기도 하천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줄기를 지나고 있네? 이렇게 산줄기를 도로가 지나갈 때는 산줄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고개를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지도표가 있습니다. 도로를 나타낸 선에는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져 있어서 대략적인 거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 쌍선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단선은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으로 구분을 합니다. 굵은 선은 산줄기예요. 정확한 해발고도는 알수 없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는 점선입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살펴보시면 옛날에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엔 옛날만큼 출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리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리지. 자, 여러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지도라고 합니다. 반면 얘를 책,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을 지리지라고 얘기해요.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 책, 그게 지리지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과 관련된 여행 계획 짜면서 여행 책자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리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또한 조선 전기의 지리지와 조선 후기의 지리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작 주체에 따라 관찬 지리지와 사찬 지리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 관찬 지리지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 그리고 사찬 지리지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면서 실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지리지가 편찬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찬 지리지와 조선 후기의 사찬 지리지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 가서 우리 15페이지의 탐구활동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지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증 동궁 여지 승람이에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얘는 관찬 지리지가 되겠죠.

자, 가장 큰 특징은 건축 연역, 관원, 군명, 산천, 토산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목별로 서술한 방식을 백과사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서술 방식에서의 특징은 백과사전식으로 편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반면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지리지입니다. 대표적인 지리지. 얘는 사찬지리지. 그래서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만든 지리지예요. 사찬지리지는 관찬지리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설명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설명식 서술. 설명식 서술이 조선 후기 사찬지리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후기에는 학자들에 의해서 지리지가 편찬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 복판에 물이 깊고 벌레 먹은 듯한 검은 돌이 있어 매우 이상스럽다. 요 돌은 현무암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학자들에 의해서 편찬되다 보니까 저자의 주관적인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조선 후기 사찬지리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는 백과사전식 서술되었다. 그리고 전기에 주로 제작되었다. 다음, 사찬지리지는 설명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주로 조선 후기에 편찬되었다. 대표적인 지리지가 신증 동국 여지승단.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얘는 살기 좋은 곳의 입지 조건과 각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복거총론에서 사람이 살 만한 땅, 거주가 가능한 땅, 가거지의 조건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4가지가 지리, 생리, 인신, 산수인데요. 자, 먼저 지리는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산줄기, 물줄기, 또는 무슨 형세, 이런 것들 나오면은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비옥한 땅, 그리고 물자 교류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생활의 이득이 되는 점, 생활의 이로운 점이라고 해서 생리라고 얘기합니다. 인심 말 그대로 이웃의 인심 얘기하고요. 산수는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 현대 세상에서도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잠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을 근처에 아주 좋은 산과 물이 있다면 풍류를 즐기면서 휴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사람이 살 만한 가거지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택리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밑줄 치고 이 밑줄과 관련된 내용은 과연 네 가지의 어떤 조건에 해당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리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근대 이후의 국토 인식의 변화인데요. 얘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키워드만 살펴보고 갈게요. 자, 근대 이후로는 우리 국토를 바라본 인식이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요. 먼저 일제강점기.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는 안 좋은 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니네 땅은 진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국토 인식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바꿔 얘기해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은 국토를 개발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건설되게 되고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토인식을 얘기합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뒤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지리정보입니다. 자, 지리정보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인 특성, 그것을 지리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지리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학교, 덕수고등학교입니다. 자, 덕수고등학교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덕수고등학교 어디 있나요? 우리 덕수고등학교는 서울시 송파구 위례북로 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례북로 10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렇게 주소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위치에 대해서. 물론 잘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 학교도 어쨌든 어떤 위도와 경도상에 위치하고는 있겠죠. 실제 찾아봤더니 여기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동경 127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님께서 NCT 127의 열렬한 팬이세요. 팬미팅 3일 하면은 숙박업소를 잡아서 3일 내내 팬미팅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NCT 127은 왜 NCT 127이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NCT 127이냐 했더니, 지리와 관련이 깊대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을, 웃으면 안 되는데, 대단한 분이시죠. 그 서울을 지나가는 경선이 127도 선이래요. 그래서 그 127도 선이 지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NCT 127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와, 굉장하신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NCT 127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그 북한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북한산 경도 같은 거 나올 때 127도 NCT 127 서울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 학교도 NCT 127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 활동에도, 지리 공부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룹이에요. 어쨌든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의 위치는 주소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런 위도와 경도 같은 수리적인 위치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위치 또는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기 행당동에 있었는데 이전에 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부할 인구 공동화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 학교 주변의 인구가 줄어들면 학생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위례신도시로 이전을 왔는데 위례신도시는 신도시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아서 학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와중에 그럼 잘 됐다. 행당동에 있었던 덕수고등학교를 위례신도시로 옮기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전하였고요. 제가 작년에 2025년에 3학년 담임했는데 저희 3학년 학생들이 2회, 그러니까 옮긴 다음 2회차 졸업생이었어요. 제가 3학년 담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우리 학교 입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입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거야. 예. 졸업한 학생이 한 회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에 온 학교다. 남녀공학이에요. 원래는 일반 고등학교와 상업고등학교, 덕수 상고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쳤습니다.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 학년당 11학급입니다. 이런 우리 학교, 덕수고등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은 속성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방대한 정보예요. 다음, 덕수고등학교로는 위례동, 그리고 거여동에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학교, 덕수고등학교와 위례동, 덕수고등학교와 거여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거여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덕수고등학교로 온다. 이런 어떤 지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관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공간 정보는 장소나 현상의 위치 및 형태의 정보, 형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소와 위경도. 수리적인 위치. 다음, 속성 정보. 장소나 현상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 가장 방대하다. 관계 정보. 말 그대로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자, 이러한 지리 정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원격 탐사입니다. 최근에 요 친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원격 탐사는 뭐냐, 여러분들. RC카 혹시 아세요? 멀리서 유선 조종하는 건데요. 유선, 아니, 무선 조종하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무선 조종하는데, 다른 말로 옛날에는 원격 조종한다고 얘기했어요. 접촉 없이 멀리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측 대상과의 접촉 없이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최근엔 드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얻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 지도를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수치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지도거든요. 여기에 저희 덕수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켠에 있는 버튼에
일반 위성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 버튼 중에 위성을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바로 인공위성에서 얻은 자료예요. 지표면에서 접촉 대상과의 접촉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얻은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켠에 있는 더보기 이런 버튼 누르면은 이런 게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공기 아이콘이 생겨나게 되는데 항공기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도 눌러보고 당황했거든요. 저희 학교입니다. 네. 없어요. 덕수고등학교 터만 있습니다. 한창 위례 신도시가 조성될 때 사진이에요. 보니까 기준 연도가 2019년이더라고요. 없어요. 네.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준비되어 있는 거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이따도 나올 내용입니다. 어쨌든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이때는 덕수고등학교가 없었구나 하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처럼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원격 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원격 탐사는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지표면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찰칵찰칵 요만큼의 범위에 있는 정보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학교 사진 봤었죠? 옛날엔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아, 옛날 사진을 통해서 원래 요 지역이 터만 있던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한달 또는 1년 또는 보름 일정 주기로 계속 일정 지역의 사진을 계속 찍다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파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드론으로, 비행기에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짜이젠,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취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성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공위성에서 아, 저 사람은 25세 남자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료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것도 원격 탐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보조단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넓은 지역의 지리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수집도 할수 있어요. 주기적인 수집을 통해서 변화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다. 아래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도, 문헌, 통계 자료, 원격 탐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리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프 이용할 수도 있고, 수치 지도나 통계 지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지도 관련된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통계 지도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점묘도, 등치선도, 도형 표현도, 단계 구분도, 그리고 유선도가 대표적입니다. 시험 문제는 어떤 자료를 어떠한 지도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이런 지도는 어떠한 자료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점묘도입니다. 점묘도. 자, 이 점묘도는 말 그대로 한 점이 1,000명을 표현하고 있대요. 점으로 묘사한 지도예요. 그래서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한눈에 딱 보기에도 어디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와, 서울 주변에 인구 되게 많네. 와, 부산과 주변에 인구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네. 대도시인 대구나 대전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네. 반면,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은 인구가 희박한 편이네. 역시나 태백산맥 지나가는 경북의 내륙 지역도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네. 소백산맥 지나가는 이런 지역도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네. 어디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에 인구가 희박한지 인구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묘도는 분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지도예요. 다음 등치선도. 등치선도는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예요.
경치선도.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등체선도 많이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등체선도가 등고선이거든요. 등고선으로 그려놓은 지도. 등고선이 높이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 등고선이 대표적인 등치선입니다. 그래서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 그래서 1월 평균 기온 또는 날짜. 이런 거 표현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등체선도. 다음 도형 표현도 말 그대로 도형으로 표현하는 지도예요. 자, 요 지도는 지금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사용했죠? 하지만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원의 크기를 통해서 서비스업 매출액의 많고 적음을 표현했고요. 원을 세 개로 나누어서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기타의 매출액을 나누어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도형 표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통계 자료를 표현하는 지도. 그런데 특히나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번에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단계 구분도 말 그대로 단계를 구분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성비를 표현하는데 성비의 수치에 따라서 5를 기준으로 5 단위로 단계를 구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얘는 통계 지도의 지역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 수전선 인근에 성비 높네. 오, 여기도 성비 되게 높네. 반면, 이런 지역들은 성비가 되게 낮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죠. 그래서 도형 표현도와 단계 구분도 모두 통계 자료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 어떠한 자료가 도형 표현도, 어떠한 자료가 단계 구분도 적합할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 그리고 통계 자료를 표현하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는 두개 이상의 자료를 표현할 때는 도형 표현도를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선도. 유선도는 선을 이용한 지도인데요. 이 선이 주로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화살표.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이 화살표라는 기호는 주로 뭘 나타내는 기호죠? 화살표는 이동을 나타냅니다. 이동.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죠. 또, 화살표의 두께를 통해서, 여기서 일로 가는 사람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았구나. 이동의 양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동의 방향과 양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서 어디로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일반적으로 구분돼서 자료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글자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점묘도는 통계값을 일정한 단위의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포를 표현한다. 등치선도는 같은 통계값, 등치를 지닌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다. 도형표현도는 통계값을 원, 막대 등의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개 이상의 자료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두 가지 이상의 단계로 구분하고 색상이나 음영, 무늬 등을 달리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상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강렬한 색부터 옅은 느낌의 색까지. 그러니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선도는 지역 간.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의 양과 이동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지도가 유선도가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자료를 표현을 한다. 좋아요. 아래로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GIS, 지리 정보 시스템이에요. 자,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합니다. 사실 아까 봤었던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에서 보는 지도들 있잖아요. 그런 지도들 또한 우리가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그

시점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가 되죠.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 분석, 처리하여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종합 지리 정보 시스템을 GIS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이렇게 의미를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바로 내비게이션. 여기다 다양한 정보 넣어 놓은 거예요.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하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면은 요금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주죠.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지하철 노선도나 또는 다양한 지도 어플일 거예요. 역시나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하면은 어떤 경로로 가면은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도출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GIS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얘입니다. 중첩 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지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최적 입지 선정에 아주 많이 이용이 됩니다. 중첩 분석 관련된 내용이 보조단에 나와 있어요. 자, 중첩 분석은 말 그대로 중첩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각각의 지리 정보를 담은 데이터층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도, 고도, 인구수, 토지 이용, 각각의 지리 정보를 담은 층을 하나로 합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뭔가 검색할 때 검색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음원을 검색하는데 남성 가수의 뭐 발라드 곡 200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은 이 조건에 맞는 노래들을 한 번에 쫙 제시해 주잖아요. 이 각각의 조건들이 각각의 층인 겁니다. 그리고 얘를 모두 충족하는 결과물들이 아래 표시가 되는 것처럼 원하는 경사도, 고도, 인구수, 토지 이용 관련된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지역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적 입지 선정입니다. 중첩 분석. 그래서 최적 입지 선정에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GIS. 그리고 요게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수만 잘하면 또 자료만 잘 읽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지역조사입니다. 자, 지역조사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하여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수능에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과정에 관련된 활동을 주고 활동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능에는 주로 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볼게요. 일단 지역조사의 과정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겠지?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로 나뉘게 되는데, 실내 조사는 말 그대로 실내에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얻는 방법을 얘기해요. 지도나 문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등을 토대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야외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요. 야외 조사는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에 가서 관찰, 측정, 면담, 설문, 촬영 등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직접 가야 되니까 방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어디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어떤 교통편 통해서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면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것들. 이런 야외 조사의 준비 과정이 실내 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게 그림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사이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실내 조사한 다음에 야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야외 조사 나가봤더니 뭔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내 조사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야외 조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외 조사 준비 단계가 포함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단계는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통계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분석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리정보 수집 다음에 분석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지리정보 수집의 원격 탐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 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각 단계에 적합한 활동 고르는 거, 활동의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의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단원이고요. 혹시나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 출제된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2단원으로 들어갑니다. 2단원부터가 사실 지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단원부터 지형, 기후, 다양한 산업 관련된 내용들이 줄줄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단원 공부하면서 한국 지리 할 만한데 이랬던 친구들이 2단원에서 한국 지리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2단원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된다는 거. 자, 다음 시간은 주제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 겁니다. 복습하시고 문제 푼 다음에 3강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고요. 추가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떠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꼼꼼하게 성적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3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 32강이요. 굉장히 좀 묵직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지. 약간 소화 불량에 걸린 것처럼. 그렇지만 목 막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 흄, 만만치 않은 사상가들을요.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같이 공부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그냥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막 33강, 34강 막 이렇게 들으면 내걸 완전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 무의 매시간 강조하지만 특히 이번 시간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라쌤, 잠깐 오늘도 일시정지 만들어 놓으시고 한 3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피노자 꼼꼼하게 다시 한번 꼼수체크 자료 보면서 내 것으로 가져가고 흄도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다가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왜 이러지? 하는 부분은 같이 다시 한번 꼼수체크, 네, 강의 듣는 거야. 배속 조절해서 여러 번 들어보면서 완전히 그 논리를 내 것으로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흄 이어서 같이 한번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살펴보고요. 또 관련된 문항들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아, 흉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지, 감정을 중심으로 윤리사상을 펼쳐나갔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뭐 정념, 정서, 다양한 표현으로, 네, 이런 감정이라는 말이 대체될 수도 있다. 인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공부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좀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 감정을 중심으로 윤리를 이야기했지? 그렇지, 감정이 첫 번째 1번. 선과 악을, 네, 판별해주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근거,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유, 잘했다.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도 역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을 중시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억나니 얘들아? 감정을 얘기하면서 그는 도덕성의 기초를 어디에서 찾았어? 도덕성의 기초? 그렇지, 공감 능력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나는 시인의 감정, 나는 유쾌함을 느꼈어. 그러니까 내 범죄는 도덕적인 선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들아, 흄이 이야기하는 감정은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었었어. 반드시 사회적 차원으로, 그렇지, 보편화될 수 있는 감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감 능력이, 그렇죠, 도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공감 능력은요, 타고나는 자연적인 성향이야. 흄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인 성향으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고, 그 공감 능력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흄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해낼 수 있어야 돼. 한번 천천히 해봐. 말해내봐. 자, 도덕적인 선이 무엇이니? 그렇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맞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야. 반면에 악은 무엇이니?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역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느꼈을 때, 아우, 이런 감정은, 아우, 저런 행동은, 아우, 너무 싫어. 저런 행위나 저런 품성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인의 감정,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이렇게, 네, 흄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흄은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런 자신의 감정 중시 윤리 사상이 내가 도덕 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관찰을 적용해서 얻어낸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억나지, 얘들아? 베이컨과 흄다 경험주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흄도 기본적으로 경험주의 사상가로서 도덕의 영역에서도 경험과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영국의 과학에 있어서 이런 경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던 뉴턴이라고 하는, 그렇지, 학자가 있다면 도덕의 영역에도 이렇게 경험과 관찰을 적용한 흄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아, 흄은 도덕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흄은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원인, 과 결과 사이 관계잖아. 그런데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흄은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원인과 결과 사이 어떤 결합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리니까 배가 떨어지네.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경험해서 그냥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제적인 결합은 알수 없다. 어디까지나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성향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죠. 인과관계의 결합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생각하네?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네? 아! 흉에게 있어서 이런 회의주의적인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셔야 해요. 마찬가지로 흉은요, 자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요, 어디까지나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있다, 보인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계속해서 회의주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요첫 번째, 요런 포인트는 어때? 그렇지, 스피노자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스피노자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어때?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관계,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 근데 지금 공부하는 흄은요, 스피노자와 다르게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실제적인 결합 알수 없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요런 멘트는 누구랑 달라? 그렇지, 데카르트와의 차이점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지, 철학의 제1원리로 규정했지만, 흉은요, 아유, 자아에 대한 인식도요, 그냥 그 자아 그 자체에 대해서 알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흉의 감정 중심의 윤리 사상은 이후에 사회적인 차원의 이익을 부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흄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 사회적 차원에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걸 우리가 도덕적인 선으로 흉 규정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에 따라서 영국에 그렇죠.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후배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관련된 원전 자료 보겠습니다. 흄입니다.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즉,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실천 동기는 그렇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고요. 이성은 어디까지나 감정에 봉사하는 노예일 뿐이기 때문에 이성은 감정에 감히 대립할 수 없다. 우리가 감정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수 있다. 보조적인 역할, 수단과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주고 추론을 해주고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해주는 진위를 변별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과 악덕 역시요. 즉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역시 이성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라고까지 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은 아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다 도덕적인 그런 감정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의 훌륭한 성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는 해롭지만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어. 어떤 성품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오직 그 성품을 우리의 개별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즉,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신경 쓰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아,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아,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뿐이다.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의 감정을, 그렇죠, 받을 수 있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정리해봐.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이야. 흄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선은 무엇이야? 어떤 사람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죠,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이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흄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의 O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컨입니다.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아니었지? 베이컨은요, 과학적인 지식,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중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얘들아, 경험을 중시한 건 맞지만요, 이렇게 추론 없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베이컨은요, 경험과 관찰 플러스 인간의 지성의 능력도 분명하게 네, 강조하면서 참된 귀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성을 통한 추론도 필요합니다. 데카르트입니다.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 얘들아. 철학의 제1원리가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 아니었죠? 오히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신, 즉 자연, 내재적인 원인이었네요. 자기 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신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자기 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즉 양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양태는 그렇죠. 신, 즉 자연, 유일한 실체인 네, 신, 즉 자연, 즉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양태 속에는 네, 실체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보존에 성공한 사례는 신의 의도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거 왜 틀렸니? 그렇지. 너무 잘했다.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인격이 없어. 따라서 또 의도를 가지고 또 의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격이 없는 자연 법칙,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신적 본성은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아니죠? 다시 한번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그 신이 바로 자연이었기 때문에요.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잘못된 진술입니다.
사건 사이에 있는 실제적인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죠? 얘들아,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실제적인 인과관계, 필연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그 질서를 통해서 내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렇지. 정념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선은 양태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그럴듯해 보이지, 얘들아. 이거 그 당시에 굉장히 변별력 있는 선지였거든. 잘못된 진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니? 활동 능력 그 자체는 있는데 그걸 발휘하지 않아. 그럼 자기 보존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럼 안 돼. 선은 반드시 자기 보존에 유익해야 하고 자기 보존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 능력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거야. 아, 활동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는 개체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도 먹어야 하고요. 공기도 들숨날숨으로 내쉬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해야 되죠.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기초하는가? 그렇지,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기 보존에, 그렇죠,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었기 때문에, 아하,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그렇죠, 9번, 맞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9번 같은 이런 선지는요, 흉과 스피노자의 공통점으로, 네, 출제가 됐었습니다. 흉 같은 경우도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이것이 바로, 그래서 도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연적인 본성, 도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선악 판단을 할수 있다. 네, 흉도 스피노자도 다 동그라미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흉입니다. 덕은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악덕과 구별되죠?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지는 것,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 쾌감, 시인의 감정이 될 테니까요.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믿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체크, 진위를 가려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재이다? 객관적 실재 아니었고요.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집니다. 유용성은 도덕감의 근원으로 타인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니 그건 아니었지. 자기 자신에 대한 유용성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어때?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공감 능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었네요.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왜 틀렸니? 도덕적인 선악을 판별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도덕은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 아니라고 있어. 자, 도덕은 어디까지나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 아니지. 이성은 보조적인 역할은 하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 그게 타당한 거냐, 그게 진실한 거냐, 이런 건 밝혀줄 수 있기 때문에 역할합니다. 공감도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아무리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까운 사람한테 더 쉽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휴먼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승인 감정은 자신의 이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네. 자,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승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요, 우리 관련된 문항들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죠?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이거 무엇이야? 그렇죠. 방법적 회의. 그걸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의 제일 원리를 도출한 좋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방법적 회의는 철학의 제일 원리로부터 시작된다. 아니라고 했어. 방법적 회의가 철학의 제일 원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철학의 제일 원리가 방법적 회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사회적인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아니에요. 데카르트는 이런 어떤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경험과 관찰로는 확실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추론, 이성을 통한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죠. 생각하는 자아가 존재한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은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작용한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없이는 존재하고
존재할 수도 없고 파악될 수도 없다. 이거 뭐니 얘들아? 그렇지, 우리 스피노자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스피노자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신은 자연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 아니라.

신의 무한한 본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흘러나왔거나 항상 따라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이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히히치키, 히히치키, 고장나지 않는 기계이다. 삼각형 안에 있는 그 세각의 합이 180도인 것과 같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자, 스피노자 입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은 자기 보존의 욕망과 항상 대립한다. 아니지, 얘들아. 스피노자는요, 자기 보존의 욕망을 긍정하면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를 잘 보존해라 라고 하는 걸 명령한다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잘 보존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발생하지. 왜냐하면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벗어나서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 반드시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면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 아니죠.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그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지. 얘들아, 그 감정과 정념을 다 소멸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모든 감정이 게다가,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피노자는요, 어때? 능동적인 감정, 뭐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런 거다 인정하고요. 자기 보존의 욕구나 욕망을 인정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뭐 좋은 기분 좋은 산들바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먹고 또 느끼면서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거, 그는 충분히 다 인정해요. 따라서 이렇게 모든 감정이 소멸한다? 아닙니다. 자연 법칙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신의 명령이다? 아니죠. 신은요,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성과 달리 감정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감정도 기여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뭐 이런 감정들 충분히 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 한번 찾아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자, 지성이나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유용한 거야. 이거 스피노자가 했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우리 원전자료 공부할 때,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로지 이것에만 인간의 지극한 행복, 최고 행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노자의 유명한 표현 나오네요.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다. 정념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힘이 없는 상태를 나는 속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정념에 지배되고 속박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운명의 통제하에 있고 종종 스스로 더 좋은 것을 알면서도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되기 때문이다. 정념의 속박을, 그렇죠, 인간이 벗어나야 하는 문제 상황으로 규정했던 스피노자라는 거알수 있어요. 정념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 배웠지. 그래, 그 정념이 발생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하면 됐죠? 1번입니다.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네? 아니야. 인간과 신 모두에게 자유의지는 부정됩니다. 모든 감정 제거하고 오직 이성만을 따라야 하네?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나온 것처럼 스피노자가 모든 감정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신을 믿는 신앙생활로 마음의 평온 아니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내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 인격이 없었어요. 정념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이성적으로 그 필연성을 잘 인식하면 돼.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하네? 아니야.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존재로서 자연의 질서를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만 무언가를 할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유용한 힘이래요.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좋아요, 베이컨이 되겠죠? 자연을 탐구할 때 참된 귀납법을 중시해야 한다. 네,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참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네, 그 편견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보았죠?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네,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자연이 존재한다는 진리는 사유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는 진리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아니지, 얘들아. 뭐 릴과 같은 관점, 네, 베이컨이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사유,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진리에서부터 다른 진리를 도출해 나가는 것, 네, 베이컨은 이러한 네, 사고방식 인정하지 않았죠?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기어, 니은, 그리고 네, 디귿이 되겠네요.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은 의욕을 막을 수 없고 우선권을 놓고 감정과 다툴 수 없다. 자, 천천히 보자. 이성만 가지고는 어떤 행동도 일으킬 수 없대. 즉,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러면서
이성은 감히 감정과 다툴 수 없어.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누구야? 근대 서양 사상.

인과? 그렇지. 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감정의 대결을 말할 때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히 감정한테 대결할 수 없는 감정의 노예이고 또 노예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억입니다.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는 있지. 자, 감정은 주도적으로, 그렇죠. 이끌어가는, 네, 역할을 하고요. 이성은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적 역할, 이성의 보조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어? 해봐. 그렇지.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 뭐, 수단, 절차, 이런 거 안내해 주고요. 또 추론해 줍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 진짜냐, 가짜냐. 진위 변별은 이성이 하는 거야. 즉, 감정이 근거로 삼는 믿음의 타당성과 진실성, 이런 걸 검토하는 건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연구에는 경험과 관찰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죠.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도덕 영역, 이런 윤리학계의 뉴튼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도덕적 연구에 경험과 관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경험주의 사상가였네요. 자, 디귿입니다. 선은 이성에 의해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서 실천된다. 얘들아, 왜 틀렸어? 그래, 선과 악은 이성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선악을 판단하는 건 감정이었습니다. 이성은 어디까지나 진위,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어요. 인과 추론은 선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인과 추론은 이성이 하는 거잖아. 이성은 도덕적인 행동에 직접적인 동기가 될수 없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리을과 같은 요런 선지 너무 좋습니다. 완전하게 가져가 주세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덕과 악덕은 단지 이성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덕과 악덕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다. 도덕성은 그런 의미에서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다. 즉, 선과 악은 이성이 분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분별해준대. 계속해서 흉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너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문제 맞출 수 있어야 해요. 1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내재한 행위입니다. 얘들아. 어떤 행위 자체의 도덕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실재하고 내재하는 건 아니라 그랬지. 도덕적 가치, 선악은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다. 계속 강조했어. 자, 어떤 행위 속에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언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을 따른 행위입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칸트가 했던 말이야. 정언 명령은 칸트의 무조건적인 명령. 가언 명령은 조건이 붙은 명령이었는데요. 자, 요런 식의 관점 흉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행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행위가 관찰자의 마음 속에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아, 사회적 차원에서, 아우, 너무 좋다. 계속 그런 거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우, 기분 좋아. 이렇게 사회적 차원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보고 관찰자의 마음에서, 이런 유쾌함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야.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는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직접 동기가 되는 행위입니다. 왜 틀렸니? 흄에 따르면요. 이성은요.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수 없어요. 사회적인 유용성을 배제하고 도덕 법칙을 따른 행위 아니죠? 흄이 보기에 도덕성의 기초는 공감 능력이야.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따라서 사회적 유용성을 배제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인간하게 뉴턴으로 자부한, 오, 바로 나오네. 근대 서양 사상가가 중시했던 개념입니다. 나는 윤리학에서도, 어때? 이런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나는 도입한 인간하게 뉴턴이다라고까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고, 또 자신도 자부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 흄이 일단 되겠죠? 이것은 도덕적 감정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감정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감. 그치, 공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감을 바탕으로 기억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진술을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감정에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적인 덕입니다. 얘들아. 또 감정에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적인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입니다.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 에피크로스의 그렇지 아타락시아 평정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자연적인 성향입니다. 그렇지 휴먼요 인간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즉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러한 공감 능력은 사람들이 가지고 타고나는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 우리 꼼수체크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친구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꼼수체크 자료에 공감 능력 파트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보았구나. 문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으로서 최고선으로 간주됩니다. 얘들아, 행복이 뭐니? 옆구리 덕 치면서 물어보면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요. 이거 누구의 질문이고 누구의 개념이야? 아리스토텔레스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으로서 최고선이었습니다. 4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되겠네요. 진위를 하는 정신의 능력이지만 감정의 노예로 간주됩니다. 얘들아,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정신의 능력으로서 감정의 노예로 간주되는 것은 그렇죠. 흉이 이야기한 이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실전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근대서양 사상과 각과를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능한 기만자가 나를 항상 속인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나를 속인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아무리 나를 속인다고 해도 나는 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결코 그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없다. 모든 걸다 의심해봤다는 거야. 왜?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의심을 품었네. 방법적 회의지. 그런데 모든 것에 의심을 품었지만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 즉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낸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우상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이 이것들이다.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좋아요. 베이컨이 되겠습니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는 확실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아니죠. 발견했죠. 그게 바로 철학의 제1원리였네요.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로부터 다른 진리들을 연역할 수 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철학의 제1원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논리적인 추론을 연역적으로 펼쳐나가서 다른 진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했죠. 베이컨입니다. 자연탐구의 주된 방법은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3단 논법이다. 아니죠. 3단 논법은 오히려 연역법이죠. 자, 관찰과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으로, 그렇죠. 새로운 관찰과 실험, 그러니까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들을 또 계획해 나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참된 귀납법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라고 또 표현할 수 없었고요. 3단 논법도 아니었어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얘들아, 이 정도의 워딩은 어떠니? 그렇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어. 당연히 이 정도 베이컨 당연히 인정하고요. 데카르트도 이 정도는 당연히 인정하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진리 파악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공통점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공통점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 좋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근대서양 사상가가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지복은, 즉 지극한 행복,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욕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렇지. 자기 보존에 가장 유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에 따라서 그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복이라고 하는 건덕그 자체입니다. 라고 누가, 좋아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잖아. 스피노자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정신이 동요되지 않고 자기와 신과 사물을 어떤 영혼의 필연성에 의해서 인식하며 의식하며 결코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스피노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유한한 실체인 인간이 무한한 실체인 신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틀렸니? 그렇지.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양태였네요. 외부 사물과 달리
우연히 발생하는 정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왜 틀렸니?

아,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내 인과 질서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만물을 생산한 초월적 원인인 신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연역해야 합니다. 왜 틀렸어? 그렇지. 만물을 생산한 원인인 신은요,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었죠. 자연의 인과 질서를 통찰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자, 스피노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통찰하고 인식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했잖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 이런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자기 보존의 노력을 수행하여 자유의지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자기 보존의 노력을 수행한다까진 좋아. 근데 뒤에가 틀렸죠? 자유의지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틀렸어. 왜? 인간과 신 모두에게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3번, 4번 세트 문항입니다. 갑부터 한번 볼게요.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다. 정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하여 더큰 능력을 가지거나 감정으로부터 더 적게 작용받게 된다. 얘들아, 계속해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죠. 스피노자가 다시 등장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의 어떤 활동에도 동기가 될수 없으며 의지의 방향을 정할 때 이성은 결코 감정에 맞설 수 없다. 왜?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누구야? 그렇죠. 흄이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도 맡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와 흄의 입장, 우리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볼게요. A에는요, 그렇죠. 스피노자가 예, 흄이 아니요. 그리고 B는요, 스피노자가 예, 신은요, 그렇죠. 흄이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실재하는 객관적인 것인가? 네, 일단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그렇죠. 직관을 통해서 인식해야 한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봐요. 흄은 어땠지, 얘들아? 흄, 오늘 배웠는데,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갖고 있었지. 따라서, 이런, 뭐, 필연적인 인과질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거는 실재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반복, 심리적인 성향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지. 아, 이런 건 그, 원인과 결과 사이 실제적인 결합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어 라고 바라보죠. 따라서 흄은요, 회의주의적인 인식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야. 어우, 들어갈 수 있겠다. 너무너무 네, 중요한 내용이 네, 기억, 선지에 등장했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이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감정인가? 그렇죠. 자,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것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감정이고요. 당연히 이런 감정, 어때?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얘들아, 흄도 당연히 맞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그렇지. 이성은 감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워야 돼.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는 방법이나 뭐 절차, 이런 수단, 이런 거 안내해 줄수 있고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진위를 변별해 줄수 있다 그랬어. 다시 해봐. 감정이 근거로 삼는 그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진실한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성은 체크해 줄수 있다라고 힘은 이야기하죠. 리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얘들아, 봐봐. 흄이요, 감정을 중시한 주정주의 사상가인 건 맞지만,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바람직하니, 막, 분노, 막, 과도하게, 막, 화내고, 막, 이런 거에 지배당하면, 흄이 얘기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인의 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 이렇게 과도한 충동, 이런 거 당연히, 네, 흄도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네, 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3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에게 갑과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견해 한번 보겠습니다. 신과 인간의 공통된 이성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본성에 맞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것으로 인해 당신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뭐야? 외부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당신 자신의 판단이다. 당신은 이러한 판단을 제거할 수 있다. 일단은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왔고 인간과 신의 공통된 본성으로 이성을 얘기하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판단을 바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아파다라고 하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친구들은 스토아파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고요. 이거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인데 그러면 아까 갑이 누구였었어? 그렇지. 갑은 스피노자였었고요. 또 을은 누구였어? 흄이었죠. 그럼 갑과 을이 스토아파 사상가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네요. 자, 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왜 모르시나요? 스피노자 입장이 아니죠. 자, 스피노자는 신이 막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그렇죠. 자연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이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둘 다다 스피노자와 스토아파는요. 자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인식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니에는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행위와 구별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휴문요 감정을 중심 했던 주정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와 구별에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인데 그런 걸왜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모르시나요?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감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사회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계시네요.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 죄송해요. 흄. 괄호에 있는 것이 흄의 입장이 아니죠? 흄은요, 이성을 통해서 사회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4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 6번 계속해서 세트 문항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근대 서양 사상가가 등장했어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헤아린 것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처럼 보이며 자신이 하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 때문에 그걸 행한대. 그걸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 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자제력, 즉 실천의지가 약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누구야,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지? 이에 비해 자제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욕구가 나쁘다는 걸 알며 이성 때문에 그 욕구를 따르지 않는다. 을입니다. 정념에 지배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도 좋은 걸 알면서도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된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자기 이외의 아무에게도 따르지 않고 자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행한다. 후자, 즉 이성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는 사람이다. 누구야? 그렇죠.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던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입장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연 만물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연 만물에게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잖아. 따라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렇죠. 무엇이어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고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맞죠. 자, 스피노자도 역시요. 참된 행복, 지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때? 이성을 잘 발휘해서 신적 필연성을 인식해야 하잖아.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공통적인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네.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얘들아, 방금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했어?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 알더라도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악을 행한대. 선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감정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 존재하죠? 어떤 사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스피노자도 어때? 그렇죠. 수동적인 감정인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선지로 출제되고 있어요. 신은 곧 자연이며, 인간은 신의 양태라는 지위를 갖는다. 스피노자의 입장 정확하게 맞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실체, 양태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노자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중세 서양 사상가

에게 을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선은 실천 이성이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자, 선은 이성이 먼저 파악하는 것이래. 왜냐하면 모든 행위자는 목적 때문에 행위하고요. 그 목적의 개념은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인 이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신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런 경향성을 고려하는 명령, 가령 무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 함께 지내야 하는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것은 자연법과 관계된다. 자, 우리 자종신사 떠올라야지. 자종신 사 떠오르면서 이성에 의해서 그렇지 우리는 네,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자연법의 첫 번째 원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퀴나스의 글에서는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중재 선행사상관 아퀴나스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자, 아퀴나스에게 스피노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아퀴나스에게 할수 있는 비판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신은 곧 자연이며 모든 것의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죠. 자, 괄호 안에 있는 건 스피노자만의 입장이죠. 아퀴나스는 신이 곧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신이 자연의 창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신이 자연의 초월적인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1번과 같이 스피노자가 아퀴나스를 비판할 수 있겠네요. 인간은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스피노자 입장이 아니죠.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렇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간과하지 않았지.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것은요, 아퀴나스가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아퀴나스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기억나니, 얘들아? 모든 사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스피노자와 아퀴나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었잖아. 자, 스피노자도 모든 사물은 양태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고요. 아퀴나스도 어때? 그렇지, 자연법. 우리 신이 영어법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그 영어법의 일부가 자연법인데 그 자연법에는 어때? 자기 보존의 성향이 들어가 있지. 이런 자기 보존의 성향은요, 그렇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도 같이 공유하고 있었었잖아. 따라서 모든 사물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퀴나스도 인정할 법한 내용이야.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없어요. 완전한 행복은 내세의 신과 합일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죠? 오히려 아퀴나스가 강조했던 입장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스피노자가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사물은 멀리 있을수록 작아 보인다.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최초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물이 실제로 거리에 따라 작아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각적인 인상을 반성을 통해서 교정함으로써 사물에 대해 보다 더 지속적이고 안정된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감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관심보다 훨씬 미약하며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공감보다 더 희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차분히 평가할 때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다. 게다가 우린 살아가면서 위치나 관점을 자주 바꾸게 되며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만일 우리가 오직 자신의 고유한 관점만을 고수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합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의 교류는 우리가 인간의 성품과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이고 불변하는 판단 기준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구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공감이다. 자, 공감을 도덕성의 기초로 바라보면서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에 대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된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흉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흉이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입니다. 공감도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과 교정이 필요한가? 네, 우리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공감을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 반성과 교정 필요합니다. 공감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으로서 도덕적인 선악을 네, 구분할 수 있죠. 공감은 이성적 판단과 옳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 아니었고요. 공감은 그렇죠. 자연적인 성향으로서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악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 행동을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는 사실이나 실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어떤 방식으로 살펴도 우리는 특정한

감정, 동기, 의지, 그리고 생각만을 발견할 뿐이다. 그 대상을 보는 한 악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도덕적 가치이다. 계속해서 흉이 되겠네요.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 맞죠? 선과 악은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의 내재적인 성질, 사물 속에 담겨있는 성질이 아니라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을 탐구할 때 경험과 관찰의 방법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뉴튼과 흉이 자주 비교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모든 대상은 유독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얘들아, 하늘에서 노을이 지는 걸 보고서 우리가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고 신의 감정을 느끼고 쾌락을 느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을이 와 되게 선하다,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모든 쾌락을 느끼는 모든 대상이 유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갑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문항 풀이까지 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문항 푸시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 문항들에서는 그 문항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개념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제시문과 선지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복습하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세윤더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무풀특근 7번째 파이널 수첩 물고사입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잘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실력을 만들어보도록 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인데요. 제시문 속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해 주셔야죠. 나가 윤리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윤리학을 어떻게 보는가? 그럼 첫 번째로 나의 윤리학에 대한 관점을 보겠습니다. 개인의 행위에 관련한 윤리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핵심이 나왔어요. 윤리적인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규범적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의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네, 이론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인 것까지 알려주는 단서가 나온 셈이에요. 두 번째 문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에서 언어 의미 분석,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이라는 네, 메타 윤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이론규범 윤리학 나가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 1번.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이 1번과 같은 강조점은 규범 윤리학에게는 있지만 메타 윤리학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방향점에 대해서는 성향이 좀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이 기억과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없는 평가입니다. 2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메타 윤리학은 이렇게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과

적용과 해결과 실천에 대한 강조점을 갖지 않습니다. 3번,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론규범 윤리학은 위에서 말한 대로 윤리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거니까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볼 것이에요. 하지만 메타 윤리학은 그러한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의 여부를 분석해 보는 것에 가까우므로 간과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기술한다라는 것은요, 기술 윤리학에게서 강조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간과한다라는 부분 빼고 것까지를 보면 아마도 기술 윤리학이 누군가에게 발언할 것에 가깝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메타 윤리학은 이러한 내용을 강조할 것이므로 5번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2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번은요. 사람은 실질에 따른다면 선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불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고 인의 예지는 내가 본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타고난 도덕적인 본성으로서 사덕을 설명한다면 성선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 사상가 맹자이겠다. 정리가 되죠. 반면 을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상선약수를 바로 표현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도가의 노자잖아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물은 그것들과 겨루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물이 갖고 있는 덕을 부쟁의 덕 그리고 처중인지소 우리가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는, 하지만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물의 덕을 설명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유교와 도가라는 큰 틀을 두고 1번 선지. 옳은 행위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사덕을 형성해야 된다.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먼저, 옳은 행위의 지속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라는 개념으로 한번 끄집어서 복습해 보시길 추천하고, 사덕이라는 것도 역시 그에게서 강조되는 것이긴 하나, 그에게서는 사덕이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본디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형성한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강조했었죠. 유지, 보존, 확충, 실현, 함양. 이거 우리가 이론 때부터 엄청 강조했습니다. 1번은 정진술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하는 태도. 여기서 틀렸습니다. 맹자와 같은 유교 사상가라면 의로움을 이로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사욕을 극복해야 되는 것, 극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려면 의로움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떤 이론이 문장 속에서 표현되었을 때 A보다 B라고 했을 때요. 그 사상가가 강조하는 A 가 있다면 A를 배제하거나 A를 후순위로 빼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별적인 지식을 쌓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예를 실현해야 한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도가 입장에서는 분별을 넘어설 것, 지식을 쌓기보다는 지식을 덜어내는 허정의 덕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별적인 거 지양합니다. 지식을 쌓으려는 태도도 지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실현한다? 안 됩니다. 도가가 생각했을 때 예는 하덕입니다. 인위적인 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덕은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되는 대상에 가깝습니다. 4번. 이상적인 인간은 소박한 삶을 지향하며 만물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실천한다. 매우 맞습니다. 이상적인 인간은 무지무욕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소박합니다. 그 속에서 자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른 존재들과 겨루거나 다투지 않는 부쟁의 평화롭고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지향합니다. 4번이 정진술로 정답입니다. 5번, 오륜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5번의 문장은 특히 갑범과 같은 유교 사상가에게서는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바이라면 오륜의 도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 반대로 도가 같은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아마 그래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소국 과민의 무의지치가 실현된 그런 사회 정도로 해석해도 된다면, 그걸 전제한다면 오륜의 도가 아니라 무의자연의 도를 실천하라고 할 겁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3번의 예가 하덕인 것처럼 오륜과 같은 것들도 도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인간의 인위가 개입된 하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5번은 갑과 을에게서 적용해서 해석해 봤고요. 4번이 정답인 건 명확합니다. 3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과 죽음의 윤리이고, 갑은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만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도 않고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즐거운 삶을 원한다. 이렇게 읽어드리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념으로 꼭 확신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워낙 에피쿠로스에게 많은 확률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그럼 그에게서 원자에 대한 개념을 꼭 한번 복습하시라 라고 하는 걸 오히려 강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나 다를까 기역번과 니은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므로 기역, 니은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기역,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개별 원자로 해체된다. 맞습니다. 육체, 영혼 모두 다 개별 원자로 돌아가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기역번은 매우 중요한 선지, 기본적인 선지이고요. 니은번, 지혜로운 사람, 즉 그가 이야기하는 현자는 경험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에피쿠로스적인 관점에서는 경험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즉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은 원자가 개별 원자로 해체됨으로써, 육체와 영혼이 개별 원자로 해체됨으로써 연결되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악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건 어리석다는 거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건 현자라는 겁니다. 니은번 맞는 진술. 그럼 을번 하면서 디귿 니을 가겠습니다. 현존재의 이야기 나왔어요. 하이데거일 텐데,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떠맡을 수밖에 없는 과제,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결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현상. 그런 하이데거에게서 디귿번,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직면할 때 고유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 말한 대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제를 직면함으로써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직면하는 선구적 결단을 함으로써 고유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디귿번 맞는 진술. 리을번, 죽음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요, 둘 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에 대답할 질문만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요.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칸트인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작인 것이고, 그럼 이 평화조약이 왜 나왔겠느냐를 복습해야 되는 것이죠. 평화조약은 그때그때의 전쟁을 해결하거나 종식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구평화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연맹일 수밖에 없겠죠. 그 연맹을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부터 국제법이라는 개념을 전쟁을 할수 있는 권리로 볼 경우에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서로 파멸에 이르도록 싸우다가 거대한 무덤 속에서 나아 마침내 영원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칸트가 생각하는 영원한 평화는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맹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각 국가가 공화 정체를 갖춘 상태에서 그런 국가들이 연맹 체제, 그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핵심 내용을 짚어둔 상태에서 기억선지 가볼까요? 평화연맹을 구성하는 주권 국가들의 정체는 공화 정체여야 합니까? 맞습니다. 칸트는 평화연맹에 대한 지향점이 있죠. 그 평화연맹을 구성하는 나라들은 공화 정체를 갖고 있는 개별 주권 국가들입니다. 매우 핵심이고요. 이것을 꼬아서 그래서 그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형태로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복습해 두시면 좋겠죠. 잘 나오니까. 니은번. 평화롭게 처신하는 이방인에게 영구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칸트에게서 국제법에 따라 국제법, 세계시민법 얘기하면서 세계시민법 이야기하면서 환대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환대권은 만약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 방문했을 때 평화롭게 처신한다면 그 애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에게 영구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줄 수 있는데요. 지급법.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인 상비군 제도는 철폐되어야 하는가? 맞아요. 이건 구체적인 조약 속에 들어가 있죠. 상비군은요, 그가 보았을 때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되고 그것은 꼭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무장훈련을 금지하는 법을 정립해야 하는가? 노입니다. 왜? 모든 무장훈련을 금지하느냐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이 칸트에게서는 자국의 국민들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훈련, 자발적인 군사훈련까지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장훈련, 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해. 자발적으로. 그것까지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다. 그래서 리을번 빼준다. 이 역시도 기출에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럼 정답은 두 번째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들어가는 선지. 5번. 토론의 핵심 쟁점 찾으라고 했는데요. SNS 활용이 늘어났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자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규제해야 한다. 보통은 이때 동의합니다로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나왔어요. 아닙니다. 폭력적인 자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간다면 SNS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SNS가 다양한 사람들 간 소통을 활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SNS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뉘앙스는 뭐냐면요. 갑번이 그래서 SNS 사용을 규제하자. 여러분들 이 자칫 들으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갑번은 규제하자고 하네요. 그랬더니 1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규제를 한다면 폭력적인 자료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SNS 역기능을 예방은 할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단속하는 거다. 이 점에서 1번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선지 속에 보면 5번에서처럼 청소년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게 정당화되냐? 그러면 한 사람, 갑은 규제 필요합니다. 을은 아닙니다. 라고 한이 지점이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되죠. 5번이 정답인 거고요. 나머지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는가? 역시나 갑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돼요. 라고 했으니 둘다 공통점. 또 SNS를 통해서 폭력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인 전제로서 공통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도 기본 출발로서 전제. 네 번째, 사용자의 정서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것도 공통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긍정할 수 있으나 5번만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 쟁점으로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더 깔끔하게 정리된 문제였습니다. 6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갑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말하고 있으므로 홉스의 입장인 것이고 홉스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부당한 것이 어떤 것도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점. 그럼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 속에서 요구되는 덕은 오로지 폭력과 속임이다. 라는 홉스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1, 2번을 먼저 분석해 볼게요. 1번. 사회계약을 체결한 존재는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을 가진다. 자, 먼저 OX 답해 봅시다. X죠. 핵심만 꼽아 봅시다. 계약을 체결한 존재가 주권을 갖나요? 지금 동그라미 친이 부분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계약 체결자는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공통의 권력, 커먼웰스에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합니다. 따라서 공통의 권력, 리바이어던이 주권을 갖습니다. 다시 재정리하면 사회계약 체결자는 주권을 갖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자와 주권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체결자는 시민이고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입니다. 꼭 나올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번.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며 이성적 능력을 갖는다. 매우. 이거는 역시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 갑에게서 자연권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고,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만큼 자기 보존의 욕구 갖고 있는데, 이때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판단하죠. 그러다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자연권을 보장하려고 자기 것을,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싸우면서 서로의 자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겠는데? 라는 것도 역시 이성적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에 돌입하게 되는 것 역시도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능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개념 공부하면서 제가 그래서 똑똑한 늑대라는 표현을, 애칭을 붙인다라고 말한 것. 그 이성적 능력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럼 1번 하면서 3, 4, 5번 가죠. 자연 상태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인 법이 없다. 공평한 재판관 없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재산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다. 로크죠. 3번.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틀렸죠. 핵심.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갖습니다. 어떻게? 자연의 공유물에 대해서 나의 노동이 가해지고 타인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지의 것을 남겨놓았을 때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로크적인 관점, 소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4번.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하면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할 수 없다. 아닙니다. 로크는 신탁 계약을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이권을 분립함으로써 자신의 자연권을, 특히나 나의 재산권을 더잘 보호하기 위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보편적 도덕 원리인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홉스에게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할수 없다는 점이 이 선제서의 핵심입니다. 홉스는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연권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마치 투쟁 상태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자신의 자연권을 더잘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 인식한 법을
자연법

이라고 해석을 해요.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홉스에게서는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그러면 그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아닌 그렇게 이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을 인식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라.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라. 그러기 위해선 자연권 포기하고 양도하라. 그래서 계약을 맺어라. 그런 계약이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지켜라. 와 같은 자연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 자체라기보다는요. 그래서요, 5번 선지는 홉스에게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럼 정답은 명확해졌고 나머지 오답 요소까지 깔끔하게 짚어봤어요. 꼭 복습해 두셔야 되는 중요 문제입니다. 7번. 담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다?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그것의 충족 대상이 될 만한 사회적인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들끼리 서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는 순자의 입장일 테고, 그런 순자에게서 문항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오히려. 일정한 기준과 한계. 그러니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뭐겠냐? 예다. 제시문 속에도 나왔어요. 예의를 제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해야 하며 그 예에 의해서 사회적인 재화, 분배되는 겁니다. 순자는 이 얘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옛 임금이 그래서 그 예의를 제정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세워서 법도로 삼는다. 그럼 이게 바로 기억에 연결되는데, 사회적인 역할은 개인의 덕과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야 됩니까? 맞는 진술이죠. 뭐 거의 외울 정도로 우리가 반복됐지만, 위에 정리한 개념과 연결시켜 보면,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준이 예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회적 재화라는 것 속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직분과 역할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사회적 역할을 분배할 때에도 예의에 기반해서 덕과 능력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는 진술. 니은번, 사회적 분업을 통해 사회 공동체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지금 말한 대로 사회적 역할도 덕과 능력에 따라 예의 기준에서 배분하고 그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배분받은 사람들이 분업에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사회 공동체가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핵심 연결이 되네요. 디귿번, 도의 정통한 군주는 예를 통해 백성의 욕망을 충족시킨다. 맞는 거예요. 혹시 이거 틀리다고 한 친구들은 충족 때문에 고민했죠. 그래서 제가 위에 미리 써놨어요. 예라고 하는 것이 욕구를 절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예에 걸맞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충족시켜도 되는 건가, 절제해야 되는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이 되는 게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이 개념을 제대로 세워놓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예를 바탕으로 자기 본성을 실현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틀렸죠? 왜요? 본성 실현 안 되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를 통치하는 자는, 성왕은, 훌륭한 자는 그야말로 본성을 실현하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실현해야 되는 착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순자 입장에서는 성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타고난 본성은 같아요. 악해요. 하지만 성인이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와, 대체 어떻게 그 본성을 바꿔서 저렇게 훌륭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 성인조차도 본성을 실현한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본성을 바꿨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리을 빼주는 게 중요해요.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말해보면 과학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수 있고 악도 될수 있어요. 그럼 필요한 건 여기에 인간의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긴 하죠. 라스퍼스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1번.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간에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걸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그러니 과학기술 자체를 중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이 탈은폐의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1번. 과학기술은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끝에서 힘이 탁 빠지네요. 활용될 수 있죠. 위에서 말하는 대로 과학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역효,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두 번째, 과학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어도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수 있다. 아니에요. 위에서 말한 대로 인간의 노동이 결합되죠. 인간이 어떤 목적을 부여했느냐, 즉 인간이 어떠한 개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악을 끼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개입 없이 혼자서 악을 막 끼친다. 과학기술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번. 과학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탈은폐의 방식이라는 개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또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네요.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자연에 은폐되어 있었던 것을,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닥달하고 드러내게끔 하는 이 탈은폐의 방식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연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변화 여지가 있다는 거죠. 3번이 정진술로 정답. 4번. 인간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과학기술에 종속되겠어요? 아니죠. 종속되지 않으려면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으로 잘 나오는 게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꼭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라. 이것이 더 적절한 진술이겠어요.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5번에 나온 셈인데,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행위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활용하는 건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죠. 하이데거인 건 당연히 아시겠죠? 탈은폐의 방식인 걸 알고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치 판단해야 되고, 야스퍼스조차도 그 결과와 영향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이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5번의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포인트입니다. 9번. 가브레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합니다. 적절한 질문만 찾아보세요라고 했고, 이렇게 서로 순서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갑은 인간의 정신은 일시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버텨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베카리아가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통해서 더큰 효과를 낼수 있다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 1번.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에 의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범법자를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시민이라기보다 적으로서 처형하는 것. 루소의 입장. 둘의 공통점은 사회계약에 기반하고 있다. 차이점은 그 사회계약에 기반하면서도 베카리아는 사형의 부당성을, 루소는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 기억번 A. 이미 행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형벌의 목적인가? 이런 류의 선지는 베카리아의 저서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문장들이
백하리아에게서 정오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끔 하는 선수로 등장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데이터로. 그런 점에서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뭐냐? 그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행해진 범죄를 원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원 상태로 돌려놓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베카리에 언급이 있기 때문에 기억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루소는 뭐라고 말했지? 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서 찾아야 되지? 그 자체보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었던 근거를 보면 베카리아에게서 그 저서의 언급에 근거한 정오 판단의 자세한 선지들이 꽤 나왔었다. 이건 예와 아니오 두 사상가에게 적용되는 시작점에 있지만 그 포지션은 베카리아에게 거의 많은 부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빼내라는 선지예요, 이건. 이렇게 두 개만 남기라는 의도예요. 그럼 니은번 A. 사형 부과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 차원 더 올라가요. 두 사람에게서 정오 판단이 둘다 유의미하게 되려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형 부과의 정당성을 베카리아는 정당하지 않아요. 루소는 정당해요. 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니은번의 질문 자체는, 그래서 정당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정당한지, 안 한지의 판단 근거가 뭐야? 사회 계약론이지? 계약론이지? 여기까지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계약론이야. 여기만 정답. 여기까지만 답을 한 거. 그래서 이건 둘다 예스여야 되니까, 예, 아니오. 구도가 또 아니죠. 그래서 답은 나온 셈. 디귿범 B. 베카리아에게만 묻잖아요. 종신노역형은 이렇게 딱 한정되죠. 범죄자와 더불어 형벌을 목격하는 시민에게도 공포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에 그걸 수행하는 거에만 지금 급급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그걸 지켜보는 사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경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힘들겠다. 그 계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도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1번 사형은 사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수단인가? 맞죠? 맞는 데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을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그대로 리을로 온 거예요. 이런 거 매치시켜보는 훈련을 하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세요. 또 1차적으로 있지만요. 2차, 3차적으로는 이렇게 매치시켜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출제 선생님들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선지로 만들 때 이런 정도까지 변형시켜서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고 그 범주 내에서 문장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면서 만드는구나. 이게 보이고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아찔하게 OX 막 헷갈리는 그런 선지들이 나올 때요. 아, 이 정도까지는 같은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구성이 된것 같아. 라는 그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준다는 그 의도 때문에 항상 말씀드려요. 자, 그럼 디귿 리을 들어가는 선지 정답. 10번.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고르라. 갑. 질서정연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한다. 사회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불평등은 정의로, 그러니까 불평등은 수용할 수 있다. 롤스의 입장이고,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선지로 나와도 될 만큼 핵심적인 부분들이야. 그래서 롤스 꼭 기억해 두시고, 1번에게서는 노직이죠.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원리, 불의의 교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비정형적인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지금 기역 니은 선지를 보면은 갑이 이야기한 내용의 추론뿐만이 아니라 그 갑의 이론적인 배경과 전제들을 알고 있어야 좀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기역번, 개인 간 선부정 능력의 차이는 부정의하기 때문에 교정되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개인들 간의 선부정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정의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역번은 맞지 않는 진술. 니은번,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고 그 정의의 원칙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니은번 맞는 진술. 디귿번.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 원리이지만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아, 이거 뜻심입니다. 노직의 입장에서는 정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소유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형적 원리여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을 판단으로 해서 보면 도덕적인 공과에 따라서 분배 원리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도덕적 공과에 따라서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적용하게 된다면 일단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라고 분배 결과에 대한 정형적인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노직 입장에서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라는 건 정형적 분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 너가 과거의 상황과 행위의 측면에서 도덕적인 공을 쌓았는지 도덕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도덕적 공과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행위와 상황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긴 하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정형적 기준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형적이고 그래서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봅니다. 디귿번 정진술로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좀 고맙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 IQ, 도덕적인 공과에 대해서 노직의 한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 도덕적 공과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그러니까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형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한 선지. 1번. 사유지 상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이다라고 했고요. 이건 롤스에게서 정오 판단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문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유재산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노직에게서 기본적 자유라고 풀었어. 그럼 이 기본적 자유는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 이게 제1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니까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 이 기본적인 자유들끼리 충돌할 수 있고, 그때에는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할수 없다. 이게 롤스에게서 쌓여온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리을번 맞지 않다. 니은 디귿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네요. 11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부어 문제가 또 나왔네요. 올바른 정치적 도덕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을 모두 정당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상기해 보시면 6회 후에 니부어가 나왔잖아요. 니부어의 선지 중에서 이거 나온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요 사상가의 경우에는 그의 텍스트에 있는 문장 자체가 제시문이 되기도 하지만 선지가 되기도 해요. 지금 이 문장이 6회에서는 니부어에게서 선지로 나왔던 거예요.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불가피 안 하다. 정오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인 요소들에 의해 부합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 니부어가 봤을 때에는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부합할 수 있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최소한의 강제력을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법.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인 충동과 이타적인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니부어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타성을 발휘하는 것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들은 인간은 본성상 이타적인 충동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충동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고찰함으로써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접근해야 된다는 것. 니은 번, 사회 정의를 위한 강제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최소한, 최대한, 이거 가지고 정오답으로 많이 변형되면서 나오고 있죠? 자, 정리해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된다. 맞는 진술. 앞에 강에서는 이게 최소한이 아닌 다른 표현, 최대한 같은 표현으로 쓰이면서 오진술이 된 적도 있었다. 디귿법. 폭력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을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합리적인 요소들에 부합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이 되도록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하면 오히려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지급범 빼내라는 거예요. 류번 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이성 능력 향상이다. 개인의 이성 능력 향상이 갈등 해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판단 근거는 유일하냐? 유일한 건 아니다. 왜? 강제력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겠냐? 이성적 능력, 뭐 선의지, 도덕적인 양심뿐만이 아니라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되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해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 X 정답은 기역 니은 들어가는 선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비판할 때 갑번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공통의 규범과 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류 문화의 주된 역할을 인정한다. 다만 공통의 틀 안에서 이주민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역시 부분적으로 존중된다. 주류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주류가 아닌 문화도 있겠죠. 그래서 대비해서 표현해 보자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구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비주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이건 국수대전 모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국수대전 모델. 을번은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기존 사회의 공통된 규범과 가치에 적응해서 주류 문화에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건 동화주의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 1번, 2번, 3번 모두 국수대잡이 동화주의에 주는 비판인데,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음. 여기까지는 국수대접의 입장이 아니므로 1번은 맞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되 주류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문화들, 비주류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도 통합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2번, 이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은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수적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동화주의에 줄수 있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주류 문화가 구심점이 되고 이주민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사회가 안정을 잃어갈 수 있다고 국수대접은 보고 있는데, 동화주의 모델은 이주민 문화가 원래 문화에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류 문화에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2번 정답 나왔습니다. 3번. 사회적 갈등을 예발하기 위해 단일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국수대전 모델의 입장이 아닌 거죠.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비주류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그럼 4, 5번은 B. 동화주의가 국수대접 모델에게 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등한 공존이 필요함. 아니요. 동화주의적인 모델은 다양한 문화에 대등한 공존이 아니라 이주민 문화가 주류 문화에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B번.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갑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국수대접이 주류 문화 중심으로 비주류가 조화를 이룬다.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을 하되 주류 문화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주류 비주류 문화에 대한 위계, 이걸 문화간 위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위계가 있다라고 갑도 보고는 있어요. 동화주의 모델은 그 주류의 비주류가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간과한다라는 문장은 이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다. 좋습니다. 13번. 갑을 모두 긍정. 모두 긍정이에요. 갑번. 성의 가치는 가족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부부 간의 사랑과 책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성적 행위만이 성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보수주의. 1번. 성의 가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쾌락 추구에 있다. 자발적 동의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 그럼 기역번.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인간의 성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전제가 되는 성이라면 두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입장, 모두의 입장에서 보수주의는 인격을 존중하는 성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단서를 찾아봐 보여드리면, 갑의 두 번째 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다음, 을에게서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다면,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둘의 공통점, 둘다 긍정으로 갈수 있겠다. 니은번,
사회 존속에 기여할 수 있는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인가라고 한다면 보수주의의 경우에는 가족의 형성과 부부간의 사랑과 책임이라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는 부정에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둘다 긍정이 안 되겠다. 디귿번, 성적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사랑입니까? 보수주의는 가족 형성, 부부간의 사랑과 책임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노. 자유주의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 독립과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노. 디귿번은 오히려 둘다 부정. 리을번,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부부 간의 사랑과 책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평가를 할수 있겠죠. 이게 도덕적인가 아닌가 평가할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부부 간이에요. 부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유주의한테 틀렸겠네 라고 하시지 마시고, 부부 간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자기결정권, 자발적 독립,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해치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은 판단 기준이 될수 있을 테니까 리을번도 예스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 소재 자체, 성과 사랑의 윤리를 대개는 좀 쉬운 문항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식으로 종종 리을과 같이 조금 새로운 구도로 물어보게 되면요, 아주 단편적으로 문제 푸는 수험생들한테는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을 같은 선택지를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나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벤다이그램인데요. 자연과 윤리죠. 갑은 모든 유기체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 단서는 테일러한테 꼭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을이 테일러가 아니라가 미리 테일러의 입장을 여기다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1번. 대지 윤리의 입장에서 안전성, 온전성, 통합성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레오폴드. 핵심적 단서가 너무 잘 나왔죠. 그 상태에서 기억번. 생태계와 관련하여 인간이 수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갑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갑이 부정할 거예요. 왜요? 생태계와 관련해서 자연 존중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테일러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생태계에 관련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적 의무, 자연 존중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일러의 입장으로 옳지 않으므로 테일러만의 입장이라는 법내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니은번. 생태계에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레오폴드의 입장부터 생각해 보면 생태계에 지속적인 안정, 온정, 온전성, 심미성 등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입적인 활동을 하여 그것을 북돋아 줄수 있는 영향을 준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갑과 을의 공통 입장이라고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테일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테일러는 기억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 생태계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기본적 의무로 제시된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테일러에게서도 인간의 개입 행위가 다른 생명체들에게 영구적이고 존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유기체들에게 좀더 목적으로서 삶의 중심인 유기체들의 그 생명활동을 북돋아 줄수 있는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예가, 뭐, 산에 인간이 펜스를 치는 조작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인간의 개입이 사람들이 함부로 산에 들어가서 산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산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좀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끔 도와주었음.
다만 그 야생동물들이 펜스를 지나서 이동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야생동물들에게 영구적인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테일러에 대한 설명은 좀더 적극적으로 드린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테일러에 대한 이 설명을 하려면 이 이론적 배경이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해설의 의도에도 레오폴드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갑과 을의 공통 입장에 법률 판단에는 적절하지 않지요. 이건 명확히 빼낼 수 있지요. 라는 게잘 드러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일러까지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디귿번. 생태계 구성원인 개별 생명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건 두 사람 다 공통점이죠. 테일러는 개체론자이잖아요. 하지만 그 개체론자인 테일러가 생태계를 보자면 그 생태계 안에서 개별 생명체들이 구성원으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생태계 안에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맞는 진술이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도 개별 생명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심지어 인간 이야기할 때도 그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와 주인이 아니라 구성원일 뿐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리을번. 개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의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생태계 그 가치의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측면에서 전일론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체의 가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생명 공동체, 생태계의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체의 가치, 구성원으로서 개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요거 하나, 개체들, 또그 구성원들, 그리고 생태계 자체,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전체로 전일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다. 이건 레오폴드만의 입장으로서 중요한 거죠. 특히나 생태계 그 자체라고 하는 부분이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한 판단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디귿 리을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부분인데, 갑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 뿐. 이건 칸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문장.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으로서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럼 칸트에게서 선의지, 의무의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것이 도덕적인가에 대한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갑과 을을 그런 점에서 먼저 분석해 보죠. 1번.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이다. 자, 이거 맞는 진술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식화를 해서 한번 표현을 굳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더 이해가 잘될 테니까 써보면요. 의무에 맞는 행위 혹은 의무와 부합하는 행위들을 생각해 본다면, 칸트처럼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동기, 도덕적 동기를 중시하는 의무론자의 관점에서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쪼개서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그 동기요. 의무에 맞는 그 행위가 동기 자체가 의무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혹은 그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기만 했습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분류해서 볼 분이잖아요, 칸트는. 그러면 그 분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무에 맞기만 하는 행위, 즉 의무로부터 비롯되진 않았지만 의무에 맞기만 하는 행위는 진정으로 도덕적일 순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우리 훈련이 잘 됐죠. 그럼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1번 선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라면 이거예요. 동기가 의무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그럼 그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동기 자체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그래서 의무로부터 비롯되어서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의무에 맞는 행위다. 요 구도를 말해준 거예요. 의무에 부합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한 건 의무에 맞는 행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경향성을 지닌 개인이 수립한 준칙은 도덕법칙에 부합할 수 없다. 부합할 수 있죠. 왜? 모든 인간들은 경향성을 갖고는 있는데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맥심, 준칙, 경률을 세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도덕법칙에 부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꼬아놓은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선지들이에요. 그럼 1번, 덕은 습득된 하나의 성질, 인간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소유와 실천이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이고, 그런 점에서 3번을 보시면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에서 벗어날 때 도덕적인 전체성을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전통, 문화,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4번, 행위자의 품성보다 개별 행위자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덕윤리의 관점에서는 행위자의 품성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 사회적 이익을 중시한다라면 공리주의에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모든 공동체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덕윤리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모든 공동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들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어떠한 품성이 도덕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도덕적인 품성에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그 모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다 적용한다. 이래버리면 공동 도덕주의, 덕윤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행위자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줄 수 있습니다. 16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통일에 관련된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정인 것이고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있는 것이고 급진적인 정치제도 통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류와 접촉, 신뢰 쌓기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옳지 않은 건 5번이에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교류는 정치제도도 통합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급진적인 정치제도 통합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교류가 있은 다음에 정치제도적인 통합도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는요,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신뢰성이 형성하다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점이 제시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또 다른 나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탐구하면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통일 교육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17번, 갑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긍정을 해야 되네요. 갑번은 시민불복종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공동의 정의관 이야기하고 있고 로이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이 왜 정치적 행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제시문이고 1번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회의에 싱어의 시민불복종에서 이 부분이 선지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핵심 사상가들의 제시문 자체는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지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두기. 그의

공리주의적인 관점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 기억번. 국가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Yes, yes. 이유는 여러분, 국가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다섯 글자로 줄여볼까요? 그렇죠? 시민 불복종. 지금 두 사람 모두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정당화될 수 있나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런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어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둘 다에게서 정당화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이걸 충족시키면요. 니은범, 공유된 정의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롤스가 노예요. 롤스에게서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단 근거죠. 그것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로이스에게 노인 것뿐만 아니라 싱어에게서 유의미한 판단 근거가 또 있어요. 싱어는 예스예요. 공유된 정의관 자체라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 자체가 부정의한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 싱어 입장입니다. 그러니 둘 다 긍정이 되지 않는 선지예요. 니은 번은. 이거 역시도 출제가 된 요소죠. 디귿번. 시민불복종 행위가 초래할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까? 예스. 루이스는 시민불복종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설계되지 않았을 때 초래하게 될 위험들, 불행한 결과들 고려해서 제한이 이루어지거나 합당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싱어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와 결과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급번 들어가야 되는 진술. 리을번, 종교적 교설이 아닌 개인적 도덕 원칙에 따른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교설이나 개인의 도덕적 원칙에 따른 것은 시민 불복종으로서 정당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롤스가 정확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이론이므로 리을은 둘 다에게서 긍정이 아니다. 그래서 기역디귿 들어가는 선지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8번 갑니다. 갑을병 세사상가이고 삼원형 비판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해외 원조를 말하고 있어요. 갑번이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도록 한다라는 롤스의 관점이 명확하고 롤스에게서 원조의 차단점이 일어나는 지점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번은 최소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라는 노직의 입장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자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인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원조라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발적인 교환과 행위로서 나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원조는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출제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 근거이죠. 병번. 원조의 의무는 어떤 사람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 적용된다. 싱어에게서 정말 잘 나오는 문장인데 짧게 줄이기가 쉽지 않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크게 낼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요. 1번 A. 롤스가 노직에게 빈곤 상태에 있는 모든 국가는 원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롤스 입장이 아니에요. 질서 정연하다면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예요. 정치 문화적으로. 그러니 롤스의 입장에서 원조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인 것이지 자원의 풍요로움과 빈곤의 문제, 이러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빈곤 상태에 있지만 그 사회의 제도와 체제가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다면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인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번, 비와

D. 노직이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이라고 노직이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자발적인 교환과 행위를 통해서 외국인의 어떤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선으로, 내 선택으로 그 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노직의 입장이 아니므로 비판의 구도가 아니다. 3번 C. 싱어가 노직에게 원조 주체는 원조 시 자기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야 함. 싱어의 입장으로 맞지 않다.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는 공리주의자 싱어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이익. 그러니 내가 원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이 도출될까? 상대방이 얼만큼의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두 가지를 저울질해본다는 것은 두 가지 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번 2. 싱어가 로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원조의 의무가 근거라는 것, 원조 의무의 근거라는 것.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의 원리,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원조 의무의 근거가 만들어져요. 라고 보고 있는데, 로이스는, 그게 아니고요. 만민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정치, 사회적인 결함이 있는 나라들, 그래서 굉장히 빈곤으로,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들만이 원조의 대상입니다. 라고 로이스는 얘기할 테니, 싱어가 4번과 같이 비판할 구도가 적절하겠습니다. 5번. 빈곤국에 대한 원조의 중단이 정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군요. 싱어도 간과하지 않아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만약 원조받는 나라가 우리의 원조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 원조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용 대비 혜택의 분석에서 비용이 크고 혜택이 적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19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보통은 강연자 같은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상가라고 나왔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강의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버마스 선생님 워낙 많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피력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유전학적인 개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생학적 프로그램이라는 게한 것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이게 기출로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점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선지로 바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1번. 개인에 대한 유전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간섭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유전적 간섭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2번. 부모는 자녀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최선의 영역에 따라 추구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로서 자유의 공간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우생학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그것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격체로 간주해야 됩니다. 3번. 따라서 자녀의 자질 강화를 위해서 우생학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출생의 자연적 우연성은 윤리적 자유 실현을 위한 조건. 네. 자유의 공간.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연적 우연성을 보장해 두는 것. 함부로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 자유 실현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런 자유주의적인 우생학의 측면에서 우생학적인 프로그래밍을 막 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의 자기 이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자유를 특별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구도를 보면 사상가로 특정지어서 살짝 난도가 높아진 것 같지만 하버마스에게서 정진술인 거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게 세팅해 줬고 1번이 맞지 않다. 질병 치료의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라는 점에서 그래도 부드럽게 하버마스 문제를 풀수 있게 세팅이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이라고 했는데요. 삶의 주체는 본래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쾌고감 속 능력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의 요소를 갖고 있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에 대해서 도덕적 지위와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레건의 입장이에요. 그런 레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 실험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A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요. 어떤 해법을 줄수 있을까요? 4번이요. 동물 실험은 삶의 주체인 동물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너 한번 다시 생각해 봐. 라고 답을 줄 것이 정답이에요. 그에 비해서 1번. 성장한 포유류 동물이 동물 실험이 대상이 되면 레거는 안 된다고 볼 거예요. 2번. 사회적인 유용성이 아니라 본래적인 가치,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하라고 볼 것이고요. 독립적 삶을 영위하는 존재는 동물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라고 말할 거예요. 5번. 비이성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항상 허용된다라기보다는 비이성적이지만 삶의 주체가 되는 한살 이상의 고용 포유류는 그들에 대한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게 명확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7강까지 열심히 달렸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여러분들한테 단단한 실력이 되었기를. 그래서 꼭 만점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됐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워이 편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냐면요.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지문에 대해서 다뤘어. 자, 근데 오늘부터 들어갈 지문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쌤이 그 지문 마지막 부분마다 이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지문, 어떤 지문이냐면요. 2025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수능 지문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수능에서의 지문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번 지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tudies in Psycholog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have reported cas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례를 보고해왔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사례는 사례인데 어떤 사례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incentiv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incentive 뭐라고 있었어? 보상 혹은 유인책, 장려책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 단어가 더 붙어있네.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말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경쟁적으로 뭔가 보상을 제공해주는 거, 즉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너랑 나를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서 보상을 제공해주는 거는 결국에 무슨 결과를 낳는데? Lower task effort,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얘들아, 뭔가 보상책을 주는데 더 낮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 And their focus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대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초, 기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기반이었냐면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낮은, 즉 낮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런 기반, 심리학적인 기반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할지 조금만 더 읽어볼까? For example,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얘들아, 당연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그 예시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presents an inevitable confli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갈등을 발생시키냐면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치?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이냐면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 즉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동기와 그리고 and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필연적인 conflict, 대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esire, 욕구, 욕망 이런 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intenance 하면 유지, 지속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방금 앞서서 말한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라고 하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지.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문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1번은 표현은 맞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할 때, 그런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냐면요.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그들의 상대편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 Competitors experience an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뭔가 해치고 싶지 않지. 그랬을 때 competitors, 이때 경쟁을 시키게 된다면 그 경쟁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경쟁을 자꾸 시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아,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자, 어떤 내적인 갈등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That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치는 갈등인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살짝 달성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and tainted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승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즉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럽히게 만드는 거지. 왜? 내가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좋지 않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우승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이때 2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갈등이잖아. 여기서 얘들아, internal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은 뭐야? external이죠. 그쵸? 그러면 외적인 갈등이냐, 내적인 갈등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지금 이 박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외적인 갈등이야, 내적인 갈등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 내가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 이런 게 외적인 갈등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했을 때 내가 이 A, 즉 상향에 있는 사회적인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자기가 그 B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often makes people 이러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불편한 감정을 낳는 거야. 왜 이게 맞다고 했어? 앞에서 지금 뭔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internal conflict,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까지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아직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When they believe that,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때, others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 어린 비교를 한다고 믿을 때, people feel uneasiness.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뭔가 불안한 감정, 뭔가 distress 이라고 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feelings of guilt라고 나오고 있어. guilt라고 하는 거는 죄책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자, 그런데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거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An emotion generally associated with high motivation for goal achie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감정은 감정인데 주로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냐면, goal achievement, 어떤 목표를 달성을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이 되어진 감정인데, 이런 죄책감, 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lead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stronge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로 이어진대? 더 강렬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강렬한 수행으로 이끌어진다고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내게 만들어 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왔어. 그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 이게 그 동기부여를 높이게 만들어 줄까? 아니지, 얘들아. 동기부여를 낮추겠지, 오히려. 왜? 죄책감이 드니까. 그랬을 때 stronger 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안 되고요. 이때 stronger 말고 뭐가 나오면 좋을까? weak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약해지게 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읽어보자면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즉, 이러한 감정 상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죄책감의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요, 무엇을 포함해 내고 있냐면, lower task motivation.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네.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된 거죠. In competition. 자, 그래서 경쟁에서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And preferences for more cooperative and altruistic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더 선호하게 만들어주냐면 협력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cooperative,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결과의 중요성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결과의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이 결과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타적인 결과, 즉, 협력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의 중요성을 diminish, 줄여주는 것이 맞죠.
혹은 sharing the winner's rew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승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얘들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쌤이 이거 한번 준비해 본 이유가 뭐라고? 이번 강의부터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주제 파악만 잘 해도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단어를 하나 빠르게 골라낼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주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지문의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사이에 inevitable이라고 하는 핵심 어휘가 있었어. 피할 수 없는 conflict, 갈등을 일으키며 타인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과업 동기를 감소시키는 diminish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쌤이 일부러 지금 영어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12번 문제이고요. 25학년도 수능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이를 한 장 집는 것을 상상해보래. 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 종이 한 장을 잡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아마도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너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이미 그걸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여러분, 책 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너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책 한 장을 넘겼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we use this type of forceful pad-to-pad precision gripp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강력하고 손가락 끝이 맞닿아 있는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그치?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겼잖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it literally in a sna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의식적으로 엄지 벌리고 검지 벌려가지고 페이지 하나 넘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yet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 진화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구나. Other primates exhibit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른 영장류들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러한 종류의 precision gr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영장류들도 그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Not with a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때 말하는 효율적인 맞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허락해주는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은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방금 앞서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효율적인 맞닿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A번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다른 영장률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쓸 수는 있지만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네. 그랬을 때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도 인간은 쉽게 잡거나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우개 같은 거 잡아보면요. 그 물건을 조작하고 그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지. 한 손으로도. 심지어는 evil small and delicate on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고 섬세한 물건일지라도 우리는 한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잡

잡거나 통제할 수 있고요. 밤 뭐 하는 동안에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물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의 손가락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치 얘들아, 뭔가 큰 물건을 잡으려면 손가락을 크게 펴야 될 거고 작은 물건을 잡을 거면 손가락을 작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Reori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Then,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s p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얘들아 displacement 하면 뭘까?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들의 방향을 옮길 수도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시침, 분침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손가락 끝으로 내가 시침을 이렇게 지금 바꾼다고 해. 그러면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의 뭐를 바꾼 거야?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손가락 끝의 이동을 통해서 사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비번도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대적으로 길고 강력한 엄지 그리고 다른 어떤 해부학적인 요인들 자,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들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Our flat nails,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납작한 nail 하면 손톱이잖아요. 이런 납작한 손톱과 같은 그러한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엄지가 굉장히 길고 강력한데 이런 다른 해부학적 요인들과 함께 이런 특징들이 make,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mak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찾아야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문장에서 주어는 including 앞부분까지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으로 긴 엄지, 강력하고 긴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것은 아마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사물들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앞에서 내용이 뭐 한다고 했었어.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C도 괜찮을 겁니다. 그랬을 때 just picture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무엇을 상상을 해볼 거냐면 trying and fai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래. To dog ear this page with pointy curved c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dog ear 하면 모서리를 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서리를 접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래. 이 페이지에 with pointy 굉장히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으로 이 모서리의 끝을 한번 접는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보통은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 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독특한 특성들의 조합으로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우리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no question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stone tools, 우리 그 돌로 만든 도구들은요 couldn't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돌 도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거냐면 인간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뭐 없이는 without hands that could do the jo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하는 우리의 손 없이는 이러한 돌도구들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without hands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다음 문장 보면, anybody, 그 어떠한 사람들도, who's ever attempted to make a spear tip and arrow head from a r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라고 해석할 거야. 무엇을 시도해본 사람이냐면, 그 창의 촉이나, 혹은 화살 촉을 뭐로부터, 돌로부터 만들어본, 시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knows that, 알 겁니다. 무엇을 알 거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t excludes, 그것은 excludes,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무엇을 배제시키냐면, strong grips, 강하게 돌을 잡고, 그리고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돌을 돌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rd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하고 아주 세밀하게 내리쳐야 되는 거. 다른 단단한 물체로 계속해서 forceful, 강력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내리쳐야 하는 것을 얘들아, 배제해.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 촉이나 혹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의 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강력하게 잡고 계속 돌리고 강력하게 내리치고 하는 과정을 포함해야겠지, 혹은 요구해야겠지. 자, 이때 등장하는 excludes가 그러면 나오면 안될 겁니다. 왜? exclude는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exclude 말고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요. requires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게 되냐면 강력하게 잡고 지속적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풍부하더라도, it can be a bloody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작업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in, 5번이 답이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거, 즉, 인간의 손이 키워드였거든? 인간의 손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efficient 한 대립구조, 효율적인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anatomy,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 제작 같은 복잡한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뭐를 지탱할 수 있게 됐다? subsistence,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13번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notably라고 하면 특히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특히나 young animals of many species, 많은 종에 있어서 어린 동물들은요, have a special statu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지위가 뭐냐면, a leeway period, 어떤 자유로운 시기가 있대. 그래서 어떠한 동물에 있어서도 그 어린 동물들은요, 자유시기가 있는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래? granted by older members of the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속한 그 그룹에 나이가 많은 그 멤버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break from a hierarchy is called puppy lic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아마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은 뭐라고 불리워지냐면요,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워졌냐면, behaviorist, 행동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그 행동학자가 이러한 모습, 즉,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어디서 받나 봐? 강아지로부터 받나 봐요. 자, 그런데 하지만, it is a feature of family dynamics in the range of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유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family dynam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족 역학의 특징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어디에서? in a range of species. 다양한 종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시기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에서 등장하고 있는 건가 봐.
그랬을 때 older animals will overloo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overlook 하면 간과하다 혹은 눈 감아주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눈 감아줄 거고요. 혹은요, gently correct,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교정을 해줄 거래요. 무엇을 교정해 줄 거냐면 an inappropriate display of domina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우월의 부적절한 표현, 이게 우쭐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쭐대는 것에 잘못된 그런 표현을 gently correct, 굉장히 부드럽게 교정해 줄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할 겁니다. 자, 얘들아, 눈 감아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유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눈 감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uppy license,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also covers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놀이의 영역도 다룹니다. 포함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놀이의 영역도 포함한다는 거는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예시가 뭔가 눈 감아주거나 혹은 아주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그런 자유시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자, 그럼 뒤에 예시 한번 볼게. Older dogs seem to enjoy puppy playful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의 playfulness 라고 하면 장난기거든요. 장난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장난기를 즐긴다는 말인 것조차 지금 어떤 내용이야? 자유시기를 줬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놀이의 영역도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 covers 이미 맞는 표현이다. 그치? 자, 그리고 it may encourage young dogs,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어떤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냐면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Wrestling more gently,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같이 해주거나 barking more softly, 더 부드럽게 짖거나 혹은 and sometimes letting the puppies w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로 하여금 때때로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자, 여기 모습까지 봤을 때 어때? 아,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구나. 누가? 강아지들이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as soon as that young dog hits a certain point in adolescence,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아지들, 어린 강아지들이 어떤 특정 기간을 딱 도달을 하면, 어떤 기간? 청소년기라고 하는 딱 그 기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its puppy license exten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 강아지 면허증으로 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이 등장했잖아. 근데 하지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puppies, 강아지들이 청소년기에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 얘들아 연장될까?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만료되겠지. expires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청소년기에 도착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expires, 만료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ehaviors that were lightheartedly tolerated just a few days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용인되어졌었던, 가벼운 마음으로 용인되어졌었던 행동들이 are now met with adult push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른 강아지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비록 although the dog is still young and may lack experience, 그 강아지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it is challenged, 그 강아지들은 도전받아지고요. 그치? 왜? 지금 이 강아지 면허증 시기 없어졌잖아. 만료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받아질 수밖에 없고요. and treated like an adult, 그리고 어른처럼 대우받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딱 청소년기에 도달하자마자 이제는 어른처럼 대우를 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죠, 강아지들. 자, in the human world, 자, 이 인간 세상에서나 혹은 강아지 세상에서나 as juveniles mature into wildh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wildhood라고 하는 시기로 mature into 성숙해지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wildhood라고 하는 곳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서 and their puppy license are no longer vali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했잖아. 봐주는 거지, 끝났어. 그러니까, 아,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5번 표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tolerant world becomes irritated and intolera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용인되어지던 그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굉장히 짜증나고 용인이 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쵸? 10월 학력 평가 문제치고는 조금 쉽고 가벼운 내용의 문제였고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린 동물들은 지금 여기서는 퍼피, 강아지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다양한 종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거든. 그랬을 때 어린 동물들은 집단의 위계질서에서 leeway, 즉 자유, 여지를 부여받는 puppy license, 즉 강아지 면허증을 누리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는 이러한 관용, tolerance라고 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여기 만약에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 모르면 위에다가 tolerance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은 사라지고 성인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challenge, 도전받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같은 모의고사의 42번 문제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Vocal sound produced by parro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소리는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는 누가 봐도 누구야? Vocal sound. 그치, 마치 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쌤이 퀴즈 하나만 낼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문장이 진짜 길거든? 문장이 긴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are이라고 해서 맨 끝부분에 가 있어. 자, 쌤, 그러면 지금 이 동사 전까지는 다 주어라는 말이세요?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말소리라고 하는 건데, regardless of the fact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이라고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that they may be audibly indistinguishable from spoken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로부터 말해진 그 말소리가 인간이 말해진 그 말과는 뭔가 들었을 때 indistinguishable이라고 하면 구분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즉, 그 앵무새가 말한 것과 인간이 말한 것이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egardless of the fact that someone or some group of people may take them to be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앵무새가 말한 말을 뭐라고 여긴대, 사람이 말한 말과 같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겠지.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Word, 단어는 아니라, 즉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야? 아,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not given semantic dimen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야? 아, 앞에서 말한 그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들이구나. 앵무새가 낸 그런 소리들은요, 뭐를 부여받지는 못했냐면 semantic dimen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는 못했대. 자, by physical similitude to spoken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록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가 인간이 말한 말소리와 유사할지라도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이때 similitude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어? Audibly indistinguishable이라고 했잖아.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해. 즉, 여기서 인간이 말한 말과, 즉, parrots, 앵무새들이 말한 말이 유사도가 있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아마 앵무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앵무새들이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아, 사람이 배고파라고 말을 하면 앵무새도 똑같이 배고파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유사도는 있어. 근데 대신 뭐가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앵무새가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지, 인간의 말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nor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치되고 있네, 문장이. 자, 그리고 nor can the talk of a parr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또한 그 앵무새의 말은 뭐가 아니래요? Be given a semantic dimen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뭐로 인해서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냐면, Being taken to be the set of linguistic a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차원에서도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얘들아, 이때 나오는 linguistic 괜찮은지 물어보신다면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 자, 언어적인 행동으로 여겨짐에도 의미론적인 차원은 부여받지 못했대.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알수 있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앵무새가 말하는 말을 뭐로 인식하고 있어? Word, 단어로 인식하고 있잖아.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linguistic 표현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B번도 맞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In like manner, 이와 유사하게도 whether itching on stone or shapes in the clou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whether itching 하면 날씨 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혹은 shapes in the clou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도 자, 이 문장도 얘들아, 뭔가 너무너무 길어요.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보자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방금 해석한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의 모양들은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러면 동사 어디 있어? 동사를 찾아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자면 동사는 역시나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럼 regardless of and regardless of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삽입 어구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문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혹은 그 구름의 모양들은요, are not words or pic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도 아니고, 즉, 언어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이 문장이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Regardless of how physically similar they may be to written words or drawing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물들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유사한지와 관계없이 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그 쓰여진 단어들, 그리고 뭔가 사물의 drawings, 그림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뭐와도 상관없이 what they are taken to be by obser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찰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상관없이 이때 등장하는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그리고 구름 모양들은 뭐가 아니다? 단어도 아니고 pictures, 사진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이해를 살짝 도와주는 예시를 말해보자면, 얘들아, whether etching on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렵잖아. 얘들아, 뭔가 비바람이 막 불게 되면서 돌이 깎이게 되면서 돌이 거북이 모양을 한번 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어쩌다가 날씨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shapes in the clouds 예시도 한번 보자. 어떤 구름에 있어서의 모양이 어쩌다가 딱 하늘을 봤는데 구름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거야. 그랬을 때 정말 이 구름이 하트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주어는요, 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그림도 아니라는 말이야.

오케이. 아무 의미론적인 내포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they do not have appropriate eti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등장하는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구름의 모양들은 뭐가 없어? 어떤 적절한 원인의 추구라고 하는 게 없어. 내가 하트 모양을 봤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나한테 진짜 하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원인의 추구도 없고요. They have no inherent semantic content or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재적인 의미적인 내용이나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요, are simply physical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냐면 that resemble certain other 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특정 무언가를 그냥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거, 아 하트 모양이네, 거북이 모양이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단순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 너무 잘 짚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or observers 관찰자의 입장에서 they may call to mind 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 뭐가 떠올라질 수 있어? They resemble 그들이 닮아 있는 거가 떠오를 수 있지. 그치? 얘들아 지금 계속 뭐 말하고 있어? 닮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 resem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닮은 것이 딱 떠오를 수는 있어. In this regard, 이러한 관점에서 they may function as natural sig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어떤 자연의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덕분에? The physical resemblance, 어떤 물리적인 유사성 덕분에 어떤 자연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그냥 모양은 모양일 뿐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have no semantic con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about which one could be right or wrong.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if people take A to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라고 하는 것을 B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A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뭉개구름이라고 할게.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를 우리는 B라고 할 거야. 비 내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의 신호라고 딱 알아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A is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뭉개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신호는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 뭉개구름이 있으면 B가 오더라. 라고 여기게 된다면, 아, 뭉개구름은 비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but,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ut, words, pictures, and images are not that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그리고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말하는 they 누구야? 앞서서 말하는 단어들, 사진들, 그리고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xclude.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단어 뜻 뭐야?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배제하다 괜찮은 표현일까? 아니지. 내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exclude semantic content to be underst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위한 의미론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때 exclude 말고 그러면 incl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우리 내용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앵무새의 소리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의 소리나 구름의 모양, 하트 모양의 구름의 모양은 인간의 말과 물리적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없다? 적절한 원인론, 즉 원인 발생의 원인이 없고요. 내재적인 의미론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뭐라고 볼순 없다? 진정한 단어나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시

설명지 누르고 한번 다시 스스로 복습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24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혀졌냐면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ic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요. 독단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독점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대? Geometric information 하면 기하학적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자, 근데 심지어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hidden in a small en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좁은 방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에만 의존한대?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xclusive use of geometry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큰 방에서는 봤을 때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내용이 조금 어렵지? 자,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although 비록 in a small room, 작은 방에서는요, children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실패하냐면 정보를 통합하는 걸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인 정보랑 기하학적이지 않은, 즉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아,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지. They use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큰 방에 가서는 기하학적 요소, 비기하학적 요소 모두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작은 방에서는 얘들아, 그런 비기하학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거를 실패한 게 맞겠지. 자, 얘들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을 해보자면, 기하학적인 요소, 이 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인 요소는 방의 크기, 혹은 방의 모양, 혹은 방의 그런 각도 같은 거를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부를 거고, 비기하학적인 요소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blue wall, 파란색 벽지, 혹은 뭔가 문고리에 붙어 있는 빨간색 스티커, 이런 것들을 비기하학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랬을 때, 더 좁은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애들은 뭐만 사용할 거래?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사용할 거고, 더큰 방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할 때에만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요소를 다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하학적,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결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n a weighted fash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가중된 방식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대. 왜? 이걸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앞에서 더큰 방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쳤을 때더 가중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geometry 이러한 기하학은요, 아마도 invalid. 얘들아, invalid 하면 뭐예요? 유효하지 않다거든? 즉,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얘들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이런 기하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하지 않은데, 왜 유효하지 않냐면, because it is more stable across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걸쳐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들아, 어폐가 있잖아요, 말해. 그쵸? 근데 뭐보다 지금 안정적이냐면요. Non-geometric information, 비기하학적인 요소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3번이 틀린 답 되겠고요. 얘 뭐로 고쳐주면 좋을까? Privilege, 우위를 점하다. privilege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기하학적인 요소가 더 우위를, 즉, 뭐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whether or not non-geometric

0: 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geometry.
1: 여기까지가 주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적인 정보와 결합되었던지 결합되어지 않았던지 간에
0: may depend on ecological validity of non-geometric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 이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의 validity라고 하는 타당성이잖아요. 어떤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의존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예시가 나올 거야.
0: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arger features, 더 큰 특징들은요, may be more stable,
1: 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more reliable, 더 믿음직스럽겠지. 얘들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0: stable, 더 안정적이니까 reliable,
1: 믿을만하다고 했잖아. 오케이, 4번도 괜찮겠죠? 그랬을 때 더 물체, 더 사물이 클수록 더 안정적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그리고 further 더 나아가서 a variety of mobile animals 이런 이동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이동 동물들은요 give more weight to nearer than farther landmarks in esti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동물들은요 더 많은 무게, 즉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대. 어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냐면 가까운 사물, 즉 추정치에 있어서 먼 랜드마크보다는요 더 가까운 랜드마크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첫 번째, 물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물체가 stable, 안정적이라서 더 믿을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가까울수록 랜드마크, 즉 사물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게를 많이 실어준다, 즉 가중치를 높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에 대어 가중치를 두는 것은요, consistent wi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맥상통하다, 즉 일치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Weber's La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베버의 법칙이죠. 즉, 베버의 법칙과 consistent with, 일맥상통하다. 즉, 뭔가 일관성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건데 베버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나와주고 있죠. 그 베버의 법칙에서는요, smaller distances, 더 작은 거리, 즉, 더 가까운 것이요, would be coded more accurately than larger dist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먼 거리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코드, 즉, 부호화되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지금 하잖아. 그러면 베버의 법칙에서 또한 뭐에 가중치를 더 두고 있는 거야? smaller distances, 더 적은 거리, 즉, 더 짧은 거리에다가 뭐를 두고 있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 가까운 거를 더 중요시, 뒤에 내용, 더 짧은 거리를 중요시라고 하는 거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등장하고 있는 consistent with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쓴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우리는 맞는 표현으로 잡아두었고요.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얘들아, 이 지문 내용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 비기하학적인 특징이 뭔가 비교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즉 작은 방인지 큰 방인지에 따라서 정보 활용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었어. 그래서 작은 방은 기하학적인 특징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큰 방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특징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되게 식견적으로도 더 stable, 안정적인 기하학적인 정보나 더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큰 지표물에 더 많은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는 위치를 파악한다 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기출문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의 순간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잃었던 국권을 되찾는 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투쟁과 희생이 뒤따랐는데요. 오늘은 독립운동에 힘쓴 애국선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국민성금 모금운동을 통해 설립된 곳으로 민족의 순환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독립운동가가 남긴 각종 유품과 일제의 고문 현장 등을 기록한 사진과 각종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애국지사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자진 장군이 승리로 이끈 청산리 대첩도 있습니다. 1920년 10월 김자진 장군이 지휘한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 등이 중국 청산리 일대에서 6일 동안 일본군과 10여 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싸워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이때 훈련된 군인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부상병을 치료하고 주먹밥을 나르는 등 우리 동포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에는 김자진 장군의 공이 컸는데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 살아온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889년 충청남도 홍성군 양반집에서 태어난 김좌진 장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보다는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 훈련을 즐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김좌진 장군은 양반과 일반 백성 모두 힘을 길러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집안에서 거느리고 있던 30여 명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땅을 나누어 준 후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김좌진 장군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군인을 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군자금을 마련하던 중 일본 경찰에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중국 만주로 건너가 일본군과 싸울 준비를 한 김좌진 장군. 1920년에 일궈낸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이후 독립군의 사기를 높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매진한 그는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했는데요. 죽는 순간에도 나라 걱정뿐이었던 김좌진 장군. 그는 뜨거운 가슴을 지닌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기념관 한편에 낡은 회중시계가 있는데요.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한 윤봉길 의사의 것으로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거사를 치르기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이자 상하이 침략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날. 거사를 치르기 위해 행사장에 잠입한 윤봉길 의사. 그는 일본 헌병들을 제치고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무대를 향해 던집니다. 무대 중앙에 떨어진 폭탄으로 훈코우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노무라 중장과 많은 일본 군사들이 중상을 입는 등 의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일본은 윤봉길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해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직전 조용히 노래를 부른 윤봉길 의사. 그는 우리 노래를 부르며 죽는 순간에도 한국인의 자긍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성공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꺾였던 독립군의 사기도 되살아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끈질긴 투쟁 끝에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은 비록 광복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었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그들의 정신이 서려있는 유품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조들. 그들이 부여잡은 태극기에는 독립을 갈망한 뜨거운 숨결과 숭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0: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적 향상의 비법은 바로 습관의 변화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부터 과목별 세부적인 공부 방법까지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일단은 조금 조금씩 자기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2: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 습관이, 수학 문제 푸는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0: 꿈을 이루기 위해 성적 향상이 절실했던 진웅군은 자신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 공부 방법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부를 즐기게 됐다는데, 특히 시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심했던 수학 성적을 안정적인 상위권으로 향상시킨 진웅군의 공부 비결을 공개한다. 낭만이 가득한 인천의 한 대학 캠퍼스. 진웅군이 친구들과 함께 그림 하나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 중인데,

0: 대학 생활은 즐겁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진웅군은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준비. 특히 성적 편차가 컸던 수학 공부에 집중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공부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교대 입학이라는 목표를 이뤄냈는데 과연 진웅군은 어떤 습관들을 개선한 걸까? 공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나쁜 습관부터 점검했다는 진웅군. 먼저 공부 편식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쉽고 좋아하는 단원의 공부에만 매진하고 어려운 단원은 기피한 것이다. 또한 낮은 수학 점수나 틀린 문제에 얽매어 스스로를 괴롭혔다. 평정심을 잃으니 그 다음 공부도 엉망이 되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생각하는 과정 없이 해설서의 내용만 이해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읽기를 멀리하고 답찾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개념이 부족하여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잦았다. 과정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감정에 휘둘려 공부할 때가 많았던 진웅군.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쁜 습관을 바꿔나갔다.
1: 이건 제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다잡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유의할 점 같은 것들 적어놓은 거예요. 가끔 이걸 쳐다보면서 아, 이런 점에 내가 좀 유의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임하기도 해요.
0: 그렇다면 진웅군은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꿨을까? 첫 번째로 성적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학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편식하는 습관부터 바꿨는데 개선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일주일 동안 자신의 공부 스케줄을 바탕으로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시간, 자투리 시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정리한다. 이후 이 시간표를 활용해 수학 공부에 임하는데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는 어려운 단원이나 공부하기 싫은 단원을 집중력이 낮은 시간에는 쉽고 잘하는 단원을 공부함으로써 공부 편식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0: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해 낮은 수학 점수와 틀린 문제에 얽매였던 진웅군. 재수 시절 부모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바꿨다는데.
1: 틀린 문제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요소가 아니고 이제 내가 앞으로 수능까지 가는 길에 내가 아직 더 배울 점이 남았다. 내가 수능 때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아무래도 수능장에서 틀렸을 텐데 내가 미리 알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 특히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습관적으로 해설지에 의존하고 풀이 과정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진웅군.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왜 이 식이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풀이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만 보고도 해결 과정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학습,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습관은 개념 공부법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1: 교재를 안 읽었으니까 개념이 덜 돼 있고 개념이 덜 된 상태로 문제만 이제 주구장창 풀다 보니까 결국은 개념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도 틀리고 초고난도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도 결국은 개념적인 부분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뿐만 아니고 결국은 개념 교재, 그런 교재 읽기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약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의미, 주인의식을 학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더 나아질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성찰하고

0: 더 좋은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다음 공부할 때 적용해 보고 또 적용해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관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즉, 습관은 진화하는 거지 한번 만들어졌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1: 공부에 임하는 자세부터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진흥군은 자신만의 공부 습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은 후 실천. 그렇게 습관의 변화를 통해 꿈을 이뤄냈다. 며칠 후 수학 성적 중위권 이하.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멘티 지원자들이 모였다. 수학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과연 진웅군은 멘티 지원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먼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해온 멘티 신청서부터 꼼꼼히 읽어보는 진웅군. 기본적인 수학 성적과 수학 공부법,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이 있으니.
2: 제가 공부 습관 체크리스트라고 준비해왔거든. 이거를 일단 지금 여기서 하나씩 작성해줬으면 좋겠어.
1: 습관을 바꾸면 공부가 잡힌다. 진웅군의 수학 공부법의 핵심은 습관 바꾸기. 직접 준비해온 습관 체크리스트를 통해 후배들의 공부 습관 파악에 나서는데 총 20여 개의 목록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지부터 공부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감정 변화 상태, 생활 패턴, 적합한 공부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습관을 파악할 수 있는데 매우 아니다 쪽의 체크 개수가 많을수록 심각한 상황. 멘토의 눈을 사로잡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니
2: 석환이는 그냥 공부를 생각날 때만 하는 거야, 그냥?
3: 이제 그냥 생각나면
2: 공부를 하는 이유라도 있어? 개인적으로?
3: 딱히 근데 제가 대학 같은 거 목표가 없어가지고 개원 그냥 어릴 때부터 세번 적이 없어가지고
1: 너무나도 솔직한 석한군의 답변에 진웅군은 당황했다.
2: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지만 그냥 학원이나 시키는 대로만 이제 끌려다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했을 때 공부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선정을 한 친구는 고석한 친구야.
1: 공부 목표도 공부 계획도 세워본 적 없다는 오늘의 멘티. 석한군은 공부의 주인이 되고 싶다.
4: 제가 왜 됐지? 막 저는 솔직히 막 다른 애들이 다 대학 가고 싶다, 대학 막 확실한 목표도 잡혀 있고 그런데 저는 대학 굳이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고 공부 같은 거막 계획 세워본 적도 없다 했고 진짜 다 솔직하게 막 말했는데 왜 제가 됐나 싶고 막 제가 또 치킨 사줬는데 이러고 꼬셔서 데리고 온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됐네요.
1: 1차 멘토링을 위해 다시 만난 멘토와 멘티.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멘티의 공부 방법부터 살펴보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진웅군이 멘티의 문제집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2: 문제를 풀때 어떤 식으로 푼 거야?
4: 그냥 보이는 대로 좀 어려워 보이거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2: 나 그냥 문제를 딱 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것만?
4: 네.
2: 약간 어려워 보이거나. 여기 문제 풀때 따로 개념 공부는 따로 안 하고?
4: 학원에서 수업으로만 들었어.
2: 수업으로만 듣고?
1: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요. 문제는 풀고 싶은 것만 푼다는 석한군. 그래서인지 멘티의 문제집에는 푼 문제보다 풀지 않은 문제가 더 많은 상황. 학원에만 의지한 채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
2: 물론 이제 문제를 풀때 재밌어야 되고 학습 효율을 높이려면 사실 너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게 맞긴 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조금 걱정되는 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풀고

0: 안 좋아하는 것을 안 풀게 되면 결국은 너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게 되고 너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취약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수능이나 시험이나 결국은 모든 범위에서 골고루 나오니까 가리지 않고 이제 골고루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1: 문제집을 사면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0: 너의 수준이나 어떤 너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단계? 그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 좀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돼 있는 경우라면 그냥 나는 처음부터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개념의 활용? 그런 걸 깨닫는 어떤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이 다돼 있는데 딱 2단원, 2단원만 취약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 이제 그런 것만 선별적으로 푸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1: 제가 좀 공부하는 걸 공부하긴 하는데 되게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 같았고 하고 싶을 때만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말 한마디만 듣고 공부해야지 이러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 좀 많아졌죠.
0: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문제 안에서, 아, 이런 하위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어서 결국은 종합돼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결국은 하위 개념을 공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가 확률과 통계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순열과 조합 같은 기초 개념들이 확실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나중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하위 개념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
2: 생각하는 공부 습관으로 만든 진홍군의 순열과 조합 공부법.
0: 혹시 순열과 조합의 기초 개념들 알고 있어?
1: 조합이랑 순열,
0: 경우에서 그리고 그 순열과 조합의 각각의 하위적인 거.
1: 중복조합, 중복순열.
0: 그치.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순열과 조합은 간단해. 순열 안에는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조합에는 조합과 중복조합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기초 개념이고, 그래서 순열의 개념이 뭐야?
1: 차례대로 세워놓는 거.
0: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것을 순서를 따져가면서 세우는 거지.
1: 네네.
0: 그치.
2: 총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순열과 조합의 개념은 알계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 중복 허락하여 나열, 원형으로 나열, 순서 생각하지 않고 택하기, 중복 허락하여 택하기 등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한다.
0: 그래서 여기 한번 순열이라고 써볼래?
1: 네.
2: 그리고 이 개념들은 상하관계나 인과관계를 따져 연결되는 것끼리 묶어 구조화를 시켜 공부할 수 있는데.
0: 이게 순열과 조합의 기초 개념들이야. 여기 목차를 보면 결국 이 개념들 여기 맞지? 그래서 너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웠는데 한번 너가 생각하기에 이 개념들의 어떤 규칙성이나 아니면 이 개념들의 구조성 같은 걸 생각해봐가지고 너 나름대로 한번 이걸 배치해볼래? 배열이나? 이거를 배치할 때 여기는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야?
1: 이거는 순열이니까 순서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순서 상관 안 해도 되니까.
0: 다른 개념이라 생각해서? 맞아. 근데 보통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순서야.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순서대로 배우는 게 맞아. 하지만 이걸 전체로 구조적인 틀로 봤을 때 순열과 조합이 진짜 별개의 소단원. 그러니까 이제 따로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순열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거를 한번 구조적으로 바꿔봐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
2: 순열과 조합을 한 틀에 놓고 공부한 멘토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치. 멘티의 구조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0: 일단 중복순열하고 순열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라 생각해?
1: 중복순열이 순열이 하위 개념이니까
0: 맞아. 그런 이유로 붙여놨고, 원순열도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야. 순열의 하위 개념 중에 원순열이 있고 조합의 하위 개념 중에 중복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내가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1: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순열과 조합을 붙여놓은 이유는 순열이라는 큰틀 안에서 조합이란 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만약에 N개가 있었어. N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P개가 같아.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어떻게 되지? 경우의 수가?
1: n 팩토리얼이요.
0: 그치, N 팩토리얼이지? 여기에 만약에 그 중에 P개가 같아. 그럼 몇을 나눠야 될까?
1: p 팩토리얼.
0: P 팩토리얼. 맞아. 아마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야. N개 중에 P개가 같으면 P 팩토리얼을 나눠야 된다.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근데 P 팩토리얼을 왜 나누는 건지 알아?
1: 같은 거여서 순서가 딱히 상관없으니까.
0: 맞아. 핵심은 그거야. 같은 건데, 같은 것이 결국은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이야. 핵심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아, 이게 같네? 같으니까 이 식을 써야지가 아니고, 이 식을 쓴 이유가 같은 것이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이 식을 쓴 거야. 문제에서는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순서가 상관없으면 결국 이 개념을 쓸수 있는 거지. 이렇게 기초 개념들을 이렇게 나눠봤어. 근데 결국 문제가 주어졌을 때이 문제에는 이 기초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점을 가져왔어. 일단 처음에 순열 쪽인지 조합 쪽인지를 판별을 해야 돼. 내가 아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했지?
1: 순서가 상관이 없고,
0: 그치. 첫 번째로는 순서의 유무를 판별을 해야 돼. 두 번째로, 이제 순열과 중복순열, 조합과 중복조합. 이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었지?
1: 중복이 가능한지 아닌지.
0: 그치. 그것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로 나눈다고 했지? 중복 유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지?
1: 원순열이요.
0: 그치, 원순열이 남았지. 그래서 사실 조합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과정으로도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나와. 하지만 순열 같은 경우는 원순열이랑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 회전에도 순서의 배열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순열까지 왔을 때 이게 회전에도 순서의 배열이 동일해. 동일한 게 있어. 그럼 그게 원순열로 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열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갔니?
1: 네.
2: 구조도와 규칙을 활용해 순열과 조합 확실하게 푸는 방법. 첫 번째, 순서 유무에 따라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중복 하락 유무에 따라 순열인지 중복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 조합인지 판단한다. 세 번째, 회전에도 순서 배열이 동일하다면 원순열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
0: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흰색 깃발이 다섯 개가 있고, 파란 깃발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양끝에는 흰색 깃발이 놓여야 돼. 단,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놨는데,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를 왜 써놨는지, 감이 잡히니?
1: 네.
0: 왜 써놨을까?
1: 같은 것끼리는 순서를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0: 문제의 내용은 쓸데없는 정보는 주지 않아. 말로는 같은 색 깃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지만 결국 이 속뜻은 같은 색 깃발끼리는 순서를 상관 않고 놓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풀어보자. 일단 흰색 깃발 두 개가 양끝에 놓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열 자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자리랑 이 자리는 흰색이지.
1: 네.
0: 이두 개는 흰색이야? 그럼 고정됐어. 그럼 이제 흰색이 몇개 남았어?
1: 세 개요.
0: 맞아. 흰색이 세개 남고 파란색이 다섯 개가 남았지. 흰색과 파란색을 결국 두 개를 섞어서 막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흰색과 파란색을 다 같이 썼을 때 순서가 결국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1: 필요해요.
0: 필요하지. 그래서 일단은 순열 쪽이야. 자, 그리고 이 흰색과 파란색이 깃발이 딱 8개가 있는데 이미 썼던 깃발을 다시 쓸수 있을까? 다시 쓸수 없을까?
1: 쓸수 없어요.
0: 쓸수 없지.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0: 그래서 중복 유무는 안 써. 그래서 이쪽이야. 자, 여기서 일렬로 나열을 했다고 했어. 그럼 이게 회전이 가능할까?
1: 회전 아니요.
0: 회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그냥 순열을 쓰면 돼.
2: 이렇게 이해한 개념을 구조화하고 풀이 규칙을 정한 후 문제를 접하니 복잡한 서술형 문제도 간단 명료하게 파악됐다.
3: 만약에 그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좋은 도구. 근데 응용이라는 버전에서의 문제풀이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기초를 쌓을 때만 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달라져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고 한 문제에 대해서도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도 혼자서 자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원이 순열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미분 배우고 나면 강의 듣고 나면 문제 풀려요. 근데 순열 조합은 절대로 안 그래요. 네, 꼭 그 단원 특성을 알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내 공부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했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나한테 보상을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1: 사주시는 거예요?
0: 사주지.
2: 진웅군은 멘티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성취감을 얻는 습관을 갖도록 세심하게 알려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보는 석한군. 문제 옆에 순열과 조합의 구조도를 그려가며 개념을 찾고 풀이 과정을 생각하며 풀었다.
4: 문제 풀 때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서 문제 풀게 되니까 실수 같은 것도 주는 것 같고 막 중복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계속하면서 형이 말해주신 방법보다 좀 더 저한테 맞춰서 방법을 바꿔가고 좀 싶어요.
2: 석한군은 멘토링을 통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
4: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0: 알았어.
2: 멘토에게 자신 있게 문제집을 내미는 석한군. 당당함이 얼굴에 가득한데 자세히 살펴보니 빠진 문제 없이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며 꼼꼼하게 문제를 푼 멘티. 석한군의 노력이 엿보인다.
0: 내가 알려준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를 그나마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했던 습관이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저번 멘토링 때 우리 끝나고 고기 먹은 거 기억나?
1: 네.
0: 그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거지. 두 번째로는 일단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개념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예제로 접근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엔 기초 문제, 중간 문제, 상위 문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실력을 키워가면서 공부에 즐거움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개념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그럼 안 풀리겠지.
1: 네.
0: 공부가 재밌겠어?
1: 어렵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0: 그치. 재미가 없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거기에 예제를 만들어 봤던 것 같아.
1: 그러면 예제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0: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조합을 예시로 들어보자. 자, 조합의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거지. 너 연예인 누구 좋아해?
1: 저 트와이스 좋아해.
0: 트와이스 좋아해? 트와이스가 9명이지?
1: 네.
0: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트와이스 9명 중에 너가 3명을 택해서 놀이공원에 데려갈 수 있어. 그치? 9명 중에 3명을 택해서 놀이공원을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가 문제를 만들어보고 풀어보는 거야. 이런 예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개념에 대해 돌이켜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이게 공부 습관이나 공부법이란 게 딱 정해진 건 없거든. 결국은 이제 너한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나한테 배운 그런 습관이나 공부법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이제 어떤 너만의 공부법과 공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꼭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수고했어.
4: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좀 더 공부의 효율성이나 체계성도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개념 같은 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되게 좋았어요.
2: 습관은 곧 자신과의 약속이자 꿈을 이뤄내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진웅군. 당장 큰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
5: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요.
2: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멋진 교사가 되길 응원한다.
6: 그대로 내고 싶지.
7: 제가 더 못하는데?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지철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뚜루 뚜루 이 소리 들려? 이게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시작된 음악인지 알아요? 바로 영화 조스라는 영화에서 시작이 된 거랍니다. 197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상어의 움직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CG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상어 로봇 이름이 브루스였대요. 이 브루스를 가지고 촬영을 했답니다. 자, 근데 기술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필버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상어의 모습을 현란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어는 물속에 넣어놓고 음악이나 등장인물들의 반응이나 물결, 카메라 앵글 같은 것으로 이 공포감을 자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는 대성공을 이루었고 스필버그는 거장의 반열에 단숨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제약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this limitation made Jaws one of the most famous thrillers in movie history. 그러니까 이 제약이 우리를 오히려 더 위대한 작품으로, 더큰 창의성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리가 오늘 빈칸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영화는 자인, 영자. 자, 파이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3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udy shows that people who led stress-free lives but highly focus on achieving happiness. 자, 어떤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구가 보여주었대요. 자,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people, 어떤 사람들, who led stress-free lives. 자,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but were highly focused. 자, 매우 집중을 하는 거야. 어디에? On achieving happiness. 행복을 달성하는 데 매우 매우 집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ended up.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end up ing 하면 뭐뭐 하고 말다라는 뜻이잖아. 자, 어떻게 하고 마냐면, feeling unhappier. 자, 오히려 unhappy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행복하지 않아진답니다. 그리고 and more depressed. 오히려 더 슬퍼진다는 거야. Compared to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those who did not place.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did not place?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happiness에. 행복에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행복에 인생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 행복?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신경 안 써. 그런 거난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행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구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서 the researchers also replicated these findings. 자, 연구자들은 자, 반복했어요. 이러한 결과를요. 실험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자,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게 맞나? 확인을 해봤나 봐. 자, 그런데 valuing happiness highly diminished feelings of happiness in a joyful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valuing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어디에? 행복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행복에 중점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 자, diminished. 자, 뭐 했냐면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치를 많이 두면 줄였어요. 뭐를? feeling of happiness. 행복의 강도를, 행복의 기분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즐거운 상황에서라고 하는 거죠. 위에 나왔던 얘기랑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happiness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1번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Participants who were less preoccupied with being happy. 자, 참여자들인데 어떤 참여자들이냐면요. 덜 preoccupied, 몰두를 한 거야. 어디에 몰두를 했냐면 with being happy. 자, 행복한 것에 덜 몰두를 한 사람들은요. experience. 자, 경험했습니다. significantly more happiness.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In the joyful situation. 즐거운 상황에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들,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경험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the author suggested, 자, 이 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at the disappointment we experience when pursuing happiness. 자, 실망감인데 어떤 실망감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감이야. 뭐를 할 때? Pursuing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때 느끼는 실망감이 might stem from 무엇으로부터 유래를 하냐면 the high expectations we place on it. 자,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높은 기대. 높은 기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거기서부터 실망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한 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2번도 논리적으로 옳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So when we view happiness as crucial and final, find ourselves in situations that should foster it. 자, 어떤 상황이냐면 왼절 볼게요. 우리가 happiness를 봐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crucial,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find ourselves in situations.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보냐면은 that should foster it. 자, 그것을 자,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키워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we may end up feeling let down.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end up ing 또 나왔죠. 자, let down,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뭔가 슬프게 될 것입니다. If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 emotional experience, 감정적인 경험이 doesn't match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속상해할 확률도 높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이것은 특히나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 In Western societies. 자, 이 서구 사회들에서요. 서구 사회가 어떤 곳인데? Where happiness is often portrayed.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이 종종 묘사가 됩니다. As both essential and attainable. 자, 어떻게 하냐면은 essential,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또 attainable,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서구 사회인데 이 서구 사회에 딱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Thanks to media and self-help advice. 자, 뭐 때문에? 미디어 그리고 자기 개발 조언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볼게요. Even when we are doing well, materially and socially. 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doing well, 잘 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잘하고 있고, socially, 사회적으로도 잘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we may still feel, 우리는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 happiness is hard to achieve. 여전히 행복이라는 것은 hard to achieve. 얻어내기가 힘들고, and or less fulfilling than anticipated. 자, 기대하는 것보다 덜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자, 그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거는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to a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뭐? 해피니스가 얻기 어렵다며.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덜 만족스럽다며. 근데 그게 sense of satisfaction으로 이어진다? 이상하죠? 반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만족감이 아니라 힘듦, 뭐 환멸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자, 원래 본문에 있었던 것은 disillusionment라는 단어였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망의 3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요. 자, 빈칸 문제들 어려워하지 말자고 했잖아. 빈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무조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빈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진짜 어려운데 나머지는 그냥 다 풀만하기 때문에 막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여기 있어요. 빈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is logic vastly contributes to consumer 빈칸이에요. 자, 이러한 논리는요, 크게 기여한대요. 무엇으로서도 무엇에 기여를 하냐면 소비자의 빈칸에 기여를 한답니다.

합니다. 무엇을 함에 따라서 as a new very quickly becomes the old. 자, 새로운 것이 굉장히 빠르게 오래된 것이 되고 and loses its appeal. 자, 그 매력을 잃는데요. At an ever accelerating speed. 자, 그 언제보다도 빠른 속도로 매력을 잃어버림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중간에 있는 문장을 갑자기 읽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어떤 로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논리가 나와요. 근데 이 논리는요. 뭐에 기여를 하냐면은 소비자의 빈칸에 기여를 하더라라는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뒤에 부연 설명으로 나온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금방 매력을 잃고 오래된 것이 되어버린다 정도의 부연 설명이 나왔다 정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봤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찬찬히 보면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logic of. 로직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부터 나오네요. 일단은 뭔가 어떤 논리에 대한 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죠? 자, 어떤 논리냐면 of constant change. 계속된 변화에 대한 논리입니다. 계속된 변화에 대한 논리는 seems to. 자,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irreversible with the current economic system. 자, irreversible 하면은 reverse 하는 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면 reversible 하면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irreversible 하면은 뭐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뒤집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Within the current economic systems. 자,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constant change의 logic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화, 계속된 변화 정도만 키워드로 챙겨가겠습니다. 계속된 변화. 자, 그런데요. 자,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employs fashion, 자 유행을 as a justification for change, 무엇으로서 사용을 하냐면 변화에 대한 justification, 정당화로서 사용을 하고 또 and as a basic mechanism of it, 자 기본적인 mechanism, 무엇에? 변화에. 자 변화의 기본적인 mechanism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뭔가 유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복해서 change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change에 대한 정당화로서 사용을 한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한 문장 더 읽어봐야겠죠, 이러면. 자, inducing addiction to novelty in consumers increases the demand for change, so the supply side of the system must follow. 라고 합니다. 자, inducing 하면 이끌어내는 거잖아. 뭐를 이끌어내냐면 이 addiction to novelty. 자, 여기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중독을 이끌어내는 거야. 어디에서? In consumers, 소비자들 안에서. 자, 소비자들이 새로운 걸 보면은 중독되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주어져. Increases, 증가시킨대요. 뭐를? The demand for change, 변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so the supply side of the system must follow. 자, 이 시스템의 공급 사이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must produce, 생산되어야 합니다. Or at least, 최소한 pretend to produce. 자, 생산하는 척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A constant change, 그리고 이 계속되는 변화는 not only in clothing. 자, 이렇게 옷에서만이 아니라, 자, 여기 not only A but also B죠. In every sphere of consumer activity. 자, 모든 측면. 소비자 활동의 모든 측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조금 힌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새로운 것이 중독되니까, 이미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으려고 하겠지, 사람들이. 그럼 이거 질렸으니까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그러면 변화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뭔가 변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새로운 걸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빈칸 문장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소비자 빈칸에 기여를 했어요. 왜? 어떻게? As a new
새로운 것이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old한 것이 되고, 자, 그리고 it's a pure. 자, 이 새로운 것의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키니진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유행이 또 바로 통바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다시 구식의 것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통바지를 사려고 하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스키니진은 매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e principle of fashion. 자, 유행의 이 원칙이라는 것은 is to create.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a constantly increasing velocity. 자, 무엇을 만들어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velocity,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To make an object. 자, 어떠한 물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become superfluous as quickly as possible. 자, superfluous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거야. 남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만들어요.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유행을 바꿔가지고 이전 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so as to move on to a new one.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거의 이해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아, 유행이 계속 빨리 바뀌게 만듦으로써 소비자가 이전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바로 다음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행이고 논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it creates a new. 자, 이것은 새롭고 ultimate artificial need of late modernity. 자, 궁극적인 artificial need를 만들어낸대요. 인공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of late modernity. 자, 바로 이 늦은 현대성에 있어서라고 하는 거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The need for constant change itself. 자,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 반복이고요. 자, 그래서 the new things, 새로운 것은 are meant to. 자, be meant to라고 하면은 이것도 알아?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 To enable 뭐를 하기 위해서 enable the sale of new ones, 새로운 것의 판매를 촉진시키려면 새로운 게또 팔리게 하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bore 해야 된다. bore 해야 된다. 여기 결정적인 힌트 단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뭐요? 우리를 지루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계속된 변화를 해서 이전 거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러직은요. 기여합니다. 소비자의 빈칸에 기여합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이 굉장히 빨리 올드한 것이 되고 매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로열티라고 하면은 충성도 아니죠. 2번 소비자의 고립 아니죠. 소비자의 boredom 이거 어때요? 소비자의 지루함을 만들어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소비자의 혁신, 소비자의 만족 이런 거랑도 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빈칸인데 별로 안 어렵죠? 주제 찾기랑 크게 다를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빈칸인데, 자, 빈칸 이번에는 imagine으로 시작을 합니다. 와, imagine 이거 뭐의 시그널이에요? 예시의 시그널이죠. 그래서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imagine to illustrate 이런 거 나오면은 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왜냐면 자, 여기 이제 예시를 쫙줄 거고 이 예시를 잘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곧 주제이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는 대놓고 처음에 나 예시로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imagine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빈칸의 위치도 한번 보고 갑시다. 빈칸 맨 뒤에 있습니다. 자, by 빈칸, you create an environment. 당신은 빈칸을 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냅니다라고 해. 근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where your colleagues will feel supported. 당신의 동료가 지원을 받는다라고 느끼고요. and motivated to find the solution collaboratively. 자, 어떻게 하냐면 솔루션을 collaboratively 협동을 해가지고 찾아내려고 동기를

부여받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뒤에 내용을 보면 당신의 동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동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supported, 내가 지원을 받는다 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동료가 행복한 그리고 협조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해피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우리는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imagine one of your colleagues tends to leave their work to the last minute.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너의 동료 중에 하나가 tends to, 뭐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leave their work, 그들의 일을요, 어떻게 두냐면, to the last minute, 완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 가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which causes you stress, 그것이요, 당신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causes you stress, 당신에게 뭐를 줘요? 스트레스를 줘요. because, 왜냐면은요, it doesn't leave you enough time.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To get your portion of the work done. 뭐를 할 시간? To get your portion of the work. 자, 일이 있는데 내 몫이 있을 거 아니야. portion 하면 내 몫이죠. 내 몫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빨리 나한테 줘야지 내가 내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친구가 진짜 마지막까지 미뤘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해됐죠? 이러한 상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여기서 보면은 It's tempting to approach them. 자, 뭐 어떻게 유혹이 생기냐면요. Approach them. 자, 그것들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With a me versus you mindset.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냐면 me versus you mindset. 나 대 너. 야,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자,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동료한테 가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괄호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you and your work style are the problem. 자, 너 그리고 네 워크 스타일 그게 진짜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좋다고요. 자, 그런데 but this is likely to lead to accusations and defensiveness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accusations. 자, 뭔가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defensiveness. 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난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방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비난, 방어 이런 걸로만 이어질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상황이 있는데 자, 동료가 어떻게 해요? 일을 미뤄요. 동료가 일을 미루면은 me versus you. 너 대 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고 그러면은 결국 비난, 방어 이런 싸움만 일어나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instead 나왔다. instead 대신에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이 나올 것 같죠? 자, 뭐라고 하냐면 instead 대신에 think about the situation. 자,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명령문으로 나왔어요. as us versus work deadlines.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너 대 나가 아니라 우리 대 work deadlines. 자,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us versus deadline. 마감. 마감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계속 명령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begin the conversation. 자, 대화를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by expressing your shared goal of delivering high quality work on time. 자, 당신의 shared goal, 이 공유된 목표, 너랑 나랑 이 공유된 목표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공유된 목표가 무엇이냐면
of delivering high quality work on time. 자, 높은 수준의 work, 이런 작업을 on time이 중요하죠. 시간 안에 맞추어야 하는 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요. 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뭐지? 일주일 후까지 이 작업을 완벽하게 해서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을 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acknowledge. acknowledge 하면 뭐예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인정하래요. 뭐를요? The challenges your colleague may be facing. 자, challenge. 도전. 어려움. 근데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냐면은 your colleague may be facing. 당신의 동료가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료는 동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을 해주라고요. 아, 그것도 못해. 가 아니라, 아, 그래서 힘들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고, and offer support. 자, 그리고 in overcoming them.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해라? 도움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you might say,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I've noticed that.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아챘어. 뭐를 알아챘냐면 that we have different work styles. 아이고, 너랑 나랑 워크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you do things right before the deadline. 당신은 바로 직전에 하는 게 편하죠. 그걸 선호하고요. Where? 근데 I like to do things ahead of time.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은 ahead of time. 좀 일찍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또 대놓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 want us to work together.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to work together. 나는 함께 일하고 싶어. 너와 내가 협동했으면 좋겠어. 뭐를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solution.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냐면 that ensures, 보장하는 거야. 무엇을? Our project stay on track. 자, stay on track 하면은 제대로 굴러가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너랑 나랑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싸우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what obstacles are you facing? 자, 어떠한 obstacles? 장애물들을 are you facing? 당신이 마주하고 있니? 그리고 how can I support you in addressing them? address라고 하면 여기서 다루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소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빈칸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이러한 이것을 함으로써 당신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냐면 이 colleague가 feel supported,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고 또 자 이렇게 솔루션을 함께 찾는데 동기를 부여받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뭔가 공동의 것을 강조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너랑 나랑 싸우자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써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1, 2, 3, 4, 5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한번 봅시다. The limiting the conversation to key factor data and error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자, limiting, 제한하래요. 뭐를? conversation, 대화를 key, 중요한 사실적인 데이터와 오류로 제한을 하래요.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해. 이거 아니잖아요. 5번 틀렸고요. 4번 emphasizing the organizational rules and procedures라고 합니다. 자, 이런 조직적인 규칙 그리고 procedures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라 또 아닐 거고요. 3번 outlining your expectations and difficulties clearly. 당신이 가진 기대와 어려움을 명확하게 outline, 그러니까 써보세요. 아니면 요약해보세요. 이렇게 틀을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동료의 어려움을 공감하라고 했지, 내가 가진 그런 거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Providing important updates at regular intervals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업데이트.

정답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이 바로 영자 시크릿 픽 타임입니다. 자, 빈칸 문제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방금 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같아요? 예시. 예시가 있으면 진짜 아 이거 짱이다. 아 이거 나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imagine이라던가 방금 나왔던 imagine 아니면 뭐 for example. For example이랑 비슷한 for instance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To illustrate.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 예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예시가 나왔을 때는 그 예시의 내용을 잘 읽고 예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를 알고 그 예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최고인 게 빈칸 뒤에 빈칸이 이렇게 있고 빈칸 바로 뒤에 예시가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예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9월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빈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빈칸 뒤에 for example 하면서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 두 개의 대안이 있었더라면 A랑 B가 있었더라면 어떤 에이전트는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다른 것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예시가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이해해서 정리하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딱 나온다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거 하나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볼까요? 2024년 9월에 출제됐던 것인데요. 자, 바로 봐봐. 태그는 빈칸하지 않습니다. 태그는 여기서 그 해시태그 할 때 그 태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빈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text don't capture this, 태그는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가 보여? For example, 그치? For example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tagg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cat street trash can and fish bones 볼게요. 자, picture of a cat. 자, cat의 사진을 태그를 해요. 어떻게?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자, cat, street에 있는 cat인데 자, 어떠한 카테고리로 연결을 시키냐면 고양이, street, 쓰레기통, fish bones 이렇게 태그를 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빼먹습니다. 무엇을? cat이 fish bone을 꺼내고 있다는 걸 열린 쓰레기통에서 거리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만 표현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빼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볼 33번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나 뭐가 보여? For example. 바로 뒤에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아,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잘 보면 된다? 이 뒤에 내용을 잘 보면 된다. 이 뒤에 예시를 잘 정리하면 여기 들어갈 내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진짜 고마운 게 사실 앞에서도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힌트를 한번 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예시로 힌트를 한번 더 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힌트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두 개나 힌트가 있다. 자, 첫 번째. 자, research shows that. 자,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해. 뭐를 보여주었냐면 having constraints results in more creative products. 자, 뭐를 가지는 게? constraint라고 하면은 제약이죠. 제약을 가지는 것이 results in 어떠한 결과를 내냐면 more creative products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대요.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What kind of creative work one is pursuing? 어떤 종류의 창의적인 작업을 추구하는지와 상관없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아까 내가 조스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제약이 있다. 뭔가 자유롭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results in,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more creative work. 더 창의적인 결과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연구가 밝혀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when constraints introduce something unexpected. 자, 이 constraints라는 것이, 제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 something unexpected. 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오면, 자,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to write a few lines for a birthday card. 자, birthday card를 쓰래요. birthday card. 자, 생일 카드를 쓰는데 그 containing the word carrot, 당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birthday card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하지 못한 제약을 추가를 하는 거야. 자, 생일 축하해. 당근 많이 먹어라.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런 제약을 넣으면 they push us. 그들은 이러한 제약들은 push us. 우리를 밀어 넣어요. 어디로 밀어 넣냐면 original ideas. 어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밀어넣습니다. original이라는 이 단어 꼭 알아야 돼요. 뭐요? original?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obvious ideas do not fit the bill. 자, fit the bill 하면은 조건에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명백하게 쓰는 것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약이 있으면 창의적인 게 오히려 올라간다.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초반부에 등장을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when we create without constraints.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create 해요. 만들어요. 뭐를요? without constraints. 뭐를? 제약이 없이,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그러면 it turns out that. 자,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빈칸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예시 읽기 전에 내가 힌트 하나 있다고 했잖아. 힌트 뭔지 눈치챘어? 앞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는 on the other hand. 자, 얘가 중요한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말과 함께 제약이 없을 때의 상황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약이 있다. 제약이 있으면 창의적이야. 그러면 만약에 제약이 없어. 제약이 없어. 그러면 빈칸합니다. 라는 거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실 뭐겠어?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와야지 논리적이겠죠.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구칙이 들어가는 거야. If we are drawing an alien, for example. 자, 또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예시가 어떤 건지 볼게요. 이번에는 에일리언을 그리래. 에일리언,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을 그려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most of us, 우리들 중 대부분은 automatically think of creatures. 자,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creatures, 자, 어떤 생명체인데 with arms, legs, trunks, and heads. 자, 팔, 다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머리가 있는 생명체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 외계인 할 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약간 ET처럼 생긴 걔네들. 자, 그래서 perhaps their eyes are bigger. 아마도 그들의 눈은 더 클 거고. 그 외계인 보면 뭐 눈이 있다 많잖아요. 그리고 they do not have five fingers. 손가락이 다섯 개가 아닐 거예요. 막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두 개 막 이럴 거라고요. 그리고 but they tend to be rather human-like.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요. 그래도 꽤 human-like, 인간같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막 외계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눈 되게 크고 이렇게 몸통 이렇게 있고 막 손가락 있고 한 애들. 자, 그러면 그래도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now imagine.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줬냐면 자, 다시 상상을 해볼게요. Being asked to draw an alien. 자, 어떠한 alien을 그리라고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자, with no bodily means of locomotion 이라고 해요. 자, locomotion 하면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bodily means,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동 수단이 없는 그러한 alien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alien인데 신체가 움직일 수 없는, 신체로 이동을 못하는 그런 alien?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약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So some of us would come up with a creature. 자, 우리들 중 일부분은 come up with, 생각해낼 것입니다. 뭐를? A creature. 어떤 생명체를. 자, 근데 어떤 생명체냐면은, 자, who floats through their environment. 자, float 하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자, 둥둥둥둥 이렇게 막 표류하고 떠다니는 그러한 생명체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자, 이런 뻔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some of us, 자, 우리들 중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또 some, 어떤 이들을 would, 어떻게 할 거냐면, create,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를요? Technology enabled form of transportation for our alien입니다. 자, 기술이 만들어낸, 기술로서 가능한 form of transportation. 자, 어떤 교통수단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For our alien. 자, 그 외계인을 위해서. 그 외계인이 뭐못 움직이니까 외계인이 탈수 있는 교통수단 같은 거를 생각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nd still 또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would come up with. 자,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An entirely novel. 자, 완전히 새로워요. 완전히 새로워요. 그리고 unexpected. 완전 생각을 해보지 못한 conception of an alien life. 자, 어떤 외계인 생명체의 개념을 또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아무도 생각 못한 그러한 형태, 외계인이라는 것의 생명체를 또 떠올릴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예시가 나왔어요. 이 예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일리언을 그냥 그려라라고 하면은 뻔한 게 나오지만, 에일리언을 그릴 때 제약을 줬더니, 이런 걸 하지 마, 이런 걸 해봐, 라고 제약을 줬더니,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자, 이 문제 진짜 땡큐인 게, 마지막 문장에서 또 엄청난 힌트를 준답니다. 볼게요. A constraint that forces us into unfamiliar territory. 자, 제약은 제약인데, 이 문장 꼼꼼하게 해석할게요. 제약은 제약인데, 어떤 제약이냐면, that forces us, 우리를 강요하는 거야. 밀어넣는 거야. 어디로 밀어넣냐면, into unfamiliar territory. 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러한 제약. 그러한 제약은 unlocks. 자, lock 하면 잠그는 거고, unlock 하면 뭐예요? 여는 거죠. 그쵸? 열어요. 뭐를? Greater creativity. 더큰 창의성을 엽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줬네요. 자, 뭐요? 제약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를 unfamiliar territory. 제약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unfamiliar한 것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인데. 자, 그것은 어떻게 된다? Greater creativity. 또다시 같은 말 나왔죠? 더큰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이렇게 생겼었어요. When we create without constraint. 자, 우리가 constraint가 없는 상황이라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면 반면에 빈칸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주관식으로도 거의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힌트가 많다면? 자, 뭐예요? 여기서는 창의적이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뭔가 그냥 익숙한 것, 오리지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선택지 5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e are likely to overlook readily available technologies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likely to, 뭐를 할 가능성이 높냐면, overlook 한대요. overlook 하면 뭐야? 이렇게 넘어서 본다는 건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간과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간과할 가능성이 높대요. 뭐를 쉽게, readily available, 이용 가능한 기술을요.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을 우리가 똑바로 안 보고 간과한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5번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The point is, 자, 중요한 점은 to produce work. 자,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that has clear direction. 자,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0: 명확한 지시랑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키워드 자체가 핀트가 나갔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The infinite possibilities usually make us lose focus. 자, infinite라고 하면은 무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lose focus하게 만든대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대요. 자,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집중을 못한다? 그거랑도 상관이 없어 보이죠? 3번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it is easy to confuse complexity with diversity라고 해요. 자, confuse 하면 무슨 뜻이야? 혼란, 헷갈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complexity 하면은 복잡한 것이고, diversity라고 하면 다양한 것이잖아요. 복잡성과 다양성을 헷갈리는 것, 혼동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데, 웬 다양성, 복잡성, 이것도 키워드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럼 정답 1번인가? 볼게요. Our tendency is to rely on what is familiar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tendency, 우리의 경향은 무엇이냐면은 의존하는 거예요. 무엇에? What is familiar? 자, 익숙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창의적이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냥 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경향이다라고 하시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왔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영자 퀵퀘이즈 마지막으로 풀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오늘 단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unlock입니다. 자, lock의 반대말이겠죠. 자, 이거 동사로 쓰이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빈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 자, 빈칸 문제들이 주로 어떤 것을 이용하면 잘 풀렸어요? 예시. 그죠? 예시를 이용하면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imagine이라던가 for example, for instance, to illustrate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예시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고 이런 예시가 주절주절주절주절 나왔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오늘 배울 거다 배우셨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 좀 이어서 빈칸이랑 순서 삽입 때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7, 8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회의 마지막, 지금 모의고사 마지막 문화 부분을 풀어보겠는데요. 문화 부분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눅들 거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리고 아, 문제 푸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만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으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잘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 풀면 더없이 좋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해 못하는 문항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주눅들지 말고 28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알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답이 나왔네. 아라베스크. 정답 4번이죠. 네, 아라베스크. 이렇게 맨 앞에 아라베스크라고 딱 주어지면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보세요. 장식, 식물, 기하학적인 뭐 그다음에 담이나 벽 이런 거 보면 뭐 명절하고 사원은 일단 아닐 거고요. 아랍어하고 서체 장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약간 아라베스크 문양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 문제는 풀었어요, 여러분. 아라베스크 호와 나오미네 자크라파. 자크라파의 장식이에요. 장식. 자크라파. 장식의 한 종류입니다. 일종의 장식이에요. 아라베스크는 일종의 장식입니다. 피 판늘 이슬람이 이슬람 예술에 있어서 장식 종류입니다. 아, 이 장식 종류가 이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굉장히 기하학적인 또는 대칭적인 이런 그 문양들 가지고 만드는 그 많은 그 예술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아랍어 전공하신 박사 한 분이 원래 이제 약간 예술적인 그 감각이 좋은 분이에요. 갑자기 아라베스크 문양을 딴뭐 이렇게 작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아라베스크가 응용이 되니까 작품도 되는구나. 옛날에 벽에서만 봤는데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판 이슬람이 이슬람 예술에 있어서 이 일종의 장식입니다. 예스타 아밀루 아슈칼란 나바티아탄 와한다시아탄. 아라베스크는 뭘 사용하느냐? 이게 주어가 지금 아라베스크예요. 주어가 예스타 아밀로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 아슈카얄란, 샤클란, 샤클룬 그러면 형태예요. 샤클 형태예요. 아슈카얄란 그러면 형태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형태들? 나바티아탄 식물 형태. 식물이 뭐예요? 이파리 형태, 꽃 형태, 뭐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식물의 형태들을 사용하거나, 한다시아. 한다시아는 기하학적인 거예요. 한다시아는 원래가 엔지니어잖아.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기하학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증가한다 할 때, 뭐, 노몰 한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하학적인 증가. 이럴 때, 한다시아탄, 아슈칼란 나바티아탄 한다시아탄. 식물이나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들을 사용합니다. 기하학적인 어떻게? 우리도 보면, 우리도 그 창호지, 그 창문, 옛날에 그 문을 보면요. 격자 문양 속에 창호지를 발라서 이게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버스 정류장에 잘 보면요. 우리나라 문양들을 넣어둔 곳이 있습니다. 마치 아라베스크 비슷해요. 대칭적이고, 집에 장판만 잘 보고 아니면 벽지를 잘 보세요. 거기에도 아라베스크 문양과 비슷한 고유의 우리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이 만든 문양들, 그래서 아라베스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사용합니다. 왈라이스타밀루 소와라 인산 왈 하이완. 그 아라베스크는 사용하는 것은 기하학적이고 식물 문양들이고 이 사람이나 동물들의 형상, 소우라톤의 복수예요. 소우라톤. 그죠? 소우라톤의 복수가 소아론이에요. 그럼 이게 원래 소우라는 사진인데 어떤 형태, 형상 이런 거죠. 여기서는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사진이가 아니고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과 사람은 일단 생명체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있는 그 존재들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에서 주로 그런데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만이 생명체를 주관하는, 생명체를 만들고 죽이고 하는 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와 관계된 것은 사람은 하지 못해요. 아랍 세계에서 마네킹 보세요. 목이 없는 마네킹이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뚱 이렇게 딱 편편한 그 얼굴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 백색 그냥 얼굴만 얼굴이 없는 형태의 마네킹들이 있습니다.

목이 없는 마네킹들이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있어도 얼굴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뭐 씌워놓고 마는데, 이런 그 모습은 왜냐면 사람이나 동물을 그리거나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 행위는 알라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약간 알라에 대한 그 불순종, 알라에 대한 침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까지 가는. 그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서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합니다. 사람 그림이 없어요. 동물 그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랍 세계 유적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상들, 석상들 있잖아요? 석상들 목이 다 없어.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전에 많은 세대에 걸쳐서 석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까지 들어가 있는 자세한 석상들이 있는데 그 목을 다 댕강 잘라가지고 남의 집, 그, 뭐, 저, 그 건물 지을 때벽 밑에다 받침대로 쓰거나 뭐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모습들은 다 잘라서 이렇게 뭐 바닥에 들어가거나 묻어버리거나 없애거나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시스톤이라고 있습니다. 물탱크, 큰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 맨 밑에 보면, 맨 구석에 보면 메두사 얼굴을 하고 있는 메두사 모양을, 그 메두사 있죠? 그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메두사 그 형태를 그 기둥 받침대로, 그 물탱크, 물 저장소 기둥 받침대로 넣어놨어요.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이슬람과 관계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동물과 사람의 형상을 그리거나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스타 아말루, 여기 야스타 아말루는 사용합니다고요. 사용됩니다. 이거죠. 유스타 아말루, 사용됩니다. 수동태예요. 야스타 아말루, 사용하다. 유스타 아말루, 사용되다. 알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는 사용됩니다. 어디에? 필 주드라니. 주드란, 지다르의 복수예요. 지다르. 벽, 담을 지다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담인데, 담이나 벽에 문양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라베스크 문양, 그러면 대칭적이고 약간 뭐, 약간 그막 화려한 문양들, 그런 걸볼수 있어요. 왈 쿠툽. 책에서, 책 그뭐 표지 같은 데 주로 많이 쓰이고요. 와 아시아 우흐라. 또 다른 것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아라베스크 문양이 사용되는 것들을 얘기했죠. 정답 뭡니까? 아라베스크 4번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아라베스크만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너무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천천히 아랍어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는 단어만 갖고도 유추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잘 보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랍어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 공부할 때 시가 진짜 어렵거든요. 시가 얼만큼 어렵냐면 전치사하고 대명사 빼고 다 몰라. 전치사하고 대명사 빼고 다 모르는데 시가 이해가 돼요. 한번 읽고 두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으면 100번쯤 읽을 때 되면 시를 계속 읽어요. 단어를 다 찾아갖고 이제 단어 모르면 안 되니까 단어는 다 찾고 다 밑에 써놓고 계속 읽으면 그 모양이 점점점 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시가 왜그 영화에 보면은 뭐 범인 잡을 때그 화면이 흐린데 뭐 이렇게 툭툭 누르면 화면이 점점점 이렇게 쫙 해갖고 화면에 얼굴이 뜨잖아요. 그 범인의 얼굴이. 그런 것처럼 시도 계속 읽으면 그 형태가 두드러지게 딱 보입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으면, 여러 번 읽으면 그 형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 많은 거 당연하죠. 다섯 개나 주어졌다는 거는 사실 이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없는 텍스트인데 이걸 주어졌다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말고 알 아라베스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9번 사하르 칼리파. 사하르 칼리파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사하르 칼리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하르 칼리파. 한국에도 왔었어요. 사하르 칼리파. 사하루 칼리파타 이렇게 되겠죠. 사하라 칼리파타. 예, 사하라 칼리파는 카티바툰 플라스티니예툰, 팔레스타인 여류 작가입니다. 팔레스타인 여자 작가입니다. 여성 작가예요. 마루파툰, 유명한 알려진 팔레스타인 여성 작가입니다. 그죠? 울리닷,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울리닷, 왈라다가 태어 뭐 출생했던데 울리닷은 태어나졌습니다죠. 그래서 에이드 밀라드 사이드 할때 에이드 밀라드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밀라드가 밀라두니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왈라다에서 온 말이에요. 왈라다에서 나타에서 태어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왈라다 울리다에서 와갖고 이게 와가 이 와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밀라드가 됐습니다. 태어남 이렇게. 그래서 울리다 피 나블루스. 나블루스 나블루스는 사하라 칼리파보다는 나블루스 그 디저트 그 카나페라든지 나블루스 그저그 스위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동 어딜 가거나 이 레바논이나 나블루스 이그 스위트들 그러니까 디저트 또는 과자들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만큼 유명한 것이 나블루스예요. 나블루스. 예. 울리드 피 나블루스 아마 알핀 와테사미아틴 와와하드 와하딘 와르바인 1941년에 나블루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다라사트 피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와히야 마슈후라툰 비 무엇으로 유명한다? 마슈후라툰 비 키타바티 끝사신 아닐 마르아티 왈 하야티 피 필라스티나. 그럼 팔레스타인에서 필라스티나 나라 이름이니까 이격이죠. 필라스티나. 팔레스타인에서의 여성과 삶.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여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끝사스 이야기들. 끝사의 복수 형태예요. 끝사툰의 복수. 끝사툰 이것의 복수 형태가 끝사수입니다. 끝사순. 그 끝사툰, 끝사순. 기타바토 끝사순 그러면 마 끝사신 많은 그 이야기들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성과 삶에 대해서 쓰는 작가인 거예요. 하살라트 알라 얻었습니다. 획득했습니다. 하살라트 알라 획득했습니다. 자이자트 나지비 마후딘 나지비 마후딘 나지비 마후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살라트 알라 자이자 상이죠. 자이자 나지비 마후딘 그러면 나지비 마후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안 키타비하 무엇 때문에 수상했느냐? 안 키타비하 그녀의 책에 관해서 수상할 때 그녀의 그 대상이 뭐였냐면 그녀가 쓴 책을 대상으로 무슨 책을 나지 마후드도 노벨 문학상 받을 때 아울라데 하라티나라는 책을 대상으로 상을 준 거예요. 삶 전체가 뭐 문학적이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소설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유명하다 그것을 보고 고려해서 상을 줄 만하다. 그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뭐 뛰어나다 이런 걸 판가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 사라 칼리파 책에서도 이 사람의 키타비아 그책 어떤 것에 관해서 상을 수여하려고 책을 갖다 고려했는지를 보면 소라톤 형상과 아이콘이죠. 우리 보통 아이콘이란 말 많이 쓰죠. 전화기에도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지 뭐 이모지 이미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콘 있는데 이미지들이 있는데 아이코나 성상 성스러운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라톤 형상과 와 아이코나톤 성상과 와 아하둔 까디문 아하드는 시대예요. 시대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게 아하드는 시대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 그래서 아하드는 구약이죠. 옛날 약속. 그래서 아스드가 아니라 아하드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구약. 성상 형상과 성상과 구약이라는 것으로 언제 아마 알파인 와 시타 2006년도에 나지 마후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잘 번역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생님이 벌써 10년 전에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 아랍에 관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하면은 한번 가보는 것 좋아요. 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 맞죠?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이집트에 출생했다 아니죠? 이집트에 출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요? 올리다트 피 나블루스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에서 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니죠. 나지 마후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여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A와 D가 맞는 말이죠. A가 아까 미국에서 공부한 거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AD가 맞는 말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0번. 마타프 카타를 왔다니유. 예,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이 형태로 되게 유명해요. 이 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다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 카타르 그 국립박물관 사이트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형태, 형상에서

나왔는지가 나옵니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틀린 말 아닌 것을 찾는 거죠. 마타프의 표준 말은 모타프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마타프 하니까 그냥 마타프 하겠습니다. 마타프 까따라 왔다니유. 마타프 까따라는 연결 형태예요. 연결. 그래서 까따루인데 까따라가 됐죠. 소유격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격이에요. 왜?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 여기 주격이고 소유격이 돼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왔다니는 국립 또는 국가의 이런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구부할 때 뭐라고 구부하는지 아세요? 알라 왔단 말릭. 알라 왔단 말릭 쉬고 알라 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구부할 때 알라 왔단 말릭 한 박자 쉬고 알라 왔단 말릭 알라 왔단 말릭 이렇게 구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것은 알라 첫 번째 알라 두 번째 왔단 국가란 얘기죠. 국가 말리크가 세 번째예요. 뭐 왕이 세 번째인 거죠.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알라 왔단 말릭 쉬고 알라 왔단 말릭 이렇게 합니다. 자 국가의예요. 국가의 왔다니 그죠? 그 왔다니 국가의 카타르 박물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이죠. 국립 카타르 박물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립은 뭘 수식해요? 카타르 수식하 국립 카타르는 아니에요. 국립 박물관 수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타푸니까 알 왔다니유 주격이 됐습니다. 수식을 뭐에 하냐에 따라서 그 수식하는 대상의 격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마타푸 알 왔다니유 이렇게 그래서 주격으로 썼습니다. 마카눈 사카피윤 와스야히윤 그 국립박물관은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어떤 장소냐? 사카피윤은 문화적인 장소, 문화적이고 와스야히윤 관광적인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 장소입니다. 문화와 관광 장소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근데 피 아다우하. 다우하는 카타르 수도 도하죠. 다우하에 있는 문화와 관광 장소입니다. 자, 유오라드 피히. 유오라드는 수동태예요. 야아리드의 수동태. 야아리드가 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시하다. 그것의 수동태가 유오라드예요. 유오라드 같은 수동태는 규칙이 있는데 맨 앞에를 갖다 이 R을 갖다 U로 바꾸고 끝에서 두 번째 이 모음을 R로 바꿔요. 그래서 야스타아밀루의 야죠. 야스타아밀루에서 맨 앞에가 야가 U로 바뀌고 U로 바뀌고 야스타아밀루 할때두번 끝에서 두 번째 이가 R로 바뀌어요. 그래서 야스타아밀루가 능동태고 유스타아말루 수동태예요. 유스타아말루. 야스타아밀루, 유스타아말루 이렇게 U하고 이게 R로 바뀌면 요렇게 세트가 바뀌면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오라드 하면 유오라드 수동태예요. 유오라드 피히 거기에는 전시됩니다. 뭐가? 테리흐 카타르. 테리흐 카타르. 카타르의 역사와 와 하야트 마디에 투피 카타르. 카타르에서의 과거 삶. 카타르 사람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카타르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이런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박물관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짓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직 난이 건물은 못 가봤는데. 하여튼, 탐마 타스미무후. 탐마 타스미무. 이건 이제 수동태를 써야 돼요. 원래는 쏨미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탐마 타스질루. 등록되었습니다. 등재되었습니다도 마찬가지고, 탐마 타스미무후. 그것의 디자인이 디자인하다예요. 타스밈. 디자인함. 디자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탐마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알라 쉐클리 와르다티 아사하라. 와르다는 장미죠. 와르다. 와르둔 그럼 장미고요. 장미 한 송이 와르다툰이에요. 와락같은 종이 한 장은 와락꾼 그럼 종이고요. 와락같은 종이 한 장. 이게 한장할때 샤자룬 나무 샤자라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아툰 마찬가지예요. 마카룬 암소, 마카라툰 암소 한 마리. 타마르부터 붙일 때 여성형만 꼭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개를 말할 때도 아툰 사마쿤 그러면 생선 물고기인데 사마카툰 그러면 물고기 한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물고기 하나나 생선 하나 할때 사마카툰 그러면 한 마리를 얘기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와르다 투 와르다 티 그러면 한 개의 장미인 거예요. 장미 한 송이.
사하라 사막의 장미다. 사막에 무슨 장미가 펴요? 사막엔 장미가 피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아는 장미 말고 사막의 흙 속에 파보면 이게 이제 그 오랫동안 더운 열기와 어떤 뭐 결집이 돼갖고 이런 형태의 돌들이 만들어집니다. 돌.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석영 비슷한 형태들 또는 뭐 딱딱하고 약간 좀 삼이 아니고 조금 다른 종류의 성분들이 결집이 돼갖고 딱딱해져서 굳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어서 하나 갖고 올라 그랬는데 입에서 갖고 오는 동안에 깨질 것 같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 사진만 보여줄게요. 탐마터 스미무후 이것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알라 쉐클리 무슨 형태로? 와르다 틸사하라 사막의 장미 형태로 디자인된 거예요. 알마타하프 알제밀룬 이 박물관이 되게 예쁩니다. 와야주르후 카시르 미난 알카타리인 왈 아자니브 많은 카타르 사람들과 왈 아자니브 외국인들이 야주르후 그것을 그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이랬을 때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도하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도하. 그렇죠? 마카노 사카피와 시야히 피 도하. 도하에 위치해 있는 거 맞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장소이다. 마카노 사카피와 시야히. 맞죠? 그 다음에 카타르의 과거 생활을 보여준다. 그렇죠? 피히 요라드 피히 테리크 카타르 와 하야틀 마디야. 과거 생활. 카타르의 과거 생활. 과거의 삶의 모습들이죠. 카타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뭐 어부 생활을 했나 아니면 무슨 뭐 당시에 양을 어떻게 쳤나 뭐 등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번 도하만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다. 아니죠. 도하만이 아니고 장미 사막 장미에서 얻어서 디자인한 걸볼수 있습니다. 많은 카타르인과 외국인이 이곳을 방문한다. 맞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여기 도하만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자, 이게 지금 현재 카타르 국립박물관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흙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막에 흙을 패면, 지금은 이런 걸 파갖고 오면요, 이제 걸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받침대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요. 어디, 기념품점에 가면 저걸 이렇게 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해갖고 딱 붙여서 팝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게 받침대가 있는 건데, 이 받침대, 이렇게 동그란 받침대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딱 붙여갖고 잘된걸 팝니다. 예쁜 걸로. 사막에서 이렇게 함부로 뭘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이제 금지됐다 그러는데 이 사막의 장미, 사막 장미라는 것을 보면 이게 흙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눌리고 더운 열기와 적은 수분으로 딱딱하게 굳은 걸볼수 있습니다. 더운 열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막 장미가 저런 건데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8회 문제 1번입니다. 밑주신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음은 항상 여러분 딱 정해진 규칙들이 있어요. 점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또는 독립된 글자인가 또는 어둔가, 어중인가, 어말인가 이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면 되겠죠. 자, 우선 카라자 미날 고르파티 그는 고르파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비문이에요. 왜? 주어가 없어. 3인칭 동사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그래도 뭐 이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방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따바하트 그녀, 따박하트 옴미. 이거는 정상적인 문장이죠. 나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요리하셨다. 뭐를? 따아만. 음식을 요리하셨다. 어머니가 음식을 요리하셨다 했을 때, 따박하트 하러자트. 이랬을 때, 두 단어 중에서, 밑줄진 두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간 자음. 점 하나가 위에 있죠. 여기도 점 하나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같은 글자네요. 그러면 한 것을 알수 있죠. 3번이 정답입니다. 라는 잘 보면 뒤에 오는 글자와 붙여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아, 다, 자, 라, 자, 와. 이 여섯 개 글자는 아랍 28개 글자 중에서 여섯 개는 뒤에 오는 글자와 붙이지 못합니다.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글자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돼요.
이걸

덜을 붙이면 이렇게 되고 덜을 붙이면 다른 글자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서 못 붙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글자와 붙이지 않는다. 잘 보세요. 뒤에 오는 글자와 붙이지 않는다. 라가 뒤에 오는 글자 붙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금방 온전한 형태 읽은 걸알수 있어요. 라. 그죠? 여기는 없는. 따박한테는 없는 요 글자인 거알수 있고, 좌는 쥐 밑에 점이 하나 찍혔죠. 점 하나 찍힌 거 여기 있긴 한데 이건 바예요. 바. 이거는 바하고 이거는 쥐. 이건 쥐이에요. 쥐.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가 공통으로 쓰인 말. 단어 글자인 걸알수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밑줄 친 낱말과 동일한 모음 배열을 가진 것은 A가 할 하다 막타분 이것이 사무실이니 이것이 사무실이니 할 하다 막타분은 사실 책상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사무실로 합시다. 이것이 사무실이니 라 하다 만질룬 아니 이것은 집이야. 막타분 만질룬 예, 전부 장소 명사예요. 마가 들어가면 카타바 하는 곳이에요. 카타바 글을 쓰는 곳, 사무실. 그죠? 그 다음에 만질룬 그러면 나잘라가 내리는 곳이에요. 무엇에 내려요? 사람들이 보통 생활할 때 말이나 당나귀나 어떤 걸 타는 것들, 낙타를 타기도 하고요. 타는 어떤 동물들을 타고 다니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 말에서 내려서 하룻밤 묵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리는 곳 또는 동물에서 내리는 곳, 그곳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만질룬 그러면 왜 내리는 곳에서 나왔나? 에, 동물에서 내려서 쉬는 곳. 그것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튀니지 같은 데 가보면요. 아직도 호텔을 누술이라고 써요. 누술. 왜? 내리는 사람들. 이렇게 내리는 장소 할때 누술. 내리다란 말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묵는 곳에서 누술. 푼두꾸나 오테일 이렇게 안 쓰고 누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만질룬 집이에요. 둘다 장소 명사죠. 근데 카타바 약투부 특징 보면 이건 우기 때문에 아로 했고요. 만질루는 나잘라 얀질루 특징 모음이 이예요. 나잘라 얀질루 이 특징 모음 두 번째 어근 세개 중에 두 번째 어근의 미완료 형태 동사 형태에서 이 모음이 특징 모음이라래요. 동사마다 달라요. 다라사에서 아두루수 우가 특징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바 약투부 우가 특징 모음이에요. 잘라사 야질리수 그때는 이가 특징 모음이죠. 이런 식으로 이가 특징 모음인 경우에는 이게 장소명사 할때그 이로 나옵니다. 아라다 야리두 마리드 어떤 전시회 할 때도 마리드가 되는 이유는 그 아라다 야리두 동사의 특징 모음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 아가 들어가고 이가 들어가는 거는 원래 특징 모음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때 마만 붙은 거예요. 자, 만질룬 했을 때 모음 배열이 같은 거. 아으이우 아으이우 일단 1번은 안 돼요. 1번은 3개 글자예요. 띠플룬 아이인데 아이는 안 됩니다. 글자 수가 띠플룬 3개라서 아즈라쿠 아즈라쿠 파란 색깔인데 아즈라 이게 이잖아요. 여기는 아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아즈라 끼따 끼따 끼따 스쿤이죠. 스쿤이 세 번째 왔어요. 여기는 스쿤이 두 번째 왔죠. 끼따로 세 번째 왔으니까 안 돼요. 기차란 말이고요. 카시룬 많은인데 만질룬 카시룬 똑같죠. 만질룬 캐시 아니군요. 만질룬 카시룬 아니네. 아으 여기도 스쿤이 두 번째 왔네. 아니 스쿤이 세 번째 왔는데 아, 이, 으, 우. 아, 이, 우. 예, 스쿤이 두 번째 온거 아니죠? 아, 카시루, 많은이란 뜻은 예, 모음 배열이 다릅니다. 마그리부, 예, 똑같죠? 마그리부 장소 명사네요. 똑같이. 마그리부, 예, 만질루, 마, 아, 으, 이, 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그립은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이에요. 해가 지는 곳. 그래서 해가 지는 곳에서 나온 나라 이름이 아프리카 맨 서쪽에 있는 모로코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그립. 그래서 마그립 그럼 해가 지는 나라 예, 모로코의 이름이죠. 거기 물론 모로코는 정가서 붙여서 마그립 알 마그립 하는데 마그립 해가 지는 곳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모든 글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언제고 이런 문항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없어요. 지금 보면 다섯 개 글자야. 모마르리둔, 모마르리둔. 자, 같은 글자 두 개씩 있어. 눈, 너드만 빼고. 그럼 모마르리둔 다섯 개 글자인데 다섯 개 글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있는 것 같아. 그죠? 다섯 개 글자가. 1번, 2번은 뭐예요? 1번, 2번. 사리운. 사리운은 빠르다 이런 뜻인데 빠른. 네 개 글자야. 글자 수가 네 개죠. 일단 이건 아니야. 글자 수가 네 개니까. 한마문. 한마문은 글자 수가 네 개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기 샵다가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어. 다섯 개 글자예요. 그죠? 글자 수가 다섯 개야. 이거는 화장실 이런 말이죠. 목욕탕, 화장실 이렇게 한맘이라고 썼는데 2번은 한맘인데 글자가 다르죠. 그 다음에 쏜둑, 쏜둑은 박스예요. 그래서 펀드도 되고 펀드, IMF 할 때 쏜둑을 쓰기도 하고요. 박스 할 때도 상자 할 때도 쏜둑을 쓰기도 합니다. 쏜둑, 글자가 다르죠. 쏜둑. 그 다음에 마우두, 마우두는 앞에는 비슷해요. 근데 끝에가 다르죠. 마우두. 이거는 주제 또는 놓여진 보통 무엇에 대한 주제 할 때 주제가 마우두예요. 근데 모마르두는 네 개 글자 같은데 다섯 개 글자를 맞추라 하는데 네 개 글자 같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모마르두는 뭐가 있어요? 중간에 샷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르에 샷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르가 두 개야. 이렇게. 르가 두 개고 하나가 앞에가 스쿤이고 이 두 번째 르가 이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마르리둔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모마르리둔 이거를 이렇게 써갖고 표기를 한 겁니다. 두 개 글자가 겹쳤을 때 스쿤과 뒤에 오는 모음이 합쳐지고 일단 W 모양의 샷다를 써주고 그다음에 모음 뒤에 오는 모음을 갖다 넣어줬으면 그래서 모마르리둔 간호사, 남자 간호사죠. 이렇게 됐는데 정답이 5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에도 한번 그 수능 특강 때라고 생각되는데 언제고 이런 문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4개 글자면 4개로 딱 나오는데 이것이 겹쳐진 글자로 또는 겹쳐진 글자가 조금 변형된 글자로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언제고 이제 예를 들면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라이히 그러면 일라 플러스 후가 합쳐졌을 때 일라이히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언제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말을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무마르리둔 네, 간호사 정답이 5번입니다. 온도의 숫자를 아랍 숫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39도 C 네, 섭씨 39도입니다. 39도 어떻게 알아요? 3자가 여기 있죠. 3자가 이 3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정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3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3자가? 이게 3자예요. 2자도 돌려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면 2자를, 2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25, 28, 36, 39. 39가 이거인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9자가 두드러지게 똑같죠? 9가 우리 그 쓰는 아랍의 숫자하고, 아랍 숫자 9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9자만 보고도 풀 수는 있어요. 사실은 어렵진 않은데 3자가 그렇게 생긴 거다 알면 되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A가 마다 아칼티 필가다 마다 아칼티 필가다 점심에 점심 식사에 마다 아칼티 마다 아칼티 그럼 뭐 먹었니? 아칼투 나는 먹었다 뭐뭐뭐 와 안티 아칼투 아사마카 나는 생선을 먹었어. 자 점심에 뭐 먹었니?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네, 빵밖에 없죠. 식빵 같이 생긴 이 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칼투 홉잔 아칼투 홉잔 와 안티 아칼투 사마카 나는 생선 종류를 먹었어. 사마카 이렇게 했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이스미 무함마둔 내 이름은 무함마드예요. 이스미 무함마둔 와 뭐뭐뭐 마스무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와 마스무카 하면 간단한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당신은요가 들어갔을 것 같죠. 이스미 무함마둔 문장이 끝났죠. 와 안타 마스무카 당신은요. 마스무카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미 자심 이스미 자심은 제 이름은 자심입니다. 이랬을 때 자 후와 그는 히야 그녀는 안타 당신은 이스미 무함마둔 와 마스무카 남성이죠 지금 남성. 그러니까 2인칭 남성을 써줘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와 안타 마스무카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안티 2인칭 여성 아나 1인칭 여기서 답은 3번인 건 확인했고요. 이렇게 있음이 할 때 맨 앞에 있음이 자심 있음이 무함마둔 할 때 있음이 할 때는 모음이 붙죠. 이가 붙어요. 이렇게 있음이 할 때도 이가 붙었죠. 이렇게 근데 마스무카 할 때는 여기 이가 모음이 없어요. 이 알리프에 모음이 없죠. 이 있음의 그 알리프는 빌려온 알리프예요. 자기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음이 할 때는 어차피 맨 앞에 나오는 거는 아랍어는요. 시작할 때는 수쿤으로 시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없다고 칩시다. 이게 없다고 치면 쓰미가 안 돼. 쓰미가 안 되니까 알리프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맨 앞에 왔네. 그러면 모음도 붙여야 돼. 그래서 있음이가 돼버렸어. 이 있음이가 똑같이 쓰였는데 마스무카하고 발음이 없어요. 여기에. 발음이 없고 그냥 마스무카야. 마 있음무카이나 마스무카. 그럼 마스무카에서 이 알리프가 없어진 이유는 발음이 없어진 이유는 여기에 발음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빌려온 글자예요. 어근이 뭐냐? 어근이 사마와야. 사마와. 사마와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있음이 썼으면 이거는 이 그 앞에 오는 이는 딴 데서 빌려온 거예요. 이 이렇게.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이건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 숨어 있고. 그래서 있음은 있음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정관사에도 알리프가 빌려온 글자거든요. 그래서 알 할 때 맨 앞에 오면 알 그러지만 중간에 올 때는 그 알리프의 발음이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음에서도 마스무카 할 때처럼 이 알리프가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예, 와 안타 3번이 정답이죠. 7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 이런 표현들 이런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그 주눅들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고 아 내가 아는 것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할릴 알마드라사투 마드라사 학교죠. 마드라스도 장소명사예요. 장소명사인데 여기 타마르부터 붙었어. 타마르부터 붙은 장소명사는 같은 사건이나 어떤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막타바툰 마크타바툰 그러면 마크타바툰은 마크탑하고 달라요. 마크탑 같은 장소 명사인데 이건 카타바에서 온 장소 명사고 이것도 카타바에서 온 장소 명사인데 앞에 마가 붙고 뒤에 타마르부터 붙었어. 그 뭐냐? 이 앞에 마가 붙었다. 앞에 마가 붙었으면 장소명사 맞아요. 뒤에 타마르부터 붙었다. 장소명사 중에 타마르부터 붙었다. 그러면 뭐냐면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 어떻게? 책이 많아. 책이 많아. 그러면 마크타바툰이에요. 언제 써요? 책 파는 장소. 그러니까 책방이나 서점이나 또는 도서관을 마크타바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크탑은 글을 쓰는 곳이에요. 이건 글을 많이 쓰진 않아. 공부와 책이 많은 것만큼 많이 쓰진 않아. 글을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죠. 그래서 마크탑은이에요. 마드라사툰도 마찬가지야. 공부가 많은 곳이야. 나라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라사 해. 그런 곳을 마드라사툰이라고 장소명사를 써요. 그래서 장소명사 이 마드라사툰은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장소명사인데 타마르부터를 붙여갖고 아, 뭐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많이 일어나는구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릴 마드라사투 바이다투난 후나 여기에서 학교가 뭡니까? 라고 했어요. 라 그것은 멀지 않습니다. 바이다타난 후나 여기에서 멀지 않다. 바이두난 바이다투

야다탄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니다. 앞에 한번 파리다라는 이름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앞에 썼으니까. 그래서 라이사트 했으면 그냥 그걸로 그 앞에 나온 사람이 그냥 퉁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고 라이사트 우스타야 같은 문장이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왜? 이렇게 앞에서 언급된 말은 다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는 되게 이렇게 앞에 언급됐느냐 안 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라이사트 우스타야 같은 2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A가 할 뭐뭐뭐 갈리아툰 무엇이 비쌉니까? 갈린 갈리는 비싸다예요. 갈린 비싸다 비싸다. 근데 이 갈리는 여기 탄인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모음 탄인이 붙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갈룬 될것 같은데 갈룬이 아니고 갈린이 됐어. 이런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 야가 숨어 있어. 정관사 붙여볼게요. 알 갈리 알 갈리 이렇게 돼요. 갈리 갈리. 그 다음에 여성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걸 여성형을 만들면 갈리 갈리야 툰이 돼요. 이때 여기 샷다가 없어요. 갈리야 툰 여성형을 넣었을 때 샷다가 없다. 그러니까 야툰에서 샷다가 없다는 말은 형용사 형태에서 좀 어려운데 이 갈린에서 어근이 갈라와예요. 와가 원래 있어. 그래서 와가 있어서 이것이 샷다가 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단어에서 이렇게 뭐 야툰 마드라시 야툰 그러면 시야 마드라스에서 야툰이 붙으면 야에 샷다가 있어요. 학교의 할 때. 그렇지만 자미 이윤 할 때, 대학교의 할 때도 붙는데 이것처럼 어근이면 갈리아툰 샷다 없이 씁니다. 갈리아툰 샷다 없이 그냥 갈리아툰. 뭐뭐뭐 갈리아툰 그럼 여기 여성형 주어가 오는 것을 있어요. 여성형 주어. 여성형 주어가 오면 되니까 찾으면 되겠습니다. 라 히야라 히사툰.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그것은 라 히사툰 쌉니다. 아, 이거 비싼가요? 뭐뭐가 비싼가요? 여성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것은 히야로 받았죠. 그것은 여성형 라히사툰 쌉니다. 자, 여기 여성형 들어갈 수 있는 거 하키바투 그다음에 안나자라투 두 개네요. 여성형은. 어떻게 아느냐? 아투가 있잖아요. 아투. 이렇게 아투, 나자라투, 하키바투. A가 히자우 그러면 신발이죠. B가 알카미수 셔츠예요. C가 알하키바투 가방이죠. 그 다음에 D가 안나자라투 안경입니다. 뜻은 몰라도 아투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CD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CD가 들어갈 수 있는 말 5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주둔과 나빌룬의 대화입니다. 마주둔, 나빌룬 둘다 남자예요. 야 나빌루 나비라. 마다 뭐뭐뭐 알 아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 있니? 뭐 하고 있냐? 보통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뭐 하니? 아크라우 키타반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 아크라우 책을 읽다. 아크라우 내가 읽다요. 내가 읽다. 그러면 내가 읽고 있을 때 아로 답했으면 질문은 뭐였을 것 같아요? 너는 뭐뭐 하고 있니?라고 물어봤겠죠. 미완료 동사의 주어 표시는 다라사라 해봅시다. 다라사. 다라사가 좀 이렇게 모양이 좋잖아요. 다라사 그랬을 때 다라사에서 주어가 나면은 아두루스예요. 아두루스. 당신 남자일 때는 타두루스예요. 타두루스. 타두루스. 근데 당신 여자일 때는 타두루 시나요. 타두루 시나. 타두루 시나. 이렇게 되죠. 타두루 시나. 이나가 붙어갖고, 타가 2인칭이고, 이나가 붙어서 여성인 거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두루스. 야두루스. 그 다음에 여성형, 3인칭 여성형, 타두루스. 이렇게 돼요.
아타타야타

이렇게 되는 것이 주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주어. 완료 동사 말고 미완료 동사는 동사의 앞에 주어 표시가 옵니다.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 표시가 동사 앞에 와요.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 표시가 오는데 2인칭으로 물어봤어요. 2인칭인데 사람은 대상자가 나빌 남성이야. 남성 2인칭. 어떤 단어가 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파알루. 그가 일하다. 2번. 타파알루. 그녀가 일하다 또는 내가 일하다. 2인칭 남성이나 3인칭 여성형이 같이 타파알루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타파알루 2번이 되겠죠. 마다 타파알룰 알아나. 지금 뭐 하니? 아크라우 키타바 필 막타바티. 책 읽고 있어. 타파알리나 여성형이에요. 2인칭인데 여성형. 아프알루 1인칭. 내가 뭐뭐 한다? 야프알루나. 그들이 뭐뭐 하다. 3인칭 남성 복수 형태예요. 그들이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뭐뭐 한다는 아니고요. 여기서 마다 타파알루 2번이 되겠죠. 2번. 마다 타파알루 알아나. 지금 뭐 하니? 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은 너무 간단한 문항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인사말 문항은 아주 간단해요. 무언가 쓰인 말을 그대로 쓰면 돼. 사바하가 있으면 사바하가 같이 있을 거예요. 사바하가 같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항상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살라무 알레이쿰을 써도 사바하 노우로 쓸수 있어요. 왜? 아살람 알레이쿰 인사를 한 사람은 무슬림이야. 근데 나는 무슬림이 아니거든. 그 무슬림 인사도 답하기 싫어. 이랬을 때 누가 나한테 살람 알레이쿰 하고 무슬림식 인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무슬림식으로 답하기 싫으니까 사바할 헤이 또는 뭐 사바한 누르 이렇게 답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이나 신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껄끄러운 것 때문에 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기서 보면 뭐뭐뭐 했는데 사바한 누르 했어요. 사바 하이리, 사바 누리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바하가 들어가는 거,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 찾으면 간단합니다. 어디? 사바 하이 2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어요. 마라반 빅, 당신도 안녕. 사바 하이리 좋은 아침입니다. 마사 누리 밝은 저녁입니다. 밝은 오후입니다. 마 살라마티 안녕과 함께 잘 가세요. 평안하게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죠. 와 알레이쿰 살람.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들 위에도 있기를. 이건 뭐예요? 살라무 알레이쿰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답은 이건 같은 말이 쓰였을 때는 된 거니까 정답은 2번 사바할 하이리가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항이 없었죠? 앞에 문화가 좀 어려웠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부터 그다음에 자신 있게 하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50강 중에 45강.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쉽지, 뭔가 한 가지를 시작했을 때 그걸 끝까지 꾸준하게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정신력 아니고서야 뭐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낙오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라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야, 내가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달려야지? 뭐, 이런 움직임 없잖아요. 물론 스타트 라인을 넘어가면서 딱 바로 기록이 시작되니까, 뭐, 뒤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조금 더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출발선을 앞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뛴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아, 그냥 내가 뭐내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그냥 42.195km 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나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낙오하는 사람 생기고, 완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이 케이스 바이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하다 보면 뭐 45강까지 누구나 다올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면 100명이 지금 45강에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이었다면요, 제가 볼 때는 2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다시 자기 반성. 아, 내가 정말 지금 페이스대로 뛰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열심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 맞나? 만약에 부족하다면, 아, 정신 차려야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또 달려보는 거고, 화이팅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좀, 너 빠른 거 같아? 속도 조절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거 같아? 연휴네? 그러면 조금 더 달려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어떤 계획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이뤄낸 거랑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다. 인디언들이 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막 달리다가 한참 달린 후에 꼭 중간 정도에 서가지고 뒤를 한 번씩 돌아본대요. 아니, 그냥 막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서가지고 뒤를 돌아본대. 예. 자기 그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그 영혼이 똑바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한대요. 그래,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찌됐던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개념까지가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일에 있는 모든 개념은 다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물론 이제 요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한 문제 푼 다음에 정적분 활용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 문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네, 그 쉽지 않은 이유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T가 0과 1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T가 있어.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T 값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형태도 변하고 있는 거야. 네. 하지만 이런 건 알아.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생각을 해봐. x 값. 넘겨. 그리고 2로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1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 마이너스 t라는 게또 t가 0부터 1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t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t가 0 이렇게 될 거고 1 더해주면 얘가 0이 될 거고 1 더해주면 이거고 1 더해주면 이거고 2로 나눠도 0이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아 너의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갖다가 2분의 1-t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의 형태였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적분할 거야. 그러니까 적분해 줄 거니까 x축 이 아래에 있는 얘를 갖다가 꺾어 올려야 되겠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적분하면. 예. 그러니까 요 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2x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돼 버릴 것이다 이거지. 예. fx에다 마이너스 붙여 줘야 되잖아. 아,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거야. 얘는 이렇다라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어. 근데 이제 gt를 0부터 t까지 적분할 건데 당연히 너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아 0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알아. 그런데 t는 어디에 있을까? t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 2분의 1 마이너스 t와 t가 있을 건데, 이 t가 얘가 더큰 상황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가 t보다 더큰 경우를 한번 보자고.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2t 1 마이너스 t. 너 넘어와. 3t가 1보다 작다. 그럼 t는 3분의 1보다 작을 때. 아, 요럴 때는 얘 요런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관계가. 그래서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런 식을 보는 거야. 첫 번째 t가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t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t가. 그러면 0부터 t까지를 적분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거일 때 그러면 gt라는 것은 gt는 아니 또 우리 친구들 물론 정적분의 활용을 지금 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하면서 그래도 정적분의 활용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어. 양수일 때이 둘러싸인 이 정적분 값은 넓이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 그럼 x에다 0 넣어버리면 얘는 1-t죠. 얘가 t 넣어버려봐. 여기다 x에다 t 넣어버리면 1-3t지. 그럼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사다리꼴의 넓이. 그래서 이게 높이 그러면 2분의 t에다가 예, 이거랑 이거를 더해. 그러면 2-4t 이걸 곱해준 격이 돼버린다. 그래서 2분의 1 여기다 넣어버리면 t에 1 마이너스 여기가 2t 이렇게 돼버리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번에는 t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로 가보자 이거지. 그럼 t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라는 거지. t가. 아니, 얘를 갖다가 한번 2분의 1 마이너스 t보다 t가 더큰 경우 한번 생각해봐. 2 곱했어? 그러면 3분의 1보다 t가 더큰 경우. 이렇게 될 거잖아. 뭐, 같아도. 같아도. 예. 네. 같은 거는 의미 없지. t가 여기 있다면 요게 넓이가 돼버릴 거니까. 예. 네. 그 상황을 먼저 그러면 얘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한번 봐. 예. 그럴 때 GT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GT는 예. 일단 이 넓이는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적분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갈 건데 3분의 1이라는 게 어느 기점이 있었겠지. 같아지는 순간이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3분의 1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3분의 1보다 클 때는 이 직선을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네. 얘가 더 커지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넓이를 일단 생각하고 또요 넓이를 생각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요 넓이 한번 봐봐. 요 길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길이의 두 배가 될거 아닙니까? 요 길이의 두 배. 두 배.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t 그리고 이거의 두 배를 하면 1-t니까 이거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t의 제곱 요게 나올 거고 그죠? 요쪽의 넓이 봐봅시다. 요쪽의 넓이도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길이 한번 구해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t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 길이가. 그럼 그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t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의 두배 그러면 요거니까 아, 요거의 제곱. 예, 2분의 요거의 제곱. 요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 4분의 3t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GT라는 것은 너하고 너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정적분을 하면 훨씬 귀찮을 거라고, 여러분들. 계산이. 그래서 4분의,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10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2로 나눠버리겠습니다. 2. 그럼 여기가 5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을 알 수가 있어. 이렇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t값이 0과 3분의 1 사이에 있었을 때, 3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었을 때. 근데 여기에 3분의 1 딱 넣어주면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그러면 0이야. 그게 등호가 들어가도 이 t를 따른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지금 함수, 이 그래프를 구간에 따른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미분해줘야지. 도함수. g't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너 미분해주면 g't는 2분의 10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5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리겠네. 예. 그래서 도함수를 보는데 도함수가 4분의 1일 때. 예, 4분의 1.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더 큰 거죠. 예. 그랬을 때 얘가 기울기가 이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뭐 하다가? 양수 음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2차 함수가 될 거라고. 2차 함수 이런 함수 맞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5분의 2. 5분의 2가 여기 있거든요. 5분의 2 3분의 1보다 더 큰 값이야. 예. 그리고 기울기가 5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예.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라고. 감소하다가, 뭐, 여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봐.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3이면 9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3분의 1 넣어봐. 그럼 9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3 하면 9분의 2. 9분의 2를 2로 나누니까 9분의 1. 똑같은 함수값이야. 아 그러니까 너부터 출발을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1차니까 너 2차, 너도 2차. 이런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죠. GT가. 0부터 1까지니까, 뭐 0일 때는 0이잖아. 0일 때는 0.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면 0은 뭐 여기서부터 출발이네. 0보다 큰 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1일 때. 여기다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세요. 1 넣어주면 얼마야? 1 나오죠? 1 넣어주면 1 나와. 1 넣어주면 1 나와.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이 값이 이제 0부터 1까지라고 그랬는데 1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1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4, 16분의 1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하면 8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8분의 1? 그리고 여기다가 1 넣어봐. 1 넣어주면 6에서 4 빼면 2, 2를 2로 나누면 1. 8분의 1보다 1이 더 클 테니까 1은 여기 있는 거지. t 콜 1. 그럼 이 그래프에서 t가 1보다 뭐 할 때예요, 지금? 1보다 작을 때. 작을 때. 아니, 극대값이라고 그랬네, 극대값. 뭐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극대값은 4분의 1 넣어준 8분의 1이 극대값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겠네. 너가 라지 m.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g 프라임 3분의 1을 찾으라는데, 아까 3분의 1도 봐봐. g 프라임, g 프라임, g 프라임이 이게 돼. 그럼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1. 아, 미분 가능해, 지금.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 얼마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로.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G 프라임 3분의 1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라는 얘기야. 예, 좀 귀찮네요. 8분의 1에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3분의 1. 그럼 83, 24분의 3 곱해주고 8 곱해줘서 더할 거니까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엄밀하게 한번 풀어봐라. 엄밀하게. 뭔가, 아, 대충, 아, 뭐 이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T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T값이. 분명히 잡아줘야 되잖아, 얘를. 예. T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예, 얘보다 분명히 작은 값이었어. 그럼 0부터 t까지 너를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얘가 3분의 1보다 더 크면 t가 이쪽에 온다고 그랬어. 3분의 1보다 더클 때. 그럼 너하고 너가 같아지는 순간이 3분의 1이었어. 근데 그걸 3분의 1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0부터 여기까지. 요거 정적분. 여기서부터 t까지 또 정적분. 이렇게. 근데 정적분을 하느니 차라리 뭐를 하는 게더 낫다? 넓이를 계산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가 훨씬 계산이 쉽지. 그래서 제가 정적분은 안한 거야. 정적분 어디서도 안 했죠, 제가. 해설지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네. 정적분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를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약간 쓴것 같은데 3분의 1은 아니죠. 얘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3분의 1이라는 거지. 이 정적분할 때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정적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해버리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관련된 유형, 그다음에 서술형, 그다음에 고난도, 까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개념 설명 좀할 거야. 정적분의 활용. 활용이라는, 예, 이해를 할 건데,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에서는요, 6가지가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적분 활용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속도와 거리. 또한, 거리에 관련된 이두 가지 개념만이 우리가,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 다루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넓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뭐, 처음 개념이었지. 이게 X축. 예, fx 있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이 정적분은 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게 된다. 넓이랑 같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적분 값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y는 fx, x축, x=a, x=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fx가 0보다 작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a부터 b까지. 근데 이 fx가 0보다 작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근데 음수잖아. 그럴 때는, 아,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fx 하면 얘가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럼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게 될거 아닙니까? 대칭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였어. 이게 넓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정적분 값이 뭐야? 넓이야.

그런데 어떨 때는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넓이에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넓이가 된다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지.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넓이가 된다고. 이걸 구별할 수 있겠냐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정적분 값과 넓이 값이 동일하다. 그런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정적분 값과 넓이 이 값은 부호가 달라지게 된다. 너하고 너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얘가 같아지는 거라고. 이게 넓이의 개념이야. 그러면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같다고 쳐봐. 이게 fx야. x equal a, x equal b,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를 구하래. 여기가 a, 여기가 b. 요 점을 c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a서부터 b, c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왜? fx가 구간에서 양수잖아.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fx가 음수니까 얘에다 뭘 붙여?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 줘야지 이게 넓이가 된다 이거지. 만약에 얘가 넓이 S1, S1, 넓이 S2, 얘가 S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넓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x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fx였고 이게 gx였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구간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a, x equal a, x equal b, 그다음에 너가 x equal c 이래 봅시다.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 네. y는 fx, y는 gx, x equal a, x equal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함은 이 넓이를 의미해 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a서부터 c까지 누가 위에 있어?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게 그거를 적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지.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버리면 얘가 양수야. 그래서 너를 적분해 주면 바로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위에 있는 게 다르죠. G가 위에 있고, 너가 F에 있어. 밑에 F가 있어. 그래서 F에서 G를 빼버리면 음수가 나오니까 넓이를 구하랬죠? 그래서 GX에서 FX를 빼주는 거야. 그거를 적분해 준게 넓이가 된다. 근데 실제 우리가 공식은 이렇게 적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gx의 절대값 dx 이게 넓이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활용 처음에 넓이라는 개념은 fx가 양수일 때 정적분 값과 넓이는 일치한다. 근데 f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적분해야지 그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넓이. 이것도 y는 0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에서 0뺀 거. 0에서 fx 뺀 거. 이거죠. 그걸 일반화한 게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넓이 개념은 요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속도와 거리라는 걸할 건데요. 속도와 거리. 우리가 이 속도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a서부터 b까지 적분해 보자고. 그러면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였으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잖아. 예. 네. 그럼 여기다 b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그럼 얘가 xb 마이너스 xa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을 정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럼 저는 xb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예, 넘겨. xa 플러스 a서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된다.
이게 의미하는

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돼. T=B에서의 위치야. 위치. 너는 T=A에서의 위치야. 자, T=A에서의 위치에다가 이 정적분 값을 더하면 T=B에서의 위치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뭐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XB에서 XA 빼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어. T=A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어. T=B일 때 위치가 여기 있었어. 너가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 위치의 변화량은 알겠어. 그런데 점이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라고 해도 위치의 변화량은 딱 요거지. 아니, 제가 여기 있어,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그 위치의 변화량은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런데 나는 분명히 여기서도 뒤로 갔잖아. 그래, 뭔가, 봐.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 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얘 뭐가 있었잖아.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움직인 거리라는 걸 알고 싶은 거야.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예, 이그 A서부터 B까지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 준다. 인 거리를 나타내 준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 이 VT가 이렇게 잡힌다. VT가 T에 따른 VT가 2, 여기를 2라고 잡을게요. 여기 1 이렇게 갈게. 여기가 3, 여기가 4, 얘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갑시다. 5, 6, 그다음에 7, 이렇게 갑시다. 여기도 2야. 이 상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처음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할게. T=0에서 원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양수일 때는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넓이가 얼마야? 이거 2네. 넓이가. 그러니까 이만큼 이쪽으로 간 거야. 이만큼. 이만큼 이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넓이도 2잖아. 그런데 정적분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요 넓이만큼 이만큼 이쪽으로 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t가 4일 때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4까지 만약에 0일 때 위치가 0이라고 그랬어. 4일 때 위치가 어딘지 봐봐. 이만큼 간 다음에 다시 이만큼 되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디야? 원위치지.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되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0에서의 위치가 0이었어. 그리고 얘를 적분해 봐. 여기를 적분해 봐. 정적분해 봐.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니까 정적분하면 0. 0 더하면 0이잖아.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여기 넓이는 얼마야? 1. 여기 넓이는 얼마야? 2. 여기 넓이는 얼마야?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 t가 5일 때는 다시 이만큼 가는 거지. 1만큼. 여기 t가 5일 때. 예. 그 다음 t가 6일 때 2만큼 가는 거지. t가 6일 때. 다시 1만큼 가는 거지. 예. t가 7일 때. 이런 운동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음의 방향으로 다시 2만큼, 다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런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만약 0부터 7까지에서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0일 때 0이었어? 7이었을 때 얼마야? 4지. 그러니까 너랑 너가 왔다 갔어. 위치의 변화량은 없고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4가 되는 거야.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까? 2, 2, 4를 더하니까 움직인 거리는 8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VT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점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걸 판단해내는 것까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념은 정말 간단한데, 이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다 연상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거 있으면 다풀수 있어, 이거야. 이거 있으면. 아니, 안 되는 거 없어. 물론, 원리 원칙대로만이지. 원리 원칙대로만. 근데 원리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이 속도와 거리에서는 특별한 사항들이 없고,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넓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 정적분과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도 설명드렸던 2차 함수에 대한 거야.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면 너는 a에 x마이너스 알파, x마이너스 베타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 그럼 원칙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가 음수기 때문에 그 f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xa, x마이너스 알파, x마이너스 베타 너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된다. 이게 넓이가 된다. 근데 직접 적분해 보시라고. 제가 이걸 증명해 드렸던 거잖아. 그랬더니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렇게 돼 버린다.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이러하지만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일 때는 a 값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 a 자체가 음수잖아. 그러면 이 자체가 음수가 돼 버린다고. 그럴 때 A가 음수일 때는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버리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넓이 공식이야.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하자. 기본, 기본.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었어. 예, 2차 함수 이거고 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교점을 잡아. 여기 x 이퀄 알파,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뭘 적분하는 거야? 응?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에 있어? mx 플러스 n이 있고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너를 적분해. 그러면 이게 넓이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식을 봅시다. 이 식. 이 식을 봅시다. 아니면 이 함수가 지금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mx 플러스 n을 빼.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2차 함수잖아. 근데 교점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거든.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다 뭐 곱한 것뿐이야? 마이너스 곱한 것뿐이잖아. 그럼 한번 봐보세요. 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다? 너를 아까 마이너스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 똑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식과 똑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공식이. 자, 요번에는 이차함수와 요런 이차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예. 이게 fx, 얘는 gx인데 a'x 제곱, b'x, c', 이렇게 잡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 교점,

교점 나왔는데 여기 x 이퀄 알파,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하면, 베타라고 얘기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에 있어? 네, gx가 위에 있지? gx에서 fx를 빼, 그거를 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너에서 너를 빼면 얘를 잘 봐봐요. 어떻게 나와? 이거에서 fx 쟤를 빼? 그러면 a 프라임 마이너스 a 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런데 너하고 너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버리겠지. 이해돼요? 그럼 제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볼게. a 마이너스 a 프라임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적분하는 형태야. 그러면 이거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요거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만 좀 달라지는 건데, 요 넓이는 6분의 2차항 개수를 서로 빼. 이 자체가 양수야.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 왜? 바뀔 수 있잖아, 부호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래 버리면 바로 얘가 넓이가 되는 거다. 얘가 넓이가 된다. 딱요세 가지야, 일단. 예. 그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여기를 잘 봐. 근데 이런 문제가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얘를 계산하는 건데, 사실 이 계산을 식으로 바꿔보면 너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아요? 예. 네.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수능에서 요거의 넓이를 이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x는 p에 대해서 얘를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뭐 한다? 이등분한다 라고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때 너가 뭐냐 이거지. 너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갖다가 요 식을 변화를 줘보면, 변화를 주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잖아. 얘랑 같은 거야. 얘랑. 요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예. 조금만 이해해보세요. 여기가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런데 요 점, 여기 가면 얘 넓이, 요거 평행하면 요게 접점. 이런 얘기해줬잖아요. 딱 거기 위치거든요? 중점이야. 예. 얘하고의 중점을 잡아주면 된다. 중점.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잡으면 된다. 교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점 생각한 다음에 그거의 중점을 잡아버리면 넓이를 이등분하게 된다.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그냥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건데, 은근 어렵지? 이 넓이, 그거를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에 두 배가 이 넓이랑 같다? 그래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닐까? 이런 문제도 등장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차함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차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네, 이차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이걸 기하적으로 보면 얘가 x축이잖아요. 그럼 얘를 x축이라고 봐봐. 그러면 이차함수 요게 요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근데 얘는 얘를 만약에 x축이라고 그러면 x축을 휘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곡선의 형태가 좀 바뀌는 거야. 요런 형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공식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이차함수인데 요런 성질이 있어. 자, 여기 넓이 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적분해 나갈 건데, 어디까지인가 적분해 나갈 건데, 요 넓이랑 똑같은 넓이.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갖다가 제가 S라고 했을 때, 요 넓이도 S다 이거야. S다 이거야. 그이 값을 찾아내라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낼까? 이 값을 찾아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p라고 이야기하면 p라고 얘기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p까지 fx dx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정적분 값은 부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2차 함수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2대 1이 돼. 2대 1.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3이었어. 이 넓이랑 같게 되는 너의 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냥 4야. 왜? 2대 1이니까. 이해해요? 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2차에서 매우 귀찮은 건데, 웬만한 문제집에서는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공식을 가르쳐는 드려. 근데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아니, 선생님이 이거를 올림퍼스 유형편 그 문제를 위해서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야. 그럼 작년 제 강의를 봐. 작년 강의에서 정적분 활용 넓이에 대한 심화 개념에서 제가 이 공식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2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너하고 너 교점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넓이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겠죠? 공식에 의해서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이 있을 거야. 아, 이거 접선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이 점에서 접선. 또, 요 점에서 접선 구할 거야. 접선. 그래서 이 접선과 요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넓이와 요 넓이. 요게 이 S면 요 넓이는 S다. 절반이야. 절반. 그러니까 요 넓이 대요 넓이가 2대 1이야. 요 넓이 대요 넓이가 2대 1이야.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그거 보여? 이거 공식이 있었지. 이렇게 교점 잡고 이렇게 잡아 보세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예? 요거 넓이 빼.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빼. 그럼 요 S 나오겠지. 얘랑 얘 보면 2대 1이야. 딱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다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반복적인 거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보면 된다. 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대한 건데, 3차도 요런 형태가 있을 거야. 3차 형태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갔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라. 요 넓이를 구하라면, 이것도 공식이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차항의 계수 몰라. 그 다음, x-알파, x-베타의 제곱, 너를 적분해 주는 거야. 너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12분의 a 곱하기 베타-알파의 네 제곱, 이렇게 나와. 네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만 씌워주겠다. 요게 공식이야. 3차에서의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 6분의 절대값 a,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4제곱. 요렇게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차의 특징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렇게 x축이 있어서, 이 넓이가 같았대. 그러면, 요 길이의 b가 1대1이 돼야지. 이건 느낌 아시겠죠? 요 올라간 만큼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란 얘기는 이 길이가 같다. 요런 얘기. 이게 특징이야. 심지어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았대. 그러면 이 점이 점대칭

정점이야. 3차 함수의 점대칭점. 다시 말하면 변곡점. 변곡점. 변곡점을 지나면 넓이가 무조건 같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이 뭐였을까? 점대칭점, 변곡점이었겠지.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 된다. 이게 3차 함수에 대한 겁니다. 3차 함수. 근데 제가 이 보통 여기까지 하고 일반적으로는 끝내.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 연습하다 보니까 4차도 나오더라고. 근데 4차의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야. 여기에서 삼중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 요런 거. 요 부분의 넓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 튕겨 올라가, 요 부분의 넓이. 이런 게또 공식으로 나와. 그래서 얘가, 얘가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너는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A에 X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N제곱,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 얘가 절대값 A 곱하기 n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 n 팩토리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더큰 거예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클때 이거에 n 플러스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거를 일반화한 거다라고 생각해 봐. 여기 3, 여기 1. 그럼 5 팩토리알 120, 3 팩토리알 1 팩토리알 6. 126 6으로 약분해버리면 20분의 절대값 A, 5제곱. 이렇게 한 거고. 만약 2, 2, 그러면 5팩토리알 120, 2팩토리알 2팩토리알 4로 나누면 30분의 1 절대값 A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적분의 활용 개념 설명을 다 마쳐봤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랑 문제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45번째 시간이죠. 자, 많은 학생들이 공부라고 생각하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실력은 강의가 끝난 다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리법을 많이 배워도 직접 요리를 해보지 않으면 내게 안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들은 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거나 친구한테 설명해 보는 듯이 뭐 인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서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날 한번 더 보고 주말에 한번 더 보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6번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한 단계 높은 문제죠. 자, 숫자가 1부터 7까지가 있는 7장의 카드. 자,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한 줄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는 이제 7팩토리얼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죠.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 자, 두 개를 곱했는데 짝수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고요. 그 여섯 건은 모두 홀수가 되겠죠. 이걸 한번 좀 표현해 보면 이런 거다. 자, 지금

홀인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 풀때 좋겠다.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사건을 구해볼까? 자, 이때는 일곱 칸이 있는데 양쪽에 다 홀수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다룰 때는 좀 연속하는 두개 이상의 사건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건이 있는 대상과 조건이 없는 대상이 있는데, 조건이 걸린 대상을 먼저 생각해도 되고요. 조건이 안 걸린 대상을 먼저 생각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양끝을 먼저 생각할게요. 이렇게. 양끝을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자리의 배열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홀수 두 개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는 일곱 장의 카드 중에서 홀수는 몇 개가 있을까? 1, 3, 5, 7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이때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열이죠. 그래서 네개 홀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다. 이제 나머지 다섯 자리가 있잖아요. 다섯 자리. 다섯 자리는 어때요? 이미 두 장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장의 카드를 한 줄로 배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7명을 줄 세우는 7팩토리알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4p 곱하기 5팩토리알이 되겠다. 자, 간단히 풀려면 5팩과 7팩이 충돌했다고 생각해서 남은 생존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두 녀석이 부딪혔을 때 생존자는 누가 있다? 분모에 7 곱하기 6 있다. 그리고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간단히 해보면,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서 2가 되니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은 뭐다? 7분의 2가 되겠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이니까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는데, 자, 여사건의 확률은 7분의 2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7분의 5. 답은 7분의 5다. 자, 전형적인 여사건을 활용하는 문제죠. 물론 뭐 정직하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배반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 누가 이렇게 구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현장, 시험 현장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6번까지도 뭐 어찌어찌 할 만하죠? 그러니까 27번까지도 좀 성실한 친구들이 다 커버할 수 있고요. 28번부터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해야지 풀수 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다시 25번으로 좀 내려왔네. 근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라고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자, 흰색 마스크가 5개가 있고요. 자, 화이트가 5개 있으니까 W5라고 쓸게요. 자, 검은색 마스크가 9개가 있대. 자, 블랙이 9개가 있는 상자가 있대요. 이렇게. 자, 여기서 3개를 꺼낸다. 자, 조합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이제 3개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자,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은, 일단 3개를 뽑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흰색 마스크는 최대 3개, 그리고 0개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3개 뽑는 거죠. 그리고 총 합이 3개니까 흰색을 3개 뽑았다면 검은색은 몇 개일까요? 0개. 흰색이 2개면 1개. 이때는 2개, 3개가 되는데, 적어도 1개가 흰색이래. 그러니까 W가 1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사건 A를 봤을 때. 근데 여사건의 확률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때도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인데요.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뺄 거야. 그럼 어떤 시행이냐? 지금 총 마스크가 몇개 있어? 14개 있잖아요. 14개 중에서, 숫자가 좀 큰데? 3개를 뽑는 시행이다. 근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흰색 5개 중에서 0개 뽑자. 그렇다면 5시 0. 자, 검은색 9개 중에서 3개 다 뽑자. 그래서 9시 3이 되고요. 자, 5시 0은 어차피 1이니까 생각 안 해도 괜찮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자, 14C3이나 9C3이나 어차피 분모에 3팩이 있잖아요. 그래서 3팩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14부터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연속하는 세 층을 곱하고요. 자, 9도 마찬가지야. 987을 곱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없어져. 왜냐하면 7로 나눴을 때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8에 70이잖아. 16에 6배예요. 사라지고 지워져서 이렇게 6이 돼요. 또 없앨 수 있죠. 사라지고 지워져서 이렇게 3이 되잖아요. 자, 남는 걸 써볼까? 1 마이너스. 자, 분모의 생존자는 13밖에 없네. 13. 자, 분자의 생존자는 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3분의 10. 답은 13분의 10이 되겠다. 우리가 직전에 풀었던 문제 어때요? 완전히 거의 비슷하죠? 앞에 있는 친구가 뭐 26번 모평 문제라면 이거는 23학년도 수능 문제. 그러니까 초고난도. 한두 문제 빼고는 뭐 두세 문제랄까? 웬만해선 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능이 거의 30년 가까이 데이터가 누적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창의적으로 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하던 거 열심히 하자. 기존에 나왔던 거 열심히 정복해서 보통 상위권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번. 자, 25번이니까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흰색 손수건에 4장이 있어요. 뭐, 화이트 손수건이 4장이 있고요. 블랙 손수건이 5장이 있다. 이런 어떤 주머니이자 바구니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4장을 뽑았대요. 자, 앞에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때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화이트가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때도 좀 표를 그려볼까? W와 B가 있을 텐데, 4장을 뽑았기 때문에 화이트는 최대 4장까지 뽑을 수 있죠? 4, 3, 2, 1, 0, 이렇게.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때요? 총 4장이 돼야 되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W가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커버하는 거잖아. 이 사건을 A라고 봤을 때. 지금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사건 A를 구하는 것보다는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것이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가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확률은 1 마이너스,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고요. 는1 마이너스.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뭐예요?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조합이잖아요. 9, C, 4. 자, 그 다음에 일단 사건은 이 안에서 또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뭐예요? 화이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잖아.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요. 자, 블랙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으니까 OC3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어떠냐? 자, 4개 중에서, 흰색 4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어. 그러면 4C0. 자, 검은색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뽑았으니까 5C4가 되잖아요. 자, 계산해 보면 이거는 4 곱하기 10이야. 그러니까 40. 이건 뭐예요? 이거는 1 곱하기 5니까 5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40 플러스 5, 45가 되겠네. 이렇게. 자, 9C4 같은 경우는 좀 구해 볼까? 자, 9. 8, 7, 6이 있고요. 4, 3, 2, 1이 있어. 이렇게. 4, 2, 8 곱하면 2가 되고요. 곱하면 14. 9를 곱하면 자, 126. 그래서 1-126분의 여기는 45가 되죠. 자, 그래서 잘 구해보면 자, 126분의 자, 126에서 45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70, 자, 82. 82가 되나요? 자, 81이 되겠네요. 이렇게 81. 자, 126분의 81. 두 친구를 3으로 나눴을 때 27, 그리고 42. 자, 9로 나눌까? 9로 나눴을 때 9가 되고요. 여기는 14가 되겠네. 답은 14분의 9. 이렇게. 자,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뭐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은 세 가지로 분할되니까 이것보다는 두 가지로 분할되는 여사건을 구해서 1에서 빼는 전략을 쓰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 모의평가 25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자, 벌써 세 문제나 풀었는데,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 수능

에서 나왔죠. 숫자가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겠대요. 한 줄로 나열할 때. 이것만 보면 어때요?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알이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구성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양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양끝에 놓인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10 이하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면 이번에도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지금 6장의 카드 배열할 거니까 칸이 몇개 필요해? 6개 필요하고요. 양끝에 놓인 숫자를 뭐 AB를 할까? 이렇게? 그럼 질문해 볼게요. A 플러스 B는 최댓값이 뭐야? 자, 가장 큰두 친구를 선택한 게 최댓값 아니겠어? 그래서 언제나 1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뭐예요? 가장 작은 두 친구를 선택한 3이 바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냐?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요 안에서, 요게 기본 설정이에요. 요즘 디폴트란 말 많이 쓰죠? 요 안에서, A 플러스 B가 어땠으면 좋겠다?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요걸 바로 사건 A라고 두자고요. 요게 바로 사건 A인 거죠, 이렇게. 근데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잖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거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나머지 경우가 뭐야? 나머지 경우가 뭐냐고. A 플러스 B가 11일 때잖아요. 요게 바로 사건 A의 여사건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서 생각해야 돼.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3부터 10까지인데, 그 나머지 경우는 11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죠. 이걸 구하면 되잖아, 이제. 근데 A 플러스 B가 11인 경우는 뭐예요? 5와 6을 선택했을 때잖아요. 여기에 5가 있을 때, 6이 있을 때, 아니면 6호가 올 때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 일단, 양 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배열을 선택해보자. 자, 5, 6을 할지, 6호 할지. 지금 선택의 가짓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 10이 되는 거고. 그럼 6개 중에서 두 개를 썼잖아. 남은 건몇 개예요? 4개니까 그네 친구를 여기다 배열하는 4팩토리얼 곱하면,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사건 A의 여집합, 여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수 있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인데요.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여사건을 통해서 구할 거야, 이렇게. 어떤 시행이냐? 6개를 한 줄로 배열한 시행이니까, 6팩토리얼 분해. 그리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2, C1 곱하기 이렇게 4팩이 되겠죠. 그럼 두 녀석이 만났을 때 생존자는 누구냐? 자, 분모에 6호밖에 없겠네. 그리고 이 C1은 2가 되잖아요. 요거는 30분의 2니까 잘 계산하면 30분의 뭐가 돼요? 28이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을 때 답은 15분의 14. 답은 15분의 14가 되겠다. 자, 요 문제가 약간 좀, 스페셜하죠.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AB라는 문자를 도입해서 간단하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니까 어때? 너무 문제 다루기 편하지. 그래서 적절히 문자를 도입해서 모델링 할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 설정이 3부터 11이에요.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반대는 깔끔하게 11일 때단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 그래서 양끝을 배열하는 사건과 나머지 친구를 배열하는 사건은 연속하는 두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했고요. 1에서 뺐을 때 원래 사건의 확률까지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자, 2년 전에 나왔었죠. 짠. 26번. 약간 긴장. 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락한대. 야, 이거 중요하죠? 중복을 허락한대요. 4개를 선택했다. 자, 나열했다. 순서가 있으니까 순열, 중복했으니까 중복.
중복 순열 문제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냥 고배 법칙으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것을 사건 A라고 할까요? 자, B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것을 사건 B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건 하잖아. 따라서 합사건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A의 확률 그리고 B의 확률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돼. A 사건, B 사건, 곱사건. 그런데 실제로 세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될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A를 한 번만 쓰는 거랑 B를 한 번만 쓰는 것은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구하면, PA만 구하면 그걸 통해서 PB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으니까. PA 먼저 구해볼게요.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볼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요? 지금 내 친구를 선택하니까 칸은 4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올까요? A, B, C, D 중에서 한 친구가 오잖아요. 경우의 수는 4가지.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리에서도 선택지는 4개고요. 각각 선택지 4개고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를 한 번만 썼으면 좋겠다. 두번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안 쓰는 것도 안 되고요. 한 번만 쓰자. 그러면 A를 먼저 배열하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배열하자. 네칸 중에서 어디에다가 A를 배열할까? 자, 선택의 경우의 수는 사실이 되고요. 배열했다 치자. 이 자리에는 누굴 배열할까? A를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이미 썼기 때문에 A를 제외한 세명중한 친구를 쓰면 되잖아요. 자,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4와 27의 곱이니까 108가지가 바로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 A와 사건 B는 어때요?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건 B의 확률도 미뤄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냐?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죠. A도 한 번만 쓰고 B도 한 번만 쓰는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이때도 분모는 뭐가 될까? 똑같이 4의 4제곱이 되고요. 자, 이때도 4칸이 필요할 텐데 A를 배열하고 B를 배열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배열해보자. A 어디다 배열할래? 선택지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중 하나를 선택하자. A를 썼다면 이제 B의 선택지는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이제 여기 있는 자리에 누굴 배열할까? AB를 각각 한 번씩만 쓸 건데 이미 썼기 때문에 AB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 중에서 한 녀석을 선택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는 두 개죠? 자, 곱하면 되죠, 이렇게. 4, 3, 12와 4를 곱했으니까 48. 여기는 이렇게 48이 되겠다. 자,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지금 A의 확률과 그리고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더블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뺄 건데요. 자, 세 확률 다 분모는 똑같아요. 4의 4제곱. 이렇게. A의 확률은 분모가 108이고요. 이제 B의 확률 또한 108이고요. 자,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은 분자가 48이잖아요. 자, 4의 4제곱은 잘 계산해 보면 256인데, 자, 두 녀석이 만났을 때 60이고요. 108과 만나면 바로 168. 자, 그럼 분모 분자를 8로 나눠볼까? 8, 2, 16. 8, 1은 8, 8, 3, 24, 8, 2, 16. 자, 그래서 답은 32분의 21. 깔끔하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우리가 먼저 각각의 사건들을 A, B라고 이름 붙이면 좀더 편하게 풀수 있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사건 A와 B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똑같다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해서 사건 B의 확률도 불필요하게 구하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확률의 덧셈 정리,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이제는 25번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 선택지가 11개가 있네. 근데 두 개만 선택하겠대요. 서로 다른.

그 단순한 조합이죠.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11시 2가 되죠. 자, 이때 선택한 두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야, 적어도 나오면 어때? 여사건 이용할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죠. 7 이상의 홀수일 확률, 또7 이상이면서 동시에 홀수야? 이런 녀석이 하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지금 보면 7 이상이면서 홀수잖아요. 여기는 선택지 중에서 7 이상의 홀수 누가 있어? 7도 있고요, 9도 있고요, 11도 있잖아. 여기는 세 친구 중에서 하나 이상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7, 9, 11 중에서 하나 이상 선택한 사건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러면 7, 9, 11 아예 선택 안한 거를 바로 사건 A에 이렇게 여사건으로 두자. 이게 좀 마음 편해. 왜냐면 지금 사건 A의 확률을 구할 거잖아, 이렇게. 1-P의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잘 생각해 봐. 이세 친구 중에서 하나 이상 썼다는 얘기는 하나만 선택했을 때, 두 개만 선택했을 때, 세개다 선택했을 때 이렇게 분할해야 되잖아요. 근데 7, 9, 10을 아예 안 쓴다는 것은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서 다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풀어보면 일단 시행 자체는 11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시행이고, 자, 7, 9, 10을 아예 안쓸 거니까 나머지 8명 중에서 두 개를 다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11시이나 8시이나 어차피 부모에 똑같이 2 곱하기 1이 있으니까 11 곱하기 10과 이렇게 8 곱하기 7만 적어 줄게요. 간단히 할 여지가 있나? 2로 나눴을 때 4가 되고요. 2로 나누면 5가 되죠. 자, 그래서 위로 갖고 와 보면, 자, 1 마이너스, 자, 분모에는 55가 있고요. 분자에는 28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55분의 뭐가 되냐면 27. 답은 55분의 27이 되겠다. 귀염둥이 문제네. 7 이상 홀수라고 보니까 좀 막연했는데, 실제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박아 놓으니까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였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이나 어떤 그 다르게 진술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추상적인 문제를 손쉽게 다룰 수 있다. 자, 26번 약간 긴장해. 왜냐하면 26번이니까 한번 긴장했고요, 수능이니까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자, 경건한 마음으로 볼까요? 자, 어느 학급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자,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A를 선택한 학생은 9명, 그리고 B를 선택한 학생은 7명이 있는데요. 자, 1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했다. 조합이죠. 16시 3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고. 자, 조건은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이 B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A를 선택했는지 B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하죠. 그 학생이 뭐 성별이 뭔지, 그 학생이 안경을 꼈는지, 그 학생이 뭐, 가까운 데 사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A를 선택했냐, B를 선택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A를 선택한 학생 9명을 A가 9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B를 선택한 학생이 7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바구니 안에 B가 7개 있어서 요런 16개의 대상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불필요한 비본질들은 뒤로 물러나고 필요한 엑기스만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3명을 선택하니까 3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16개 A, B 중에서 3개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문제풀기에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명 이상이 B를 선택했다, 그 말은 3개를 뽑았을 때 하나 이상이 B란 얘기잖아요. 그 말은 B가 하나만 있을 때, B가 두개 있을 때, B가 세개 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분할되니까 당연히 여사건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 있는 하나 이상 B인 사건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사건이 뭐예요? B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모두 A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건 X의 여사건이 되죠.

그의 전략은 이거예요. 사건 X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X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자. 자,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볼까? 자, 일단 어떤 시행이에요? 16개 대상 중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16, 13이 되죠. 그 다음에 A만 선택할 거잖아. B를 하나도 선택 안할 거잖아요. 근데 A가 몇개 있다? 9개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3개를 다 뽑겠다. 그렇다면 9, 13. 둘다 지금 3, 3으로 똑같으니까 3팩이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분자만 쓸게요.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16 곱하기 15 곱하기 14가 되고요. 9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자, 간단히 될 여지가 너무나 많죠. 사라지고 지워지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날아가고 4가 되고요. 사라지고 지워지고 4가 되잖아요. 여기도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부모의 생존자는 4와 5니까 곱했을 때 20. 이렇게. 자, 분자에는 3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답은 20분의 3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X의 확률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20분의 지금 3이라고 구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답은 1-20분의 3이 되고요. 20분의 17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설명 들으면 너무나 쉬운데, 각각의 학생들을 그냥 단순한 A, B라고 바라볼 수 없었다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적에 부합하게끔, 불필요한 점들은 좀 잊어버리고요. 중요한 액기스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약간 좀 비인간적이기도 하지, 어떻게 사람을 그냥 A, B로 바라볼 수 있냐. 하지만, 효과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능 26번이지만 넘사벽은 아니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주머니에 1, 2, 3, 4, 5. 자, 수능 25번이니까 뭐 할만할 것 같아. 자, 흰 공 5개와, 이때는 공의 색깔도 달라. 공의 색깔이 다르고요. 그 안에 숫자가 뭐흰 공은 2, 3, 4, 5, 6. 검은 공은, 정정. 흰 공이 1부터 5까지고요. 검은 공이 2부터 6까지야. 보니까 공의 개수는 똑같죠? 다섯 개로서 똑같은데, 지금 번호가 좀 차이가 있네. 자,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자, 총 10개가 있는데 두 개를 선택했대.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서로 같은 색인 것을 사건 A라고 두고, 그러니까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개의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거죠? 수가 같은 것을 사건 B라고 두고요. 이건 하니까,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구할 사건은 세 개죠.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 두 번째는 B의 확률. 세 번째가 뭐야?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다. 가볼까? 일단, 흰공 다섯 개가 있는데, W라고 할게요. 1, 2, 3, 4, 5.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볼. 이때는 2, 3, 4, 5, 6.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수는 똑같다. 합쳤을 때 10개다, 결국.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개를 뽑냐면 두 개를 뽑는 건가? 두 개를 뽑는 거죠, 두 개.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 구해볼까? 일단 시행이 뭐예요?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선 10시 동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동의되지. 그다음 사건 A는 같은 색깔만 두개 뽑겠대. 그러면 흰색만 두개 뽑을 때. 여기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흰색만 두개 뽑는 경우는 OC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검은색만 두개 뽑을 때. 여기도 다섯 개가 있는데 OC가 있죠. 이렇게. 근데 흰색만 두개 뽑는 사건과 검은색만 두개 뽑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배반 사건 관계잖아요. 따라서 더블 카운팅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하면 된다. 자, 계속 계산해 볼까? 자, 10C는 뭐예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45예요, 이렇게. 자, OC는 10이고요. OC는 10이니까 20. 자, 여기까지만 구할게. 자, 물론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일단 냅둬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B를 구할 건데 일단 시행 자체는 똑같으니까 10C를 분모에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 숫자가. 숫자가 똑같을

그러면 이 2를 뽑을 때, 3, 3을 뽑을 때, 4, 4를 뽑을 때, 5, 5를 뽑을 때, 케이스가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 구해보면, 자, 분모는 45고요. 분자는 뭐예요? 4가 되잖아요. 이제 곱사건 남았네. 자, 곱사건은 어떻게 할 거야? 곱사건은 숫자도 같으면서 색깔도 같아야 돼. 그런데 흰색 안에서 같은 숫자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검은색 안에서 같은 숫자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곱사건의 확률은 0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건 A와 B는 어때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어떤 관계다? 배반 사건 관계여서 중복 카운팅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면 끝난다. 두 친구는 분모가 똑같잖아요. 45. 첫 번째 사건은 경우의 수가 20이고요. 두 번째는 4가 되니까 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눴을 때 15분의 8. 답은 15분의 8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최근 수능에 나왔었던 2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특징은 바로 공의 색깔과 숫자가 그러니까 변인이 두 가지였죠. 흰색에는 1부터 5까지, 검은색에는 2부터 6까지죠. 그리고 사건을 우리가 이름 붙였잖아. A 사건. 같은 색. B 사건 같은 수 이렇게. 자,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건 뭐야? 흰 공에서만 두 개를 뽑거나 검은 공에서만 두 개를 뽑는 건데 이두 사건은 중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2, 2를 뽑거나 3, 3을 뽑거나 4, 4를 뽑거나 5, 5를 뽑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중복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최근 수능에 나왔었던 25번. 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할 만하죠? 근데 수능에서는 약간 좀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까지 넘어설라면 더 잘해야 돼.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면 120점의 실력이 있어야 돼. 90점을 맞은 친구들은 사실 잘 보면 100점만큼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긴장을 처리하다 보면 그 긴장 처리하는데 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뇌가 온전히 문제에 100%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잖아. 시험 끝나고 다시 푸니까 풀려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강한 실력을 갖추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수능에 나왔었던 26번. 약간 좀 어려울까? 아까보다? 뭐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다. 3장을 꺼내겠대요. 그 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시 3이고요. 자,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3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언뜻 봐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잖아요. 1, 2, 3, 4와 7, 8, 90. 당연히 여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자, 가장 작은 수를 m이라고 할까요? 스몰 m. 이게 바로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7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a라고 둘게요. 이렇게. 근데 이 사건을 벗어나는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4보다 작거나 같거나, 7보다 크거나 같다. 바깥쪽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두 개밖에 없네. 최소값이 5이거나, 최소값이 6인 경우. 그렇다면 당연히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건 A는 아니고요. 여사건의 확률이죠. 이게 바로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이해돼? 1에서 이 값을 뺐을 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사건 A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자, 최소값이 5일 때, 이렇게. 자, 지금 우리 3장을 뽑을 거잖아요. 3개 중에서 5가 제일 작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두 친구는 어때요? 5보다 큰 6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이거는 10가지지, 이렇게. 쉽게 가네. 자, 두 번째는 최소값이 6일 때, 그러니까 3명 중 막내잖아요, 이렇게. 자, 나머지 두 친구는 6보다 큰 7부터 10까지 4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 이건 6가지죠. 이제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여사건의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

6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10시 3이잖아요, 이렇게. 10시 3을 잘 계산해 보면 이거 120이에요, 120. 120분의 16이고요. 자, 8로 나눴을 때 15분의 2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건 A는 끝났지, 뭐. 우리가 원하는 사건 A는 1 빼기 여사건의 확률인데, 여사건의 확률이 뭐냐? 15분의 2가 되잖아요? 15분의 2. 이렇게. 답을 구해보면 15분의 13. 끝. 됐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건 A를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분할했을 때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깔끔하죠. 5일 때와 6일 때. 그리고 두 녀석은 이제 중복이 걱정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에요.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고요. 자, 최소값이 5라는 것은 나머지 두 친구를 5보다 큰 6부터 10까지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 자, 막내가 6이라는 것은 7부터 10까지에서 나머지 두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각각을 더했을 때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고요. 시행은 10시 3이니까 그걸 통해서 확률을 잘 구했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수능 26번이었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은 그 여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집중 연습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 그리고 문제에서 사건들이 등장했을 때는 꼭 이름을 붙이자. A 사건, B 사건. 이제 자, 6월 모의평가 28번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자릿수가 있지만 최고자리 숫자에 0이 올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택지에 0이 없기 때문에.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이거나 자, 이름 붙여 5의 배수인 사건 A가 되고요. 3500 이상인 사건 B가 되죠. 그런데 접속어가 뭐예요? 또는이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사건 A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에서 빼면 되잖아요. 곱사건의 확률을 이런 스토리로 가겠다. 그럼 먼저 PA 먼저 구해볼까? 첫 번째 PA 사건 A는 뭐냐? 네 자리 숫자가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네 칸을 그리면 되죠. 선택지 1부터 5까지인데요. 5의 배수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1의 자리가 5의 배수면 되고요. 그때 5의 배수는 5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고정하는 거죠. 이제 나머지 세 친구를 결정하면 되는데 선택지는 5개야. 5개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니까 바로 5. 자, 5가 아니죠. 5를 이미 썼잖아. 5를 이미 썼기 때문에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의 분자는 4P3이 되고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5P4가 되겠다. 어때요? 괜찮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 자, 두 번째는 사건 B의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P4다. 이렇게. 자, 이번에도 네 칸이 필요하죠? 그런데 350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안에서도 케이스가 또 나눠져. 최고자리 숫자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는데요. 일단 여기 3이 오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35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5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 숫자는 누가 와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4가 오거나 5가 오면 어때요? 이때는 나머지 어떤 수가 오던 간에 35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자명하잖아요. 이때는 이미 두 자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두 자리를 어떻게 배열할까 고민하면 되고 얘는 세 자리를 어떻게 배열할지를 고민하면 되겠다. 그럼 지금 다섯 개 중에서 이미 두 개를 썼잖아요. 따라서 선택지는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야. 얘는 이미 하나를 썼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4개가 되고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이때도 구조적으로 동일하죠? 앞에 있는 경우와 4P3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해보면 일단 3P가 어때? 하나가 있고요. 4P3은 2개나 있네.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해야 돼. 1의 자리에 5가 오면서 이런 조건 만족해야 돼. 근데 잘 봐. 지금 얘는 이미 1에 5를 썼잖아요. 1의 자리에 5가 올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곱사건에서 만족되는 경우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곱사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사건을 구하기 위해서 B의 경우 중에서 A도 만족하는 경우를 찾는 건데 반드시 1의 자리에 누가 와야 돼? 5가 와야 돼. 근데 얘는 이미 5를 다른 자리에 썼잖아. 탈락이야. 얘도 어때요? 최고 자리에 이미 5를 썼기 때문에 1의 자리에 5가 올수 없잖아요. 얘도 탈락이야.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고요. 근데 두 번째 경우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 자리에 4가 오면서 동시에 1의 자리에 5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써보면 하나, 둘, 셋, 넷이 있고요. 여기 4가 오고요. 여기에 5가 와야 돼. 그럼 지금 선택지가 몇개 있어요? 원래 5개가 있는데 2개를 썼잖아.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인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해서 자리에 배열하면 되죠.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의 분차는 3P가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복붙하면 되겠다. 5P4. 됐죠? 이제 마무리 접을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는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원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사건의 확률이다. 처음에는 사건 A의 확률이 있죠? 5P4분의 4P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B의 확률. 얘는 좀 컴플렉스하죠? 5P4분의 3P 플러스 2 곱하기, 그리고 4P3 마이너스, 얘는 빼줘야지. 5P4분의 3P.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여지가 있잖아. 왜냐하면 3P가 사라지고 지워지잖아. 4P3은 여기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총 3개가 있겠네? 자, 그래서 3 곱하기 4P3이에요, 이렇게. 자, 분모는 5P4.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5P4는 뭐예요? 5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가다가 총 4개가 되는 순간 스탑. 그리고 3 곱하기 가로 열고 4P3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자, 없어질 여지가 있잖아. 사라지고 지워져서 고맙다. 이렇게. 그 남는 건 뭐냐? 남는 것은 5분의 3. 결과는 의외로 간단하네. 답은 5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엄청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뒤에 번호는 28번이에요. 이렇게.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는 뭐 사건 A, 사건 B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는 사건한테 이름을 붙였을 때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5의 배수가 될때 중요했던 건 뭐예요? 1의 자리에 5의 배수가 와야 돼. 근데 5의 배수는 5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플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5의 배수라는 것은 다르게 진수하면 1의 자리에 5가 박혀야 돼요. 그리고 3500 이상일 때 최고자리 숫자가 4나 오면 그 다음 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최고자리 숫자가 3일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자리에 5가 올 때만 3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B란 사건은 그 안에서 또세 가지로 분할한 거예요. 일단 이미 5개 중에서 2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됐고요. 이때는 선택지 5개 중에 하나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를 배열했고, 이때도 사실 구조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3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사건 B의 확률의 분자가 되죠. 그리고 뭐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을 구하는 게 중요했어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 어차피 2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2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바로 1의 자리가 5가 되는 경우를 봤더니 이때는 죽었다 깨도 1의 자리에 5가 올수 없단 말이야. 이미 여기 최고 자리에 썼기 때문에. 이때는 두 번째 자리에 썼기 때문에 절대 1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경우수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는 1의 자리에 5가 올지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은 최고 자리에 4가 오고요. 1의 자리에 5가 오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근데 이미 5개 중에서 2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선택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면 됐다.

0: 이렇게 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고요. 그럼 다 끝난 거죠?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그래서 덧셈 정리를 잘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답은 5분의 3이 되겠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했을 겁니다. 자, 오늘 좀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어봤죠. 28번도 풀어봤고, 27번도 풀어봤고, 26번도 풀어봤습니다. 근데 다양한 난이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결국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연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다음부터는 스무스하게 갈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자리 숫자를 배열할 때는 이렇게 네 칸을 그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추상적인 조건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고요. 난이도가 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수식 같은 걸로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들 많이 연습해서 좀 수능이나 모의평가 때 스무스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5번째 시간 끝났고요. 이제 5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확 몰아가지고 완강까지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의 기호 시그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그마의 기본적인 말뜻,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게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요 세 개의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그마 K제곱의 경우는 증명 과정이 조금 다소 길기 때문에 얘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K제곱, K세제곱의 경우는 그런데 시그마 K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열을 해보시면 등차수열인 거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활용을 하시면은 굳이 다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서 계산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좀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내용들 쭉 연이어가지고 문항들 한번 풀어볼 건데 풀어보고 오셨죠? 한번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사람 심리상 찾고 싶잖아요. 근데 찾고 싶어서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요. 얘가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면 36 마이너스 4ac 하면 8에서 루트가 복잡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보통 의도인 적은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은요, 선생님들이 좀 숫자들은 깔끔하고 계산은 간단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내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럼 뭘 쓰는 거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전개해 보시면 알아요. 제시되어 있는 이 시그마 부분에서 K는 나중에만 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먼저 곱해보면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K에 알파 베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K까지 곱하니까 이제 K세제곱에, 그죠? 여기다가 K제곱에 K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아,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문제에서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 이차방 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의 두 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근의 합은 최고 차항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네, 최고 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공통수학 1에서. 그래서 얘는 진짜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처럼 중간에 막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플러스 6, 두 근의 곱은 2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는 두 근의 합은 네, 플러스 6, 두 근의 곱은 2다. 그럼 제시되어 있는 조건의 시그마 식을 K1부터 10까지 K세제곱에 마이너스 6K제곱 플러스 2K 얘를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뚝뚝뚝 뜯어내서 계산하면 될 거니까 뜯어내서 계산해 봅시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세제곱 마이너스 6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2K로 저 그냥 쓰려고요. 제가 얘기했었죠. K에 대한 1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숫자 대입해 보시면은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6. 2씩 커지고 있죠? 그리고 첫째 항은 2고요. 마지막 번째 항은 20이니까 여기에다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K세제곱 공식이죠. 자, K세제곱 공식부터 쓸게요.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네. 그 다음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은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은 한쪽에다가 이거를 한번더 쓰고 진행을 하시면 쓸 때마다 조금 더 기억의 회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꼭 써보세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계산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6분의 10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21까지 쭉다 곱한 거고요. 얘는 아니죠. 시그마 k 제곱 맞아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11 하고 전체 제곱. 그러니까 써두니까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등차 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플러스 2분의 항의 계수 10개, 첫 번째 항 2, 마지막 번째 항은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 요거 앞에 있는 거2 나눠서 5. 네. 55의 제곱이죠. 요거 6, 6 날아가고요. 210 곱하기 11이죠. 여기에다가 20인데 2로 나누어주면은 1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쭉 한번 써보면은 25 곱하기 11 제곱. 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10에다가 1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0에다가 11 이렇게 썼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거를 계산할 때 저도 제 나름 계산 실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그냥 11로 묶어내려고요. 그래서 요 식에서 내가 11로 묶어내면 25 곱하기 11. 그죠? 11 하나 뜯어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10. 여기는 플러스 10 해서 요게를 먼저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25 곱하기 11 했을 때딱 눈에 안 들어오면은 11을 10 더하기 1로 쪼개세요. 그러면 250 더하기 25니까 275인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아, 얘는 275구나. 네.
275에다가 요 뒤에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네, 뒤에 계산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 275에다가 200을 뺐으니까 75. 그래서 11 곱하기 75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1 곱하기 75. 다시 21을요. 저는 그냥 10 더하기 1로 쪼갤래요. 그러면 750 더하기 75죠? 네, 750 더하기 75.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조금 더더잘 보이잖아요. 825.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825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때 뭔가 마음이 찜찜하시면은, 네, 이렇게 1의 자리가 0이 되게끔 하는 걸 뜯어내주고 남은 숫자들로 더해준 다음에 분배 법칙 적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계산을 할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어디에서 배웠냐면, 네, 친한 지인 선생님의 자녀들 중에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습지를 뭐 자주 즐겨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옆에 서서 얘네들이 계산을 왜 그렇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 빠르게 하지? 하고 봤더니, 예, 가로셈이라고 해서 가로로 쫙다 펼쳐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해서 계산 실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이번 강의를 찍으면서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덧셈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하고, 네, 뭐로 표현? 시그마로 표현하자. 그럼 일반항이 뭘까? 하고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수를 아예 그냥 완전히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보게끔 해주려고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5, 3 곱하기 8, 땡땡땡, 9 곱하기 26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앞자리 숫자는 1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n번째에 오는 거는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 곱하기 하고 들어오는 뒤에 숫자들을 보니까 뒤 숫자들은요, 2, 5, 8 어디까지? 26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3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3n 하고 써준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써주면 2 대입했을 때5 나오죠? 3 대입했을 때8 나오죠? 예, 예쁜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식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항식 구했다. 그래서 a n은 n 곱하기 3n-1이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를 싹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1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AK로 써야 되니까 K 곱하기 3K-1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이건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단추만 잘 끼워놓으면 그 다음 거부터는 단순 계산이구나. 그래서 3K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K로 쓰면 되겠네요. 얘도 우리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실수는 바깥으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얘는 시그마 K1부터 9까지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식이죠.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제곱이니까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됐죠? 자,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2분의 항의 개수 9개. 첫 번째 항 1, 마지막 번째 항 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계산. 그러면 요거 3 나누어지고 요거 2. 근데 얘도 10.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2 곱하기 9 곱하기 10. 공통인수 45로 묶어냅시다. 왜냐면 요만큼이 90 나누기니까 45고요. 얘도 90 나누기니까 45잖아요. 45로 묶어내면 19-1이 돼요. 그래서 45 곱하기 19-1, 18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뒤에 0이 남게끔 계산을 해주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10 더하기 8로 써볼까요? 그럼 분배할게요. 분배, 분배 하면은 450, 이거 계산 금방 나오죠? 45 곱하기 8 하면은 320에다가 40을 더하는 거니까 360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서 계산을 좀 자주 실수한다 하시면 1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맞춰서 숫자를 뜯어내서 분배법칙 적용해서 푸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뭘 먼저 한다? 첫 단추? 네, AN 구하기 첫 번째 항 말고 두 번째 항 말고 세 번째 항 말고 네, 일반화시킨 N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얘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이두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분모가 다 1, 2, 3, 4, 땡땡땡 10까지 딸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게 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할 건데 분모는 n. 자, 이제 분자를 관찰합시다. 1일 때는 1제곱, 2일 때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3일 때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죠? 10일 때는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깔려 있으니까 n일 때는 n번째일 때는 1제곱, 2제곱, 땡땡땡땡땡 어디? n제곱까지 깔려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거듭제곱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그마 k1부터 n까지 그리고 뭐 k제곱 요걸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우리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n분의 1을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저 보라색으로 쓴 부분만 뒤에다가 써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해 줄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누어지는 것들이 보이네요. 아, n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따라서 AN을 찾았습니다. 6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볼까요? 1 대입하면 6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6, 1 맞네. 그죠? 네. 2 대입해 볼게요. 6분의 3 곱하기 5. 그러면 6, 3, 5니까 6분의 15. 6분의 15면 3분의 5인가요? 아, 6분의 15면? 네, 2분의 5죠? 2분의 5? 2분의 5. 맞죠? 네, 그래서 맞아떨어진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우리 이제 AN을 찾아줬으니까 AN은 깔끔하게 쓰면 6분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거 알았으니 얘를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표현해주면 K1부터 10까지 6분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요걸 계산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이거 쭉 나열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분자만 일단 먼저 전개를 해주면 얘는 2K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이에요. 일단 6분의 하고서는 전체가 다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씩 쭉 나열해서 정리해보면 K1부터 10까지 6분의 2K제곱이죠. 즉 3분의 1의 K제곱. 그 다음 6분의 3K 더하기 6분의 1인데요. 그냥 얘는 6분의 1로 쓰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3K 더하기 1로 한꺼번에 저는 계산하려고 합니다. 왜?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거 자체가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에요. 1차식이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계산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 쓸 거고요. 요거 이제 앞에 거 계산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분의 1에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 플러스 6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총 10개 첫 번째 항은 4 마지막 번째 항은 10을 대입했으니까 31입니다. 네,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계속 끝까지 계산해 봅시다. 요거 지워지면은 3 나누어져서 7. 네, 지금 얘도 6분의로 돼 있고 얘도 6분의로 되어 있으니까 좀 맞춰볼까 싶어가지고요. 요거 두개 더하면은 35네요. 그죠? 얘가 35다. 1 대입하면은 4, 10 대입하면은 31이니까 요거는 35. 그러면 지워질 수 있는 게잘 보이지는 않는데 2는 나눠줄 수 있네요. 2 나눠주면은 여기 5. 아, 6분의 5 곱하기 35가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6분의 770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쭉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6분의 770.

얘는 6분의 35 곱하기 5가 되죠. 35 곱하기 5는 150에다가 25를 더했으니까 175. 네,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은 6분의 845가 되겠습니다. 840, 아, 945인가요? 네, 945다. 여기에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3으로 나누어지나?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339. 3으로 나누면 1. 535에서 315 되고요. 얘는 분모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분의 3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죠? 예. 네. 그래서 16번하고요. 17번은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항 구하고 그 일반항에 대해서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걔를 시그마로 나타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숫자가 어마어마시하게 크죠? 2800. 네. 2800. 뭐 100의 배수인데, 일단 얘를 일반항으로 정리했을 때, 일반항의 값이 2800이 되는 자연수 m에 대해서 얘의 값을 계산해주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발문에서 짐작하건대 나는 ak도 알아야 되고, m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첫 단추는 뭐다? 네, AK가 뭔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AK를 구하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에서는요, 곱셈 기호 바로 앞에 있는 게 여기선 1이죠. 1 곱하기 1로 씁시다. 그 다음 13, 그 다음 135, 그 다음 1357. 예. 네. 그러면, n번째일 때는 어디까지 더해지는 걸까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n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1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 땡땡땡땡. 그럼 n번째에서 끝나겠죠? 그럼 en-1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지금 현재 관찰을 해보니까 괄호 안에서 e씩 커지고 있거든요. 무슨 수열? 등차수열의 합으로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1, 3, 5, 7, 9쭉 홀수 드릴 텐데 n번째일 때는 2n 플러스 2n-1로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네, 괄호 써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2n-1까지다. 네. 그쵸? 1일 때 넣었으면은 1로 딱 끝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이 아니고 2n-1로 끝나요. 그 다음 뒤에 곱해지는 숫자는 뭔가 하고 봤더니 뒤에 곱해지는 숫자들은요, 1, 4, 7, 10. 얘도 무슨 수열일까요? 차이가 3씩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에요. 3씩 커지고 있구나. 여기도 3씩 커지고 있구나. 여기도 3씩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서 3n하고 쓰면 되는데, 첫 번째 1 대입했을 때 1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항식을 찾아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m 대입해서 2800인 걸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슨 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다? 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쓸 겁니다. 여기에다가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면은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고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2n이죠? 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구나? n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an은요, n제곱에다가 3n-2가 됩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m이거든요? n이 아니라 m. 그럼 m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m을 대입할게요. 그럼 m제곱에 m-2. 3m-2죠. 3m-2는 2800이다. 이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 좀 무섭죠? 심지어 m에 대해서 몇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이에요. 요거를 계산해줘야 되겠다. 는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숫자를 뭘 대입하고 싶었냐면 글쎄, 얘가 어차피 두개 곱해가지고 100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10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 대입하면은 100, 10 대입하면 28. 아, 2800 나오는구나 해서.

10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럼 m-1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대입했더니 0 나왔어? 그럼 인수정리 써서 인수 하나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 3m제곱.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0m제곱인데, 마이너스 2m제곱만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28m.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플러스 280만 남겨주면 되겠죠. 는요. 그럼 그러고 봤더니 이 값들은요, m이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제곱해도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 이거 다 플러스로 돼 있어서 이게 어차피 양수로 나와요. 0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m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10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수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아,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찾아야 되고 AK는 뭐냐면 주어진 이 일반항식에다가 K로만 바꿔치기해서 계산하면 되지 해서 얘를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 시그마 성질에서는 곱셈 성질 없다고 했어요. 이거 제곱 띄어내고 또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띄었으면 3,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공식 쓰면 되겠죠? 공식 쓰겠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서 공식을 쓰면 이 부분은 공식 쓴 부분이어서 그냥 초록색으로 쓸게요.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얘는요, 네,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거 쓴 겁니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 줄게요. 아, 그러면 얘는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 11의 제곱인데 요거 그냥 나눠서 쓸게요. 그럼 3 곱하기 55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3 곱하기 55의 제곱. 그러면 얘는 또 나누어서 정리되면 2 나눠지면은 여기는 3. 3또 나눠지면은 여기는 7. 그래서 얘는 70 곱하기 11이 될 겁니다. 네, 70 곱하기 11.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쪼갰는데 얘도 11로 뭔가 묶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55가 11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11 하나만 남겨두고 앞에 11 곱하기 5 하나랑 그 다음에 11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까지 붙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11을 곱해줘도 얘랑 서로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70 곱하기 11. 네. 그래서 요 앞에 것만 계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앞에 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33에다가 25를 곱한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계산해주면은 30 더하기 3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 더하기 3 곱하기 25. 그럼 30에다가 25 곱하면은 얘는 750. 거기에다가 3 곱하기 25 하면은 75. 그럼 얘는 따로 계산해준 값이 825가 될 겁니다. 그러면 825에다가 70을 빼주면은 얼마가 나오냐? 얘는 755가 되겠네요. 네, 755. 그리고 11로 어차피 묶었으니까 11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755 곱하기 11은 11을 뭘로 바꾸자고요? 네, 10 더하기 1로 바꿉시다. 그러면 7550 더하기 1 분배했으니까 755 계산해줘야 되고 05 더해서 5, 55 더해서 0이고 하나 올라가면은 12에다가 13에서 하나 올라가서 830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예. 숫자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18번에 대한 정답은 8305가 되겠습니다. 예. 자,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뭐 답을 막 제한을 두진 않잖아요. 근데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는요.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커다란 숫자는 나오지 않을 테니 너무 그렇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냈죠? 이 문제 계산하는데. 자, 이번엔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일반항을 찾아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해서 26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셔도 되는데요. 전좀 다르게 보려고요. 어떻게 다르게 풀려고 하나 봤더니 어차피 얘는 en, en, en이잖아요. en, en, en, en. en이 총몇 개? 네, n개 있어요. 그러면 en이 총 n개 있으니까 en 제곱으로 쓸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까지니까 얘는 요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등차수열의 합공식 쓸수 있잖아요. 2분의 한 개수 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그래서 얘마저도 등차 합공식 써서 2분의 n에 네, n 플러스 1. 요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보다 260보다 크다. 끝!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2를 곱할게요. 양쪽에 2를 곱해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4n 제곱에다 n 제곱을 빼면 n세 제곱. 빼기 n.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20. 이게 0보다는 크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4n세 제곱이 아니라 여기 잘못됐죠? 4n 제곱에다가 n 제곱을 뺐으니까 얼마? 3n 제곱. 네, 그다음 마이너스 n, 그다음 마이너스 520이 0보다 크다. 요걸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할때 숫자를 뭔가 적절한 거를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대입했더니 인수분해가 됐느냐? 얘가 n 플러스 13이랑요. 3n 하고, 여기 39엔 하고서는 여기 뒤에 붙는 게 마이너스 40 했더니 인수분해가 됐어요. 4n 제곱, 39n, 마이너스 40n 해서 마이너스 n. 13 곱하기 마이너스 40 하면 마이너스 520.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n 더하기 13은요, 어차피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에서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n 마이너스 40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즉, 3n이 0보다, 아니, 4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n의 값은 얘가 3으로 나누면 13. 얼마 얼마가 되니까, 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최소값이 바로 나옵니다. 얼마? 네,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요, 지금 얘네들을 관찰해서 EN이 총 N개, 그 다음 나머지는 뺄 건데 1부터 N까지의 총합을 뺐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반항을 구하죠.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해서 K번째라고 하면 EN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래, EN. 그럼 K번째라고 하면은 K번째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잖아요? 여기 K번째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AK라고 작성하게 되면은 얘는 EN-K라고 작성을 하게 돼요. EN-K. 그럼 첫째 항 맞고, 둘째 항 맞고, 셋째 항 맞고, 여기는 몇 번째 항? 네, 이 마지막이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시그마 K1부터 얼마까지 N까지 정리된 요 식이 260보다 크다. 요걸 계산하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은 시그마 EN, 그죠? K랑 상관없으니까 이거 상수잖아요. 그죠? 빼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이게 260보다 크다. 근데 K 상관없으니까 상수항이니까 EN이 반복적으로 N개 나오는 거여서 얘가 EN제곱. 얘는요, 등차수열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네. 요렇게.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쓴 식이 제가 그냥 처음에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든, 네, 바로 직관적으로 풀든 사실은 중간 계산 과정부터는 완전히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패턴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요 풀이도 참고하시고 저 풀이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FN이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네, 이 FN이 마지막에 최종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난이 문제를 푸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네, 늘 a, b는 똑같은 걸로 나와야 되거든요, 상수여서. 그러면은 1 대입했을 때 위에 식 하나 하고 밑에 식 하나, 2 대입했을 때 위에 식 하나 밑에 식 하나 해서 두 식을 두고 연립해서 풀면은 문자 두 개니까 식두 개만 있으면 되겠잖아요. 연립해서도 문제 AB 값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모범 답안 풀이 방식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 풀이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시되어 있는 식이 쭉다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합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할게요. 얘의 일반항을 표현을 하면은 세 번째일 때 3이고, 그죠? 그럼 네 번째일 땐 4로 시작할 거니까 얘의 일반항은 n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n, n-1, n-2. 숫자가 마이너스 1씩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n으로 놓되 1 대입했을 때 n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1 대입했을 때 n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n. 두개 합치면은 n 플러스 1이고 두개 합치면은 m 플러스 1이고 두개 합치면은 m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그냥 n이라고 쓰면 될까요? 예. n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n이라고 쓰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요 n과 fn식에 돼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 사이에 있는 항은요 k라고 쓰려고 합니다. ak라고 쓰자. 그러면 k 번째 하는 거는 k로 올 거고, 그죠? 그다음 두개 합쳐서 n 플러스 1로 나와야 되니까 두개 합쳐서 n 플러스 1로 나오려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예, K번째 항, 즉,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선택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N으로 둘 건지, K로 둘 건지, 문자 하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N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의 FN에 N하고, 일반항의 AN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은 K, 다른 문자를 선택해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FN식은요, 저 일반항 식에서, 저 일반항 AK식에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냐고 봤더니 n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그죠? n번째. 네,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AK 대신에 K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지금 다 첨자 K에 걸려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K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의 K, 그 다음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얘는 시그마를 뜯어낼 때, 아,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제곱하고, N 플러스 1은 사실 K하고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상수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수항으로서 n 플러스 1을 바깥으로 꺼내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식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일반 공식이니까 제가 또 초록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죠. 그죠?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공식 쓰고 나니 내가 FN식을요, 어쨌든 N에 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뒤에 있는 식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죠? N에 N 플러스 1로 묶자. 그러면 N에 N 플러스 1로 묶을게요. 공통인수로서 N에 N 플러스 1씩만 싹다 가져와서 묶어버립시다. 얘를 묶어내면 남는 게 뭐가 있냐? N에 N 플러스 1 하고 묶었더니 남는 게 마이너스 6분의 2N 플러스 1이에요. 여기도 n에 n 플러스 1로 묶었더니 2분의 n 더하기 1이에요. 네, 식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하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an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는데, 어쨌든.

N 얘는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N,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N, 그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2분의 N에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N에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괄호에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N, 얘는 플러스 6분의 3N이니까 6분의 1N.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 더했는데 플러스 2분의 1은 6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면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의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걔네 둘을 곱하시오. 라고 했는데 정리하면은 6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6분의 1이 A, 그 다음 B는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8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계산 테크닉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죠. 공통인수 뽑아내고 이런 부분들. 21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n 플러스 1을 뽑아낸 다음에 계산을 해야겠구나. 자, 우선 fn하고 gn을 최대한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얘 마침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어떤 식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묶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 모양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공통적으로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1, 얘는 n분의 n 플러스 2, 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일반항을요,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ak는 n분의 n 더하기 k로 잡자.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되니까 fn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시그마 k1부터 n까지 n분의 n분의 k, 그죠? n분의 n 플러스 k,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그 ak를 제곱한 것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k의 뭐다? 전체 제곱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fn 계산하고 이거 gn 계산한 다음에 gn에서 fn 빼면은 식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요런 패턴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 요 부분은 어차피 1이 n 개 있는 거니까 n. 그거 n분의 1 앞으로 빠져나오면 n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이거는 우리가 등차수의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죠. 그럼 n분의 1 곱해주면 2분의 n 더하기 1, n하고 더해서 얘는 계산 결과가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금방 나오죠? 자, 이제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제곱하면 1, 제곱하면 n분의 2k, 얘는 제곱하면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얘도 하나하나하나 분배해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만 따로 하면은 1이 총 n개 있는 거니까 얘는 n.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n분의 2k인데요. n분의 2는 k랑 상관없는 숫자니까 앞으로 꺼냈을 거예요. 그래서 n분의 2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얘도 마찬가지. n제곱분의 1은 k랑 상관없는 거니까 n제곱분의 1을 앞으로 꺼내주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만 쓰면은 되겠죠? 네, 여기 시그마 k제곱이 아니고 k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요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등차수열 합공식.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식 정리하면은 n 더하기 n분의 2랑 2분의 n이랑 서로 사라져서 n 플러스 1로 남을 거고요. 즉 여기까지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요두 개의 항은 한꺼번에 계산 처리해준 겁니다. 왜 n분의